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도 너무나 달라진 월요일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는 멋진 풍경을 즐기며 여행을 만끽하던 분들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출근을 하셨을 테고요. 일요일엔 아이들과 부대끼며 북적이던 집안도 고요해지고 나만의 평화가 찾아오기도 했을 테니까요. 주말에 떠들썩했던 시간은 추억으로 남겨둔 채 우리는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한 주를 잘 채워나가겠죠. 어제보다 더 중요한 오늘이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0: 847님께서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별거 없이 바다 보고 드라이브하고 남편과 고등딸과 힐링하고 왔네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오늘은 조금은 다르게 느껴져요. 푸른 바다를 눈에 저장하고 왔으니 마음이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힘내야겠어요. 많은 분들에게도 좋은 얘기가 될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이렇게 뭔가 조금 월요일은 더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꺼내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오상성 님이 주말은 육아에 바빴지만 평일은 그저 감사합니다. 월요병마저 날려버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저는 이제 첫째 아이 친구가 놀러 와서 그 친구가 많은 걸 덜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요병이 좀 덜하기는 하네요. 월요일 아침, 어제와는 너무나 달라진 아침 풍경이 낯설고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다시 찾아온 고요와 평화가 반갑기도 할 텐데요. 다들 어떤 월요일 아침을 보내고 계신지, 또 지난 주말에는 어떤 일을 하면서 즐기셨는지, 월요일 저 봉디에게 공유를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우리 봉골애들이 주말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뭐 어제와 다른 거 없이요. 늘 봉골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짱짱맨 DJ가 오늘도 돼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특별히 생일 전날이니까 짱짱맨 말고 짱짜장짱맨 DJ. 좋은데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7: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8: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방탄.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칭입니다. 우리 봉글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5541님께서 오늘 5월달 첫 휴무라서 첫째 데리고 동물원 나들이 가려고 출발했어요. 어린이날도 그냥 지나쳤거든요. 매일 출근길, 등원길에 듣던 라디오를 놀러가는 날 들으니 더 신나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오늘 날씨도 좋고 동물원 가면 진짜 재밌겠네요. 왠지 이런 날은 동물들도 막 즐겁게 우리들을 맞이해 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제 라디오는 기본적으로 신나긴 하는데요. 놀러 갈 때 들으면 더 신나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마크 론슨, 에이미 와인하우스, 밸러리.
2: I'm sorry, Charlie Murphy. I was having too much fun.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6살 된 딸 하린이는 인기가 꽤 좋습니다. 제 딸이라서가 아니고요. 벌써부터 결혼하자는 남자애들이 꽤 많거든요. 요즘 하원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 나 오늘은 누가 결혼하자고 했는지 알아? 누군데? 오늘은 누가 그런 말을 했어? 태규. 태규가 커서 나랑 결혼하고 싶대. 그래? 우리 하린이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네. 이렇게 본인의 청혼 리스트를 보고하는 일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역시 날 닮아서 인기가 좋네 뿌듯하기도 합니다. 물론 절대 밖으로 티는 안 내지만요. 그러다 며칠 전 애니메이션을 보던 딸이 갑자기 툭, 엄마, 나는 어른 되면 혼자 살래. 에? 갑자기 왜? 결혼 안 하고 싶어?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엄마 아빠랑도 같이 안 살아. 그냥 혼자 살 거야. 진짜로 혼자. 이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6살의 비혼선언인가요? 하지만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웃지도 못하고,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질문만 했지만 대답은 들을 수 없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놀이터에 갔다가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우리 딸 친구인 민규를 만나 같이 놀다가 민규가 대뜸 저를 통해 딸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이모, 저 하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하린아, 너 나랑 결혼할래? 싫어. 난 결혼 안 할 건데. 그 거절에 저는 민규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이럴 수가. 그래? 그럼 테리한테 가서 결혼하자고 해야지? 이러면서 룰루랄라 뛰어가는데 그 뒤에 대고 우리 딸. 아휴, 남자들은 저래서 안 돼. 이러는 거 있죠? 빨라도 너무 빠른 환승연애, 아니 환승 프로포즈. 그 모습에 실망한 우리 딸이 너무 귀여워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어찌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모든 여학생들이 이렇게 청혼받는 거면 저희 딸인기도 그냥 해프닝인 건가요? 오 마이 갓. 오늘 사연의 제목,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다비치 팡파레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문명선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저의 생일 주간이어서요. 사연 제목 주인공에게 백상을. 아니, 제 생일 주간인데 왜 저에게 백상을 안 주고 청취자들에게 백상을. 네, 어쨌든 네, 제 생일 주간이어서요. 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주인공들에게 백상,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문명선님께서 또 보내주셨네요. 봉디, 하린이랑 함께 사연 듣고 있어요. 본인 얘기가 나오니까 신기하면서 좋아하네요. 그리고 봉디 목소리가 잘생겼대요. 네, 아유, 고마워 하린이요. 그리고 명선님이 하린이 친구의 사진을 보내줬는데 아유, 인기가 정말 많겠네요. 이미 결혼식을 올린 건 아니죠? 네. 새하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엘사 드레스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엘사가 입었던 드레스로 추정이 되는데 아우, 너무 예쁘네요. 네, 왕관도 쓰고요. 네, 너무 예뻐요. 근데 이맘때 아이들이 특히 그러나 봐요. 결혼해? 싫어? 응? 그럼 나 다른 애한테 해야지? 라고 하는 말들이 이맘때 특히 아이들에게 뭔가 유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서로서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 할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하린이는 딱 봐도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래 한 곡 듣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김범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0: 포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심혜진입니다. 파워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1999년부터 심혜진의 시네타운으로 여러분과 6년 가까이 함께 했었는데요. 매일같이 만나서 그런지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함께했던 이 공간에서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 정말 뭉클하네요. 그때도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는 이 자리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어반자카파 그날의 우리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8779님께서 봉디 일요일 새벽 일찍 등산을 했어요. 정상을 찍고 내려온 후에 중랑구 지역 장미축제를 다녀왔더니 3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지금 제 자리는 감각이 없어요. 이 정도면 주말을 알차게 보냈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네. 어우, 3만 보면 뭐 알차다부터 조금 넘친 것 같은데요. 네. 와, 걸음걸이로 3만 보는 쉽지 않거든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좋은 주말 보내셨겠네요. 9258님께서 주말에 좋아하는 야구팀 원정 경기 보러 잠실 다녀왔어요. 열심히 응원을 했더니 온몸이 아프네요. 이제 원정은 못 갈 것 같아요. 체력이 안 돼요. 되게 신기한 게 진짜 좋아하는 스포츠 팀 따라서 원정 응원 가면 원래 원정이 힘들잖아요. 그 내가 응원하는 실제 선수들도 원정이 힘든데 응원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멀리 가서 응원하고 또 돌아올 때 뭐 기차가 됐든 뭐 내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뭐 고속버스가 됐든요. 이런 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선수들과 같이 경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원정이 조금 더 응원했을 때 그리고 이겼을 때 혹은 졌을 때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기도 하고요. 0922님이 봉디 주말엔 두 달에 한번 모이는 고딩 베프 모임 다녀왔어요. 이번에 석 달 만에 만나는 거라 더 반갑고 좋더라고요. 특히 이번엔 딸 아이 신랑한테 맡기고 나간 거라 룰루랄라. 근데 수시로 톡에 영통까지 언제쯤이면 쿨하게 엄마를 보내줄까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이제 뭐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쿨하게는. 근데 또 제 주변에 저희 아이들보다 더 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을 봐도 안 되더라고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조금 약간 쿨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박진영, 이진아, 공항 가는 길.

박진영 이진아의 공항 가는 길 그리고 리사 로베 스테이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글애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3260님이 봉디 저 어제 모자 잃어버렸어요. 큰맘 먹고 백화점 가서 장만한 건데 몇 번 못 쓰고 사라졌네요. 갔던 곳마다 전화까지 다 돌렸는데 없대요. 길에 흘렸나 봐요. 너무 아까워요. 아, 저도 최근에 집어푸디 잃어버렸거든요. 네, 되게 폼나게 가방에 이렇게 착 얹혀놓는 거 있죠. 이렇게 토트백 같은 데 사이에 집어푸디 딱 껴놨는데 아, 지하철역에서 내리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게 흘린 것 같아요. 저도. 아, 너무 아깝죠. 3260님. 저희 동지네요. 네. 아우, 그리고 꼭 왜 그렇게 잃어버리는 어떤 물건들은 산 지 얼마 안 된 것들을 꼭 그렇게 잃어버릴까요? 좀 사용도 많이 하고 산 지 오래된 걸 잃어버리면 아쉬움이 덜할 텐데 말이죠. 정예원님께서 집에 선풍기를 꺼냈어요.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꺼낸 것 같아요. 선풍기를 조립하면서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물놀이는 어디로 갈지, 아이와

얘기 나누고 각방에 선풍기 한 대씩 놨어요. 그러게요. 오늘은 34도를 예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예년보다 기온이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집은 아직 선풍기까지는 아닌데요. 어제부터 창문을 열고 잤어요. 네, 날씨가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여름은 특히 더 더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현웅님이 주말에 결혼식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서울대학교 한 바퀴를 돌고 나왔어요. 중1 아들에게 너도 이 학교 가면 좋겠다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쿨하게 자기는 하버드 갈 거래요. 근자감이 넘치는 아들. 중2병까지 걸리면 어떨지 걱정됩니다. 저희 아이랑 비슷한데요? 저희 아이도 서울대학교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겠다 서울대학교 가면. 그러더니 어느 날은 오더니 근데 아빠 하버드는 어때? 라고 해서 하버드도 좋지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서울대 말고 하버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혼자서 굉장히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그 고민에 어떤 조언도 할 수 없고요. 현웅님의 아이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네요. 네. 박서연님이 일어난 지 3시간이 지났는데 얼굴에 진하게 남은 베개자국이 아직도 사라지질 않아요. 마스크로 가리고 나가야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좀 이렇게 베개자국이 생기는데 이게 쉽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또 약간 무심하게 그러고 지내잖아요. 나만 신경 안 쓰고 그러면서 타인도 그렇게 크게 뭐 제 얼굴에 나 있는 베개자국 정도는 신경 안 쓰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까운 지인들은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얼굴에 자국 있다. 이렇게요. 2339님께서 주말에 캐나다에서 온 지인을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 사이에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네요. 이제는 둘이 아닌 가족까지 모두 함께 만나는 시간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10년이란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죠. 가까운 지인 중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그냥 단 몇 분? 혹은 만나자마자 급격하게 좁아지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랑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면은 굉장히 즐겁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슈퍼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두 잠.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에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 되었네요. 2부 끝곡으로 육중한 밴드의 신곡이에요.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네. 제목이 확 꽂히네요. 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3부 시대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 불시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3년에 불시착한 태교, 여자친구와 함께 동물원에 놀러갔다. 자기야, 저기 호랑이 봐. 아, 너무 귀엽다. 어머, 태교 너 진짜 용감하다. 그럼 태교야, 너는 만약에 공룡이 있는 동물원이 있으면 가볼 거야? 당연하지. 자기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어? 아, 몰라. 너무 멋있다.
1: 어, 티라노다. 어, 도망가. 어,
0: 아, 뭐야? 그냥 큰 도마뱀이잖아. 지켜준다면서 나를 버리고 가? 어, 됐어. 헝. 여자친구에게 버려지고 동물원에 혼자 남겨진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죠. 과학기술로 복원한 공룡이 사는 테마파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로 소개된 모든 분께 밀크 푸딩 세트를 드립니다.

0: 있는데 지금 봐도 CG가 어색하지가 않죠. 정답은 주라기 공원입니다. 저희 아이도 굉장히 좋아해서 최근작을 함께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작도 볼만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저는 이제 원작에 더 열렬한 팬심이 있기 때문에 최근작은 너무 약간 변질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이혜경님, 주라기 공원. 제가 처음으로 극장에서 본 영화예요. 중학교 시험 끝나고 단체 관람했는데 은근히 무섭더라고요. 막 이렇게 소리도 그렇고 공룡이 너무 사실처럼 느껴지니까요. 그죠? 0753님, 정답 주라기 공원. 저는 할머니랑 같이 영화를 봤는데 진짜 공룡이 나타나면 할머니랑 어디로 도망가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봉디는 어디로 갈 거예요? 공룡이 나타나면요? 남산타워는 위험하겠죠? 아니 공룡이 못 올라올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남산타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렇다면 역시 63빌딩이요? 왠지 티라노는 못 들어올 것 같잖아요. 네. 그래도 남산타워가 안전하려나? 2793님. 주라기 공원. 저희 아이들은 공룡 키우고 싶다고 난리인데 공룡을 어떻게 키우니? 나도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9381님께서 심영래 감독 티라노의 발톱. 이번에 오답자요. 0140님. 주라기 월드컵. 축구 만화인데 아실까요? 왕발이 슛?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박유선님, 전 남친과 간 하늘공원. 네, 사실 제일 뭐라고 할까요?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공원이에요. 전 남친과 간 하늘공원. 네, 씁쓸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뭐라고 할까요? 감정과 마음이 오가는 그런 공원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름도 하늘공원이에요.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밀크 푸딩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0: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9224님께서 오늘 성년의 날을 맞은 아들에게 선물로 향수 사줄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 나는 현금 아니면 위스키 이러네요. 와, 저 때는 성년의 날 장미꽃 한 송이만 받아도 좋아했는데 요즘은 다르네요. 참 많이 변했어요. 그냥 향수 줄 때 받아라 하더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성년의 날이라고 하네요. 성년이 된 봉그레들 축하해 드리고요. 네, 예전에는 성년이 되면 막 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았는데 오늘 성년이 되신 우리 봉그레들 중에도 무언가 굉장히 큰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겠죠. 네, 지금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랬는데 혹은 옛날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아니네. 야, 세상 많이 변했네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 옛날이여라는 주제로 사연을 만나볼게요. 예전에는 전화통화만 했는데 지금은 DM으로 업무 연락을 하고요. 옛날에는 뭐 지갑에 현금 많은 게 멋이었는데 지금은 지갑을 아예 안 갖고 다니고 등등 참 많이 변했다 싶은 것들 사연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오늘 주제는 저한테는 글쎄요, 어느 정도 옛날로 보내주시려나요? 저에게 옛날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옛날에는 사과폰이 4였는데 벌써 사과폰이 지금 17 정도 나왔나요? 네, 저는 스마트폰부터 이렇게 사용을 해서요. 네. 옛날에는 참 스마트폰 작았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엄청 크네요. 뭐 약간 이런 건가요? 혹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옛날에는 S전자 주식이 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7만 원인가요? 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노래는 슈프림 팀의 그땐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지금부터 옛날이요. 약간 이런 노래인가요? 네.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아니네 싶은 것들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려요. 박준성님. 영화관에서 놓친 영화를 보려면 2, 3년은 기다려야 비디오 테이프로 나오고 그것도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두 달 지나면 바로 IPTV라든지 OTT에 공개가 되는 좋은 세상이 됐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예전에는 2, 3년을 기다려야 했나요? 그렇게나 오래 걸렸나요? 네. 뭐, 이렇게 예전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는 그거를 빌리는 가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비디오 테이프가 막 10개씩 있고 그다음에 대여가 된 비디오 테이프의 그 케이스는 뒤집어 놓고 뭐 그랬던 자료를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것 같아요. 대여 중이라는 것도 뭔가 껴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렸군요. 2, 3년. 네. 근데 최근에는 맞아요. 한두 달이 아니라 뭐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라고 할까요? 디졸브 되듯이 이제 극장에서 내려갈 타이밍에 바로 IPTV에 공개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6674님이 카페에서 6674번 호출하신 분 카운트에서 부르면 여기요 대답하고 테이블 전화기로 연결해 줬었는데 아 옛날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예전 카페에는 전화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성 사서함이라고 해서 나만의 사서함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음성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분들이 자기의 개인 사서함. 네, 요즘으로 하면은 인별그램에 그 가수분들 계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개인 사서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팬들에게 뭐 메시지를 남기고 그 메시지를 듣고 팬들이 그 개인 사서함에 음성을 남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고요? 제가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연기할 때 참고하려고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다큐멘터리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그때 그 시절 음성사서함이었던 것 같은데. 네, 229님께서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적은 작은 수첩이 있고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다녔는데 이제 스마트폰에 다 저장하고 다니네요. 2229님,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녔다고요? 천재! 짱천재!

어떻게 외워요, 전화번호를? 어우, 나는 지금 저랑 결혼한 배우자 번호밖에 못 외우는데. 어우, 이희구님 천재 아니에요. 이거 그냥 예전에는 뭐 작은 수첩에 적고 다녔다, 이거 거짓말이고 자랑하려고 저희한테 사연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겠죠? 그 뭐야, 아직도 다이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뭐 이제는 스마트폰에 전화번호를 다 저장하고 다녀서 내가 번호를 외울 일은 없죠. 네, 4941님. 지금이야 방향제가 발달했지만 라떼 자동차에는 항상 모과 열매가 있었지. 그거 향 오래 가긴 했었지. 그땐 그랬지. 이거 바구니 같은 데 담아놓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 모과 열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네, 이거 뭔가 그 나무 바구니 같은 데 담아서 뒷자리 그 고개 놨었던 것 같은데. 야, 모과 열매, 그러게요. 네, 예전에는 그런 열매들을 차에 담아놓고 다니고 그랬던,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김은영 님이 이어폰 끼고 있다가 움직이면 선이 걸려서 귀에서 빠지곤 했는데 요즘은 이어폰에 선이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루투스가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선이 없는데 그래서 나온 부작용이 그런 거잖아요. 한쪽만 잃어버리는 거. 근데 촬영장도 그래요. 예전에 제가 촬영했을 때는 카메라에 다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였냐면 라인 정리해였어요. 왜냐면 그 화면에 막 다양한 선들 있잖아요. 뭐 조명기에 연결돼 있던 선. 왜냐면 이제 그게 블루투스로 돼 있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런 것들 정리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요즘 현장은 이어폰처럼 선이 없어요. 다 블루투스로 돼 있고 조명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배터리로 돼 있어서 따로 선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많이 달라지긴 한것 같아요. 박은영 님이 옛날에는 서류 작성할 때다 수기로 작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볼펜 똥 때문에 고생했는데 요즘엔 타이핑만 치면 돼서 악필인 저에게는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와, 그래요?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던 때가 있었나요? 이야, 이거는 진짜 힘들었겠는데요? 이거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정준하 형님께서 엑셀 파일을 사용할 줄 몰라서 수기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거의 그 수준은 아니었겠죠? 그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1541님께서 옛날에는 핸드폰 버튼마다 음이 달라서 버튼으로 노래 연주하고 했었는데 그때 새로운 노래 익히느라 정신없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그런가? 핸드폰 버튼만. 근데 요즘에도 사실은 버튼,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는 다 무음으로 해놓기는 합니다만 요즘에도 어쨌든 그 터치를 하면은 음이 들리긴 하지 않나요? 요즘엔 그런 것도 없어졌나? 네, 그리고 그런 기억이 있기는 해요. 버튼을 꾹 누르면은 연결이 됐었잖아요. 요즘에 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1번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그 버튼으로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 연결이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연인 사이에는 내가 1번이 아니네, 너는 0번이야 뭐 이런 걸로 싸우고 뭐 그랬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그 기능이 있을까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이하이 안 봐도 비디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생활정보.
1: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되죠.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14만 원, 3인 26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는데요.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여럿이면 가구원 수가 한 명 더 추가된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직장 가입자 2명인 3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액이 적용되는 거죠. 지원금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으로 매출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쓸 수 있는데요. 신청은 7월 3일까지,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됐고요. 계속해서 아 옛날이여 예전과 비교해 많이 달라진 것들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려요. 사랑의 향기님께서 80년대 신촌이나 이대 앞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모닝빵을 주곤 했는데 아 진짜요? 아침에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아 시간대 상관없이 그냥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면 모닝빵을 줬다고요?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네, 그 동그란 빵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야, 약간 이거 서비스 같은 건가? 하나만 주면 끝인가? 이거 궁금하네요. 네, 유옥주님. 20년 전쯤이던가 입원한 병실에 있는 테레비는 동전 넣고 봤어요. 30분에 100원 동전 많이 넣은 분이 리모컨을 사수했죠. 동전 쓰고 오시는 아주머니가 서비스로 몇백 원 넣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거 예전에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어머니였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입원을 하셔서 이거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이게 근데 병원마다 어떤 병원을 동전을 넣고 봐야 되지만 어떤 병원 뭐 그냥 틀어주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야 진짜 100원 넣고 맞아. 그렇게 했던 병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가 결혼을 했대. 아니 어머니가 입원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김병현님이 옛날에는 자동차에 에어컨이 없어서 비가 오면 앞유리에 습기가 찼거든요. 그래서 샴푸로 닦고 다녔어요. 아니 병현님 언제 쪽이에요? 에어컨이 아예 없었다고요?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창문 쪽에 나오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에어컨이 없었다고요? 야 샴푸로 닦고 다녔어요. 아 뭔가 그 샴푸로 닦으면은 습기가 덜 차거나 그런 게 있나 보군요. 야 병현님이 말씀하신 그 옛날은 사실 가늠조차 안 되는 그런 옛날이네요. 구수경님이 차 타고 가면서 창문 열고 싶으면 예전에는 손잡이를 열심히 돌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믿지 않아요. 에이 거짓말 이러면서요. 네, 그죠. 요즘 아이들은 아마 이거 모를 거예요. 제 주변에는 이제 클래식카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 아는데 엄청 돌려야 되잖아요. 네, 요즘엔 징 하면 이렇게 창문이 열리는데 요즘은 또 심지어 오토예요. 네, 박혜은님이 요즘은 어플로 음성 변조를 마음껏 하잖아요. 저 어릴 때 음성 변조 하려면 선풍기 틀어놓고 그 앞에서 말해야 했어요. 이렇게요. 아니면 그거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서 귀신 목소리로 바꿔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뭐 그죠? 귀신 목소리로 변조해주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그런 서비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음성 서비스 같은 거. 내가 전화를 해서 녹음을 하면 이렇게 귀신 목소리로 바꿔주고 누구 목소리로 바꿔주고 뭐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강정림님이 저 어릴 적에는 놀이동산 갈 수가 없었어요. 울 동네 리어카에 장난감 말 타는 거 끌고 오는 아저씨 있었어요. 100원 내고 탔었어요. 이거 요즘에도 있는 거 아세요? 그 요즘에 그 대관람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리어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 트럭이었나 거기에 이렇게 갖고 오셔서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이렇게 가끔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네, 아 장난감 말 타는 것까지는 야 이거는 정말 오래된 얘기네요. 네, 이렇게 스프링 달려있는 뭐 그랬던 거를 이거를 저희가 또 다큐멘터리에서 봤네요. 저 이제 다큐멘터리 그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는 정말 DJ 하려고 태어났나 봐요. 제가 했던 모든 행동이 결국 라디오 DJ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잔나비 포니.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아 옛날이요. 우리 봉구레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1029님이 어릴 때 대학생이 된 사촌형 누나들이 맥주로 머리 감으면 색깔이 예쁘게 염색된다며 화장실에서 머리 감는 게 그렇게 멋있게 보였었죠. 네. 아주 예전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과산화수소인가요? 가끔 이제 염색약이 아니라 과산화수소로 이런 염색을 도전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약간 좀 날라리 같은 친구들의 머리색이 다 비슷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꼼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염색은 하고 싶은데 과산화수소나 맥주는 너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염색을 한게 티가 나니까 조금 약간 덜 날라리였던 친구들은 블루블랙, 네. 블루블랙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애국조의 시간에 이렇게 날이 좋은 애국조의 시간에 운동장에 쫙서 있으면 햇볕이 그 블루블랙 염색한 머리에 쫙 비치면 파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실에 끌려갔던 그런 모습들, 네. 그런 추억을 아마 갖고 계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네. 이것도 약간 그 염색 블루블랙이라는 다큐멘터리 뭐 그런 거에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네. 고혜영님, 아, 0131님이 예전에는 길거리 패션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뜸하네요. 있기는 해요. 요즘에도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이제 이게 잡지에 실렸다며. 지금 보는 라디오로, 네. 예전, 이제 힙합퍼라고 써 있네요. 스트리트 패션. 네. 젊은 친구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네, 0231님이 제보해 주셨다라고 하네요. 네, 0231님 혹시 본인인가요? 네. 2000년에 굉장히 세련된 차림을 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네, 그죠? 예전에 이렇게

길거리 사진 많이 찍었는데, 네. 0231님 뭐라고요? 저라고요? 아우,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어우, 이 즈음에 태어났는데요. 네. 제가, 까불고 다녔던, 네. 조금 나름 까불고 다녔던 그때 그 모습, 네. 예, 네, 그때고요. 네. 0231님은, 네. 차단할게요. 네. 0231님은 차단해 주세요. 네. 또 보라로 광식이 동생 광태 비디오 자료라고 하네요. 아, 광식이 동생 광태가 비디오로 나왔군요. 아, 이게 그런가 봐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약간 비디오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들었나 봐요. 광식이 동생 광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네, 파일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비디오 자료는 저도 좀 놀라운데요. 네. 어우, 365일 작업 중.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런 자료를, 네. 다 불태워버리든지 해야지, 네. 고혜영님. 옛날에 새 학기 시작 전에 교과서 겉면 더러워지지 말라고 엄마가 큰 달력으로 꼭 포장해 주시곤 했어요. 저희 엄마 손재주가 좋으셔서 항상 칼각으로 반듯하게 써주셨는데 그거 하고 나면 왠지 그 학기에 공부 잘될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답니다. 이게 조금 지난 다음에는 그 투명 비닐 같은 걸로 싸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나요? 교과서? 좀잘 뭐지? 겉에 트어지지 않게 깨끗하게 하고 다니라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죠? 투명 비닐 같은 걸로 뭔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3638님 냉장고나 전화기 손잡이 꽃무늬 그려진 천으로 감쌌던 것도 생각이 나요. 찍찍이 붙어 있어서 쉽게 붙였다 뗐다 할수 있었죠. 저희 어머니 댁에 가면은 모든 게다 아직도 이걸로 쌓여져 있어요. 그각 티슈 있잖아요. 각 티슈도 그 꽃무늬 천으로 되어 있고 뭐그 다음에 냄비 뚜껑 같은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수저통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다 꽃무늬 천으로 감쌀 수 있더라고요. 네, 의자 등받이도 꽃무늬 천으로 돼 있고 다 꽃무늬더라고요. 네, 참 우리 어머니들은 꽃무늬, 빨간색, 그다음에 핫핑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포넘 블런즈, 왓츠업.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 이사에 입주 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2: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0: 02-1544-8777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4: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3: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4: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3: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4: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5: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3: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6: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7: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블링크 182 All the Small Things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오늘 코디는 깔맞춤이 완벽한데? 흔히 유행어로 생각하기 쉬운 깔맞춤은 의외로 표준어를 활용한 바른 표현입니다. 깔은 물건의 빛깔이나 맵시를 뜻하는 표준어인데요. 여기에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라는 의미의 맞추다가 결합하여서 깔을 맞추다, 깔맞춤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색깔을 통일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전에 등록된 단어들로 이루어진 우리말 표현입니다. 두 단어가

0: 각각의 뜻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깔과 맞춤은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의 운맵시만큼이나 빛나는 말맵시야말로 진정한 깔맞춤의 완성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방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영화 마이클에서 흑인 가수의 뮤직비디오는 MTV에서조차 틀어주지도 않던 시대. 그 두꺼운 벽을 깨부순 마이클은 말합니다.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사랑과 기쁨, 평화를 전하는 것. 내가 세상에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건 바로 마법이에요. 슈퍼스타의 마법이 여전히 유효한가 봅니다. 요즘 영화 마이클의 이야기를 참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요. 지니님은 군대 전역한 아들이랑 마이클 심야 영화 보러 가요. 벌써 이렇게 커서 엄마랑 같은 감정을 나누는 아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또 9455님도 작년에 12월에 버스 기사가 된 29살 시골주입니다. 아, 여자분이셨군요. 오늘은 남자친구랑 마이클 보기로 했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두근두근.

그 시절의 음악은 오래전 추억을 소환하는 마법 주문 같죠? 그럼 오늘은 그 주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박하산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마이클에서 마이클 잭슨이 부른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듣고 왔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죠. 마이클. 마이클 잭슨의 조카 자파 잭슨이 마이클 잭슨 역을 맡았고요. 어린 나이에 형제들과 잭슨5로 데뷔하자마자 음악적 천재성으로 주목을 받은 마이클 잭슨. 슈퍼스타로 성공을 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음악적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은숭님이 어제 보고 왔대요. 노래

제가 딱 너무 좋네요 오늘. 금은님은요, 마이클 완전 콘서트 보고 온 줄요. 너무 재밌고 황홀했는데 한편으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천재들은 너무 일찍 데려가시는 듯해요 하셨고요. 맞아요. 근데 금은님은 이름에 금과 은이 다 있네요.

0: 아, 이게 참 영화가 평이 좋네요. 약간 이렇게 평단이랑 관객분들 반응이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 반응은 참 좋네요. 9025님이 캔디 문화선물 당첨은 언제 발표하나요? 연극 보러 가고 싶어서 신청했거든요. 언제나 유익한 영화 방송 시네타운. 방송에서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는 깜짝 코너 곡간 활짝 열고 준비해봤어요. 바로바로 월요병 타파 선물 헌터스. 편하게 수다 떨다 보면 선물까지 따라오는 시간입니다. 지금 뭐 하면서 시네타운 듣고 계신지 듣고 싶은 영화 음악과 함께 보내주세요. 뽑기 추첨을 통해서 차량용 블랙박스, 주유 상품권, 피칸 호두정과 밀크푸딩 등등 다양한 상품들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나 아니면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2: 케어 원해요?
13: 케어 원해요.
1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3: 케어 원해요.
1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3: 케어 원해요.
1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14: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의 제스.

안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0: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근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6살인 손주랑 영화 한 편을 보러 갔습니다.
1: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마리오 알아요?
0: 신이 난 손주가 눈을 반짝이면서 묻더군요.
2: 아이 그럼 알지. 빨간 모자 쓰고 코수염 난 그 친구. 아유 너희 엄마 어렸을 때 마리오 게임 참 좋아했어.
0: 생각해보니 딸이 어릴 땐 같이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는데 손주가 생기니 안 하던 것도 하게 됩니다. 손주 손잡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팝콘도 사고 콜라도 사고 그렇게 나란히 앉아 영화 슈퍼마리오 갤럭시를 봤습니다. 아 그런데 영화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영화가 끝나고 나니 마치 게임 한 판을 엄청 열심히 하고 나온 것처럼 기운이 빠졌습니다. 아 근데 손주 녀석은요 더 신이 나 있더라고요.
1: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그 장면 봤어요? 거기서 마리오가 막 이렇게 뛰고 요시도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0: 손주는 점프를 하면서 조잘조잘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아 저는 솔직히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가 귀여워서 껄껄껄 웃기만 했네요. 나중에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정말 좋았나 봐 아빠. 그 유치원 가서도 할아버지랑 팝콘 먹으면서 마리오 봤다고 엄청 자랑을 했다네. 딸 키울 땐 바빠서 미처 주지 못했던 추억인데 손주에게 대신 그 추억을 선물해 준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영화는 정신이 없었지만 손주는 신났고 제게도 좋은 추억이 하나 생겼네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슈퍼마리오 갤럭시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슈퍼마리오 갤럭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 이은 속편이죠. 마리오와 루이지 형제가 은하계의 수호자 로젤리나를 구하기 위해 갤럭시로 뛰어들게 하는 내용을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 2187님은 저희 아들은요, 6살인데 슈퍼마리오 보자마자 한 시간이 지나자 무섭다고 나왔어요. 너무 재밌어서 혼자 또 보러 가는 중이라고 반가운 사연이네요 하셨어요. 아, 그래요? 무서웠어요? 저는 저번에 봤을 때 저희는 너무 재밌었는데 아이는 별로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우리만 또 재밌었는데. 지원님은 슈퍼마리오 저도 좋아요. 손자와의 추억이 하나 저장되었네요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또 보고 싶은데 아이가 안 본다 그래서 혼자라도 봐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만화 카페 가가지고 그 닌텐땡 그거 있어가지고 막 이거 게임했는데 아 요즘에 진짜 정신없더라고요. 그래도 뭐꽤 재밌게 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건 아니고 아이가 재밌는 거죠. 영화 읽힌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0402님은 어제 시네타운에서 가을의 전설 OST 듣다가 생각난 신청곡이 있어서 보내요. 20살 넘어 처음 본이 영화로 리처드 기어 배우의 눈빛에 빠졌었죠 하셨어요. 이야, 오랜만이네요. 영화 사관과 신사 주제곡입니다. Up Where We Belong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요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봐요.

잠시 후 2부엔 월요병을 깨 부수기 위해 준비한 깜짝 코너 월요병 타파 선물 헌터스로 꾸밉니다. 지금 뭐하고 계신지 듣고 싶은 영화 음악과 함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려요. 영화 몬스터인 로우에서 마들린 페이로의 Don't Wait Too Long 들으시고 잠시 후에 만나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출퇴근길,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작은 결심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로부터 수자원을 지킬 수 있죠. 또 여기에 연료비와 주차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환경과 경제까지 챙기는 선택이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물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우리 돼지 포크밸리.

0: 워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벌써 여름인가 싶습니다. 5월이지만 여름 더위가 기승인데요. 어제는 밀양 35.1도 등 남부지방으로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고요. 김해는 역대 5월 중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전국의 온열 질환자도 26명이 발생했는데요. 때이른 더위에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날이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대전 30도, 광주, 울산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버릇병 답한 선물 헌터스. 오늘 특별히 준비한 깜짝 코너 바로 월요병을 깨부수고 쏟아지는 선물로 혼문을 만드는 시간 월요병 탑.

선물한 타스. 지금 어디서 여러분 뭐 하면서 신앤타운 듣고 계세요? 듣고 싶은 영화 음악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 선물 두 손 가득 준비해봤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주유상품권, 피칸 호두정과 아기젖병 세트, 밀크푸딩, 커피와 도넛 세트, 화장품 세트, 다이얼스텐 용기, 햄버거 세트. 와 숨차요. 이걸 다 요 귀여운 곰돌이 추첨함에 탈탈 털어 넣어뒀습니다. 신청곡까지 함께 당첨되신 분께는 제가 아주 공정하게 두근두근한 제비뽑기로 선물 나눠드릴 건데요. 월요일 기분전환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듣고 싶은 영화 음악과 함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5192님이 오늘 결혼 1주년이라 남편이랑 연차 내고 고성으로 당일치기 여행 가는 중이에요. 설악산도 가볍게 갔다가 맛있는 거 먹고 오려고요. 고성도 처음이고 설악산도 처음, 결혼기념일도 처음. 다 새롭고 좋네요. 남편아, 내 별난 성격 받아주며 살아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좀 부탁할게. 신청곡은 신나게 라라랜드의 Someone in the Cloud 부탁드립니다. 아 귀엽네요. 고성 공룡발자국 보고 오시려나? 거기 참 좋던데. 자 여기 추첨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소리도 들리시죠?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뽑아볼게요. 짜자잔, 뭐 드릴까요? 햄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듣고 싶은 영화 음악과 함께 보내주세요. 그럼 5192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라라랜드에서 Someone in the Cloud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월요병 타파 선물 헌터스 다음 행운의 주인공 만나볼게요. 우리 회원님이 오랜만에 버스 타고 서울 나가요. 아이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 시간이 생겨서 제일 친한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버스 타니 좌석에 핸드폰 충전 단자도 있고 신기하네요. 가면서 듣는 캔디 목소리 참 좋네요 하셨어요. 날이 덥지만 저 마음은 들떠서 그런지 너무 신나네요 하셨습니다. 인어공주의 Under the Sea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자 그럼 다시 추첨함 선물 제비 뽑기 해볼게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물이 나올지 뽑았습니다. 짜라란. 왜 자꾸 두 개씩 뽑히는 거야? 짠! 보이세요? 밀크 푸딩입니다. 자, 밀크 푸딩 선물 드리고요. 그럼 회원님의 신청곡 인어공주에서 Under the Sea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미완님이 사연 듣는 재미와 보라보는 재미, 또 음악에 거기다 선물 뽑는 재미까지 도대체 시네타운의 즐거움은 어디까지일까요? 신나네요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월요병 타파 선물 헌터스, 지금까지 햄버거 세트 밀크푸딩 나왔죠. 지금 이 선물함 안에 아직도 블랙박스, 주유 상품권 등등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어떤 선물이 나올지. 자, 피칸 호두전과 아기 젖병 세트, 커피와 도넛 세트, 화장품 세트, 다이얼 스텐 용기 아직 못 많아요. 네. 자, 이번 행운의 주인공은 2562님입니다. 딸기철 끝나기 전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어요. 캔디 아성공주님이 설날에 전국 1등 딸기 홍보 많이 해주셔서 꼭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어요. 아, 딸기 참 맛있었는데. 영화 리틀 포레스트 걷는 마음 같이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자, 그때 그 뭐지? 무슨 조이벨인가?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품종인데 맛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추첨한 선물 제비 뽑기 해볼게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물이 나올지. 자, 뽑았습니다. 이번엔 뭘까? 아우, 좋아 좋아. 화장품 세트 나왔습니다. 이거 꼭 주고 싶었어. 화장품 세트 좋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2562님께는 화장품 세트 드리면서 리틀 포레스트에서 걷는 마음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잠 알아요. 소파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누잠.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지능력.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 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1: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3: 월요병 타파 선물 헌터스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4116님이 택배기사님이시래요. 고객님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배송하면서 듣고 있다고 오프닝으로 마이클 이야기했으니까 예전에 본 보헤미안 랩스도 생각나네요. 살포시 신청해봅니다. 네, 우리 기사님 스팟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추첨한 선물 제비뽑기 해볼게요. 과연 마지막으로는 어떤 선물이 나올지. 자, 뽑았습니다. 과연 뭘까요? 오! 커피와 도넛 세트! 네, 선물 드립니다. 아우, 피곤하실 텐데 월요일부터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월요병 타파 선물 헌터스! 여러분의 월요병을 깨 부수기 위한 네 시간이었죠. 어떠셨어요? 또 언제 깜짝 코너가 열릴지 모르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거 은근히 재밌네, 그죠? 제사 116님이 신청하신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보헤미안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사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사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사원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사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근데요, 어른으로 살아보니까요, 매일이 선택의 연속이더라고요. 오늘 뭐 먹지? 이 회사 계속 다녀봐라. 연애는, 결혼은, 재테크는, 수만 가지 선택지가 팝업창처럼 떠오르잖아요. 닫아도 또 뜨고, 미루면 더 크게 뜨고, 결정의 책임도 오롯이 내가 져야 한다는 거. 오늘도 정답 없는 하루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택하고 또 살아내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멋지고 대단한 어른일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우리 주주님들이 픽한 라디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다이나믹 듀오의 시간아 멈춰 듣고 왔습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바로 성년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5월 18일 오늘이 성년의 날인데 2007년생 친구들이 그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참 여러분 성년의 날에 뭘 이렇게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성년의 날 당연히 선물을 주변에서 해주실 것 같고 부모님이든 아니면 누구든 해준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자라면서 이 성년의 날에 막 향수나 뭐 장미꽃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물을 다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다 혹시 받으셨어요? 성년의 날 때?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럼 그때 내가 없었네. 그때 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스무 살 될 때 남자친구가 없었네. 그래서 기억이 없나 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 맞아요. 지난주 후반부터 낮 기온이 와 진짜 그냥 이제는 야 여름이 곧 오겠다도 아니에요. 그냥 여름이다. 한여름이다. 이 정도의 날씨인데 이번 주 수요일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요.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9214님께서 옛말 틀린 거 없어요. 가방 메고 다닐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도 뭐 정말 이거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대학교 가서도 저는 어쨌든 대학교에서도 내가 신청을 하는 거긴 하지만 시간표가 다 짜져 있고 그 시간표대로 루틴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휴학했을 땐가 이런 어떤 루틴화 되어 있는 거 없이 시간표 없이 내가 그 시간들을 막 운용해서 쓰고 뭐 어떻게 하고 하려니까 참 싫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 나 생각보다 이렇게 좀 누가 짜준 거 되게 좋아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뭔가 이런 것들도 내 시간도 운용을 하고 현명하게 그래야만 하니까. 또 우리 8420님은

0: 주셨어요. 아유, 진짜 감사해요. 30년, 아, 모르겠다. 그 30년이가 가능할지. 또 우리 9252님은 주에부터는 오늘은 쿠킹 클래스 강의하러 가고 있어요. 가정의 달이라 집에서 할수 있는 레스토랑 요리를 강의할 예정이에요.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신이 납니다. 강의 준비하며 주디와 함께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9252님도 신청자분들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1부에서는요, 우리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제가 1인 다역으로 열심히 살려보는 시크릿 주주 기다리고 있고요. 또 2, 3부에서는 해리포터 씨와 함께하는 선 넘는 참견 이어집니다. 월요일 맞이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었고요. 그럼 저는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맞다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평창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르노.
5: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4: 르노.
6: 와, 건강한 데 맛있네.
7: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10: SBS 파워 FM.
11: 쉿,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주주. 주주 안녕. 알고 보니까 오늘이 성년의 날이더라고. 그때는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만 사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성년의 날에도 엄청 의미부여하고 말이야.

0: 어우, 누가 집에 방향제라도 쏟았어? 머리가 나 아프네.
1: 야, 윤지야, 저 말도 마라. 현영이가 이제 뭐 자기 다 컸네, 성년이네 하면서 야, 셀프로다가 지 향수 선물을 샀다고 하더니만은 온몸에 향수를 다 드리워가지고 그냥 온 집안이 이날리요, 이날리.
0: 아, 적당히 머스크하면서 아, 플로럴하고 좋기만 한데 다들 왜 그래?
2: 어우, 야, 근데 야, 이 장미꽃 다발은 또 뭐야? 어머, 어머, 어, 현영, 너 누구한테 받, 뭐야? 이거 남자친구도 없는데 네가.
1: 야, 윤지야. 야, 그것도 우리 현영이가 셀프로다가 이거 직접 얘 주문한 거래, 이 새끼. 야, 여기 봐봐, 이거 받는 분 세상에서 제일 예쁜 현영 공주님. 아유, 진짜 이씨, 으이지. 저거를 썼다는 게 아유, 지가 아야 웃기지도 않아.
0: 아, 아빠 저 그거 왜 읽어? 아유, 그래도 우리 딸 성년 된 거 축하해. 여기 성년의 날 기념 선물이야. 역시 그래도 엄마뿐이야. 이거 뭐야 뭐야, 현금이야 카드야?
2: 네 보험비 고지서야. 이제 성인이니까 네가 직접 내라고.
0: 그때 성인이 되면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늘어난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마냥 신났지 뭐야. 밤에 늦게 막 돌아다녀도 될 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성년의 날 저녁에 친구들이랑 축하 파티 하려고 만났거든.
2: 야, 성년의 날에 먹는 맥주 맛은 또 다르구만. 아, 우리 이 차로 노래방 갈까? 이 오빠가 이걸로 노래방 쏜다.
0: 어, 바뀐다. 그 뭐야, 신용카드야?
2: 아, 당연하지. 씨, 학생용 체크 아니고 찐 신카다 이거야. 아, 오랜만이다. 일단 좀 우리 버즈 형님들 노래부터 좀 뽑아볼까? 오케이, 오케이.

0: 바캔더를 한결같이 잘 움치지 않냐? 그치? 아, 내 말이 근데 마이크도 안 늘어놓는다니까. 제발 가라 코 아주 가
1: 아 주현이 형, 아 우리 나중에 서른까지 결혼 못하면 결혼이나 하자.
2: 어머, 박현들 미쳤나봐. 쟤 왜 저래? 저거 진심이야?
0: 아, 야, 술 취해서 또 헛소리 하는 거지 뭐. 야야, 늦었다. 집에 가자, 집에 가.
1: 아, 주현이 형, 아주 가라. 아, 가지 말라고. 아, 가지 말라고.

박지윤의 성인식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는 그 찬란했던 시절님의 사연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성년의 날에 받아야 하는 선물이 향수와 꽃다발 그리고 키스라고 하잖아요. 그때 남자친구도 없는 저는 스스로 용돈을 털어 향수와 꽃다발을 셀프 선물했는데요. 마지막 선물 하나는 끝내 받지 못해서 조금 시무룩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크크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 찬란했던 시절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도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 송춘아님께서는 주디 미쳐 웃겨서 운동 못하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운동 되는 거죠. 웃기면은 복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춘아님 웃으면서 운동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하이루님께서도 오늘은 짱구 안 나오나요? 짱구 없으니 왠지 허전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성대모사 짱구를 안 할 거예요. 짱구가 좀 쉬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 희준이가 오늘은 좀 자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재우고 있어요. 희준이. 또 우리 이미희님께서는 현영씨 존경스러워요. 진짜 뻔뻔하게 어쩜 그리 연기 잘해요. 놀라울 뿐요. 짱 멋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걸까. 나는 그냥 오직 주주님들 웃기려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난 주주님들을 위한 그냥 광대예요. 나는. 또 우리 2836님은 꺄 성년의 날 벌써 19년 전이네요. 대학 새내기 때 성년의 날에 선배들이 꽃을 사주는데 너무 심쿵하고 설렜던 기억이 있네요. 그 후 저도 선배들처럼 졸업 전까지 새내기들한테 꽃을 선물한 기억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또 우리 이혜연님도 1인 다역의 달인 주디 성년의 날 아빠가 사주신 선물이 생각나요. 그때는 젊으셔서 주름도 없고 팔에 근육도 있으셨는데 지금은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계시네요. 성년의 날이라고 본인들만 챙기지 말고 그만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맞죠. 보통은 이제 성인이 됐다고 이제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선물 달라고 하고 축하받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님께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성인 될 때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잘 키워주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주디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진짜 감사한 사람들은 생각해보니 되게 감사드리네 하는 분들은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발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2시 22분 9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0883님께서 주디 여기 대구 군위는 지금 32도예요. 너무 더워요. 대구 군위 왜 이렇게 친숙한가 했더니 우리 막내 작가님 민디공듀의 고향이잖아요. 그쵸? 대구 군위 32도라니 여기

사실 서울도 되게 뜨겁거든요. 근데 대구는 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 아, 서울이 지금 딱 28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서울 지금 28도. 이렇게 쓰죠. 또 우리 3415님은 주말에 너무 더워서 올해는 수영장을 일찍 개장했어요. 아, 그러네. 아이는 물에 풍덩풍덩 점프하며 물놀이도 하고 낚시놀이도 하며 신나게 놀았어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벌써 여름이 시작된 기분이 들었어요. 여름이 시작됐어요. 확실해요. 근데 이제 이게 수영장이 개장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또 우리 7961님은 쭈디 처음으로 문자 보내보아요.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주말에 이틀 연속 등산 갔다 왔는데요. 지금 제 종아리가 파업 선언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자동재생이에요. 회사에서는 멀쩡한 척 걷는데 사실 속도 0.5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망아지가 지금 되신 거잖아요. 그쵸? 이게 그만큼 이제 종아리가 파업을 선언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운동이 잘 됐다. 운동이 잘 먹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한번 근육통이 있고 운동 때문에 근육통 생기면 너무 그 다음날 다다음날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쵸? 왠지 뭔가 좀 체력 저하도 되는 것 같고 운동한 건데. 또 우리 2528님은 주말 더워진 날씨에 친구랑 무작정 야 소래포구 가서 회 한 접시 뚝딱 먹고 왔네요. 월요일 힘들지만 콧바람 쐬고 왔더니 한 주 버틸 힘이 납니다. 주주님들 화이팅!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다른 주주님들도요. 우리 2528님처럼 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짬내가지고 친구든 누구든 콧바람 쐬고 이런 시간 가지면서 그냥 호탁 그냥 힐링을 확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의 단독 게스트 해리포터 씨와 함께하는 선넘는 참견 이어지고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에일리의 보여줄게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안녕하세요, 가수 장기하입니다. 2012년부터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로 3년 가까이 밤 10시에 여러분과 만났었는데요. 밤에 무심한 목소리가 오히려 좋다던 애청자분들의 그 말이 저도 참 좋았습니다. 파워 FM이 30주년을 맞았네요. 30년 동안 매일 누군가의 하루 옆에 있었다는 게 생각해보면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단하죠? 앞으로도 함께 하길 바라며 저는 음악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좀 더 나을 겁니다.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장기하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소고기 하면 하하임.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야,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야,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5: 레노.
6: 레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5: 르노.

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라디오에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대놓고 선 넘고 참견하고 오지랖 부려보는 시간, 선 넘는 참견. 오늘은 단독 스테이지 쫙 깔아드립니다. 오로지 맛깔난 입담 하나로 인별그램과 너튜브까지 모조리 사로잡은 남자 해리포터씨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해리포터입니다. 네. 네, 월요일이네요.
0: 자, 오로지 입담, 맛깔난 입담 하나로 다 네. 섭렵을 해버렸다.
1: 그러니까 뭐 얼굴이나 이런 건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0: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신 거긴 한데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1: 칭찬해주시면 무조건 받죠. 칭찬, 감사합니다.
0: 너무 칭찬이야 진짜. 네. 아니 또 우리 키썸 씨께서 스케줄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셔가지고요. 네. 이번 주는 또 포터 씨가 단독 게스트를 맡으셨는데 네. 또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는 우리 키썸 씨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1: 사실 제 팬분들보다 키썸 씨 팬이 훨씬 많죠.
0: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문자나 댓글을 보면은 네. 키썸 씨 너무 예뻐요. 너무 밝아서 좋아요. 에너지 넘쳐요.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네. 어떻게 우리 포터 씨가 오늘 이거 텐션 좀 끌어올려 주셔야 네. 되는데.
1: 오늘 뭐 키썸 씨가 또 일 때문에 못 오셨지만 네. 또 제가 또 그녀를 대신해서 또 두 배의 활약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에게도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많은 네. 사연 좀 보내주세요. 열심히 있어요. 할게요 아저씨가.
0: 네 아저씨가 오늘 열심히 네, 하신다고.
1: 최선 다하겠습니다.
0: 특히 우리 포터씨가 1대1에 좀 강한 타입이시잖아요.
1: 아, 뭐 면담 상담 뭐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오늘도 그쵸. 제대로 된 참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아니 오늘이 성년의 날이거든요.
1: 맞아요.
0: 포터씨는 이 성년의 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혹시 좀 기억이 나세요?
1: 사실 제가 20대 때 생각해보면 한 20년 전이잖아요 정확히.
0: 그러니까.
1: 기억이 잘 안 나죠.
0: 가물가물하실 성년, 것 같아요.
1: 그때는 성년의 날을 잘 안 챙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많이 젊은 분들이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네.
1: 보면 성년의 날 하면은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세 가지 선물이 있잖아요.
0: 향수.
1: 향수, 장미꽃, 그리고 키스. 이렇게 그러니까. 성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요 세 개를 잘 버무려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0: 그러니까 제가 결국 덕담으로.
1: 할 말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저씨여가지고.
0: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0: 하신다고 해요.
1: 그러니까요. 네.
0: 우리 현승원님은 어서오세요 해리포터 씨
1: 반갑습니다.
0: 하셨고 네. 네. 신승은님도 월요일은 포터님만 기다려요. 입담 너무 좋으시다.
1: 아, 열심히 할게요.
0: 네. 또 우리 김성환님도 오늘 키썸 와 오늘 키썸님의 공백이 너무 크네요. 그래도 들어봅니다.
1: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공백이 크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성환님 우리 기죽이지 말아요.
1: 맞아요.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0: 그러니까. 네. 또 신경진님은 우와 오늘 반차라 주디 라디오 듣는데 해리포터님 나오셨네요. 저 남편한테 해리포터님 SNS랑 너튜브 강제로 구독시켰어요. 잘했죠?
1: 네. 뭐 시작은 강제였을 수도 있지만 남편분도 저랑 친해져가지고 그쵸? 또 저에게 빠져들 수 있는 또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없는 참견. 오늘도 깃털처럼 가벼운 고민부터 중대한 고민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1: 문자번호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12시엔 주연영 공식 홈페이지에 선없는 참견 코너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0: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장사를 잘하고 싶긴 한 거냐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음악 주세요.
2: 얼마 전 친구가 도시락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제가 또 한 으리 하는 사람이라 바로 도시락 10개를 주문해서 회사 동료들에게 나눠주며 열심히 홍보를 했거든요. 아, 저 제 친구가 이번에 도시락 가게를 오픈했거든요. 회사 근처니까 맛있으면 자주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 제 이름 얘기하면요 반찬도 넉넉하게 넣어줄 거예요. 마치 제 가게처럼 말이에요. 아, 그런데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아 직원들 표정이 다 비슷하게 변했습니다.
3: 아 현돌씨 그 이 도시락 얼마라고? 아니 아무리 요즘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좀 부실한 거 아닌가?
2: 아 제 눈에도 가격에 비해 반찬이 영 부실해 보였고요. 심지어 한 입 먹었는데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너무 밍밍하고 아 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3: 아 현돌씨 솔직한 피드백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해주자면 아니, 나라면 이 돈 주고 안 사 먹을 것 같아. 그 나물에서도 이상 비린내 같은 게 나고 아니, 난 좀 그래.
2: 이런 차가운 반응들이었죠. 그래서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 평가를 전해야 하나 뭐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눈치도 없이 계속 전화가 와서는요.
3: 어이 현돌스 열심히 영업 뛰고 있어? 아니 우리 인싸 박현돌 덕 좀 봐보자고 단체 주문 좀 팍팍 넣어줘.
2: 아 이렇게 맡겨둔 것처럼 주문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것과 후배 것을 사서 다시 한번 먹었는데 아 여전히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에게 조심스레 평가를 전해줬는데요.
3: 현돌스 나 한식조리사 자격 있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전문가 누가 누굴 가르쳐. 아니 그리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역시 자영업 안 해본 사람들은 마진을 몰라. 그럼 말만 쉽게 하고.
2: 제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장난투로 대꾸하면서도 은근 기분 상한 티도 나고요.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3: 현돌스 요즘 우리 가게 전화가 너무 조용하다. 아니 너라도 단체 주문 한번 넣어주라 시원하게.
2: 아 도시락 단체 주문을 닥달하는 이 친구 때문에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친구는요.
3: 현돌스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시무룩해. 누가 또 괴롭혀? 아이 형님한테 털어놔봐. 형님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2: 학창시절부터 항상 키가 작던 저를 자기보다 좀 아래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그 친구에게 학교생활하며 도움받은 게 많아서 저는 진심으로 친구가 잘 되기를 바랐는데요. 제 조언은 듣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매출만 올려달라고 하는 친구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0: 네,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공기청정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포토 씨는 주변에 자영업하는 지인들 많지 않아요?
1: 정말 많아요.
0: 그러니까
1: 제가 또 F&B 쪽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에게도 사실 조금 해당되는 고민 사연인 것 같기도 해요.
0: 그러니까
1: 네.
0: 피드백에 요청이 올 때도 있고
1: 많아요.
0: 그렇죠. 요청이 네. 안 오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은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정말 뭐 친한 친구한테는 말하기가 사실 어렵지가 않은데 관계가 조금 애매한 사이가 오히려 저는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굳이 그분한테 제가 조금 직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0: 그러면 친한 친구에게는 그래도 직언을 좀 하는 편이에요?
1: 직언은 하진 않죠. 그래도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편인데 이제 아, 이런 거 조금 잡으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는 편인데 친할수록 이런 건 조금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0: 이런 솔직한 피드백이
1: 맞아요. 결국에는 잘 되길 바래서 하는 얘기니까.
0: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직원을 막 이렇게 이거 너무 짜다라는 것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맛이 자극적이어서 좋긴 한데
1: 맞아요.
0: 근데 요즘은 또 이런 뭐 시대다 보니까 약간 맞아요. 이런 거 반영해 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0: 그래서 뭐 말도 조금 재밌게 하려고 하고 좀 짜면은 뭐 야 맛이 좀 뾰족하다.
1: 아, 그런 식으로
0: 매운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1: 기분 안 나쁠 것 같아.
0: 근데 그거를 또 알아듣는 친구가 있고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하기는 해야 돼요.
1: 뾰족해 뭐가 뾰족해? 뾰족하게 안 만들었는데 둥글둥글하게 만들었는데 이씨 이렇게 하면 어떡해.
0: 그러니까 짜다고.
1: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0: 짜다고
1: 결국에는.
0: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1: 아 일단은 좀 돌려 말하더라도 친한 친구에게는 말을 하는 편이다.
0: 맞아요.
1: 사실 자영업도 그렇고 저는 이게 다른 부분에도 좀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선배든 아니면 누군가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 저도 그런 생각 하긴 했어요. 자기 변명부터 조금 튀어나오게 된달까요?
0: 근데 그게 저도 마찬가지인 게
1: 사람은 또 어쩔 수 없기도
0: 맞아요.
1: 하고
0: 맞아요. 누가 제 짧은 컨텐츠를 보고 아 예전만큼 못한 것 같아. 예전에 그런 뭐 설명적이고 화려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없어지고 뭐 앞니를 웃기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1: 이제 그러면 저도 앞니를 웃기셨더라고. 네,
0: 저도 이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또한 또 의견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저 그렇게 생각해요.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
1: 그니까. 네. 이게 좀 자존심이 조금 센 사람들은
0: 맞아요.
1: 이게 비난으로 들리기 쉬우니까
0: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주디 요즘 제 컨텐츠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아 우리 포터씨 컨텐츠요? 네. 저는 뭐랄까 재밌어요.
0: 왜 갑자기 변명부터 하려고 하지 지금? 나 이러면 안 되는데?
1: 아니 나도 괜히 그냥 나 그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볼 때마다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폼이 안 죽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0: 그럼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 한번 해요. 나중에 어떻게? 폼이 좀 떨어지거나 네. 조금 변화가 필요할 땐 저한테 직언을 해주세요. 그때는.
1: 근데 이거는 포터씨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만약에 제가 조금 어디서 건방 떨거나 아니면은 연기적으로 조금 포터씨가 봤을 때 쟤 지금 자, 좀 대충하고 있다 싶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럴 때 저한테 직언 한번 해주세요.
0: 저는 그럼 바로 전화하죠.
1: 그러니까 현영이 너 왜 그러냐고.
0: 주디 오늘 호흡 왜 이렇게 길게 가져가지? 뭐 이런 얘기 하죠 저는.
1: 그러니까.
0: 우린 또 친한 사이니까.
1: 맞아
0: 그쵸?
1: 맞아. 좀 유쾌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긴
0: 맞아요.
1: 한데. 자 우리 주주님께서 우리 7호 사모님은요 현돌스 부르는 거 중독성 있네요.
0: 현돌스 네.
1: 현돌스
0: 포터스
1: 포터스 이런 느낌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주변에.
0: 그냥 호사가 같은 느낌이지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1: 맞아. 또 우리 최다혜님께서는요
0: 네, 일단 의견을 받아들이고 개선할 줄 알아야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요?
1: 그쵸.
0: 네, 맞는 얘기예요.
1: 맞는 얘기예요. 근데 좀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의견을 잘 얘기해주는 것도 기술이야.
0: 잘 얘기하고 좀 둥글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기술이죠.
1: 맞아. 또 우리 6628님은요 친구분이 자영업 초보이신 게 티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라면 무조건 손님들 의견에 맞춰야죠. 장사 많이 해본 사람은 무조건 손님이 왕이에요.
0: 유명한 얘기잖아요. 사실 손님이 왕이다.
1: 그쵸.
0: 왕처럼 하면 좀 해결할 수가 있겠죠.
1: 그렇죠. 네. 또 우리 8420님은요 네.
0: 친구분 기분을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을 챙겨야 할 듯요. 친구분 챙겨주려다가 본인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아요. 본인은 친구 생각해서 양쪽에서 다 받아주고 좋게 얘기하는데 결국에 한쪽은 이 사람 이상한 것만 소개해준다. 아우. 이런 이미지가 박힐 것 같으니
1: 스트레스.
0: 미리 중간에 끊어버리세요. 나중에 괜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지. 이제 친구를 너무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막 소개해주고 하는데 막상 그 상대방들은 만족을 못하고 이러면 꼭 내가 정말
1: 중간에서 스트레스 받지
0: 애매하잖아. 안 그쵸? 좋은 걸 좋게 막 소개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1: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체력이 쓰이는 일이라
0: 그래서 모든 사람을 챙길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1: 그렇긴 해요. 근데 그럴 땐 이것도 참 선택을 또 하긴 해야 되잖아.
0: 맞아요.
1: 힘들지.
0: 맞아요.
1: 우리 권동희님은 장사는 장난이 아닙니다. 마진보다는 맛이 있어야죠. 아무튼 우리 현돌스 오늘도 수고라고 그러니까. 보내주셨어요.
0: 친구가 조금 알아듣고 뭔가 중요한 게 더 뭔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1: 그러게요. 어떻게 알게 해야 되는 걸까? 근데 본인이 뭐 깨닫게 되겠지 싶기도 한데.
0: 그냥 저는 언젠가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자면 네. 그냥 나도 수차례 추천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피드백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도 왜 그런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너가 조금 더 원인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나름 진지한 톤으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친구한테는. 그럼 맞아. 조금 알아듣지 않을까? 그래도 성인이니까.
1: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는 어떤 태도 말고는 좀 그래도 솔직하고 진지하게.
0: 맞아요.
1: 우리 송은경님은요. 직원들에게 맛 리뷰를 쪽지로 받아서 친구에게 고이 전해주세요.
0: 재밌네.
1: 이것도 괜찮다.
0: 재밌네.
1: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전달하면서 조금 말을 전달하면서 좀 약간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0: 그치, 그리고 그 호흡이랑 이런 것도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1: 그렇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대로 이거를 또 뭐 전달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0: 왔다 봤어 하고
1: 맞아. 넘겨주는 담백하게 것도. 쪽지로 그냥
0: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요 또 다른 사연들도 한번 보고 갈 건데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완벽한 오후를 꿈꾸는 파워제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화, 목, 주 2회만 오후 4시 출근을 하는데요. 낮잠 한번 자고 가뿐하게 출근하기 대 카페 가서 책보다 출근하기. 카페를 간다면 정원뷰 대형 카페 대 작지만 라테가 맛있는 개인 카페. 네. 그리고 점심 메뉴로 탕짜면 대 비빔냉면 중에 골라주세요. 미리 정해두고 행복한 화요일을 그리며 월요일 파이팅 하려고요.
0: 어허.
1: 와, 이 짧은 시간에 한 3가지 정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0: 이야 네. 진짜 파워 제이시긴 하다.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하시는 게.
1: 그러니까요.
0: 자 일단은 화, 목, 주 2회만 오후 4시 출근을 하신다고 네. 했어요. 그리고 낮잠 한번 자고 가뿐하게 출근하기 대 카페 가서 책보다 출근하기. 그리고 카페를 간다면 정원뷰 대형 카페 대 작지만 라떼가 만난 게임 카페. 그리고 점심 메뉴로는 탕짜면 대 비빔냉면.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1: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하나씩 골라드릴까요?
0: 우리가 일단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자 일단 첫 번째 낮잠 한번 자고 가뿐하게 출근하기 대 카페 가서 책보다 출근하기. 자 하나 둘 셋
1: 카페
0: 낮잠.
1: 가서 책보다 출근하기.
0: 아 나 근데 사실 둘 다 좋아.
1: 근데
0: 왜 포터 씨는 카페예요?
1: 낮잠이 조금 해당될 수 있는 건 저는 주말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말에 조금 낮잠을 잤으면 좋겠고 평일에는 그래도 자기 개발에 조금 더 힘쓰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0: 동의해요. 나도 바꿀게요.
1: 오케이. 그럼 카페에서 카페 일단 책을 보는데 그 카페가 대형 카페냐 아니면 작지만 라떼가 네. 맛있는 개인 카페냐.
0: 아유 이거는 좀 난 쉬운데.
1: 이거는 저랑 주디랑 맞을 거예요.
0: 하나 둘 셋.
1: 작지만. 네 맞아요.
0: 맞아요.
1: 뭔가
0: 특히나,
1: 집중할 수 있기 좋고 딱 그냥 맛있는 라떼 한 잔 마시면서 책 보면 너무 그 시간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0: 너무 기분 좋지.
1: 맞아요.
0: 자 그러고
1: 요게 어려워.
0: 점심 메뉴로 탕짜면 대 비빔냉면입니다.
1: 네.
0: 자 잠깐만요. 지금 라떼 드셨죠? 라떼 드셨어요. 잠깐만 좀 고소한 거 드셨어. 자,
1: 네.
0: 하나 둘 셋
1: 비빔냉면.
0: 탕짜면. 아 이것도 걸리네.
1: 네.
0: 왜요? 비빔냉면 왜요?
1: 그냥 약간 매콤하면 리프레시가 좀 필요할 것 같지 않나. 라떼를 먹었을 때 유제품이 들어가니까 약간 텁텁할 수도 있는 맛을 약간 산미로 혀끝에 침을 조금 나오게 만들어주신다.
0: 왜 이렇게
1: 이게 뭐라고 거잖아.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0: 왜 산미를 나오 오케이 오케이. 그 두 가지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쵸?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유제품 때문에 텁텁한 입냄새도 나고
1: 그렇죠 그렇죠
0: 텁텁한
1: 날 수 있죠.
0: 상태에서 네. 이 매콤함과 새콤함까지 그 같이 들어오면은 너무 짬뽕이 될 것 같은 느낌에
1: 너무 이제 속 시끄러운
0: 회사 가서 이제 날숨 대신에 들숨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맞아요. 어떤 상황들이 생길까봐 그래서 탕짜면으로 조금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게끔 저는 가보려고 했던 거예요.
1: 그래 어떻게 보면 하루의 밸런스를 봤을 때 음식 밸런스 중요하니까 어떤 탄단지가 고루 들어간 탕짜면으로 저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카페 가서 책보다 책 보시다가 네. 그리고 또 개인 카페 가셔가지고 라떼 한 잔 드시고 탕짜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렇게 저희가 뭐 사소한 고민 사연도 다 들어드리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진짜로
1: 정말로.
0: 정말 사소한 거 다 보내주세요.
1: 네.
0: 박재훈님께서는 그냥 집에 계세요. 시간 금방 갑니다.
1: 맞아.
0: 이것도 맞는데요.
1: 틀린 말 아니에요.
0: 이게 파워 제이인 분들한테는 살짝 이 시간을 또 그냥 흘려보내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주 2회밖에 또 늦게 출근 안 하니까.
0: 소중한 시간이거든.
1: 네.
0: 자 그러면 또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172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 드디어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 뚝딱이 타입이라 카메라 앞에만 서면 얼어버리거든요. 두 분은 카메라가 너무나 익숙한 분들일 테니 어떻게 하면 덜 긴장하고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있는지 꿀팁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 참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0: 정말,
1: 일단 웨딩 촬영 꿀팁 팁을 조금 드리자면 뭐 긴장은 둘째치고 첫 번째 저는 오후 촬영을 추천드려요.
0: 왜요?
1: 붓기가 조금 빠진 상태에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지.
1: 얼굴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0: 그렇지.
1: 보통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거의 촬영이 끝나갈 때쯤 자연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와요. 이제 저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하면 저희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0: 그러니까.
1: 그래서 처음부터 남편 될 분이랑 같이 좀 촬영하는 연습 셀카로라도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조금 좋아요. 몸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게 몸풀기? 뭘 몸풀기지? 하고 났어요. 이게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진짜 실제로 이 저도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뭘 찍어야 된다고 하면은 네.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팔 벌려뛰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1: 맞아요.
0: 팔 벌려뛰기랑

0: 하면 붓기도 빠지면서 몸도 이렇게 크게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카메라 앞에서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조금 수월해지거든요. 어쨌든 몸을 좀 푸셔야 돼요.
1: 그러니까 워밍업을 조금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좀 경직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몸을 풀고 들어가주는 게 운동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0: 이거 약간 오후로 웨딩처럼 잡은 다음에 오전에 가능하시면 좀 땀 좀 흘리는 유산소를 좀 하시는 거 어때요?
1: 너무 좋아요. 런닝 같은 거 하고 저도 예를 들어 방송 촬영하고 이러기 전에 런닝 하거든요. 그러면은 땀이 조금 빠지니까 붓기도 빠지고 뭔가 맞아. 머리가 잘 돌아요.
0: 맞아. 혈류가 도니까.
1: 맞아요.
0: 근데 또 너무 너무 심하게 하시면은 이제 열 오르니까 이따가 이거 찍을 때 속열 오른단 말이야.
1: 맞아 맞아.
0: 그러면서 얼굴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1: 그럼 하시는 이렇게 하시죠. 3km 걷기로 가시죠.
0: 3km 걷기나.
1: 3km 걷기 정도.
0: 슬로우 러닝은.
1: 슬로우 러닝 좋아요.
0: 슬로우 러닝
1: 좋아요. 좋아요. 페이스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호흡 잘하면서.
0: 좋아요. 네. 자 우리 양은영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네.
1: 저도 얼마 전에 웨딩 촬영 셀렉 마치고 얘랑이랑 순댓국 먹고 왔어요. 사진 하나하나 고르는데 고민하면서 너무 설레는 시간이었네요.
0: 야 이거 사진 진짜 많이 받지 않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셀렉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남이 찍어준 걸 고르는 사실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0: 그쵸?
1: 되게 어색하기도 해서 이런 시간이 사실 재밌죠.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결혼하고 나서 보면
0: 이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 포터 씨도 해보셨으니까
1: 네네.
0: 우리 아내분께서는 나 이거 진짜 난 이게 마음에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얼굴 너무 이상한데 싶은데 다들 그게 A컷이라고 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
1: 근데 이거는 이 웨딩의 모든 프로세스는 아내 위주로 가야 돼요. 제가 잘 나온 사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내가 마음에 들고 아내가 잘 나온 사진으로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0: 그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1: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건 팁입니다 정말로.
0: 네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네. 또 우리 001 님은요. 저는 비냉도 탕자면도 싫은데 전매추 다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진짜 비냉이랑 탕자면도 싫으실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너무 새콤한 느낌 별로. 그리고 탕자면도 그냥 그다. 그러면 약간 한식 쪽으로 가셔야 되나?
1: 한식으로 가셔도 되는데 이분은 조금 자극적인 게 싫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오랜만에 그냥 순한 그냥 비빔밥 같은 거 하나 가시죠.
0: 아 비빔밥에다가 거기다가 뭐 국 하나 조그만 거 나오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1: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 약간 비빔밥 저희는 추천해 드릴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저희는 키썸의 어쩌라고 듣고 오실게요.

0: 방탄꼭지 아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선 넘는 참견. 오늘은 해리포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2620님께서 너튜브 보다가 포터님 박지훈 배우랑 광고 찍으신 것 같아서 괜히 더 반가웠어요. 라고 그렇죠. 보내주셨는데 네. 야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도 핫하신 우리 박지훈님의 약간 이 술 그렇죠. 술 광고인데 네. 여기서 우리 포터 씨가 옆에 진짜 빼꼼 나왔는데.
2: 그냥 친한 뭐 가끔 모이는 이제 형 역할로 형, 나왔는데.
1: 동네 형아 느낌이지.
2: 댓글을 보니까 아니 저 아저씨가 왜? 네. 뭐 이런 거 있잖아.
1: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2: 맞아요. 그래서 근데, 잠깐 이제 뭐 조연으로 잠깐 출연해가지고 나왔는데 아우 그 박지훈 배우 눈빛이.
1: 눈빛 너무 예쁘죠.
2: 아직도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깊은 그 눈이 정말
1: 영화도
2: 대단하더라고요.
1: 근데 최근에 보셨다고.
2: 보고 아니 그 저는 그 약한 영 너무 재밌게 봤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 눈빛이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설레는 눈빛 연기를 하는데 너무
1: 기운을
2: 잘하시더라고요.
1: 받으셨어요 좀.
2: 너무 받았죠. 너무 그때부터 받았어.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1: 너무 다행이네요. 네. 우리 김선화님께서는 아저씨 화이팅이라고 응원 보태주셨어요. 네. 또 우리 전경림씨도 포럴씨 예뻐요.
2: 예쁘다고요?
1: 예쁘다고. 네, 예쁘단 말 좋잖아.
2: 너무 좋죠. 그냥 전반적인 칭찬인거죠. 예쁘다 그쵸? 뭐 이런거. 네.
1: 맞아요. 또 우리 정소영님도 응원해요 포터님. 어제 너튜브 유부녀회 정독했더니 친밀감 확 돋네요. 아유, 라고 보내주셨어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포터씨가 인별그램 말고도 너튜브에서 좀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2: 맞아요.
1: 네, 많이 또 봐주시고. 자, 실시간으로 도착한 고민사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유림님 문자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3: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금혼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리마인드 웨딩 사진 촬영이 좋을까요? 1박 2일 총캉스 여행이 좋을까요?
1: 자, 일단 한번 정해볼까요? 우리 네. 하나 둘 셋 리마인드. 왜요 왜요 왜 좋을까?

0: 리마인드 웨딩을 찍기에는 네. 의상을 입어야 되고 벗어야 되고 사진 촬영을 하면 이제 서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해야 되니까 피로도가 그거. 조금 있지 않을까 피로도? 어르신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총캉스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디는요?
1: 저도 사실 뭐 두 개 다 너무 좋고 지금도 사실 팔랑귀처럼 네. 총캉스로 다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사실 약간 좀 평소에 이렇게 막 웨딩 사진처럼 막 각 잡고 그치. 피로도 높게 맞아요. 이렇게 뭔가 많이 할 경험이 없잖아요.
0: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실.
1: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남는 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조금 더 남는. 물론 이렇게 총캉스 여행을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추억으로서 남는 거지만은 맞아요. 이렇게 뭔가 사진이 하나가 더 남는다라는 게.
0: 그럼 이렇게 할게요. 리마인드 웨딩 사진 촬영하고 저녁을 맛있는 거 먹기.
1: 괜찮다. 네,
0: 근사한 거 먹는 걸로 하는 걸로.
1: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자, 선 없는 참견 실시간 고민 사연 이렇게 계속 받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고민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럼 이제 다음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빠 눈에는 장카설유. 보다 우리 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음악 주세요.
0: 올해로 17살이 된 우리 딸이 한 6살쯤이었을까요? 유치원을 다닐 때 걸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였어요. 조그만 게 TV를 보면 아주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2: 저 언니 됐어. 엄청 예쁘다. 아빠, 나도 커서 저 언니들처럼 될래.
0: 아이고, 그래. 우리 딸. 아이, 커서 뭐든지 할 수 있지. 응. 나중에 무대 올라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2: 아빠 한번 봐봐. 아, 선생님이야. 비미 비미 비미야. 비미 비미 비미야. 비미 비미. I want to be me. 어때?
0: 와, 야 우리 딸 그 영어 가사를 다 외웠어? 아유 아주 천재네 천재야. 그때는 그냥 귀여웠습니다. 원래 애들 꿈이라는 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뀌잖아요. 우리 딸도 어느 날은 간호사였다가 다음날은 경찰관 또 다음날은 포크레인 기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말한 그날부터 와. 지금까지 10여 년을 한결같이 꿈이 안 바뀌더라고요.
3: 아, 아빠 요즘은 너무 나이 많으면 연습생으로도 안 뽑아준다니까? 나 진짜 이제 보컬학원 다녀야 된다고.
0: 아니 그 공부를 이렇게 잘하면서 굳이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그래. 아니, 성적이 아깝지도 않아.
3: 아, 공부는 아빠가 성적 잘 나오면 학원 보내준다 그래서 한 거잖아. 아니 내 꿈은 원래 아이돌인 거 알면서.
0: 그렇습니다. 우리 딸 공부는 반에서 1, 2등 할 정도로 상위권이고 와. 제 눈에야 참 이쁘지만 아니 그렇다고 막 연예인처럼 화려한 외모는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0: 춤은 제법 따라주지만 아니 그 노래는 그닥 그 장기자랑 느낌입니다. 딸은 보컬 학원에 열심히 다니면 노래도 늘 거라는데 우리 딸 근성이 있어서 뭘 시켜도 열심히 할 건 알지만요. 공부머리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길로 이끄는 게 맞는지 아니면 딸의 오랜 꿈에 한 번쯤은 도전해보게 지지해주는 게 맞는 건지 참 어렵습니다.
1: 네, 사연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아빠 눈에는 장카설류보다 우리 딸님께도 공기청정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2032님은요 크크크크 저 정도면 아무리 근성 있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개성 있어 개성 있어.
1: 아, 저도 개성 있다고 생각 들어요. 우리 네. 4566님도 악귀 들린 주디라고. 아니 근데 일단 우리 사연자분의 따님이 이 정도 노래 실력은 아닐 수도 있어요.
0: 그쵸 더 잘할 것 같긴 해요.
1: 더 잘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은 그 닉네임이 장카설류보다 우리 딸이라고 했는데 장카설류 뭔지 아시죠 포터씨?
0: 장원영 카리나 설 장원영 카리나 아니에요?
1: 형 장원영 씨 카리나 씨는 맞아요. 그럼 설윤은 누굴까요?
0: 설윤
1: 작가님 다 써줘가지고
0: 설윤
1: 설윤님 엠믹스 설윤님이시고 유가
0: 네, 뭐, 유 아세요?
1: 유 저 알죠 알죠? 그 이
0: 유 어 나 모르겠다 누구죠? 네.
1: 모를 수 있어요. 있지 유나 씨.
0: 아 유나 씨 네. 알죠 알죠.
1: 맞죠 맞아요.
0: 눈 크고 아름다우신 분.
1: 맞아요. 이 장카설류 이분들이 그냥 뭐랄까 마치 우리가 그 천상계라고 하죠.
0: 맞아요 맞아요.
1: 되게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름다우신.
0: 인형 혹은 뭐 천사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1: 맞아요. 되게 뭔가 인형.

0: 같은 외모를 갖고 맞아요. 계신 이 네 분을 이렇게 장가 서류라고 하는데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따님께서 네. 이런 또 꿈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1: 맞아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조금

0: 저도 아, 아버지 마음을.
1: 아, 그럼요, 아버님 그럼요. 마음을. 어.
0: 저는 조금 더 따님의 마음 쪽에.
1: 아 그래, 어. 아 이게 또 갈린다 또 여기서도. 아,
0: 그럼요, 그럼요. 어. 왜냐면 어. 제 주변에 보면요, 어, 배우분들이나 어쨌든 뭐 가수분들이든 누구든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잘했던 분들 진짜 많아요.
1: 많지.
0: 학교에서 어, 1, 2등 진짜로 공부 쪽이 안 돼서 이 길을 선택한 친구들도 전, 있지만은
1: 아, 근데 거, 그렇지 않지 않아요 사실?
0: 아, 네, 저는 조금 그런데 아무튼 아니, 뭐, 아예 안 되진 않았지만 공부보다는 나는 다른 게 더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1: 맞아.
0: 제 주변에 진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1, 2등 하는 친구 그리고 심지어 다른 전공을 막 하다가 네. 그러다 어떤 연기의 흥미를 느껴서 그리고 연기를 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도 인문학이랑 되게 좀 밀접하게
1: 그럼요, 그럼요.
0: 어, 관련이 있다니, 있다 보니 그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어,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쪽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그냥 자기 할 거 잘 알아서 잘하더라고.
1: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선 그거죠.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오히려 성공하기가 조금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아이돌이 성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경쟁력도 너무 높고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춤 노래 잘하는 실력파 아이돌도 너무 많으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할 수도 있지 사실.
0: 그렇죠. 맞아요. 또 남들보다 더 막 고생해야 되고 그런 것도
1: 맞아요.
0: 보기 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이사사님은 장카설류 누군가 그러더군요. 장기약 카더가든 서른도 유병제라고. 아.
1: 이거 이렇게 해서 어. 그래서 광고도 나왔잖아.
0: 어 진짜로? 어, 나 몰랐어요.
1: 이 네 분이서 광고를 찍었다니까.
0: 어머나.
1: 어 그래서 요즘에 어디 걸려 있더라고 보니까.
0: 장기약 씨, 카더가든 씨, 서른도 씨, 유병제.
1: 심지어 무슨 제품인지 알아요?
0: 뭐예요?
1: 숙취해소음료. 진짜로.
0: 진짜 예상이 안 되는 저기다.
1: 어, 그래서 나 지금 약간 깜짝 놀란 게 그게 극장에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광고가.
0: 네네, 극장에서
1: 그래가지고
0: 나왔어요 그게.
1: 이 네 분이 어. 무슨 합의지라고 했는데 에이. 여기서 뭔가 비튼 거구나
0: 이
1: 보니까.
0: 또 우리 6331님은 일단 보컬 학원을 보내서 객관적으로 자기 수준을 알게 하세요.
1: 어, 이거 방법이다.
0: 이건 방법이죠.
1: 왜냐면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제가 이제 연기 학원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 연기 학원에서 어, 큰 꿈을 이제 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많이 좌절하고 나간 친구들도 진짜 많이 있어요.
1: 있겠지.
0: 어. 그러니까 버티는 친구들도 있고.
1: 전문가의 냉정한 시선에서 이 친구가 발전 가능성이 있냐 없냐 정도는 조금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0: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의 실력으로는 뭔가 평가하기 좀 그렇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뭔가 옥석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조금 가려주는 거지 전문가가.
0: 그렇죠. 그렇죠. 어, 또 6628님은요. 네.
1: 도전은 하되 공부는 포기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대형 기획사 오디션 붙으면 시켜줍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가수나 배우가 된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0: 아, 저도 완전.
1: 뭔가 병행이 가능하면 같이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자녀분이 조금 힘들지만 않으면은.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그러니까 방법을 아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을.
0: 그러니까. 그리고 상위권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좀 이 친구는 좀 안.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 스스로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1: 맞아요.
0: 또 우리 민현숙님은요. 오디션 가보세요. 우리 딸도 오디션 보고 가수의 꿈을 바로 접더라고요. 아이가 알아서 상황 판단을 맞췄어요. 똑똑한 아이니 알아서 잘 판단할 땐요.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자, 1589님은 어, 딸의 꿈입니다. 아빠 꿈이 아닙니다. 그냥 하게 해주세요.
0: 네, 이것도 정말 아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그쵸?
1: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컬
0: 맞아요.
1: 학원도 보내보고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좀 여력이 되면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뭔가 조금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딱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
0: 그 과정을 함께 한다는 거 너무 좋다.
1: 맞아요. 그
0: 제가 진짜 저희 아빠한테 되게 서운해할 때 되게 많이 했던 말이에요. 아빠 결과를 따지지 말고 한영이의 과정을 응원해줘.
1: 맞아요.
0: 라고 되게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1: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거 좀 지켜보고 응원하는 게 우리가 자녀들을 봤을 때 어릴 때 되게 좀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날 응원해줬던 그 기억들.
0: 그 평생 남아요.
1: 그러니까.
0: 아, 또 우리 정혜권님은요. 여력되면 지원해주세요. 그 나이 때 해보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도 잘 알잖아요. 아마 하게 해주신다면 나중에 아빠한테도 많이 고마워할 거예요. 제가 채연, 채령 자매들 좋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1: 아, 제가 그래서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어릴 때 제가 이제 실없는 소리 많이 하고 웃기니까 우리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나 그 개그맨 같은 거 해서 그 예고 같은 데 가면 안 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예고는 그래도 좀 그 인물이 출중한 사람들이 가는데 아니야 이런데
0: 어
1: 근데 우리 막내 꼬마가 뭐 어때 저런 애들도 있어야지 재밌지 이래.

0: 근데 결국에는 나도 그냥 인문계로 갔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나도 그게 약간 성인이 되고 나서 아쉬워. 좀 후회될 때가 있었어. 물론 제가 이제 뭐 사진을 전공해서 나름 또 제 일을 찾았지만
1: 다 어떻게 잘 찾지만은
0: 어릴 때 뭔가 그쪽 길로 갔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1: 근데 맞아 그런 그러니까 물론 너무너무 지금 잘 됐고 맞아요, 어떻게든 잘 되지만은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남으면서 맞아. 약간 막 서운한 감정과
0: 아쉽고,
1: 뭐, 아쉬운 생각도 할 수가 있죠.
0: 그래서 지원을 일단은 아버님이 조금 여력이 되면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해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1: 맞아요. 일단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0: 맞아요. 네. 네네.
1: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일부러 조금 더 힘겹게 불렀던 그 노래죠. 아이브의 I am 듣고 올게요.

0: 네, IVE IM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으로 도착한 고민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1571님께서 회사 타 부서에 경력직 사원이 들어왔는데요. 오래전 와우 소개팅했던 여성분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애프터 신청했다 까여서 저는 아는 척하기 싫은데 회사에서 저랑 마주치면 그렇게 먼저 아는 척을 합니다. 이제라도 데이트 신청할까요? 이거 그린라이트일까요? 고민됩니다. 웃자죠 하셨어요.
1: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0: 잠깐만요. 일단 잠깐만요. 자, 이거 나 우리 1571님 이거 솔직함의 정도를 저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그래도 문자까지 보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연까지 보내 주신 거면 저희가 그만한 어떤 확실한 해답을 좀 들으셨으면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좀 솔직하게 가보려고 해요.
1: 네.
0: 네. 그린라이트일까요? 아닐까요? 하나, 둘, 셋.
1: 아니죠.
0: 네, 아니죠. 네, 아닙니다.
1: 일단 여성분이 이제 먼저 조금 뻘쭘해서 맞습니다. 아는 척을 더 하는 거고 이런 경우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맞아요. 근데 그랬다고

0: 뭔가 맘도 없는데 저렇게 막 친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또 좋겠는 게 진짜로 그 여성분이 약간 좀 뻘쭘해. 본인이 약간 뻘쭘하고 이러니까 괜히 더 약간 오버해가지고 더 친절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1: 근데 그냥. 그렇게 뭐 무조건 아니다라기보다 이제 지금 타이밍에 데이트 신청은 시기상조다. 다만 조금 더 시간을 보내보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 실마리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뭔가 한번 그린라이트다 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시기상조고 조금 한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 모릅니다 정말로. 네. 네.
0: 자, 또 김현아님 문자도 한번.
1: 네. 네. 오늘 대청소데이인데 여름 옷 꺼내는 정리까지 마저 끝낼까요? 아니면 아예 하원 전에 헬스장 한 시간이라도 갔다 올까요? 마음은 헬스장인데 아줌마의 현실은 더워진 날씨에 옷 정리를 해야 하나 너무 고민돼요.
0: 헬스장 갔다 와도 뿌듯하고 사실 옷 정리를 해도 뿌듯하기는 한데.
1: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더워져가지고 여름 옷을 꺼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0: 꺼내긴 해야 돼요. 미룰 수 없어 더 이상.
1: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떡해. 오늘은 여름 옷을 먼저 일단 꺼내고 애기들 이제 하원하고 나서 재운 다음에 집에서 스쿼트 100개 하기. 정해드릴게요 우리가.
0: 야, 왜냐면 지금 후터 씨는 실제로 지금 육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1: 저도 이런 걸로 걱정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 만약에 운동량이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그냥 홈트를 요즘에는 너튜브 같은 거 보고 나서 같이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는 우리 와이프도 목격했을 텐데 오늘은 그 심으뜸 김계란 씨랑 같이 스쿼트 100개 했어요. 너튜브 보면서.
0: 대단한데 토터씨 대단하다.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면 좀 쪼개서 해야 되니까 보면서 하면 좋다.
0: 아 근데 어디를 가야지 좀 할 맛이 나는데.
1: 그렇긴 그런데 이게 시간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0: 편안한 공간에서 이 매트 깔고 옷 차려입고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아.
1: 맞아. 이제 운동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걸 선호하는데 저는 그냥 그 시간에 맞게 할 수 있는 거 하는 편이어가지고.
0: 그러면은 일단은 근데 옷 정리부터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1: 맞아요.
0: 이거 언제까지고 미룰 수 없습니다.
1: 네.
0: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실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매트리스는
1: 푹신한 잠 두 잠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0: 토익은 해커스.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2: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 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헬스장 갈까 오정렬가 고민하셨던 분이 문자 주셨어요. 네. 우리 현아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부터님 너무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덕분에 건강한 아줌마 될 수 있겠네요.
5: 네, 뭐 시간이 없다 이런 거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네.
4: 100개는 조금 그렇고 한 50개 정도만이라도
5: 50개만 하세요.
4: 한번 네. 해보세요. 화이팅이에요. 네. 또 우리 김영호님도 저도 전매추 한번 갑니다. 오늘 점심은 쫄면과 군만두입니다. 라고. 너무 괜찮다.
5: 매콤함과 바삭함이 섞여있고 다양한 식감.
4: 그렇지. 나도 하나 추천해도 돼요?
5: 어떤 거요?
4: 저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자꾸 네. 속열이 올라오더라고. 네. 그래서 몸을 좀 차게 내려주고 싶어가지고 어제 도토리 묵사발을 만들어서
5: 아이고 시원하다.
4: 얼음 동동 띄어가지고 현미소면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5: 계절 메뉴 너무
4: 계절
5: 좋죠.
4: 메뉴로 먹었더니 쫙 이렇게 시원해지면서 뭔가 열도 가라앉혀지더라고.
5: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이제 뭐 밥맛도 없고 이러면은 조금 시원하고 좀 새콤한 거 넣어주면 좋은데 고를 때 딱이죠. 묵사발, 도토리 묵사발.
4: 그러니까 뭐 오이냉국이나 요쪽으로.
5: 오이냉국도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죠. 너무 시원해요. 네.
4: 날씨 더워지니까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요.
5: 네.
4: 자 그리고 맞아요. 다음 주도 우리 키썸 씨가 자리를 비우십니다.
5: 맞아요.
4: 네,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 개그맨 이재율 씨가 야 선삼에 놀러 와 주실 거예요.
5: 네.
4: 네, 해리포터 씨와 이재율 씨의 케미 다음 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네.
4: 자 포터 씨 오늘도 네. 이렇게 혼자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5: 이게 키썸 씨가 가끔 없을 때마다 주기랑 네. 저랑 1대1로 할 때 오히려 조금 더 고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4: 네.
5: 오늘은 정말 고민에 정말 정말 뭐랄까요 정말 해답을 많이 드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4: 그러니까
5: 너무 강압적이진 않았겠죠 그래도.
4: 스위트라
5: 너무 답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제 주제에
4: 네. 그렇지 않았어요.
5: 열심히 해결하려 했습니다 오늘도.
4: 맞아요 우리 네. 포터 씨랑 제가 오늘 열심히 수임했거든요.
5: 그렇죠.
4: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수임 들려드리면서
5: 좋다 좋다.
4: 네, 수임 들려드리면서 포토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5: 수임.
4: 안녕.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당연한 듯 마시는 한 잔이지만 어떤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4일 이내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보세요.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오늘 오전 김형원님이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던 도중 차 키가 변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형원님은 살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한동안 변기만 멍하니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이건 복권을 사라는 게시인 것 같다며 현재 웃으면서 복권 판매점으로 뛰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축하해주십시오. 청취자 김혜진님이 드디어 고음에 득도했습니다. 혜진님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서 샤우팅을 지르고 온다는데요. 그 결과 예전엔 올라가지 않던 고음이 이제는 천장을 뚫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혜진님은 앞으로 회사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돌고래 창법으로 기선을 제압해버리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4988님은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다 셔츠에 빨간 국물을 흘렸다는데요. 얼룩진 부분만 급하게 물로 지우려다가 씻을수록 그 범위가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4988님의 옷 절반이 축축하게

젖어버렸고 현재 손건조기 앞에서 물이 뚝뚝 흐르는 옷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열심히 말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는 8256님의 아내가 하루 정도는 괜찮아 라며 쟁반짜장을 시켜 야무지게 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자마자 냉동실에서 콩떡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리더니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콩은 채소니까 살 안 짜.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다뉴에 이어서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주주님들의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도 문화 선물 준비했습니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파가니니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리고요. 신청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0007님께서 쭈디 삼천포로 울집 막둥이 강아지 볼이랑 갑오징어 낚시가 떴어요 라고 또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갑오징어 아 그래 갑오징어 사진만 사실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 애기 사진은 어디 있는 거야 했는데 애기 사진까지 해가지고 두 장 보내주셨네. 잘하셨어요. 또 우리 9585님께서는 주디 마트 갔다가 막대 아이스크림 행사를 하길래 20개 정도 사와가지고 냉동실에 쟁여뒀어요. 더울 때 하나씩 꺼내 먹으면 잠깐은 시원하잖아요. 저 잘했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요즘 같을 때 약간 더위 먹잖아요. 그쵸? 최근에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살짝 더위 먹고 이렇게, 이렇게 막 아, 해롱해롱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사 먹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제과점 그 들어가가지고. 또 우리 권지현님은 현영님 퇴근하고 패밀리 레스토랑 갑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이벤트에 당첨돼서 패밀리 레스토랑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몇 년 만에 가는 건지 만나 스테이크 먹을 생각에 행복하네요. 오랜만에 칼질 좀 제대로 하고 와야겠어요. 호호호.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 저도 최근에 패밀리 레스토랑 정말 어렸을 때 수능 끝나고 온가 친구들이랑 한번 그 할인 받으려고 간 게 마지막이었었다가 최근에 한번 또 오랜만에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 바이브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추억이 또 새록새록 했어요. 우리 지연님도 오랜만에 칼질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배 아주 빵빵하게 채우고 오세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love.

듣고 왔습니다. 파이팅이 필요한 월요일 오후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전혜진님께서 자동차 부품 검사하는 일 하는데 오늘따라 불량이 많이 나와요. 다들 월요병이 왔나 봐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그런 거가 왜 약간 그런 게 있나? 최근에 또 제 친구도 자동차 부품 문제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던데 그래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또 이런 일들이 많은가 봐. 또 우리 1945님은 주디 저 주주된 지 한 달도 안 된 새내기인데 처음 듣던 날 매일 듣는다 했는데 약속 잘 지키고 있어요. 주디 목소리 너무 좋아서 12시만 되면 제 귀에서 꽃이 피잖아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도 말씀을 해주세요. 귀에서 이렇게 꽃이 핀다고. 또 무슨 꽃일지 또 궁금하네. 또 우리 김정집 님도 아내가 다이어트 중이라 온통 밥상이 저푸른 초원입니다. 김밥도 밥 대신 두부가 들어가 있고요. 탄수화물을 최대한 안 먹는데요. 옆에 있는 저는 무슨 죄라서 저런 걸 따라 먹어야 되는지요. 아유, 그런 게 너무 지셨어요. 아유, 그러게요. 아유, 그 두 가지 마음이 또 공존하는 것 같아. 아유, 우리 아내분 다이어트 하시는데 같이 도와주셔야죠. 라는 마음과 하나는, 아유, 그래도 남편분은 좀 다른 거 먹어도 되지 않나?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네, 참. 또 우리 2231님은 지난 주말에 엄마랑 목포 여행 다녀왔어요.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라 더운 날씨에 뚜벅이 여행을 하려니 둘 다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저도 초행길이라 길 찾느라 바쁜데 엄마가 자꾸 한숨을 쉬어서 길바닥에서 한바탕 싸우고 왔는데 엄마 짜증내서 미안 그래도 맛있는 낙지 먹었잖아 라고 전해주세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2231님이 직접 얘기 또 해주셔야죠. 어머니한테 저도 막 엄마랑 저희 언니들이랑 같이 막 여행 갔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일본 여행 갔을 때인가 그 도로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 횡단보도 걸으면서 저희 언니랑 엄마랑 진짜 심하게 싸웠었는데 서로 진짜 뭐 너는 그럼 가!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싸웠었거든요. 요리는 밥 먹고 할 테니까 너 막 춥다 그러고 한 명은 배고프다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또 우리 9656님은 택시기사인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졸리려고 하네요. 잠 깨라고 파이팅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9656 기사님 파이팅해요 진짜로. 근데 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한 잔 그냥 시원하게 샥 하시면서 졸음을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또 운전하시고도 재밌는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이제 퇴근하셔가지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서지윤님께서는 혼자 근무하는 소상공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늘 듣고 있습니다. 주디의 목소리로 졸음을 쫓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 되겠다. 우리 지윤님께도 또 우리 새싹이신데 커피 보내드릴게요. 커피 드시고 파이팅 하세요. 자주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세요. 또 우리 2109님은요. 솔로인 친구와 우정여행으로 경주 간다고 계획 다 잡고 휴가까지 냈는데요. 에이 설마 친구가 갑자기 아 미안해 나 헤어진 전남친이랑 다시 만나기로 해가지고 너랑 여행 못 가 이러는데 아니 혜린아 내가 휴가까지 내고 숙소까지 다 잡아놨는데 이럴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아유 나는 이게 사실 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러면 진짜 친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을까? 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럴 수 있겠는데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저희 이쯤에서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0: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케어 원해요?
8: 케어 원해요.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 원해요.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케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연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10: 접접접접
11: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사랑 명륜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9: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샤방!
1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3: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 7564님께서 주디 팥빙수 간식 내기 배 사다리 타기 하려는데 1번부터 6번 뭐 몇 번 고를까요? 라고. 아 나한테 이런 거 부담 주는 거죠. 아 나 이런 거 잘 못 맞추는데 나 때문에 꽝 된다고 하. 우리 막 저 제 탓하기 없게 해요. 아시겠죠? 나한테 그냥 선택권 준 거니까 나 그냥 가볍게 할 거예요. 이 오늘 2번 뭔가 느낌이 2번이었어요. 근데 그 꽝의 느낌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

넘버 2 추천해 드립니다. 자, 12시엔 주현영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끝곡으로 자이언티의 5월의 밤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5월의 밤 기억해요. 우리 처음 만난 밤 그 자리.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따뜻한 봄날, 까무룩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죠. 장거리 운전 땐 쉬어가야 안전한데요. 농기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면 농사 준비로 경운기나 트랙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충곤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농기계 작업 땐 장갑은 손에 맞게, 전기가 통하는 금속 장신구는 피하고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옷자락과 신발끈도 잘 여며주세요. 또 바쁜 농번기라도 틈틈이 쉬어주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도시 탈출 컬투 쇼 소리 질러
1: 와하
0: 예예예
1: 컬컬투 쇼쇼 네.
0: 20년째 한결같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달팽이 간절친 고막 베프 정맹 유상윤 여러분 해피 바이러스를 장까지 쭉쭉쭉 세포 구석구석까지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1: 아 좋다 멘트 좋다
0: 김태균이가
1: 김태균
0: 오늘 균디와 함께 나의 파트너는
1: 안녕하세요 이주만입니다 문세윤입니다
0: 야하
1: 네 반갑습니다 야 어떻게 여러분의 균디 김태균인데 예. 애드립으로 자기소개를 이렇게 쭉쭉 멋지게
0: 그냥,
1: 대단합니다
0: 그냥 툭 쳐도 나와요
1: 툭 쳐도 그냥
0: 예, 예. 아니 그 문세윤 씨가 예. 예전부터 음악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1: 열정입니다
0: 열정
1: 예.
0: 진짜
1: 음악은
0: 가수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1: 꾸준히 해야 합니다
0: 예. 예. 정통 R&B 그룹에서 이번엔 또
1: 댄스 그룹으로
0: 돌아왔고
1: 예, 예.
0: 지난주에 제가 그 2주 전에 나왔을 때
1: 그렇죠
0: 한문철 한해 문세윤이
1: 제철이다
0: 제철이다. 예. 그래서 한문철이라는 그룹으로
1: 그렇습니다.
0: 예, 또 음원을 하나 낸다는 예고가 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비행기를 리메이크했더라고요.
1: 비행기 리메이크하고
0: 비행기.
1: 정말 역사적인 대곡을 멋진 곡을 리메이크로 허락받아서
0: 그리고 또 아주 그렇게. 귀여운 청량감 네. 아주 상큼함의 상징인 추가
1: 들어오면서
0: 같이 피처링으로 들어가고
1: 한문철이 말고 한문추가 돼버리면서 예. 아주 상큼하게 이렇게
0: 주유소 올록해
1: 주유소에서 올록해 예, 예. 하고 예. 예, 이렇게 약간 언타이틀 느낌으로 예전에 언타이틀 느낌
0: 책임져
1: 예, 이렇게 한번 주유소에서 허락받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0: 어디 주유소죠?
1: 저기가 이제 어디 시흥 어디 있는 주유소인데 예, 아주 매점도 가적막게 있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0: 네. 기름 좀 넣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1: 못 넣었습니다.
0: 예?
1: 기름 못 넣었어요.
0: 장수협 차례인데 기름 넣어야지.
1: 예, 기름을 채워가지고 잘 못 넣었어요. 예예. 예. 예, 충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0: 예, 방송놈들이 너튜브 뮤직에서 네. 비행기를 찾아 들었더니 가수 이름에 한해 및 문세윤이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한해 및
1: 근데
0: 한해 밑이에요 밑.
1: 제가 이제 밑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한해가 리더고 그리고 이제 형 근데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형보단 제가 앞에 가는 게 맞아요 라고 해가지고 한문철이니까 본인이 가야 된다 예 한해 밑 문세윤 이게
0: 밑이 좀 그렇죠 밑.
1: 콕 찍어서 말하니까 와도 아니고 밑으로 하니까 조금 상처를 받네요
0: 한해 점 문세윤 그게 딱 좋았을 텐데 한해 밑
1: 혹시 다음에 내게 되면
0: 등등 같은 거죠 등등
1: 문세윤과 그의 다수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한번 내야겠습니다
0: 약간 한해와 아이들 느낌이에요
1: 아 그래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0: 자, 일단 한번 못 들어보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1: 진짜요?
0: 너무 잘했어. 예. 노래도 잘.

0: 하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네. 세 분의 조합이 아주 좋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이제 2주 됐는데 네. 약간 떨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많이 좀 들어주고 있는데 날이 더워질수록 시원한 곡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0: 오늘을 계기로 아마 더 라이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세 분이 나와서 라이브 한번 해주시나요?
1: 당연하죠. 컬트쇼가 부르면 언제든지 예.
0: 빨리
1: 부탁드립니다.
0: 내가 지금 불렀어. 한해 문세윤 추 나와 불렀잖아.
1: 예예 언제 못 나오는데 지금.
0: 지금
1: 예, 예 나중에 한번 또. 예. 자가 우리가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급하게 좀 저렴하게 좀 찍었거든요. 같이 더 틀어드릴 테니까 보는 라디오로 쳐다보시면서 음악 들어주시면.
0: 첫 곡으로 원래 우리가 팝송 나가는 거 알잖아요, 문세윤 씨.
1: 예예 예,
0: 오늘 팝송.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네 노래를 트는 거 보면.
1: 예, 그래, 역시 많이... 컬트는 애국자. 예 애국 그렇죠. 프로그램입니다.
0: 예, 너를 많이 예, 사랑하니까.
1: 좋습니다. 한해 문세윤 그리고. 한해 및 문세윤 그리고 피처링 추 한문 추가 부릅니다. 비행기.
0: 아우. 후후.

0: 웰메이드.
1: 아 웰메이드.
0: 웰메이드예요.
1: 아 저
0: 어, 뮤직비디오를 뭐... 계속 봤는데 예, 예. 어, 800만 원 들었다면서요.
1: 예, 예, 싸게 싸게 감독님이 싸게 해주셔가지고 예. 어. 800만 원에 예. 어, AI 살짝 입혀가지고 어. 이렇게 때깔 좋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0: 아유, 참 정말 예. 좋네요. 파란 하늘이 유독 더 파래 보이는 느낌. 아,
1: 더 파래 보이는 느낌. 근데 예. 저는 좀 몰랐어요. 어. 어, 저렇게 하늘이 맑았나 싶었는데 조금의 가미를 예. 예쁘게 한번 해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0: 어느 부분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800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거예요?
1: 뭐 10대 정도라고

0: 알죠? 예, 예, 식대는 또 우리 먹을 때는 또 그래도
1: 아 식대 제일 많이 들어요.
0: 예, 얼마 뭐 연차가 얼마 안 된 그룹이지만 예, 그래도 예. 식대만큼은 어. 우리가 거의 막 40년, 50년 차로 어.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일단 설렁탕 한번 수육 시켜버립니다.
1: 예.
0: 예, 아,
1: 아 좋네요. 좋네.
0: 먹는 것만큼은 잘 먹고 있다는 걸.

0: 타이라이트 봤거든요.
1: 어, 둘이
0: 생생으로. 아, 불러주면 저는 하이라이트 타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
1: 상하탈.
0: 어, 지금 워터밤 쪽에서 살짝 뭐 섭외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와,
1: 재밌겠다. 너는 저기... 위를 벗고 있고 걔는 밑에를 벗고 있고. 어, 그거 이상하다.
0: 예, 예. 걔는 곰돌이 푸가 되고 어, 저는 헐크가 돼서 예. 돌아다닐 예정이고 만약 워터밤 부른다면 가서 그 쏘는 물에 밥을 말아 먹고 워터밥으로 한번.
1: 워터밥.
0: 워터밥으로 한번.
1: 예, 예, 불러주기만 해봐라.
0: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짤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십시오. 예. 어,
1: 이유진 네. 씨.
2: 어, 소름 터틀맨이랑 문세윤 씨랑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다.
0: 아유 느낌이
1: 예전에 또, 흉내 좀 많이 냈었잖아요. 우리가.
0: 서로 이제 깐부 어, 어. 깐부라고 하죠. 어. 우리 터틀맨 형이 저를 따라하고 어. 저도 터틀맨 따라하고. 그러니까.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매우 달라요. 터틀맨은 진짜 너무 이게 보이스가 유니크해가지고 어.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1: 예, 그래도 네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따라하는 아, 사람 중에.
0: 체형까지 좀 뚱뚱하니까요.
1: 네. 좀 아무래도 이제 면적이 있어야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0: 맞아요. 마른 사람 치고 이렇게 두꺼운 목소리를 내진 않더라고. 성대도 살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어, 네. 조금만 좀 들려줘 보시죠.
0: 원, 투, 쓰리, 아, 예!
1: 잘한다.
0: 네, 김태현. 근데 이제 다 눈속임이에요. 원본으로 들어보면 안 비슷합니다.
1: 예.
0: 예, 예. 이렇게 해보는 거죠, 뭐.
1: 좋습니다. 아, 네. 새로운 리메이크 아주 신선하네요.
0: 예, 아, 날이 더울수록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800만 원이 들어갔다고요?
1: 예, 예.
0: 도와주세요.
1: 그냥 뭐 듣는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냥 더우면 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1부는요 우리 시원한 소리질러를 함께 할 건데 여행 가고 싶어지는 노래 이 비행기를 좀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온 김에 여행 관련된 주제로 문자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재밌으려면 살짝 꼬아야 재밌는데 그래서 그렇죠.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대요. 네. 여행 가서 이걸로 싸워봤다.
0: 그렇죠. 여행 가면 꼭 한 번씩 에피소드 나오는데 자 부모님, 연인, 부부, 친구, 형제, 자매 같이 여행 갔다가 이를 갈면서 어이구 그냥 내가 다시 같이 여행을 오나 봐라 그냥 아유 내가 미쳤지 그냥 절대 안 와 이렇게 지지고 벗고 싸운 경험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아. 이제 큰맘 먹고 모시고 갔는데
0: 아 그렇죠.
2: 아유 뭐 이런 걸 먹으러 여기까지 왔니 뭐 그거 있잖아요. 어, 집 와서 내가 해주는 게 훨씬 맛있겠다. 아이고 이거 뭐 얼마 이게 얼마니 이게 어? 어 얼마 얘기해봐. 어,
0: 물이 제일 맛있다 요거. 어. 그다음에
2: 야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다. 아이고.
0: 아유 김치부터가 별로다.
1: 어.
0: 아유 그냥 집에서 김치 먹는 게 제일 맛있지.
2: 이걸 돈 싸 먹고 싸. 아유 이런 거 하려고 돈을 벌었니 네가 그냥 차라리 돈 어 현금으로 주지 그냥 짱이 아유 그냥.
0: 뭐 많이 들으셨나 보네. 저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여행 가기 전에 그거가 금지를 정하고 가잖아요. 어어. 아 그래도 잘 못 참으시더라고요.
1: 아 못 참어.
0: 아 못 참으시더라고.
1: 아까우니까. 네. 택시도 안 타고 다니시잖아 우리.
0: 아 그러니까.
1: 택시도 안 타고 택시 타라고 예. 돈을 줘도 택시 안 타고 가네.
0: 그러니까요. 아
1: 우리 부모님들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
0: 그러니까 돈 쭉쭉 쓰세요. 자식들이 뭐 돈 벌고 예, 예. 편하게 하시면 되죠.
1: 예. 부모님들 파이팅.
0: 네 쭉쭉 타세요.
1: 자 이제.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문자 그렇습니다. 이거 외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0: 요 재밌는 에피소드를 여기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가 되는 곧 다한 시간입니다. 자 어디로 보내시느냐 샵1077 50원 아이,
1: 어이
0: 뭐야
1: 왜 이렇게 차가
0: 어이 뭐야 아니 이렇게 일을 안 해? 어 이럴 수가 있지? 어
1: 당신들 탓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0: 예, 예. 샵1077 50원 이렇게 한번 호흡 맞춰볼게 립싱크 하면 안 돼요.
1: 50원 100원 150원
0: 예, AI가 잡아냅니다 립싱크. 자 샵1077 50원 긴 문자 합쳐서 고릴라는
1: 무료. 어, 박자, 제일 나쁜 조금. 게 말씀드렸죠. 할 수 예.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0: 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크게 질러주십시오.
1: 여러분 문자를 받고 제가 네. 소개해드리고 딩동댕을 받으면 여행 가서 음식을 흘리고 여행 가서 갑자기 급똥이 찾아와서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을 때 아~ 얼마나 난감합니까?
0: 크, 난감하지.
1: 당황하지 말라고 제가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시켜드리지만 있다가
0: 그렇죠.
1: 그거 말고 네. 그때 쓰시라고 컬투쇼에서 챙겨드립니다.
0: 야 좋다 이거.
1: 여행용 티슈 50매짜리 10개.
0: 와.
1: 이거.
0: 야 죽인다. 요게 가방에 하나 있긴 있어야 돼요.
1: 이거 하나만 있어도 듬직해 어디 가든.
0: 어. 어, 찾으려면 또 없어.
1: 이거 하나 있으면 듬직해 어. 하나씩 갖고 다녀야 돼.
0: 식당 아무데나 들어가서 달라 그러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어,
0: 바로 그 똥인 걸 걸리니까.
1: 그렇지. 자
0: 민망하죠.
1: 자 50매짜리 10개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착불입니다. 돈 내고 받으세요.
1: 네.
0: 자 그리고 3, 4부입니다. 3, 4부는 컬트쇼의 시그니처 코너죠. 사연, 진품, 명품 최채 브라더스랑 함께합니다. 무단 최재훈 선생님.
1: 어 무단 최재훈.
0: 어 오늘도 어, 안 오시면 웃길 것 같은데 오시겠죠?
1: 예.
0: 자 무단 최재훈 선생님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기러기 아빠입니다. 우리의 골드 키위 개그맨 최성민 씨 함께합니다.
1: 자 우리 컬투쇼 1부는요 고추처럼 화끈한 충북 괴산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와우. 진행되는 괴산 빠바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하겠습니다.
0: 네.
1: 자 광고요. Here we go.
3: 글래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0: 하이!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5: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끝 주가 있는
4: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5: 명함 패키지 다 되는 랜드 인쇄의 월드는 역시 에즈랜드
6: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7: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자, 쏟아놓은 소리 질러.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1: 여행 가서 이걸로 싸워봤다.
0: 자, 오늘의 소리 질러 주제, 여행 가서 이걸로 싸워봤다. 오늘의 네. 선물은 여행용 티슈 50매짜리 10개를 착불로 드리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착불입니다.
0: 야, 돈은 좀 있어야지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예. 막 가만히 있으면 돈을 못 받아 이거를.
2: 그렇습니다. 현금 준비해 주시고요. 자, 8829님. 저는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여름휴가로 바다를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아하. 친구 중에 정말 꼼꼼하고 세심한 친구가 회계를 맡아서 회비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 전에 이 친구가 회비 계산을 하는데 20원이 비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겠다고 한 시간 동안 그 여행 가서 앉아가지고 계산을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하고 또 다시 하고 기다리는 제가 그냥 지쳐가지고 야 내가 20원 내 돈으로 메꾸게 해 그냥 가자 해도 통하지도 않고 또 20원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결국은 그날 친구들끼리 대판 싸우고 저녁도 못 먹으러 간 날이 있었네요. 하셨습니다.
0: 아유 이게 뭐야 20원 갖고 왜 그러는 거야?
2: 왜 그래? 야, 네, 그냥 좀 넘어가지.
0: 고집 신 친구가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0: 네, 드릴게요.
2: 휴지 드립니다.
0: 자, 김미희 씨.
2: 네.
3: 남편과 여행을 갔어.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싸웠어요.
2: 아하.
3: 여기까지 와서 변기를 뚫어야 되냐며 남편이 짜증을 내서 싸웠어요.
2: 어허.
3: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쵸, 세윤 씨? 세윤 씨는 자주 막나요?
2: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집에서도 제가 이제 뚫긴 하니까 여행지라면은 이게 없을 거 아닙니까 도구 같은 게 잘?
0: 아 그럼 이제 시설과 이런 사람 부르면 되는데.
2: 부르면 또 민망하잖아 나의 속을 보여주는 것 같고. 예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을 때는 좀 물 좀 내.

0: 들으면서 하시는 게 좋죠.
1: 예, 예. 중간중간에 내릴 필요가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맞다 싶을 때는.
0: 예, 예. 본인이 못 들으면 좀 내리면서 하세요, 제발.
1: 인천에 있는 모 호텔에 우리 아들이 4살 때쯤에 같이 그 방에 머문 적이 있는데.
0: 네, 4살
1: 4살 때쯤에. 네. 우리 아들이 4살 때쯤. 네. 근데 그 아들이 아주 견고하게 어허. 아주 이따만한 그걸 빡싸고 딱 막은 거야.
0: 우와, 완전 맞춤을 했구나.
1: 완전 그 구멍 크기 그대로 빡 이렇게 된 거야.
0: 그거 어떻게 해?
1: 그리고 시설과를 불렀죠, 호텔에서.
0: 아이고, 아이고.
1: 올라온 거야. 그러더니 아유, 김태기시네요. 이렇게 된 거야.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아이 저 조그만 애가 어떻게 이걸 막아요?
2: 에이 김태기 씨, 너무하네.
1: 그래요 김태기 씨.
2: 태균 씨.
1: 결국에 제가 막은 걸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
2: 아이고, 태균 씨.
1: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면
2: 달라요 태균 씨.
1: 네. 저도 장난은 아닙니다만 그날 아들 거는 너무나 견고했다는 사실.
0: 맞아. 아, 연예인들이 이게 또 단점이네. 가족이
1: 오해를 받는다.
0: 네, 오해를 받는다. 자, 8792님. 친구랑 여행 갔는데 친구가 여행 내내 남친한테 영상 통화로 여행 보고를 한 거예요.
3: 어, 자기야 나 바다 왔어. 나 회 먹어. 나 사진 잘 나왔지.
0: 어우, 정말 셋이서 여행하는 줄요. 그만 좀 하라 그랬더니 야, 너 남친 없어서 질투하냐? 이래서 대판 싸웠네요.
1: 아, 이게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네, 아니, 둘이 갔으면 좀 걔 집중해 줘야지, 친구한테.
1: 꼴불견이죠.
0: 네, 사실. 그러면 안 돼요.
1: 4494님.
0: 어디 걸렸어요?
1: 방청 중인데요.
0: 네, 방청
1: 어디 계십니까?
0: 어디?
1: 아, 저 남자분이 보내셨습니다.
0: 네.
1: 옆에 있는 여자친구랑 강원도 놀러 갔다가. 여자친구가 만취해서 제 팔뚝 피멍들게 깨물어가지고 뒤집어지게 싸웠습니다. 아, 약간은 그 주사가 무는 네. 사람이 있거든요.
0: 무는 사람이 있는데 예, 예, 여자친구가 예. 내가 이런 표정으로 좀 봤거든요. 진짠가요?
1: 딴데 못 도망가게 자꾸 무는 거예요.
0: 아, 무는
1: 넌
0: 거야.
1: 내 거야!
0: 아. 그 귀엽게 애정 표현인데 물고 예,
1: 피멍들게 무는 거 보니까 예. 아, 좀 살살하십시오.
0: 뒤집어지게 싸웠구나.
1: 예, 예. 아구 힘이 너무 들어가면 또 살점이 뜯어질 수가 있어요.
0: 네네네. 같이 한번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예, 예. 누가 고쳐지나?
1: 자, 드리고요.
0: 네, 1530님 남편이랑 캠핑 갔는데 남편이 옆 사이트 여자 캠퍼들 타프를 쳐주고 있어서 천막 타프 쳐주고 있어서 싸웠어요. 네가 그 여자들 타프를 왜 육수를 줄줄 흘려가며 쳐주는데? 아직도 열받아요 하셨습니다. 아,
1: 친절하신 남편이네요.
0: 친절하긴 하는데 그 예 좀 그렇긴 하겠다.
1: 쳐주면 안 되나? 그 캠핑 가서 남의 거? 쳐주면 안 돼?
0: 너무 열정적으로 했나? 안 된다는 생각이세요?
1: 아예 안 된다는 거야?
0: 아예?
1: 그럼 약간 깻잎 논쟁 같은 겁니까?
0: 근데 뭐 타프 뭐 한 잠깐 도와줄 수도 있어도 여기 또 완성시키고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여기도 바쁜데 했나 보다.
1: 그쪽 옆에서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근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준 건지 아니면
0: 아나기가.
1: 아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2: 여성분 두 분은 이 예. 타프를 힘들게 질 겁니다.
1: 예예.
2: 제가 해드릴게요.
1: 먼저 나섰는지도 중요하겠네요.
0: 그러니까요.
1: 자, 최형숙 씨.
0: 형숙 씨.
4: 남편 모임에서 22명이 태국 여행을 갔는데요. 다 같이 바다에서 보트 타고 수영하기로 해서 수영복을 입었는데 제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었었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1: 비키니 벗어!
0: 비키니 벗어!
4: 다른 부인들 모두 비키니를 입었었거든요. 아, 싫어! 안 벗어! 내가 안 벗어!
1: 했다?
4: 남편이 삐져갖고 4박 5일 여행해서 1박하고 한국 비행기를 타버렸어요. 으이구 웬수신 거야.
1: 웬만하면 남편이 벗으라고 안 할 텐데 이유가 있었겠지요. 최영숙 씨.
0: 다른 이유가.
1: 예.
0: 왜 비키니?
1: 예예. 최영숙 씨를 위해서 남편이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0: 예. 그 뒷 얘기가 좀 궁금하네. 왜 못 있게 했는지.
1: 최영숙 씨 남편 되시는 분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요.
0: 네.
1: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먼저 또 소개할까요?
0: 네, 술타나보다 디스코입니다. Shine Lord.

0: 자, 예, 문자를 좀 더 소개하도록 하죠.
1: 네. 자, 정하정 씨입니다. 친구랑 부산 해운대 갔는데 남자들이 부킹 시도를 하길래 제가 단호하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야! 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왜 거절을 해? 왜? 엄청 뭐라고 해서 싸웠어요. 나는 좋은데 기집애가 진짜. 나는 부킹할 거야! 마음이 안 맞았군요.
0: 마음이 안 맞은 거죠.
1: 어, 친구가 예, 왜 그랬지?
0: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1: 그럴 수도 있고.
0: 예, 예. 2279님. 20년 전 괌으로 패키지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마지막 날 가이드가 노출이 좀 있는 쇼를 보러 가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다른 커플들 눈치를 봤는데 모두들 오케이 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물론 쿨하게 동의했죠. 다들 처음 보는 놀라운 장면에... 노출이 어느 정도 좀 심하게 있는 부분이에요. 남자들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관람 후에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삐졌는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니 그 동의를 해놓고선 왜 삐져? 삐지기.
1: 어, 감히 그런 쇼가 있습니까?
0: 어, 그런 본 적이 없어. 저는 호랑이 나오는 건 호랑이 사자 나오는 건
1: 저도 호랑이 서커스 보고.
0: 예예, 그거는 본 적이 있는데. 어,
1: 다음 여행지는 괌으로 정했습니다.
0: 예예. 예. 우리 둘이
1: 예.
0: 갈래?
1: 예예예, 예. 둘이 한번.
0: 나이스.
1: 왜냐면 아내분들 가면 보니까 삐지네.
0: 아, 삐질 정도면? 어, 아이고.
1: 우리 가정을 예. 지켜야 되니까 둘이 한번 가시죠.
0: 예,
1: 마음을.
0: 예, 노출이 좀 있는 쇼가 있군요.
1: 예, 다음 여행지는 괌이다.
0: 컬투쇼에서 남자들 모집해서 가면.
1: 괌으로 한번. 네. 자, 익명입니다. 여친이랑 성으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기상 악화로 배편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박집에서 1박을 했는데 다음날 대판 싸웠어요. 여친이 손만 잡고 자야 돼 해서 진짜 손만 잡고 잤는데 다음날 삐져서는 넌 내가 여자를 안 보이지 하더라고요.
0: 예.
1: 아유, 2부에서 뵐게요.
0: 아유, 손만 잡고 자다니.
1: 아유, 깜짝이야.
0: 에이그.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저...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안녕하세요. 배우 장근석입니다. 라디오 스튜디오에 찾아올 때면 2004년 장근석의 영스트리트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처음 마이크 앞에 섰을 때의 두근거림, 진짜 듣고 싶은 라디오를 만들자던 다짐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파워 FM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 와도 따뜻하고 또 마음이 편해지는 친정 같은 곳입니다. 그때 함께 해주셨던 청취자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파워 FM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많은 분들의 일상 곁에 머물길 바라며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장근석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1: 자, 2부의 문을 엽니다.
2: 2부.
3: 아니, 아까 급하게 소개를 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네.
1: 예, 그러니까 예. 아까 저 뭐 그런 게 있다 그래갖고.
3: 그분 어떻게 됐어요? 딩동댕 받았습니까?
1: 예.
3: 아, 고맙습니다. 무슨 내용이지? 다시 보내주세요.
1: 여행 가서 이걸로 싸워봤다. 몇 개 더 소개하고 네. 굳이 가져갈 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자, 예홍주 씨 부모님과 통영 여행 가서 조개구이를 먹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옆 테이블 남편은 잘생기고 남편도 잘생기고 아이고 조개도 까서 부인한테 주는데 당신 뭐하는 거야 못생겨가지고 이게 엄청 싸우셔가지고 저는 중간에 끼어 매우 곤란했어요.
1: 아, 못생기면 조개도 못 가는구나.
3: 조개도 좀 이렇게 해주고.
1: 예, 예.
3: 아, 됐어요 해도.
1: 아니 못생겼는데 얼마나 평소에 열받았겠어요. 네, 그런 분한테 일부러 까줘야지. 아이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내가 까줄게 이렇게 까줘야지.
3: 새우도 한번 까주고 이래야 또 예. 같이 가면 또 그런 게 부러운가 보다.
1: 선택하셨잖아요 예홍주 씨께서.
3: 네.
1: 못생긴 남편 다른 매력이 있겠죠. 네, 드립니다. 네. 휴지 10개. 김미선 씨.
4: 6년 사귀 남친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흑돼지촌에 갔어요. 흑돼지랑 사진 찍는데 남친이
1: 야, 쌍둥이 같다.
3: 아이고.
1: 야, 코가 아주 비슷해.
4: 대판 싸웠어요. 너 돼지랑 똑같다니 진짜 코가 그냥.
3: 좀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장난해, 그죠?
1: 네. 근데 귀여운 상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흑돼지 또 어린애는 얼마나 귀여운데.
1: 그러니까 콧구멍이 앞에서 보이는 거죠. 앞에서 보이는.
3: 그러니까요. 미선 씨 저기 본인 사진 하나만 보내시면 저희가 또 한번 볼게요.
1: 예, 저희가 이제 흑돼지랑 닮았는지 판단해 드릴게요.
3: 미선 씨 확실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내주시고. 3631님 여행 가서 다음 날 아침 3분 카레냐 짜장이냐 이걸로 엄청 싸운 적 있어요. 그렇게 싸워놓고 결국은 라면을 먹었습니다.
1: 그럼 뭘 싸워 그런 거 가지고? 카레도 하나 사고 짜장도 하나 사면.

0: 되잖아.
1: 두 개 먹으면 되잖아. 아, 뭐 얘 왜 싸우지 이해가 안 되네.
0: 갑자기 저희가 이제 둘이 괌으로 좀 노출이 있는 걸 보러 가겠다 했더니 어떤 한 분이 문자를 급하게 보냈네요.
1: 우리 가기로 했는데.
0: 3080님. 예. 여기 괌 남자 한 명 추가요.
1: 야 이거 몇 명까지 불어날래나?
0: 이러다가 이게 엄청 모일 것 같은데.
1: 이거 뭐 저 비행기 전 세계로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0: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가요.
1: 자 추가 바뀌어 이제 괌 세 명이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0: 자 굳이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줘버려.

0: 구지구지 싫다는데 구지구지 안겨드리는 망건의 선물쇼 구지구지
1: 가져가
0: 쇼. 자, 이 코너는 듣고 계신 청취자들을 위한 코너가 아닙니다. 방송놈들이 지들끼리 회의를 거쳐서 지들을 위해서 만든 코너. 에, 남아있는 그 저 협찬 상품들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죠. 막무가내로 지네가 만들어버린 코너. 네. 여러분들은 받기 싫어하는데 선물을 굳이 안겨드리는 꽃단 코너.
1: 꽃단 코너.
0: 첫 번째 안겨드릴 첫 번째 선물은요. 네. 우리 컬투쇼에서 보장하는 응원하고 좋아하는 그 그룹은 바로 한문철.
1: 한문철입니다.
0: 예, 한해 문세윤이 제철이야 한문철.
1: 네.
0: 문세윤과 한혜가 거북이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했잖아요.
1: 네.
0: 아, 거북이의 비행기를 리메이크를 했는데.
1: 예, 거북이란 노래가 아니고.
0: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거북이의 비행기를 예. 리메이크를 했어요.
1: 거북이 타고는 느려서 못 갑니다. 예. 예,
0: 시원하게 예. 비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착륙하길 바라면서 이렇게 선물을 청해 봤답니다.
1: 야, 뭐지?
0: 야, 여러분들 이겁니다. 바로 라면 열 봉지.
1: 야!
0: 야, 라면 열봉지.
1: 열봉지.
0: 라면 열봉지.
1: 대단하죠. 풍족하죠.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0: 야,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고.
1: 그럼요,
0: 비행기를 타고.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석에 타요.
1: 타고.
0: 왜 비즈니스석에 타요? 라면을 주니까.
1: 라면 주니까.
0: 라면을 끓여주니까.
1: 예, 넉넉하게 저희는 열봉을 드립니다. 하지만 큰데요. 저희는요 라면 열봉지를 싫다하는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더워. 아이고 더워. 아우 가스불 켜기 싫어. 주지 마. 아유 그냥 면은 그렇잖아요. 쌀밥으로 줘. 이렇게 거부하실수록 저희는 더 드립니다.
2: 아, 라면 안 먹고 산 사람 있어요? 무슨 라디오에서 태정한 라면을 선물하고 그래. 아, 싫어 안 먹어요.
0: 뭐 이딴 식으로 질색팔색을 해야 드린다고.
1: 그렇습니다. 자 라면 열 봉지입니다. 받기 싫은 이유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예, 받으실 때는 브랜드 상관없이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네. 라면이 가더라도 받으시면 되죠. 한국 라면은 다 많으니까. 아이고 천용환 씨가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1: 네네. 왜요?
0: 여기 괌 지원자 5명이 더 있습니다.
1: 아, 8명으로 늘어납니다.
0: 8명이 됐습니다. 오늘 8명. 끝나기 전까지 몇 명이 될지.
1: 가만히 있어봐. 그럼 예. 뭐 어디
0: 여행사 하나 협찬 받아야 되겠는데?
1: 여행사랑 좀 조인을 해가지고.
0: 오,
1: 예. 예. 어, 갈 수 있겠는데요?
0: 시가.
1: 예, 8명이면 갈만하죠.
0: 예, 8명이. 그럼 자. 전세기 하나를 내려면 한 몇 백, 한 3,400명 되면
1: 돼요. 그러니까 좀만 더 모이면 될 것 같은데요. 한 4시까지 기다려볼게요. 자,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 노래 한번 들을게요. 박지윤입니다. 유후!
0: 유후!

0: 유후 박지은 노래였습니다.
1: 네, 라면 열봉지를 드리는데 아 이게 뭐 게시판에 또 얼마나 받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지 아주 그냥 질색팔색을 해주신 분. 아,
0: 라면을 어떻게 이렇게 싫어할 수가 있지? 아,
1: 0900님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러겠네요.
1: 나 말이야, 나 농심 다닌다.
0: 어, 계속 기.
1: 다른 라면 갈 거예요. 예, 드릴게요. 예.
0: 다른 라면 너뚜기도 있고 예, 예. 다 있잖아요. 네. 자, 2409님 비행기표 주는 줄 알았네. 참나 됐다 됐어. 이렇게
2: 비행기표를 준다.
1: 비행기표로 갑자기 왜죠? 네. 저희는 괌을 모집할 뿐이에요.
0: 정확하게 라면 준다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1: 라면 드립니다. 라면. 예. 라면 먹으면 약간 비행기 탄 기분이 들잖아요. 맛있어.
0: 그러니까요. 네, 예. 좋잖아요.
1: 네, 7591님 저 라면은 됐고요. 괌 패키지는 인원이 많을수록 저렴해지죠. 저는 괌 추가요.
0: 야. 이렇게 작은 시작을 해서 아니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괌에서 컬투쇼 플래카드 들고 사진 찍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아, 오, 야 이런 프로젝트.
1: 괌 컬투쇼 특집 남자분들만 모집합니다. 노출쇼.
0: 괌 가보실 분. 좋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라면 잘 드시고요. 괌 가기 전까지 드세요.
1: 자, 5855님
0: 현재 결혼해서 지금 제가 괌에 있습니다.
1: 괌에 있어.
0: 예, 라면은 됐고요. 이틀 뒤 와이프가 한국에 가요. 저 혼자 남아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도착하시는 날짜 좀.
1: 아자 가이드까지. 예. 가이드 됐어 가이드.
0: 야 완벽하네.
1: 가이드 됐어. 라면 일단 드릴게요.
0: 예.
1: 가이드까지 됐어 이제. 네. 이제 여행사 들어오고 비행기만 되면 돼.
0: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예. 자 4850님 네. 옛날에 라면 먹다가 코로 면발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안 먹습니다. 에 주지 마세요. 와, 이분은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모양이네요.
0: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지 쇼츠나 릴스를 올리면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더 연습해 보세요.
1: 연습해 보세요.
0: 연습해 보세요.
1: 양쪽에서 다 나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0: 잘 씻어서 하면 돼. 씻어서 면발로 이렇게 얼마 재밌습니까? 자 1438님 프랑스 사람입니다.
1: 프랑스 사람?
0: 프랑스 사람. 라면 주지 마세요. 저는 브러스니까.
1: 아 라면 주면 라면.
0: 브러스니까.
1: 라면은 브러스니까. 그 그리고 본인이 너무 재밌어. 크글 30개를 보냈어요.
0: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탁 꽂혀가지고. 어, 지금도 꾸고 계시네.
1: 어, 불었으니까. 네. 예.
0: 어, 예. 예, 예, 좋습니다.
1: 자,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예. 본인만 재밌었으면 됐죠. 뭐.
0: 챙겨주는 거죠, 뭐.
1: 김가인 씨.

0: 남편한테 라면 먹고 갈래? 한마디 했다가 결혼했어요. 진짜 후회돼요. 필요 없어요,
1: 라면 먹고 갈래? 했다가 이제 결혼까지.
2: 먹고 갈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다.
1: 그냥 밥만 먹고 말아먹고 나오면 되는데.
2: 예.
1: 자.
2: 슬픈 사연이 하나 왔다.
1: 이거 갑자기 마음이 좀안 좋아지네. 양덕환 씨가 저희 어머니가 분식집만 20년 하셨습니다. 라면을 보면 고생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2: 네, 그래도 드세요.
1: 네. 어머니가 라면 끓여주시는 건 힘들어도
2: 예,
1: 드실 때는 또 좋아하시고
2: 그럼요.
1: 네, 그럴 수 있어요.
2: 김성현 씨, 라면 열 봉지 누구 코에 붙여요? 안 그래요, 문세윤 씨? 코에 붙일 수는 있잖아요, 그
1: 예,
2: 정도면.
1: 저 요즘에 한복 먹습니다.
2: 아,
1: 예, 라면 한복 먹어요. 뚱뚱하다고 뭐 열봉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2: 한복, 그러니까 라면이 먹고 싶은데 한복 딱 끓여 먹고 끝나.
1: 한복 먹고
2: 반 말아 먹죠.
1: 밥을 먹죠. 라면 밥 말아 먹지 않으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초반에야
2: 5봉.
1: 뭐 이렇게 먹었지. 비빔라면 이런 거는 거기 이제 통으로 먹고 막 그랬는데, 근데 비빔라면은 정말 그한개 먹으면 좀 입냄새만 나지 않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초콜릿 하나만 먹으면 조금 약간
2: 그런 거.
1: 찝찝한
2: 거.
1: 먹으려면 좀 많이 먹어야 되고. 아침 저도 한복 먹습니다.
2: 예.
1: 흥보라고 많이 먹지 않아요.
2: 기사 뜨겠네요. 문세현은 라면 한 봉지를 먹는다.
1: 네, 한봉 원봉입니다. 원봉.
2: 원봉.
1: 예, 원봉. 밥 한 그릇. 예.
2: 자, 저희는 그러면
1: 끝났어요? 예.
2: 구질구질로 가겠습니다.
1: 구질구질입니다.
2: 아, 음악 줘버려. 으아.
0: 끝이 남는 거야.
2: 자, 이번에는 굳이굳이가 아니고 네, 반대입니다. 구질구질. 입장이 바뀌죠, 여러분들이.
1: 야, 요 메인 코너.
2: 이거는 간절하게 그지같이 달라고 졸라야 줄까 말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안전히 무릎을 꿇고 그지같이 조아리면서 문자를 보내십시오.
1: 애걸복걸 해야 돼요.
2: 자, 이번에 준비한 선물은 뭔가요?
1: 좋습니다. 지난주 제가 화력적인 예능 맛있는 녀석들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 뭔가요?
1: 맛집을 찾아가는 중에 제가 길에다가 결혼 반지를 흘린 적이 있어요.
2: 진짜?
1: 결혼 반지를. 결혼 반지가 아닌 이제 커플링. 커플링이에요. 자, 이제 쭉 빠졌는데 이게 살이 빠졌나 어떻게 반지가 빠진 걸 모를 수가 있지라는 자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혼자라면 한 번쯤은 마주할 수 있는 이 대형 사고, 인생의 함정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번뜩이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빵끈.
2: 빵끈입니다. 빵끈.
1: 빵끈.
2: 예, 빵끈. 우리 빵 봉지 이렇게 예, 닫을 거. 때 이렇게 묶는 거 이렇게 예, 싹 이렇게 딱
1: 눅눅해지니까
2: 그 안에 철사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예, 예.
1: 야, 금가락지랑 저희가 이게 왜 그러냐. 금가락지랑 비슷한 골드 색깔.
2: 그래서
1: 골드로
2: 반지 잊어버, 금반지 잊어버렸을 때 비슷하게 저희 멀리서 보면 금반지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골드 빛깔 빵끈을 준비했습니다.
1: 야, 요게 단가가 이제 380원에 배송비가 3,000원이에요. 자, 배송비는 내셔야 돼요.
2: 8cm 길이는 다양하게 보내드리는데 8cm, 10cm, 12cm, 15cm 네 개의 사이즈고요. 너비가 8에서 4mm 정도 됩니다.
1: 3.8에서
2: 4mm. 넉넉하게 750개 정도의 빵끈이 들어가 있습니다.
1: 750개면은
2: 예, 예.
1: 거의 평생 선 정리를 하고도 남습니다.
2: 야.
1: 예, 전기선 이런 것도 정리 좀 하고.
2: 아니 근데 이거 다 반지로 예, 예. 만들어서 끼면 진짜 와, 손가락이 다 발가락까지 다 이렇게
1: 이렇게 만들어서
2: 낄 수 있죠.
1: 정말 필요한, 인생에 꼭 필요한 빵끈. 빵끈입니다. 자, 전기선 정리는 안 돼요? 이거 안 돼.
2: 그걸로 하면 안 됩니다.
1: 합사 이게 나고 그러니까.
2: 합사니까.
1: 전기선 정리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 빵끈을 한번 달라고 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유, 어금니가 썩어서 떼워야 하는데 아유, 그걸로 어떻게 빵끈으로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거나 절에 앉아 있는 불상입니다. 머리에 땜빵이 생겼는데 메울 수 있게 좀 부탁합니다. 미드라블
3: 안전보살 성불하세요.
1: 네. 이렇게 하실수록 더 드립니다. 구질구질하게 애걸복걸 빵끈 받아야 하는 이유를 보내주세요.
2: 좋습니다. 샵에 1077 오시면 김천한 병원 고려라는 무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350원짜리 750개 들어가 있는 빵끈,
1: 배송비가 3,000원 착불이라는 빵끈,
2: 시작부터 손해가 되겠습니다만
1: 그렇습니다.
2: 재미삼아 한번 받아보세요. 나 컬투쇼에서 빵끈 받았다.
1: 네,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삽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해보세요.
2: 네, 빵끈을 받아야 되는 절실한 이유 받을 때까지 광고 듣겠습니다.
3: Here we go.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4: 하이마트로 가요.
5: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네. 자, 빵끈 드립니다. 빵끈. 게시판이 빵끈을 좀 받고 싶어하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9: 저 개인적으로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는데요. 일단
8: 예, 빵끈을, 네. 빵끈을 와 이렇게 간절하게 문자를 보내고 받아본다는 건 아, 정말 좋은 경험을 갖게 되네요.
9: 애절합니다. 예.
8: 정은영 씨, 네. 그 전에 이런 문자가 나왔대요.
10: 네? 셀로판지 이후로 진짜 필요 없는 상품 베스트네요. 크크크크크.
8: 쓸데없다니요, 정은영 씨.
9: 그러니까요.
8: 정은영 씨 빵끈 드립니다.
9: 750개 받아가세요.
8: 예.
9: 750개예요.
8: 얼마나 쓸모 있는지 한번.
9: 한 개씩 쓰세요.
8: 평생 써봐.
9: 뭉쳐 쓰지 말고 한 개씩. 750개입니다.
8: 나눠주지 말고 혼자 다 써.
9: 네. 자, 아주 구질구질하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6880님. 조만간 어머니 칠순이에요. 그거라도 손가락에 끼워드리고 싶어요.
8: 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야. 예.
9: 불효자의 지름길.
8: 그래야죠. 예.
9: 불효자의 지름길이죠.
8: 빵끈이죠.
9: 빵끈으로 엄마에게 칠순. 네.
8: 김소정 씨.
10: 밭에 심은 고추가 자꾸 넘어져서 고정끈이 필요해요. 힘이 없는 우리 고추.
8: 아, 뉘앙스가 이상하네요.
10: 어쩜 누구랑 그렇게 똑같은지.
9: 예, 드리죠.
8: 예.
9: 네. 아이고, 이거 저기 저 최성민 씨가 들으면 좀 그러겠는데.
8: 아, 넘어가.
9: 넘어갑니다. 자, 2348님. 아, 빵끈을 받으려고 머리를 쓰는 제 자신이 싫어지네요. 가방끈은 짧지만 이 빵끈으로 모자란 가방끈을 길게 입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8: 아, 드려요. 간절한, 아주 간절하네요.
9: 예, 이어보세요.
8: 어, 이거는 네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가 문자를 보냈어요. 네. 김한나 씨인데요. 김한나 본인이 씨. 손가봐요.
11: 한우입니다. 다른 소와 다르게 반짝 빛나는 코걸이 달고 싶어요. 주시면 코걸이 후 하고 뽐내보겠습니다.
9: 야,
8: 야,
9: 이 친구가 아마 멋쟁이 소네, 멋쟁이 소야. 야. 예, 예, 750개 줄게. 걸어봐라.
8: 주위 소들한테 다 퍼트려.
9: 네.
8: 자, 0877님 최성민입니다. 밖에 나와 있는데. 최성민이가
9: 밖에서 보냈네. 밖에서 보냈어요.
8: 정관 수술을 해.

0: 하는데 수술실은 무섭네요. 빵 끈으로 묶겠습니다. 예, 예, 사칭이네요.
1: 예,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요, 성민 씨. 이따 물어보죠, 왜 보냈는지. 예. 자, 7694님께서 점심 먹고 시금치가 어금니에 낑겼는데 아, 나 이거 안 빠지네요, 이거. 빵끈으로 빼고 빵끝 웃고 싶어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0: 드릴게요.
1: 네. 네.
0: 박은식 씨, 운동화를 잃어버렸어요. 빵끈 주시면 집신으로 엮어서 신을게요. 아, 거지 같은 사람 많네. 좋아요, 아주. 자. 그런 자세가 좋습니다.
1: 2221님, 장발장입니다. 빵 끝났나요? 빵 끝났다면 다음에 훔치러 가겠습니다. 아, 빵 끈인데.
0: 다른 결이에요.
1: 어, 다른 결로 지금 꺾었어요.
0: 빵 끝났나요? 빵, 장발장으로.
1: 장발장. 자,
0: 웃음이 안 나오죠? 네. 3명 이상 웃음이 나와야 돼.
1: 네. 어, 읽으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0: 이재훈 씨, 비행기 값은 없고 괌은 가고 싶고, 괌 가실 때 비행기 꼬리에 빵끈으로 제 몸 한번 묶어볼래요. 에, 간절한.
1: 야, 빵끈 묶어가요.
0: 괌은 가고 싶고.
1: 어, 빵끈으로라도 한번. 어, 예. 어, 애절한 마음이 통했습니다. 울컥했어요. 자, 6686님. 혹시 저 괌은 언제 가실 건가요? 이 날짜 맞추어서 연차 신청을 좀 해볼까 합니다.
0: 아니, 아, 구체적인 아직 우리 여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니, 예. 예, 올해 안에
1: 예, 한번 노력을 한번
0: 올해 안에 예, 한번 가보는 걸로.
1: 예,
0: 아, 여행사 협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어, 빵끈이랑 전혀 관심 없게 괌으로 보내셨네 문자를.
0: 예,
1: 예, 진지한 분들 많네요.
0: 자, 노라조의 노래 하나 듣고 3, 4부로 넘어가죠.
1: 그렇습니다. 노라조입니다. 빵.

0: 방탄꼭지 아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자, 여러분 친구 2시 타주 가드셔 3부의 네. 문을 이어갑니다.
1: 네. 3부
2: 3부 3부
0: 자 우리 방청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네. 좀 알려드립니다.
2: 그렇습니다.
0: 자, 듣기만 하는 건 쇼더논이 아니에요. 현장에 한번 와봐야 이 생생함을 느끼고 야 이렇게 컬투쇼가 만들어지는 걸 느껴봐야 그게 진정한 쇼더논이죠. 안 그래요? 네
2: 그렇습니다. 한번 오시면 말이죠. 컬투쇼는 담배 끊기보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자 한번 와서 중독되셔야 되는데요. 방청 문자는 약간 번호가 다릅니다. 샵 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와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자, 그리고 컬투쇼랑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백수 여러분들 방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는데 네. 아무 때나 불러도 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뽑힐 확률이 많아요.
2: 아, 그렇죠. 프리하니까
0: 예,
2: 또.
0: 예. 예. 샵 1088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5월 25일이 바로 대체 공휴일입니다.
2: 그렇죠.
0: 네, 그렇죠. 그래서 그날 특집을 마련했어요. 쇼다는 그러니까 추억의 쇼다는 모여.

0: 컬투 씨랑 추억 있는 쇼다런들을 쭉 모셔놓고 함께 방청을 하면서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지금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면 컬투 씨와 추억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모시기
1: 때문에. 아 얼마나 많으실까요?
0: 추억이 있지만 평소에 일하시느라고 평일날 못 오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대체 공휴일날 특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1: 아 좋다. 예. 예. 많이 오시라고.
0: 자 많이들 오십시오. 컬투 씨와 추억이 있는 분들 신청 받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이제 상품 소개하고 최채 브라더스를 만나볼 텐데요.
1: 네.
0: 자 이쯤 되면 꼭 전 국민이 다 같이 하는 방송 그 아, 운동이죠.
1: 이미 시작했어요.
0: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급똥이 네.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똥꼬가 충분히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똥꼬가 나이가 들면서 더 근육이 빠질 수 있습니다.
1: 예, 저는 지난달에 경험을 했어요. 15분을 이겨냈습니다.
0: 나이스.
1: 역시 네. 운동의 효과가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따라하지 않는 분들은 방청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아이, 아이.
0: 똥꼬의 힘을 줬다.
1: 줬다.
0: 뺐다.
1: 뺐다.
0: 줬다.
1: 줬다.
0: 뺐다.
1: 뺐다.
0: 줬다.
1: 줬다.
0: 줬다.
1: 뺐다.
0: 줬다가
1: 뺐다가
0: 줘줘
1: 빼빼
0: 줬다 뺐다
1: 줬다
0: 뺐다 줬다가
1: 뺐다가
0: 줬다가
1: 뺐다가
0: 줘줘
1: 빼빼 어, 박자에 맞춰서 한번 재밌어.
0: 이 박자에 맞춰서 지금 줬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자, 자동 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스만에서 허리 편한 조끼

0: 아기띠.
1: 국민 유산균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 바이오틱스.
2: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2: 눈 건강 눈 건조 눈 건강엔 에듀이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2: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1: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2: 참숩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2: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줬다 뺐다
2: 줬다 뺐다
1: 줬다가
2: 뺐다가
1: 줘줘 뺏뺏. 여러분 똥꼬를 위하여 운동했습니다.
2: 네.
1: 자 광고요.
2: 광고요.
1: Here we go.
3: 글래요?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 이용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8: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9: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8: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매트리스는 푹신한
1: 잠두잠.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5: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1, 2, 3, 4. 사연
7: 팀품
6: 야호 렛츠고. 사연 읽기의 달인, 사달 곁치기의 아버지 겨버지 겨나가요. 무단결근. 언제부턴가 이 무단의 아이콘이 됐어요. 무단결근, 무단출근.
7: 출근.
6: 무단출근이 제일 어이없죠. 방송이 없는 날 그냥 나왔어요.
7: 무단으로 출근.
6: 무단지각. 무단삭제.
7: 삭제.
6: 남의 사연 무단갈취.
7: 갈취.
6: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23일에 2026년 첫 번째 본업인 가수 활동을 앞두고 있는 비의 랩소디 가수 최재훈.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겨나가요.
8: 아 감사합니다.
7: 가수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6: 가수 활동을 앞두고 있어요. 설레죠?
8: 그렇죠.
6: 예.

0: 올해 첫 가수 활동인데요.
1: 그렇습니다.
0: 이제 벌써 1분기가 지나고 2, 4분기로 넘어갔을 때 가수가 시작이 되네요.
1: 그러네요.
2: 뭐 가수 활동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몸을 좀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살 좀 빠진 거
0: 살 좀 뺐어, 그렇지?
1: 지금.

0: 남자.
1: 어, 그래 갔다 왔더라.
0: 야구장 갔다 왔어요.
2: 직관을 갔어요?
0: 야구를 보러 간 건지 맥주를 마시러 간 건지 기러기 아부하지만 절대 외롭지 않게 잘 살고 있는 남자. 가수 이소라를 닮았고 강원도 알감자도 닮은 개그맨 최성민.
2: 반갑습니다. 기러기 아빠 최성민입니다. 네.
1: 아니 배우수 경기
2: 사진 있네요. 예.
0: 야, 몇 잔을 먹은 거야?
1: 야, 맥주를 몇 잔을 마셨어?
2: 저것도 지금 조금 세워놓은 거예요. 뒤에 더 많아요.
0: 아니 컵 쌓기 되겠네. 놀이가 되겠어.
2: 전날 남호연 씨가 그 처음으로 잠실 야구장을 가봤대요.
0: 네.
2: 야구장을 처음 가본 거예요. 그날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원 정도 썼어요.
0: 어 누가?
1: 먹느라고?
2: 야구장에서만.
1: 먹는 것 때문에?
2: 예, 먹는 것도 그렇고 유니폼 사고. 예, 뭐 알아보는 사람들 다 사주고.
0: 아 진짜?
2: 중요한 거는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왔어요.
1: 야구장 간다고?
2: 왜? 야구장을.
0: 왜?
2: 왜요? 그래. 왜 너 왜 그러고 왔어? 했더니 카메라 잡힐까 봐.
1: 잡혔어요? 혹시?
2: 잡혔어요.
1: 오.
0: 아, 그 멘트를 좀 해줬나요?
2: 예. 개그맨 남호연 씨라고 해줬어요.
0: 진짜로?
2: 해줬어요.
0: 그래도 정확히.
2: 예.
0: 최성민 씨는?
2: 저는 아예 언급이 없었어요.
0: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네.
2: 그러니까.
0: 역시 돈을 써야 되네.
1: 야구장 갈 때 샵 가야 되겠네.
0: 샵 갔다 가야 되네요. 예.
2: 근데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 오랜만에 가니까.
1: 우리 양의지 선수랑 워낙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2: 예.
1: 의지가 어제 잘하던가요?
2: 양의지 선수가 그날은 안타 하나 쳤고, 예, 다음 날 제가 안아줬거든요. 너 내일 잘할 거야. 그때 바로 홈런 치고.
1: 나이.
2: 9경기 연속 승리하고. 예, 나쁘지 않습니다.
0: 안기면 좀 잘 됩니까 모든 일이?
2: 예, 제가 안으면 좀 잘 되더라고. 근데 그분은 잘 되는데 내가 자꾸 안 좋아져요.
1: 아, 길을 뺏기네요.
2: 길을 주는 것 같아.
0: 계속 주는구나.
2: 네.
0: 야, 앉지 말아야겠네.
1: 그래.
0: 친구를 위해서라도.
1: 네.
2: 야.
1: 최재훈 씨 앞으로 사연이 하나 왔는데 좀처럼 이렇게 오지 않거든요. 최재훈 씨 앞으로요. 네, 이런 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읽어야 됩니다.
2: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최종면님이라고.
0: 종면님.
2: 저는 미국에 사는 최종면이라고 합니다. 1974년생이고요.
1: 아, 호랭이.
2: 초등학교 시절에 재훈이 형이랑 같은 집에 살았어요. 저희 형, 여동생, 재훈이 형의 누나, 여동생 모두 너무 친하게 잘 지냈고 좋은 추억도 많습니다. 한국에 계신 엄마랑 매일 통화하는데 가끔 재훈이 형 얘기도 하고 재훈이 형네 집에서 놀 때 들락날락거리던 다락방도 그리워요. 혹시 재훈이 형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팬으로서 항상 형을 좋아할 거고 노래도 매일 들을 거예요. 한국이 항상 그리운 이민 생활에 가끔씩 재훈이 형이랑 놀던 어린 시절이 늘 힘이 됩니다. 형 건강하세요.
1: 이름이
2: 최종.
1: 이름이 특이하고 잃어버리긴 애매한 이름인데.
3: 맞아요. 제 이름은 기억이 납니다.
2: 네.
3: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요. 근데 얼굴은 지금 사실 생각은 안 나요. 이게 벌써
1: 같이 어렸을 때.
3: 몇 년이야?
0: 74년.
1: 두 살 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3: 그렇죠.
1: 뭐 같이 어렸을 때니까 뭐.
3: 그 어린 나이에 두 살 차이면 크죠. 엄청 큰 형이지.
1: 알았어요.
0: 근데 진짜 다락방도 놀러가고 진짜 친했나 보다. 한 집에 살았다고 하니까.
1: 다락방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같이 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비밀 공간인데 거기가.
0: 집안끼리도 친한 건데 그러면.
3: 네.
0: 어머니끼리도.
2: 네, 중요한 거는 얼굴이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3: 아니 많이 변했겠지. 네.
2: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1: 뭐 어머니들끼리도 다 알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3: 네. 그렇죠? 예전에는 다 이렇게. 요즘은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0: 아이고.
3: 지금은.
0: 그렇죠. 무조건 다.
3: 네, 지금 요즘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 다 이렇게 알고 지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찾아보면 사진 같은 건 무조건 있겠다. 그렇죠. 어머니 집에 뭐 가면은 사진은.
1: 근데 연락처를 어떻게 좀 받아드릴까요? 최정민 씨.
0: 그래도 추억에서 다락방도 한번 가보시고.
3: 기회되면 만나겠죠.
0: 예, 예.
1: 해외 사신다니까.
0: 네네. 그러니까요. 감동적인 얘기인데.
3: 미국 감동이야.
0: 갑자기 이런 문자가 또 최요셉 씨가 최성민 씨 정관 수술 협찬 받고 이 정관 수술 계속 미루시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 나 진짜
0: 답답한 거야.
1: 그러네.
3: 어디 까먹었네.
1: 아니 컬투쇼 쇼다는 중에 면역외과 원장이 지금 직접 친히
0: 해준다고.
1: 협찬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네가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예, 의사님이랑 통화까지 했고요.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0: 예.
2: 제가 뭐 변명은 아닌데 스케줄이 자꾸 늘어가지고 이게 하루하루 걸쳐 있어가지고 다.
1: 아니 이게 그 다음 날도 활동이 가능하고 하드잖아요. 곽범 씨가 얘기했어요. 25분이면 끝난대요 수술.
0: 그냥 툭 하고 걸어간다고 하던데 뭘.
3: 아니 뭐 생중계하자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불편해요.
2: 생중계를 하자면서요.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0: 아니면 진짜 빵끈으로 묶어야 돼요. 어떻게?
2: 여보세요.
0: 아 결정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2: 그 빵끈이 그게 버티겠냐고요.
0: 아 그래 750개를 같이 한 번에 묶으면 되죠.
1: 이야.
0: 750개.
1: 뭉치면 강해지는 거야.
0: 750개는 웬만한 것보다 엄청 세요.
2: 예, 조만간
0: 봐야 돼요.
2: 조만간 날짜 잡아볼게요.
1: 750개로 묶으면 오줌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0: 연예인은 약속의 생명입니다, 최성민 씨.
2: 알겠습니다. 야, 이번 약속을. 연도 안에 꼭 가겠습니다.
3: 그러고 보니까 지금 성민 씨 수술한다고 한 지가
0: 네.
3: 대충
1: 세 달?

0: 석 달 지났어요.
1: 두세 달 됐어요.
2: 여름이었어요. 벌써 이런 얘기 하다가 네. 추웠는데.
3: 어우, 여름에 안 좋을 텐데.
1: 겨울에 해야 돼, 그죠? 겨울에. 겨울에.
2: 시원한 데서 하면 되죠. 네,
1: 재훈이 형 같이 해요. 화이팅!
4: 야, 결혼도 안 하려고.
0: 내가 왜 묶어?
1: 같이 해! 우리 최초의 브라더스잖아요.
2: 네, 재훈이 형은 좀 그렇죠. 그래도 예.
4: 결혼하고 묶는 거 좀 재밌긴 하다. 결혼 안 하고 묶는 거.
1: 컬트쇼를 위하여.
4: 자, 사연 지품명 품 2026년 네. 5월 이벤트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정 금액 상품에다가 10만 원 상대 선물을 소개만 돼도 드리고요. 주정원 선물.
2: 그렇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를 지나갈 때마다 가, 얼른 가, 얼른 지나가, 얼른 가. 이렇게 애들 등을 억지로 떠미는 우리 부모님들. 자, 억지로 떠밀지는 않으셨나요? 또 애들이 친구네 아빠는 게임기 사줬다고 얘기를 할 때 안 들리는 척 연기하지는 않으셨나요? 전국의 학부모님들 집중하십시오. 깃털처럼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면서 게임하기 좋고 큰일 볼 때도 화장실에 가져가서 딱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내 손 안의 게임기. 애들이 좋아하는 그거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4: 요호!
2: 대박입니다.
4: 이걸 갖고 싶은 우리 친구들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연을 보내라고 하세요. 야, 재미난 사연이 분명히 있을 거야. 굴욕적인 사건들 이제는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2: 야, 대박이죠.
4: 예. 그렇다면 더 강력한 월정원 선물은요. 네? 가족을 위해 한평생 달려오신 우리 정말 부모님들. 부모님들 어깨, 다리, 팔 매일매일 주물러 드리고 싶지만 우리도 기운이 없고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손보다 시원하고 똑똑하게 주물러주는 이것. 이건 또 AI가 가미돼갖고 그 사람 몸에 맞춰서 주물러준다는 거 아닙니까?
2: 맞춤 맞춤.
4: 전신이 시원하다. 월정원 전 선물. 코지땡 전신 안마의자.
2: 야,
4: 사연 하나만 잘 써도 네. 오락기에다가 이 안마의자까지 이거 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진짜.
2: 야, 이게 사연이 얼마짜리 사연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은 모르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3: 아니, 진짜 요즘에 AI가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 알아서 해주니까.
4: 그러니까 몸에 맞춰서 아 얘 이거 어깨가 많이 뭉쳐있구나 그럼 어깨는 이렇게.
2: 그러니까
3: 아니 근데 비대도 AI가 있다면서.
4: 비대도 있다고
3: 우리 그러죠. 저번에서 드렸잖아요.
4: 예, 비대도 AI가 있다.
2: 요즘에 다
4: 뭐. 똥꼬에 맞춰갖고 알아서 이렇게.
2: 그거를 위치를 조절할 필요가 없이 지가 알아서.
3: 자기가 알아서. 예,
4: 진짜 여기가 똥꼬구나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쫙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2: 자, 이 모든 선물이 여러분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신청하시느냐. 고릴라 앱에서도요. 컬투쇼 대표 코너 사연 진품 명품 사연을 바로 써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고릴라 앱에 접속하고 로그인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컬투쇼 사연 쓰고 상품 받자 로고를 클릭 후에 사연 쓰기 탭 누르고 바로 사연을 쓰면 됩니다. 자, 선물 푸짐합니다. 당장 들어와서 사연을 써 제껴요.
4: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가겠습니다. 깻잎 콩잎. 깻잎 콩잎 제목이에요. 익명으로 보내신 남자죠.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대학 입학 후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자 여름 농촌 활동 이른바 농활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팀은요 바닷가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마을 회관에 짐을 풀고 4박 5일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 이장님께서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대학생들이 온다는 소식에 들떠갖고 농활 내내 막걸리 냄새를 풍기시면서 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좋구만. 아, 좋아, 좋아. 아, 아주 좋아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장님은 4박 5일 내내 틈만 나면 우리는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 얘기를 하셨는데 하루는 이장님을 따라 콩밭에 가서 잡초 뽑는 일을 하는데 그 광활한 콩밭에서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오는 겁니다. 나이스. 그 순간 직감했죠. 아, 이것은 싸야만 해결할 수 있는 똥복통이구나. 이장님, 저 가까운 곳에 화장실 없을까요?
5: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와, 대답하지 마. 얼굴 보니 딱 큰 거라고만. 여기 시골은 널리게 화장실이요. 아무데나 그냥 싸.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면서 살아야 돼. 그냥 싸. 아무데나.
4: 결국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콩밭 끝머리로 달려가서 낮은 포복 자세로 똥을 시원하게 쌌습니다. 근데 싸고 나면 개운할 줄 알았는데 항문이 닫히는 순간 강렬한 공포가 찾아들었어요. 이제 닫기만 하면 되는데 제 손에는 휴지가 아닌 호미만 들려 있었거든요. 그냥 일단 일을 먼저 본 거야.
3: 이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4: 네, 깻잎 콩잎. 이장님을 향해 외쳤죠.
5: 이장님! 화장지 없을까요? 왜? 똥 닦으려고? 역시 서울 사람들이야 휴지를 찾는구만. 시골까지 와서 무슨 화장지를 써? 천연 휴지가 밭에 막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냥

0: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것저것 다 닦아봤는데 내가 보니까 내 경험상 콩잎이 제일 보드라워요.
1: 아, 결국 저는 주변에서 콩잎을 따서 뚝뚝 따갖고 닦았습니다. 잘 닦이는지 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만, 아이씨, 그만 이게, 아이, 콩잎이 찢어지고 말았어요.
2: 아이.
1: 순간 저는 아이 소리를 내면서 손을 탁탁 털었는데 그 상황을 단번에 눈치챈 이장님은 광활한 바다 어딘가로 치타처럼 뛰어가시더니 무언가를 뜯어다가 잽싸게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0: 아, 야, 이걸로 닦고.
1: 그것은 다름 아닌 깻잎이었습니다. 그 지역 깻잎은 해풍을 맞고 자라서 그런지 똥냄새를 한 번에 눌러버리더라고요. 제 손에서 똥냄새가 아닌 깻잎 향이 나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면서 이장님은 또 한 번 강조하셨어요.
0: 우린 말이야 자연과 공존하면서 살아야 돼.
1: 저는 자연과의 공존을 콩밭에서 몸소 체험했지만 그날의 트라우마로 지금도 깻잎과 콩잎 반찬을 먹지 못해요. 왠지 콩잎과 깻잎, 깻잎에 무언가가 묻어있을 것 같은 그딴 느낌 있잖아.
3: 아 진짜.
1: 일단 사연을 보내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똥을 싸고 살아요.
4: 그렇죠.
1: 그러니까 좀 며칠 참아보다 보면 사건이 발생합니다.
4: 맞습니다.
3: 이게 진짜 참 지혜로우신 게 예. 깻잎이 그렇게 뭐 아프대면서요.
4: 예?
3: 깻잎이 그렇게 아프대요.
2: 깻잎이 왜 아프죠?
4: 왜요?
1: 왜요?
3: 되게 거칠대 표면이.
1: 아 그렇지. 거기 막 털도 나 있고 막 그렇잖아.
4: 네. 아니 근데 그런가? 호박잎 이런 게 좀 털이 있고 거칠지 않나?
1: 깻잎
3: 안 키우니까 요 집은 안 키우니까.
1: 여기는 이제 깻잎하고 콩잎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콩잎이 좀 맨들맨들하죠 깻잎보다.
4: 전문가들이 또 나타나서 좀 올려주십니다.
1: 지금 한 분 한 분 지금 경험자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2: 경험자들이 있어요.
4: 윤진식 씨는 호박잎이 보드라워요. 보드랍지 이렇게 하고.
2: 7199님 콩잎은 한 겹 휴지고요. 깻잎은 세 겹 휴지 같은 느낌감이 있습니다.
1: 아 두께감의 차이가. 그러니까. 다 경험자들이.
4: 깻잎이 좀 두툼하구나.
2: 세 겹 휴지.
4: 그렇구나. 네,
1: 저는 구요.
3: 저도요.
4: 저도요.
2: 저도요.
1: 9만 원. 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콩잎으로 먼저 딱 아니면 깻잎 콩잎을 겹쳐서 이렇게
4: 털을 보고 가야겠네.
2: 근데 아저씨가 휴지를 갖다 줄 뻣뻣 한데
1: 같이 밭에 있으니까
4: 자연이랑 공존해야 되잖아. 자연이랑
1: 공존해야 돼.
4: 공존해야 돼.
1: 휴지 같은 걸 그냥 인공으로 그냥 그걸 닦으면 안 돼.
4: 휴지 바구 몇 꿀이야. 에헤이 깻잎으로 갖고 오세요.
1: 이게 뭐야 지금 휴지 갖고 와.
4: 어떻게
1: 깻잎이랑 콩잎을 갖고 와야지.
4: 자연이랑 공존을 해야 돼. 오늘만큼은
1: 자 우리 최재훈 씨 차례입니다.
3: 네,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제목이 군인놀이고요.
4: 군인놀이?
3: 네, 군인놀이.
4: 놀이.
3: 그럼 뭐지 이게? 외출할 일이 있어서 화장을 하면서 준비하는데 현재 사춘기가 78%쯤 온 아들이 거실에서 군인놀이를 하면서 놀더라고요. 아들 혼자 대장님도 됐다가 부하도 됐다 하길래 조금 짠해 보이기도 하고 재밌어 보여서 저도 군인 연기를 하면서 아들한테 갔죠.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성 밖으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몸을 피하십시오. 그러자 아들이 요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5: 넌 누구냐?
3: 네? 전 어제 새로 들어온 신입 부하입니다. 대장님 지금 이러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가슴에 비수를 꽂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5: 그래 알았다. 근데 넌 여자냐 남자냐?
2: 엄마한테.
4: 엄마한테?
3: 엄마한테.
4: 재밌네.
3: 전 꾹꾹 눌러 참고 말했어요. 보시면 모릅니까? 저는 여자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5: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어딜 봐서 여자냐?
4: 뭐야?
3: 거짓말이 아닙니다. 화장한 거 보면 모르십니까? 저는 대장님의 충성스러운 여자 부하가 맞습니다. 충성! 그러자 아들이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5: 화장으로 가린다고 네가 남자인 게 숨겨질 줄 아느냐? 여봐라! 감쪽같이 여장한 이 적군놈을 당장 끌고 가서 총살시켜라. 두두두두두두두.
3: 아들이

0: 아이랑 놀아주다 한참 안 받았어요.
1: 조살당했네요.
2: 화장으로 가린다고?
0: 아, 그러니까. 아 화장으로 가린다고.
1: 저기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로 화장을 한 줄 알았나 봐요.
2: 야, 상처를 많이 받았겠네.
0: 네. 우리 어머니. 네. 안타까운 어머님 사연. 네. 저 팔이요.
1: 네. 저도 팔 드리겠습니다.
2: 저도요.
3: 저도 팔 드리겠습니다.
1: 야, 8만 원입니다.
2: 8만 원입니다.
1: 네, 우리는 자연과 공존을 해야 되고 휴지 따윈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0: 어, 깻잎이다.
1: 그래서 이 노래를 선곡을 하는 것 같군요.
2: 자연과 공존하는 그룹이죠. 잔나비입니다.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데이제이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 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비가 많이 오는 일본에서는 우산 소비량이 많다고 하죠. 이러한 기후적 특성과 함께 우산과 관련된 문화도 발달했는데요. 일본 거리에서는 투명 비닐 우산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닐 우산은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아서 안전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됐죠. 하지만 비닐 우산이 많이 소비되는 만큼 폐기되는 양도 많아서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일본에서는 우산을 쉐어링하는 유료 서비스도 생겼는데요. 하루에 70에서 100엔 내외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비에도 새 우산을 사기보다 필요한 만큼 쓰고 나누는 일본의 실용적인 문화인 거죠.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사연 지품명품 4부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상한 대도 않는 의견을 누가 보내셨네요. 봉원영 씨, 차연과 공주원이라면 최성민 님도 정관 수술할 때 고구마 줄거리로 묶어볼 건 어떨까요?
2: 그거 맛있는 건데, 고구마 네. 줄거리.
1: 아니 뭐 그냥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살짝.
3: 네. 이름 봉원영.
1: 예. 봉원영님께서. 네.
0: 봉원영님께서.
3: 원영아.
1: 빵끈도 있고 빵끈보다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건 이제 고구마 줄거리가 있다.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자, 몇 학년 몇 반?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0: 익명이에요.
1: 몇 학년 몇 반? 예전에 제가 자취하는 동네에 정말 맛있는 백반집이 있었는데요. 거기 사장님이 욕쟁이 할머니였어요.
3: 오, 재밌겠다.
1: 사장님 여기 저 소세지 반찬 좀 더 주세요. 너! 너 미국 살다 왔냐? 나물 반찬을 많이 먹지 소세지를 왜 이렇게 쳐먹어? 아? 키 크고 싶으면 나물 반찬을 많이 쳐먹어. 말을 좀 과격하게 하셨지만 알고 보면 몸에 좋은 나물 반찬을 많이 먹으라는 아주 애정 어린 말씀이었죠. 물론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무작정 욕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기분 좋게 또 욕을 하셔가지고 저는 정말 그 할머니 사장님이 그냥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점심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백발에 정장을 입으신 점잖아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식당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여기 제육볶음하고 막걸리 한 잔을 좀 부탁합니다. 어?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몇 학년 몇 반이야? 저요? 6학년 8반입니다. 아니 그 겨우 6학년 8반이면서 무게는 더럽게 잡네 그냥. 하악! 나보다 많은 줄 알고 그냥 깜짝 놀았네 그냥. 괜히 낮술 처먹고 해롱거리지 말고 그냥 애기네 콜라나 처먹어 알았어? 그럼 콜라로 주십시오.
3: 갑자기
1: 콜라로 처먹어 알았어? 그럼 콜라로 주십시오.
0: 순수한데?
1: 점잖은 할아버지는 한 마리의 순한 양처럼 욕쟁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콜라를 시키더군요. 야! 근데 어린 놈이 너 왜 이렇게 머리가 희끗하냐? 염색한 거 아니지? 예, 아닙니다. 그 예전부터 좀 그랬어요.

0: 됩니다. 아이고 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 그려 만나게 처먹고 가이. 어? 대화를 마치고도 할아버지는 다른 테이블에서 욕을 하시는 할머니를 계속 쳐다보시더군요.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길래 아 좀 기분이 좀 나쁘시구나. 하긴 할아버지도 나이가 얼추 많으신데 아 그러실 수 있지 싶었는데 갑자기 바로 옆 테이블인 저한테만 들리는 할아버지의 감탄사 같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1: 뭐라고?
0: 할아버지는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섹시해. 섹시해.
1: 섹시해.
0: 너무 섹시해. 아 섹시해 죽겠어. 너무 섹시해.
1: 거의 반전이다.
0: 급기야 계산을 하시면서 욕쟁이 사장님의 전화번호까지 물어보셨는데
2: 오호.
0: 할아버 할머니에게 한마디를 듣고 포기하셨습니다. 야! 우리 남편 아직 관장 문을 안 닫았어. 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여자 보는 눈으로 있어가지고 말이가 꺼져! 꺼져!
1: 꺼져!
0: 꺼져!
3: 섹시
0: 너무 섹시해.
3: 꺼지래. 우와
0: 섹시. 여기까지입니다. 아하.
1: 충격적인 반전이네요.
4: 와 이런
0: 섹시해.
4: 나쁜 할머니에 꽂히는 할아버지들 있죠.
0: 야 나쁜 할미에 매력에 확 빠져 들어갔네요.
4: 나쁜 할미.
0: 저는 뭐 예. 10만 원요?
4: 예?
2: 예?
4: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7만 원. 7만 원요?
0: 10만 원요.
4: 아 예 예.
0: 10만 원. 오케이.
4: 저는 구요.
1: 10이요.
2: 저도 10이요.
1: 10만 원. 왜냐면 섹시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해.
4: 반전이었어요.
2: 반전이었어요. 맞아요. 상상을 못했어요.
4: 반전이었어요.
2: 예. 상상을 못했어요.
0: 거친 매력에 또 빠지셨나 본데.
4: 혼잣말로 하는 거잖아요.
3: 섹시해.
0: 섹시해. 이 나쁜 남자에 빠지는 여자들이 어떤 그런 느낌을 또 거꾸로 느끼는 건가? 예.
1: 충격입니다.
4: 최성민 씨 골드 기회 차례입니다.
0: 숟가락으로 한번 긁어보고 싶네요.
1: 예. 예. 제목은 궁금한 건 못 참아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집이 바닷가 근처라서 퇴근하면서 소주 두 병을 사서 모래사장을 신발 벗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끌어올린 채 걷고 있었어요. 근데 한 커플이 어둠이 드리운 바다에 돗자리를 펴고 술을 먹다가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여기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거 안 취해. 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러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한잔하니까 야 술 말이 아주 기가 막힌다 아주 그냥 야! 아!
0: 많이 취했는데 뭐.
1: 근데 잠시 후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싸울랑 말랑하더라고요.
4: 왜 또 싸워 갑자기.
1: 게임에서 졌으니까 해야지. 미안해. 빨리 해. 좀 아기가 그래. 아이고 좀 아기가. 아이고 좀 아기가 그래. 아니 안 할 거면 게임을 왜 하자 그랬어? 어? 졌잖아. 그럼 해야지. 그럼 해야지.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내가 이길 줄 알았지. 아 이거 못하겠어. 이거 못해. 빨리해.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마. 빨리해. 안 할 거면 밑에 있는 거 그거 떼. 그거 떼. 떼. 떼. 아 알아서 할게. 할게. 아 미치겠네 진짜.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뭐지? 뭘 하라는 거지? 이대로 집에 가면 궁금해 미칠 게 뻔해서 혼자 모래놀이를 하듯이 두꺼비 집도 만들고 땅 따먹기도 하고
4: 땅 따먹기
1: 수제비 던지기도 하고 태연하게 다음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엿들었습니다. 우와 진짜 자기 양아치다. 빨리해 빨리해. 아 좀
0: 아 뭐야 뭔데 그래
1: 좀 빨리 대 못하겠어.
0: 아 궁금해
1: 이거 못하겠다고. 해 그냥 해.
4: 아 빨리 해라.
0: 아 빨리해.
1: 나도 하고 싶은데 나 이거 진짜 해.
2: 뭔데
1: 나 이거 이거 하라고?
0: 해.
1: 나 이거 해 진짜?
0: 해.
1: 빨리 해. 안 그럼 나 집에 간다. 아, 안 되는데 이대로 여자가 집에 가면 게임 벌칙이 뭔지 못 듣는데. 저는 궁금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돌을 줍는 척 여자의 동태를 살폈더니 진짜 집에 가라는 듯이 손을 털고 가방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2: 오.
1: 아, 진짜 이대로 가면 못 듣는데. 진짜 마지막이야. 나 집에 갈 거야. 빨리 해. 빨리 해. 나 이거 어떡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그게 뭔데.
0: 옆에서.
1: 그 뭐예요 그게. 그거 제가 할게요. 제가 대신 할 테니까 대신 뭘 하라는 거지. 그게 뭔지 나한테 얘기해봐.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바로 그때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와 대박 내가 이겼다.

0: 알겠지? 저 남자 간사기 딱 궁금한 거 못 찾는다고. 저 남자가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뭐만 안 내놔. 뭐만 안 내놔. 아싸. 아싸. 여자 쪽은 둘이 신랑이라면 제가 말을 건다. 남자 쪽은 말을 안 건다. 그거 가지고 내기를 했대요. 궁금한 건 다 해결했으니까 다행입니다.
1: 오.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 최성민 씨 연기력이.
2: 야, 아, 대단합니다. 오, 뭐. 야,
3: 야. 뭐. 어, 재밌었어. 아, 어, 반전이야, 반전.
1: 어, 이거를 잘못 읽었으면 한 8만 원 정도 사연이 될 수 있는데. 네.
3: 아, 최성민이니까 살리는 거 아니야.
1: 야, 이거를 한 15만 원짜리로 만들어 놓은 거. 아, 대단합니다.
0: 그렇다면 저도 10만 원 불러봅니다.
3: 아, 어, 10만 원이요.
2: 저도요. 예.
1: 저도요.
3: 10만 원. 예. 만장일치 10만 원이에요.
1: 아, 아, 좋았어요.
3: 아, 연기가 막 날로 늘어.
1: 아, 그냥 러블리가 쌓여가지고 보기만 봐도 이거 화낸 연기가 없기네.
2: 어, 성대가 예. 괜찮으시겠어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섹싱해요.
2: 어. 섹시한데.
3: 어,
2: 어.
3: 어, 어, 섹시해.
1: 아유, 좋네. 아유, 웃었네.
3: 아, 이게 그 연기력이 좋아진 시기를 가만히 제가 이렇게 그 살펴보니까, 어, 기력이 아빠가 된 후부터 좋아진 것 같아요.
0: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 5월 30일 날 이제 가족들이 들어오는데, 어. 예, 연기력이 하락할 예정입니다.
1: 아, 6월부터 하락세군요.
0: 예, 한 달, 한 달 동안, 예, 6월 한 달.
1: 한 달은 좀 이해 줘라 이거죠, 예.
3: 아, 웃긴다.
1: 아,
3: 재밌다.
1: 아, 네가 다 읽어라 그냥.
3: 그래,
1: 어, 그냥
3: 다 해라.
1: 네, 그냥 보고만 싶네 이렇게 그냥. 아,
3: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어, 김소희 씨가 보낸 태권도장이라는 제목이에요.
4: 15년 전 태권도장을 운영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요, 유치부 애들이 특히 많았어요. 그중 7살 오빠랑 5살 여동생 남매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어린이집이 끝나면 늘 도장으로 왔습니다.
3: 그런 아이들이 많죠. 도장으로 바로 오는 애들.
4: 오빠는 열심히 수련을 하고 5살 여동생은 옆에서 기다리다가 같이 귀가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차량 운행 때문에 조금 늦게 도장에 도착했고 시간이 5시가 넘었을 때였죠. 도장에서는 한창 음악 줄넘기 수련 중이었습니다. 음악은 빵빵하게 나오고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신나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탈의실 문을 열었는데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가 나 좀 닦아주라.
0: 닦아달래, 닦아달래.
4: 소리가 너무 희미해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근데 또 들리더라고요. 닦아주라. 닦아주라. 닦아주라. 진짜 영혼이 반쯤 빠져나가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화장실 쪽으로 갔는데 다시 한번 많이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아무나 나 좀 닦아주라. 정말 세상을 다 포기한 사람 목소리였죠. 깜짝 놀라서 화장실 문을 열어봤더니 5살짜리 여동생이 변기에 꼼짝없이 앉아있는 겁니다. 어. 원래는 화장실 가기 전에 꼭 저희에게 말하고 볼일이 끝나면 사범님! 하고 큰소리로 부르면 저희가 가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은 저는 늦게 들어왔지 남편은 깜빡했지 수업할 때 음악 때문에 아이 목소리는 안 들렸지 결국 처음엔 우렁차게 외쳤을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력이 쇠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외쳤겠죠. 사범님!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기요! 저기요! 또 시간이 흐르고 누가 나 좀 그러다 마지막은 그냥 아무나 좀 닦아주라. 닦아주라. 겨우겨우 제가 구출해주고 나왔더니 아이 표정이 해탈한 부처님 같더라고요. 그 5살 꼬마는 지금쯤 고등학생이 됐겠지만 저희 사범님들은 아직도 그날의 절규를 잊지 못해요. 그냥 아무나 좀 닦아주라.
3: 야, 귀여워. 혼자 이때 5살은 해결이 안 되는구나. 닦아줘야 되는구나. 그런가.
0: 오, 그렇죠.
3: 그렇죠. 5살 정도면 그런가요?
0: 한 7살까지도 아마 다 이렇게.
2: 그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3: 뭐, 이렇게 네, 거의 뭐 비대가 있는 집은 비대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 정도 닦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대학은 다 기억이 잘 안 나네.
1: 아, 유치원 7살은 하죠.

0: 갈수록
1: 하는데 하지
0: 다섯 살 뭐 여섯 살까지도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1: 배변 훈련을 아, 예, 예. 좀 시켜주고 하니까
0: 예예 예, 그럼요 예.
1: 자 어쨌든 저는 9만 원요
0: 저도요
2: 저도요
3: 저도요
1: 9만 원 9만 원 자 최재훈 씨 차례입니다
2: 네 조정현 씨의 사연입니다
1: 조정현 씨요
2: 네 저희 아이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왜 그러세요?
0: 아이들이 웃겨. 아니,
3: 네? MBC 선배님 얘기를 했어요. 예.
1: 아, 조정현 선배님.
2: 예. 아.
0: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2: 이게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0: 예, 처음부터 하시죠. 죄송합니다.
2: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가지고. 저희 아이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병원을 갔다가 밥을 먹으러 근처 백화점에 갔어요. 밥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내의 눈에 아기용품점이 들어왔고 홀린 듯이 그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눈을 질끈 감았어요. 거기 들어가면 30분은 기본이었거든요. 다년간의 경험상으로 그곳을 빠져나오려면 뭐라도 구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옆에서 열심히 판촉 사원처럼 아내에게 이것저것 상품을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어때? 색깔 예쁘지 않아? 어 여보 이건 어때? 우리 아기한테 정말 잘 어울리겠다. 그때 제 눈에 적당히 싼 가격에 예쁜 모자가 있더라고요. 여보 여보 이거 봐봐. 이거 우리 애기 머리에 씌워주면 정말 이쁘겠다. 그지? 이걸로 사자. 어? 이걸로 사고 얼른 밥 먹으러 가자. 어? 어? 그때 사장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팬티입니다. 그렇게 아내의 쇼핑은 끝이 났습니다.
0: 아 뭐야?
3: 약간 그 비니처럼 이렇게 그 테두리가 그렇게 생겼나 보다.
2: 왠지 그 팬티가 이렇게 네. 모자처럼 생긴 것들이 꽤 있어요.
0: 그럼 네. 쓰면 또 멋진 팬티들이 좀 있어요.
2: 너무 많이 써보셨어요?
0: 아니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뭐 네. 있던데 팬티가 아닌 것 같은데 멋진 패션 팬티 같은 게.
2: 맞아 맞아. 네. 진짜 진짜 팬티 같이 생긴 거 헷갈리는 게 쓰고 있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3: 그거 진짜 팬티래요.
0: 아 그래요?
1: 아, 네. 진정한 패션 리더들이 그러고 다닌다잖아요.
0: 그러니까. 자 어떻게?
2: 저 팔이요.
1: 에 저도요.
0: 저도요.
3: 저도요.
0: 8만 원.
1: 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Boy Next Door의 신곡입니다.
0: 떡떡떡.
1: 떡떡떡.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6: 리아양 놀러 갈게.
5: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6: 리아양 함께하자.
5: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6: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7: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8: 르노.
9: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들으시고.
10: 자, 오늘 주장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받으실 분. 음? 자, 오늘 막강한 사연이 세 개나 있었습니다.
11: 예.
10: 예, 깻잎 콩잎.
11: 콩잎.
10: 몇 학년 몇 반이야?
11: 몇 학년 몇 반이요?
10: 궁금한 건 못 참아.
11: 네.
10: 근데 방송놈들이 밖에서 의견이 아주 분분했다고 하는데.
11: 그래요? 오.
10: 자, 그렇지만 뭐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어떤 게 주장원지 여러분들 다 뭐 대충
11: 반응도 뭐 압도적이었고
10: 예, 결정됐습니다.
11: 네.
10: 이거는 뭐 이분의 연기력이 다 살렸다고 볼 수 있었던.
11: 나중에는 최성민 씨가 읽어주세요 막 이렇게 쓰겠어.
10: 아니 그 그렇게 보내셔도 돼요. 누가 앞으로는, 읽었으면 좋겠는지.
11: 예.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고 쓰겠어요.
10: 예예 예, 예. 자, 하이라이트만 대사 몇 개만 해주시죠.
12: 그게 뭔데? 그게 뭐냐고? 나한테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해봐! 궁금한 건 못 참아! 보내주신 익명님께 드리겠습니다.
10: 보디땡 전신 안마의자 받으실 월정호 후보에 올라가십니다.
12: 예. 축하드립니다.
11: 이게 흥분하고 화내고 이런 거는 재밌네요. 계속 웃으면서 봤는데.
13: 대단합니다.
11: 예, 특별히 뭐 이렇게 웃음이 없어도 이 과정 연기 보는 게 너무 맛있네.
10: 그러니까
11: 혼자 흥분해가지고.
10: 호빅에서 또 유차스에서 다져진
11: 그럼요.
10: 코미디 연기.
11: 예.
10: 이것도 세훈이 황재성 받쳐주기만 하던 당신. 네. 이젠 당신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12: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프로 받침너라는 단어를 안 써요.
10: 그래 이제 쓰지 마 이제. 네.
11: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재밌네.
12: 사연이도 많이 오네요.
11: 자, 진식 씨, 윤직 씨, 윤진식 씨가 오늘 사연 다 재밌네 해주셨고요.
10: 네. 박연주 씨가 진정한 칭찬을 해주셨네.
11: 네.
10: 똥 사연이 아닌 사연으로 웃길 수 있는 게 진짜 웃긴 거죠.
11: 리얼 웃음.
12: 예. 극찬을 또 해주셨네요.
11: 리얼 텐.
12: 네. 최예선님은 깻잎 최고.
11: 좀 갈리네 그래.

0: 갈려.
1: 예예.
0: 갈리네.
1: 깻잎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콩잎 깻잎. 그러니까. 자연이 공존하는 사연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0: 여름인데 이런 분들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잘못하면 놀라가셔가지고. 네.
1: 아 제발 그딴 일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사연 보내주세요.
1: 자 노래 하나 들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최재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예. 아 공연 잘하세요 참. 이번 주 아닌가?
2: 어 맞죠.
1: 맞네 맞네.
0: 공연.
1: 네, 네.
0: 안 가면 안 돼요.
1: 어 가수 해야 돼.
2: 예 네,
1: 어.
2: 가야죠.
0: 가수, 네. 예. 안 가면 안 됩니다.
2: 네네네.
0: 예예. 예. 성민 씨랑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1: 예. 다들 저도 나도 수고한 것 같아. 그래.
0: 네.
1: 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요.
0: 데이브레이크에 푸르게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1: 네 오늘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고!

0: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0: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0: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2: 잘 만들었다, 몽잘.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3: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직 5월인데 이제 슬슬 여름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 여러분 무려 30도라고 하죠. 아 덥네요. 더워. 다들 뭐 에어컨도 트셨습니까? 해마다 기상청이 최악의 무더위, 기록적인 여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올해는 무척 더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속으로 뭐 설마 매번 그렇게 덥겠냐, 기상청이 겁주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는 동안 늘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라는 거죠. 왜냐면 여름은 계속 더 더워지기만 할 거니까요. 야,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라는 이야기. 결말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또 빌어봅니다. 올여름은 최악의 무더위가 아니길. 뜨거운 건 황제파워 하나면 족하다고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파워 납시오.

0: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인디고 여름을 부탁해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난립니다. 서울 30도, 대구 34도. 전국 특파원분들 지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구도 제가 지금 34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현지 분들보다는 많이 알 수가 없고 오늘 저도 지금 주차장에서 이곳 SBS 11층까지 오는데 그 중간 거리 햇빛 쨍쨍 쬐는데 이거 따갑더라고요. 따가워. 이거 어떡하면 지금 사실 그 대구만 더운 줄 아는데 여러분 강원도도 장난 아닙니다. 강원도 햇살도 얘도 그냥 진짜 어쨌든 네 특히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햇살 주변에 가려주는 곳 없이 그냥 떼약볕에서 일을 해버리시죠. 그분들도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물 오늘은 잘 챙겨 드시고요. 자 벌써 도착들 하고 있네요. 5897님 빵디 대구에요. 지금 37도 보이시나요? 빵디가 시원하게 해줘봐요. 우와 차은 온도 37도 쿨링 빔. 야 이게 진짜 대구는 뭐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요 아주 뜨거운 곳의 기준점이 되지 않나. 대구는 진짜 대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 차가 주차장에 야외 주차장에 있는 차 달궈지는 것만 생각해도 스트레스가 지금 네 대구분들 조심스. 최은지님 반팔은 진작에 입었고 에어컨도 진작에 켰죠. 너무 더워. 제가 지난번에 비 올 때 진지하게 알아봤습니다. 이거 끝나면 아마 왕창 더워지겠구나. 이게 마지막 시원한 비겠구나. 아니라 다를까 맞네요. 7118님 날씨가 덥네요. 더워라면서 점퍼 입고 온 거예요? 벗어. 제가 지금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잠바를 입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도 춥습니다. 왜냐? 이 기계 때문입니다. 이 기계가 열받으면은 방송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너무 더워도 이렇게 긴팔을 좀 입고 다닌다. 지난번에 섣부르게 반팔을 입고 왔다가 감기 걸릴 뻔했죠. 네, 그래서 아주 얇은 재킷을 하나 입고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려버리면서 오늘 황제파워 들으시면서 아주 시원하게 힐링 좀 하십시오.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잠깐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아주 시원하게 황제의 선물을 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봄 썸네일이 보입니다. 칠판에 황제성의 황제파워 글씨도 적혀있는데 황제성 이름 위에 별이 몇 개인가요? 1번 별이 3개, 2번 별이 5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따뜻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6: 르노.
7: 와, 건강한 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블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皇家炮啊。
1: 누나, 누나들, 저예요. 재성이. 빨리 들어와요. 보고 싶으니까. 오늘도 황제 파워의 속.

0: 그래서 빨리 못 가니까 먼저 가더라고.
1: 누나, 은자 누나, 나 누나 안 버려. 누나, 지팡이 내려놓고 내 등에 엎혀. 어서, 나 누나 두고 안 갈 거야. 나 누나 두고 못 가.
2: 다음 곡입니다. 스텔라
0: 찔려?
2: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범 썸네일이 보입니다. 칠판에 황제성의 황제파워 글씨도 적혀있는데 황제성 이름 위에 별이 몇 개인가요? 1번 별이 3개, 2번 별이 5개. 5분 추첨해서 선물

0: 박화영님, 김나혜님 어서 오십시오. 김서우님, 이윤아님까지 입장.
1: 좋았어.
0: 이 은자님, 2007년생 우리 딸 성년의 날이라 장미꽃 사러 왔어요. 햇빛에 장미가 다 탈 지경. 아, 성년의 날 아주 그냥 갱렬해 버리는구만요. 자, 우리 조카 성년의 날 기념으로 아주 멋진 성인 되라고 저희가 꽃길 빔 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카야 성인 된 거 축하해. 꽃길 빔.

0: 오미경 누나.
1: 뭐야? 아, 누나라고 해서 설렜다는.
0: 네,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얼그레이님.
1: 아, 있긴 불지만 더워.
0: 얼그레이 누나. 자꾸 이럴 거예요? 자, 일단, 오미경, 미경이 누나가 설레서 좀 더 하도록. 아, 근데 이거 누나 너무 예뻐 나올 때 해야 되는데. 기회 있을 때 종종 해드릴게요.

0: 이 누나들을 설레게 하는 노래는 참 많은데 이 형들을 설레게 하는 노래는 없네요.
1: 형님 모셔쉽니까? 형님 막 재성이 와쉽니다. 빨리들 들어오시죠. 헛떡 어디서

정혜성님, 고금수님, 신지연님, 아 신지연님은 진짜 개근상 드려버려야겠네. 유외훈님, 김영임님, 아 김영임님도 뭐 마찬가지고요. 늘 황제 파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황제 파워의 V.

0: 걸리신 분들
1: 정체 차량
0: 7097님 쌍디 옆에서 코끼리빔 듣더니 코끼리빔이 뭐냐고 물어보네요. 코끼리빔이 아니라 코끼리빔입니다. 코끼리빔. 아 나도 발음이 이상해졌잖아요. 코끼리빔입니다. 꽃길만 걸으라고.

0: 이혜경님.
1: 옛 남친 이름이 재성이었는데 재성 오빠 잘 사니? 그럼 혜경아, 오빠 아직 잘 살고 있어.

미영님, 강주영님, 서민기님, 신혜리님, 이수기님, 박은진이까지 여러분들이 오늘도 찾아주셔서 기분이가 좋아버리지 않니? 5835님, 날이 이렇게 더운데 신랑이 저녁으로 신랑이 짬뽕 해준대요. 그렇군요. 이렇게 짜증이 소태처럼 몰려

0: 사랑해요.
1: 이혜경님, 복숭아 과수원에서 봉지 씌우고 있어요. 더워서 맥주 한 캔 땄네요. 잘했죠? 아, 이런 자세. 칭찬해, 칭찬해. 박지연님, 딸기 농사 짓는데 비닐하우스가 너무 더워서. 네, 또 피신했다는 이야기가 도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거 비닐하우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비닐하우스 안 그래도 더운데 비닐하우스 안은 엄청 더울 텐데. 박지연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셔서 조금 시원해지시겠습니다. 선물 받아서. 우리 박지연님께는 부침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면 우리 황제 파워 썸네일이 있습니다. 칠판에 황제성의 황제 파워 글씨가 있는데 황제성 이름 위에 별 몇 개일까? 1번 별이 3개, 2번 별이 5개. 정답은 1번 별이 5개! 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5620님, 1894님, 6808, 최태웅님, 강스카이님이네요. 강하늘님, 콩글레츄레이션! 네, 자 이렇게 다섯 분을 추첨을 해봤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 웬디의 썬키스 준비했고요.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 5월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물 사랑을 실천하는 다정한 약속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쓰기 등 부모님이 먼저 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또 아이들에겐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물 절약을 실천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준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비싼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치.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레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2: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장재훈님, 별이 3개인데요? 보기도 1번 별이 3개라고요. 정신 차려! 라고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재훈님 말이 맞아요. 제 실수입니다. 제가 입이 익었나 봐요. 그 돌침대 때문에 별이 5개가 좀 익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별이 3개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바칩니다.
3: 정신 차려!
2: 네. 1번은 맞고요. 맞네. 1번을 뽑아주신 분들, 1번에 네, 정답을 적어주신 분들을 추첨한 것도 맞습니다. 네. 일단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다른 것도 한번 만나볼게요. 김나희.

님, 오늘 믹스 커피 300개를 시켰습니다. 얼음 동동 튀어서 매일 먹을 거예요. 참 이 장관이죠. 믹스 커피 300개를 한 번에 뜯어 가지고 그 보온병. 보온병이라고 하는 게 맞나? 그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그 은색 이상한 우주선 같이 생긴 뭐 있잖아요. 거기다가 얼음 미친 듯이 막 퍼부어 가지고 거기다 믹스 커피 그냥 막 뜯어 가지고 막 퍼부은 다음에 휘휘 국자로 저어가지고 그거 한 잔씩 먹는 그 재미가 아주 쏠쏠했죠. 옛날에 마을에서 막 체육대회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그거 이거 체육부장이랑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체육부장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거 먹을 거 준비하는 요원이었어요. 같이 그렇게 애들한테 십시일반 돈 걷어가지고 그거 막 커피 고등학생 때 맛도 모르면서 그거 먹는다고 아주 그냥 너무 맛있죠 나혜님. 0697님 빵디 세윤님이랑 백가원님 컨텐츠 나가신 거 35만 넘으면 다 같이 일본 여행 가신댔는데 3일이 안 된 지금 벌써 26만이에요. 비행기 티켓을 미리 끊으셔야겠는데요. 이게 지금 죄송한데 시간이 저희가 문세윤 씨랑 제가 시간이 지금 네 문제죠. 이 형이 그 뭔가 자기 채널에 자꾸 저희를 네 불러가지고 조회수를 이렇게 펌핑하려네. 네. 그리고 제목이 백가씨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데 누가 오른팔이냐고. 저희는 그 형의 오른팔 왼팔이 아닙니다. 자기 몸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저희가 부축해줘야 하는 형이고요. 네, 제목이 왜 그랬는지 모르게 가서 악플을 좀 몇 개 달아야겠네요. 계정을 좀 파가지고. 네, 아니 감사하게 백가 형님 자기가 무슨 여행 경비를 다 대겠다고 네 갑자기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가면은 시간 맞춰가지고 또 일본에서 재미난 컨텐츠를 또 찍어와야죠. 요즘 참 대너튜브의 시대 이 컨텐츠의 홍수입니다 여러분. 네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죠. 자 일단 관심 감사드리면서 가게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부 돌림판에 제 운명을 걸어보는 시간이죠. 전주 들어갑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긴장이 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시스타 I swear.

자, 생방송으로 보라로 함께하고 있는 황제 파워. 오늘 2부 전주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추는 코너 전주 들어갑니다. 하겠습니다. 5900님. 아니, 뭐 돌림판에 빵디 운명까지 걸어요. 걸었으면 빵디 벌써 죽었어요. 갑자기 팩폭을. 네. 지금 뭐 이른 시간이죠. 팩폭행 당하기에는 아직 좀. 네. 아 정말 백혜선님 긴장하지 마요 빵디. 큰 기대 없는 거 알잖아요. 크크크.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지 않아도 매번 매번 제 스스로는 기대를 합니다. 텐텐이 나올까? 우리나라 양궁처럼 텐텐! 텐텐입니다! 텐텐이에요! 텐텐이 나오기를 늘 기대하고 있다. 그렇죠. 지난번에는 또 안정감 있게 맞췄죠. 연희차님, 빵디한테 가장 기대하는 코너 1위 전주 들어갑니다. 2위 오후낭독회. 둘 다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코너 1, 2위를 그대로 적어주셨네요. 자, 여기 제 옆에 돌림판이 등장을 했고요. 돌림판에는 1초, 2초, 3초, 10초가 적혀 있습니다. 이 돌림판을 제가 두 번 돌릴 겁니다. 처음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숫자가 전주 들어가는 구간, 두 번째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숫자가 얼마나 길게 듣느냐입니다. 정해진 구간을 듣고 어떤 노래인지 제가 제목을 맞추면 정답 청취자 6분을 뽑아서 선물 드리고요. 틀리면 딱 한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느낌인데. 연습을 오늘은 특별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늘 제가 출발하던 녹색에, 네,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야말로 호재가 아닌가 갑니다. 몇 초 나오는지 한번 가볼게요. 그냥 가볍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게 그 고정장치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야 10초 바로 옆에 빨간색 1초가 걸렸는데 오히려 잘 됐다. 조금 더 힘을 주면 10초로 간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10초 나와라. 10초 나와라. 나와. 제발 텐텐 10초. 흥분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갑니다. 자, 10초 다시 한번 나와라. 텐텐 간다. 역사를 쓴다. 갑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아까 그 힘 그대로 그 기억을 살려서 텐텐 텐텐 나오면 지금 이 방송을 국장님이 듣고 계시다면 내려와서 축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텐텐.

옥상에 그냥 계십시오. 거기 앉아 계십시오. 네, 일어서지 마시고. 아, 오늘은 좀 열이 받네요, 여러분. 10초 바로 옆에 지금 1초가 걸렸는데, 아 이거 이 문제를 좀 삼아야겠는데, 이게 고장이 났네, 얘가. 아니 10초 바로 옆에 지금 1초가 여기 아까 걸렸거든요. 아, 텐텐.

0: 텐텐을 노렸지만 아 이제 알았습니다. 늘 전주 들어갑니다 할 때 연습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734 하나님 10초를 첫 번째 보면 어떡해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7097님 뒤에 초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도 알죠. 인생이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되죠. 하지만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1초 우리는 이 경기를 해봤어요. 박정우님 텐텐 나오면 국대 양궁선수 가자. 아마 1초 나오기 전에 도착한 문자들이겠죠. 유준님 나도 모르게 소리 질러 뽀따요. 소리 질러 뽀수요. 네 하지만 여러분 10초 구간 1초 듣기 네 뭐 상당히 의미가 없는 숫자가 하지만 우리가 10초를 뽑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는 10초가 나온다는 사실 하, 10초 구간 1초 듣기 네 국장님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으셨을 거예요 절 축하해주러 자 그럼 10초 구간 1초 듣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들어갑니다 자, 귀 쫑긋세고 잠깐만 볼륨 좀 키우고 항상 이렇게 어렵게 살아보면 나는 어? 쉽게 산 적이 없어 갑니다 뮤직 스타트 아니. 뭐가 아닌데 이게 뭐지? 잠깐만 이거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취자를 위해서 아 더 들어도 된다고요?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직 스타트 지안이 지안이가 누구죠? 지안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지안이 시작
1: 지안이
0: 지안아 지안아 어딨니? 지안이를 왜 이렇게 나른하게 불러? 지안이 지안이 밥 먹나? 지안이 우리 지안이 지안이 밥 못 나. 지안이. 경상도 분이신데. 0697님. 잊지 말자. DOC 비행기 소리 사건. 그건 잊을 수가 없죠. 1초부터 거의 10초 동안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만 났죠. 이정현님. 원래가 애매하게 중간부터 나오면 어렵다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저 짜가지고 네. 한번 아 고리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정답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늘 박탈감을 느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과연 어떤 노래의 전주인지 전주도 아니야 사실 이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떤 노래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시고요. 7199님 아니 또 뭘 또 들어요 크크크 팡디 빼고 안 들어도 다 안다요 아내리님 앙 난 자니 자니로 들었는데 크크크크 혜리님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이 힌트송입니까 제작진들 이거 힌트송이에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베이비 몬스터 핫소스

지안이 지안이 지안이 지지안이는 여자라. 한유리님, 지안이가 아니고 그치 언니야임. 그치 언니야 아닌 것 같은데. 0917님, 지안이 영종도 사는 4살 오지안이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카 지안이가 들어주는 거 고마워 지안아. 김소정님, 아 펌디 안 돼요. 이거 모르면 진짜 나락을 가요.

0: 그거 아닐까? 아 여보세요? 아 네 여러분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있고요. 그냥 이거는 느낌적인 느낌과 샤머니즘을 합쳐서 갈 수밖에 없다.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오셨을 때도 쫑알쫑알거리고 있었던 사실 자체가 정서 불안입니다. 자 오늘 전주 들어갑니다.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숫자에 맞춰서 전주 구간 얼마나 들을지까지 정해서 전주 듣고 노래를 맞춰보는 코너 10초 구간 1초 듣기 뽑았고요. 다시 한번 아까 들었던 구간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지안이 지안아 듣고 있지? 자 정답이 많이 왔다고 해서 사실 더 위축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감인데 여러분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정답 이것은 90년대 80년대 노래가 아닐 거예요. 그쵸? 자 오늘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진짜 이거 찍었습니다. 에스파 WDA
1: 맞아? 맞아? 맞아? 맞은 거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죠. 정답은 아이브의 뱅뱅이었고요. 한민규님, 수능 보는 표정이요. 크크크크. 임홍이님, 들어도 모르는 노래. 크크. 박지혜님, 못 맞춰도 어쩔 수 없죠. 뭐 나락은 빵디가 가는 거니까 잘 가요. 멀리 안 나갑니다. 지혜님, 진짜 서운하게 이럴 거야? 이 노래를 참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 참 죄송하고 후렴구만 알았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한 명 뽑았습니다. 정답자 한 명. 어쩐지 지난번에 잘 맞췄다 했다. 자, 김용수님 축하드립니다. 왜 김용수님한테 폭탄을 던졌죠? 아, 이거는 약간 무례한 행동인데 제작진이 다섯 분 더 뽑아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과의 의미로. 응? 죄송합니다. 아, 아이브 멤버들한테 아, 면목 없고요. 김용수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용수님, congratulation. 저는 밖에 나가서 잠시 마음을 좀 치유하고 오겠습니다. 바비킴 윤미래 It's alright, It's all good 들려드리면서 저희 3부로 넘어갈게요. 황 죄송하고요. 안지연님, 시대는 마쳤다. 여자 그룹인 것도 마쳤다. 그것만으로도 기특하다 빵디. 이래서 세상은 아직 살만한 거 아닐까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용서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락도 락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2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봐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황사로 뿌연 봄날, 자연스레 마스크를 쓰게 되죠. 지금 한창 바쁜 농작업 현장은 어떨까요? 흙먼지와 꽃가루, 가축 분진까지 더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작업 중 콧물이나 눈이 따갑고 숨이 차면 일손을 멈추고 몸 상태를 먼저 살펴주세요. 대기질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분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 후엔 깨끗이 씻고 충분히 쉬면서 내 건강부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기념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조회당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무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

0: 여보세요.
1: 빵디 안녕하세요.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엄마 김혜미입니다. 5월은 저에게 가정의 달이 아니라 통장이 청장되는 날입니다. 5월이 되자마자 저의 스케줄 알람이 거의 매일매일 울리고 있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시어머니 생신, 아버님 제사까지. 여기서 끝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무려 친구 4명의 생일과 큰아들 생일까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5월에 태어난 건지 달력을 보다가도 이게 스케줄 일정표인지 지출 내역표인지 현타가 오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드디어 길고 길었던 5월의 지출 대장정도 슬슬 끝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5월 18일 월요일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오늘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생일 보낼 거예요. 힘든 5월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챙길 사람 많고 축하할 날이 많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전국의 5월 생일 가족분들 그리고 통장이 통장 되신 모든 부모님들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아요. 신청곡은 노라조의 슈퍼맨 들려주세요. 에브리!

0: 자, 오늘은 김혜미님의 신청곡 놀아줘 슈퍼맨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5월은 텅장이 되는 날이죠. 텅, 내 통장이 텅텅 비어버리는 날. 어쩜 이렇게 무슨 행사들이 많은지, 거기에 이제 기념일까지 겹쳐버렸군요. 생일이랑 어린이날, 어버이날, 큰아들 생일, 시어머니 생신, 아버님 제사, 친구 4명 생일, 본인 생일. 어쨌거나 김혜미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아마 이렇게 정신없으면 본인 생일 챙기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우리 가족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혜미님을 좀 마음을 다독다독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고생이 정말 많으시고 오늘은 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스케줄이면 아, 생일이고 뭐고 그냥 좀 쉬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또 우리가 5월에 이게 몰려 있으면은 사실 아, 이 스트레스가 진짜 살짝쿵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혜미님은 몇 달 전부터 5월을 준비하실 것 같아요. 0511님, 와, 저랑 완전 비슷하시네요. 시부모님 두 분 제사, 조카 세 명 다 5월생, 저도 5월생. 이야, 여기 0511님도 장난 아니시네. 이시아님, 아니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그런가 봐요. 엄마 생일, 언니 생일, 어버이날, 형부 생일. 아니 무슨 5월에 뭔 웬수 가졌냐. 그래서 제가 어른이 날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른들도 하루 좀 쉬어야 된다. 어? 쉬어야 된다. 어른이 날은 혹시나 국가가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줘서 영광스럽게도 어른이 날이 지정이 되면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죠. 날짜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요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월요일 혹은 셋째 주 월요일, 이렇게 토, 일, 월을 쉴 수 있게 셋째 주 월요일 막 왜 이런 식으로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어른이 날이다. 어때요 여러분? 금요일은 쉬면 왠지 아깝잖아요. 금요일은 이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반 정도 쉬는 것 같은데 월요일을 지정하면 하루를 다 쉬는 것 같아가지고 토, 일, 월,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어른이 날로 지정을 합니다. 이거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혹시 우리 빵댕이들 중에서 정계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달 진짜 힘들어요. 5월달 행사가 많아가지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무조건 챙겨야 되고 나머지 이제 생일 이런 거, 아 잠깐만,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 아, 어른의 날이 맞네요. 오늘이네요. 방금 들으신 얘기는 못 들으신 걸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성년의 날이었구나. 근데 휴일이 아니잖아. 휴일이 아니잖아. 아, 다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휴일이어야 해. 5월 셋째 주 월요일. 꼭 휴일로. 이게 18일이건 19일이건. 뭐가 됐던 휴일로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까지 네, 신바타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고요. 5월을 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 부모님과 그다음 자식들, 친척들까지 챙겨야 되는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자, 3부에서는 제가 어떤 말을 던지면 바로 이어서 해주시는 릴레이 퀴즈를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광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2: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사과, 사과는 맛있어.
0: DJ가 어떻게 던져도 청취자가 찰떡같이 받는 시스템, 당신과 나의 티키타카 릴레이 퀴즈.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전화를 걸 겁니다. 전화 받은 빵댕이들은 제가 던지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되고요. 성공하면 큰 상품, 실패하면 기본 상품. 그러니까 전화 받으시면 무조건 상품입니다. 자, 이 코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무엇에 관한 문제를 낼 것이냐.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카테고리는 네 글자 릴레이. 요즘 계속 밀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네 글자 릴레이. 예를 들면 제가 수수 하나 둘 셋 깨끼 이렇게 외쳐주시면 성공입니다. 네 글자를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제가 이렇게 구호를 외쳐드릴 테니까 셋 끝나고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정답이 생각 안 나면 아무 말이라도 내뱉으십시오. 틀릴 거면 그냥 웃기기라도 하셔라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02로 가는 전화 2시부터 6시까지는 저일 확률이 높으니까 꼭 좀 받아주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들어갑니다. 전화 받으시면 라디오 꺼주시고 블루투스 있으면은 해제해주세요. 전화 주세요. 출발. 이거 무슨 인도 음악 같은데?

0: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아, 이거 통화 연결은 대체 뭐죠?
0: 깜찍하죠.
1: 네, 아, 흥이 나가지고 춤출 뻔했습니다. 자, 갑니다. 릴레이 퀴즈.
0: 네.
1: 자, 피라 하나 둘 셋.
0: 미드.
1: 성공. 와. 어, 가볍게 맞춰주셨네. 여보세요.
0: 네.
1: 자기소개. 컴온.
0: 아, 여기 경남 함안에 살고 있는 재윤이 시윤이 엄마예요.
1: 아, 재윤이 시윤이 어머니?
0: 네.
1: 어, 목소리가 굉장히 애띠신데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0: 나이는 이제 4학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1: 어, 진짜요?
0: 네.
1: 어, 이 목소리가 완전 애기신데? 어머나 세상에. 아, 그래가지고 두뇌회전이 엄청 빨라가지고 지금 이 피라미드 바로 맞추신 것 같아가지고.
0: 네.
1: 어유, 뒤에 누가 옹알옹알 하네요?
0: 아, 네. 아드님이 또. 아,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1: 재은입니까, 재은이?
0: 네.
1: 아, 재은이 몇 살이에요?
0: 재은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요.
1: 아, 시은이는요?
0: 6학년이요.
1: 아, 시은이가 첫째군요?
0: 네.
1: 아, 시은이는 사춘기 안 왔습니까?
0: 아, 슬슬 왔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떻든 행동이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0: 그 아들 냄새, 방문을 열면 나는 아들 냄새.
1: 아, 아들 냄새가? 딸방에서 나는 거예요?
0: 이제, 에, 서로 이제 생사 확인만 하는.
1: 아, 생사 확인만 하는. 마음고생이 네. 참 많으실 테지만 그래도 네. 어, 잘 지나가니까 거기서 뭐라고 네. 발끈하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보다 그렇죠. 많이 아시겠지만 힘내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안녕. 감사합니다.
1: 네. 네. 아주 개볍게 맞춰주셨네요. 다음 팡댕이 만나봅니다. 전화주세요. 아, 이거 오후낭독회 음악인데.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릴레이 퀴즈 네 글자 릴레이 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스파, 하나, 둘, 셋.
2: 엘티.
1: 성공!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답을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기소개, 컴온!
2: 어, 네, 월계동에 살고 있는 월계동 황씨입니다.
1: 어, 월계동 성씨?
2: 황씨요, 황씨.
1: 아, 월계동 황씨?
2: 네.
1: 어, 저랑 성이 같네요.
2: 네, 네.
1: 어, 어디 왕씨입니까?
2: 저 평해 왕씨입니다.
1: 아, 평해 왕씨.
2: 네.
1: 아, 평해 왕씨도 사실 귀하죠. 몇 분 안 계시죠?
2: 네.
1: 거의 다 친척일 텐데.
2: 네, 그, 맞아요.
1: 옛날부터
2: 네.
1: 궁금한 건데 황씨의 고집이라고 있잖아요.
2: 네.
1: 이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2: 어, 주변에서 제 고집이 너무 심해서 다들 힘들어합니다.
1: 아, 있구나.
2: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저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2: 네. 네.
1: 아, 일단 그 우리 평해왕 씨님.
2: 네.
1: 아, 가볍게 맞춰주셨는데 평소에 어, 좀 순발력이 좋으신 편인가요?
2: 어, 아니요. 순간 당황했는데.
1: 네.
2: 그 라디오 자주 듣다 보니까 느낌이 와서 그냥 오늘 먹고 싶어서 점액추로.
1: 아, 점액추로 스파게티 아주 좋습니다. 아, 점액추까지 네. 또 해주시고. 지금 전화 네. 받으시는 곳이 어디시죠?
2: 지금 오늘 반찬 해가지고 서울 월계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1: 어? 오늘 반찬 했으면은 네. 이제 끝입니까?
2: 네, 오늘 업무는 끝났습니다.
1: 아, 그래요? 오늘 뭐 할 계획이신데 네. 월차 내셨어요?
2: 아, 오늘 별다른 할 건 없었는데 저희 네. 곧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1: 오!
2: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정리하느라고 반차를 썼습니다.
1: 그럼 마지막으로 쌍둥이에게 네. 한 말씀, 곧 태어날 쌍둥이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2: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네.
2: 일단 우리 둘째가 떠났는데 둘째 대신해서
1: 네.
2: 다시 생명이 와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둘째가 떠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너희들까지 열심히 잘 해줄게.
1: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세상에. 네. 아유 우리 아버지 힘내시고요.
2: 네.
1: 튼튼하게 태어나길 저희가 튼튼히 빔 싸드리겠습니다. 튼튼히
2: 아유, 감사합니다.
1: 빔.
2: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아내분이랑 알콩달콩 이야기 많이 하시기를 아셨죠?
2: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아, 또 다음 방댕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앙. 아, 이건 너무 쉬워서 어렵다. 들으면 아실 겁니다. 3, 2, 어.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아, 어디 자빠지신 줄 알았어요.
3: 안녕하세요. 자,
1: 반갑습니다. 릴리 퀴즈 바로 갑니다. 고속 하나, 둘, 셋. 성공! 와, 아니 우리 팡댕이들 이 네 글자 릴레이 아주 잘하시네. 자기소개, 컴온!
3: 안녕하세요. 강변북로를 지나고 있는 김씨입니다.
1: 아, 김씨님?
3: 네.
1: 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3: 아, 퇴근하고 있습니다.
1: 아, 아주 신나는 길이겠군요.
3: 네.
1: 어, 지금 그러면은 뭐 혹시 결혼은 하셨습니까?
3: 아, 아니요, 안 했습니다.

0: 그럼 남자친구는요?
1: 아, 있습니다.
0: 어, 그래 지금 남친 만나러 갑니까?
1: 아니요.
0: 그럼요.
1: 오늘은 자유시간입니다.
0: 아, 자유시간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뭐 하시려고요?
1: 아, 오늘은 운동을 가야 되는 날입니다.
0: 어, 그래요?
1: 네.
0: 아니 근데 말투가 지금 군대에도 안 갔다 오셨는데 단아카를 쓰시네요.
1: 아, 아닙니다.
0: 네. 아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업을 여쭤봐도 됩니까?
1: 아, 그냥 직장인입니다.
0: 아, 직장인이에요?
1: 네.
0: 어, 이 단아카 말투 이거 쉽지 않은데. 지금 차 도로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1: 아, 아주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강변북로 도로 상황 아주 좋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1: 네.
0: 자, 오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가 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운동 파이팅. 안녕!
1: 안녕!
0: 다음 방댕이 바로 만나봅니다. 전화주세요.
2: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우입니다.
2: 대박사건 안녕하세요.
0: 자, 바로 네 글자 릴레이 갑니다. 자, 귀에다 대고 받아주세요, 전화.
2: 네.
0: 네, 갑니다. 미끄, 하나, 둘, 셋.
2: 럼틀.
0: 성공! 와, 뭐야. 다들 올백이네. 자기소개 컴온!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초이 아빠입니다.
0: 구청이 아빠?
2: 구초이.
0: 구초.
2: 응.
0: 구초웅?
2: 구초이. 초이사할 때 초이.
0: 아, 구초이?
2: 네.
0: 어, 이름인가요?
2: 이름입니다.
0: 진짜 이름이에요?
2: 네. 진짜 제 딸 이름입니다.
0: 어, 이름이 되게 예쁘다. 특이하고. 구초이.
2: 맞아요. 항상 이... 구초이스 하면서 살으라고.
0: 아... 와, 아니 이름도 정말 너무 예쁘고 이게 발음하기도 되게 쉽고.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2: 땡GT가 지어줬어요.
0: 누구요?
2: 땡GT.
0: 아,
2: 네.
0: 아, AI가 지어줬군요.
2: 맞아요. 정확합니다.
0: 아, 이제 장명소를 장명소까지 위협을 하게 됐네.
2: 아, 뜻도 있습니다.
0: 아, 근데 이거 아, 진짜로 잘 지은 것 같긴 하네요.
2: 네, 너무 좋아요, 이름이. 네.
0: 아니, 아내분도 동의했으니까 이걸로 지은 거 아닙니까?
2: 아내가 먼저 사용을 했어요, AI를.
0: 아, 이걸로 하자고?
2: 네, 맞아요.
0: 유료 버전으로, 무료 버전으로?
2: 유료죠. 돈 내고 했습니다.
0: 역시, 어, 돈값하네요. 자, 일단, 네. 초이 아버님.
2: 네.
0: 저희가 문제 맞추셔가지고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항상.
0: 네. 네, 오늘 항상 하루 행복하시고요. 남은 시간도 황제파와 함께 해주세요.
2: 네.
0: 안녕!
2: 안녕!
0: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합니까? 그리고 AI로 이제 장명을 하는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했네요. 구초이! 구초이! 야, 이게 진짜 이름도 쉽고 간결하면서 구초이스. 선택 잘한. 인생은 거의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대단하네. 어, 참고로 우리 톰슨 가젤 PD도 매일 AI와 상의를 하신다고 하네요. 아이 이름을. 어, 현재 지금 조카가 또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이름이 좀 나왔나요? 어때요? 우리 톰슨 가질 PD 어때요? 마음에 드는 이름이 좀 나옵니까? 아, 좀 나와요, 그래도? 어, 괜찮다고? 야, 이거 장명서 선생님들, 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조금 더 전략을 잘 짜야 할 것 같고요. 릴레이 퀴즈는 여기서 끝입니까? 아, 한 통 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자, 전화 바로 주세요. 3, 2, 오, 받았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우입니다.
3: 예.
0: 자, 지금 릴레이 퀴즈 하고 있고요.
3: 네네.
0: 바로 갑니다. 해봐, 하나, 둘, 셋.
3: 뭐라고요?
0: 해봐, 하나, 둘, 셋.
3: 해봐요?
0: 예.
3: 해봐.
0: 뭘요? 뭘 해봐? 해바라기. 해바라기. 뭘 해봐라고. 네. 해봐? 해봐. 아, 끝까지 못 알아들으시고. 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실 올백. 이거 퍼펙트 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 아, 아쉽네요. 그래서 사실 다음이 또 기대가 되고 하겠죠. 어, 성함도 못 여쭤보고 지금 전화가 끊겨가지고, 그래도 참여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해바라기 얘기 못하신 분을 위해서 들려드리고 싶네요. 뭐 안 들렸어요. 발음이 부정확했어요. 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들려드리면서 요거 듣고 우리 4부에서 만나요.

제30회 민원봉사 대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며 나눔과 배려로 국민의 일상을 살피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추천해 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쇼리실라! 고려 기프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생활정보.
8: 올해는 2007년생들이 만 19, 성년이 되죠. 사전으로 보면 성년은 민법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 성인은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 어른은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0: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선 어린아이의 정신은 사람을 내 편, 네 편으로 나누고 내 편은 절대적으로 믿고 반대편에겐 자신의 잘못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성년이 된다는 건 어린아이 때와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성년의 날,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결 부럽지가 않아. 파워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아니야?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 보리 이노엔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7: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5월 18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삼각김밥 포장지를 뜯다가 이럴 수가, 김 한쪽이 홀라당 날아갔네요. 네, 결국에 밥 따로 김 따로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사연 받았습니다. 282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펑디, 얼마 전 라디오에서

지인의 냄새는 봐줄 수 있다고, 특히 발냄새는 열심히 산 증거라고 하셨죠. 얼마 전 후배에게 장갑을 빌려줬다가 오늘 다시 꼈는데 저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 후배가 열심히 산 증거가 온몸으로 느껴지더군요. 코를 찌르는 듯 강렬한 발냄새가 장갑에 진동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빵디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더군요. 발냄새는 열심히 산 증거다. 열심히 산 증거다. 열심히 산 증거다. 열심히 산 증거다. 저 빵디 형님 말 듣고 눈 딱 감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빵디 덕분에 오늘 대인배 선배로 거듭났어요. 네, 오늘은 후배의 꾸렁매를 참아내신 2823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시죠? 장갑인데 발냄새가 난다는 것, 어쩌면 후배가 이 장갑을 발에 끼고 돌아다녔나, 한번 물어보시면 너 장갑 발에 끼고 돌아다녔니?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대인배는 모르는 척 하는 게 또 대인배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FX의 누에 삐어. 네, 누에 삐어, 누에 삐어. 너 예뻐요, 너 예뻐요, 너 예뻐요 라고. 우리 후배가 일을 참 열심히 한다. 너 예뻐요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23님과 꾸렁내가 심한, 아니다. 열심히 사신 우리 후배분을 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FX 누에 삐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0: 아니 갑자기 여름입니다. 왜 이렇게 개들은 예고도 없이 훅 들어오는 거야? 월드패는 예의있게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월드패 들어가요.
1: 월드패가 너무 재밌어요.
0: 오늘 월드패 무니옥의 평행선으로 출발. 8354님 열심히 산 방댕이를 퇴근하지. 김재훈 퇴근
2: 진행시켜.
0: 네 그렇습니다. 제가

0: 조니 형님, 오늘 이 노래를 처음 듣지만 노래가 굉장히 신납니다.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누나, 누나, 이 노래가 너무 좋잖아.
1: 최정희님, 아니 오늘 점해추는 청국장인가요? 홍어삼합? 하하하, 열심히 산 증거.
0: 자, 이렇게 진짜 열심히 산 증거가 사연으로 왔을 때는 이 메뉴를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점해추는 아까 아버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오늘 점해추는 스파게티로 진행시켜!
1: 저는 개인적으로 게살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2: 너는 너밖에 몰랐지.
3: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만 만날 수
0: 없는 거야. 병행성 스파게티를 포크로 돌돌 말아서 한 보따리 입에 넣고 볼이 터져라 씹어대면 그 맛 알죠?
4: 네,

0: 최은주님 평행선 난 집으로 일직선 그렇죠 집에 갈 때는 어디 둘렀다 가는 게 아니라 직발로 가버려야지 최혜경님 라디오 통해 황재성 씨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늘 응원합니다 저도요 저도 혜경 씨가 제 라디오 들어준다고 저를 좋아한다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좋아한다는 거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혜경님 널 좋아해 좋았어 이 느낌 그대로 다음 노래로 이어가 버립니다 김수희 남의 열차 흔들어 제끼 호남선에는 왜 항상 비가 올까요? 아 비 내리는 호남선
1: 남행 열차에
0: 자 우리 누나들 제대로 흔들어 젖히고 계시나요? 오프닝을 눈이 물어 열어서 다행스 근데 원곡에도 이렇게 추임새가 있나요? 없겠죠?

사람.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MBTI 아이죠.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수가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다.

0: 수박 샀는데 냉장고 자리가 없어서 청소했어요. 수박을 시원하게 쪼개봅니다.
1: 드디어 수박의 계절이 돌아왔군요. 수박아 사랑해. 우요시님, 와이프가 유부초밥 사놨다는데 스파게티 해달라고 해도 되는 거죠? 빵디가 책임지는 거죠?
2: 죄송합니다.
1: 제가 거기까지는 책임을 질 수가... 김선아님, 오늘

혜경님, 카드 승인하려면 네, 계속 오네요. 남편이 쓰고 아들도 쓰고. 네. 아, 카드 진짜 긁어야 제맛이기는 한데. 자, 내 아내 이름이 이혜경이다, 내 엄마가 이혜경이다 라는 분들 카드 긁을 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래서 저 부르신 줄 알았어요. 키키키키. 뭐 겸사겸사 같이 부른 겁니다. 수인님 어서 와버려. 자 7271님 세 번째 곡은 혹시 진성님의 안동역 키키 찍어봅니다. 자 안동역은 이 정도 템포가 아니죠. 아 황 죄송합니다. 마지막 곡이 안동역이 아닙니다. 레이키 마틴 쉬뱅. 마틴이 행님이 오랜만에 나와버립니다.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죠. 평행선에다가 라면 열차를 말아드렸는데 끝에 마틴 형님의 쉬뱅이 나온다. 야 이것은 황제 파워 음악 퀄리티가 아주 하이클래스다라는 말씀. 자 얼핏 들어보면 우리나라 남자 트로트 가수 같죠?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만을

0: 진짜 트로트 같은데?
1: 7118 이게 무슨 성공 라인이지? 그 뭐랄까 마이너 감성에 여러분들의 신금을 긁어버리면서 흔들어 제끼게 만드는 신나

제왕절개하게 돼서 병원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웃기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조카가 또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카야, 엄마랑 튼튼하게 만나야 된다. 알았지? 자, 무사 순산, 순산 기원 빔! 또 다른 김수희님께서 육태하고 빵댕이를 흔드는 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칭찬해, 칭찬해.

0: 살 뺀다고 말했다.
1: 자, 창문을 열고 옆자리에 들려주세요.
0: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마.
2: 여보, 망자리 한 장 있어. 여보, 망자리 한 장 있어.
3: 최혜경님, 좋지 못한 기분. 이곳에서 회복이 되네요. 황제파워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아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리지널 콘텐츠죠. 여러분들 기분 이를 강제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어버리는 해피바이러스. 여기는 SBS 파워패스 황제!
4: 365님, 쉬뱅쉬뱅 퇴근하자. 727하나님, 좌우지 장지지지 넣어주세요. 딱 어울리네요. 좌우지 장지지지, 좌우지 장지지지. 뭐 뭐든 가락 자체가 우리의 정서를 담아버리는. 리키 마틴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포르투갈, 스페인, 어디 이탈리아인가? 어쩌면 음악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아, 라틴이구나, 라틴. 맞네. 아, 이 라틴 음악이 진짜 우리나라 리듬이랑 좀 비슷하네요. 강라연님, 처음으로 글을 남겨봐요. 남편이 천안에서 시내 버스 운행을 하며 항상 황제 파워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세상에 황제 파워를 들으시는 모든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배달 기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늘 들어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재밌다고, 또 위험하게 운전하면 안 되니까 잊지, 안전 운전 빔. 자, 아, 갑자기 오늘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많이들 당황스러우셨죠? 저도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에어컨 틀어놓고 또 이불 걷어차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항상 조심하고 더 보온에 아이러니하게 더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내일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어탱. 오늘 끝곡 이승철 오직 너뿐인 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우리 같이 퇴근할까요? 여기까지 끝.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하루도 내 맘대로 주문제자. 선스킨.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3살 6학년은 세상 다 큰 기분인데 중학교 들어가면 다시 막내가 됩니다. 새빨간 립스틱의 대학 졸업반 언니들은 그렇게나 동경했는데 지금은 23? 애기입니다, 애기. 노인회관에서는 70대가 막내라고 하니까 어쩌면 평생 진짜 어른은 꿈만 꿀지도요. 오늘은 어른의 첫 시작을 기념하는 성년의 날입니다. 꼭 20살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장미 한 송이쯤 받아도 마땅한 날입니다.

에픽하이 플라이 박소현의 러브 게임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이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9476님 보라 보시나요? 성년의 날이라 라송 장미꽃 의상 입었나요? 아, 이게 장미 색깔이긴 하죠. 예, 제가 레드 의상을 나이 들면서 이렇게 예, 입게 되는데 구매를 하게 되는데 예, 레드 의상을 입은 날만 또 여러분들이 유독 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아니 뭐 성년의 날이라 알고 입은 건 아니고요. 우연히 뭐 이렇게 됐습니다.

0: 임다연님. 대학교 때 처음 사귄 남자친구가 준 장미 한 송이가 생각납니다. 잘 지내나 그 선배는 어 낭만이다. 아, 이런 게 다 기억이 나는군요. 저는 다 제 돈으로 샀던 것 같은데 향수도 뭐 장미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도 어김없이 성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07년생들이 성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아일리세 원이라든지 뭐 이서 아이브 이서 여러분이 좀 다 아실 만한 그리고 베비몬스타의 아현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이제 성년의 날 그렇습니다. 좀 전에 김다연님처럼 오늘은 20살의 영수증을 받아볼게요. 내가 20살 때 나는 어디다 돈을 썼나. 그게 뭐 허비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한 건데 전 뭐 향수 제 돈으로 샀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누구랑 어디서 뭐 하면서 돈과 시간을 썼는지 20살을 추억하면서 나의 20살을 한번 추억하면서 보내주세요. 아마 뭐 과팅이나 미팅 하신 분들은 거기에 또 관련된 소비를 하셨을 수도 있고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기억력 좋으신 분들 예 나의 20살 영수증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오늘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하는 나만 쓰레기야 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백혜린스께요. 이어드렸습니다. 4956님, 제가 분유 먹이고 키운 조카가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았는데요. 꽃과 향수 그리고 키스까지 받았다며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그러면서 이모는 솔로 탈출 언제 할 거야? 언제 하는데? 라는데 속으로 눈물 흘리는 제 마음 언니는 알죠? 알다마다요. 너무 알죠.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예, 꽃과 향수 키스 받았는데 솔로 탈출 못하신 분들 많습니다. 예, 나중에는 조카하고 같이 신세한탄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예, 많이 축하해 주시고 즐겨주세요. 4956님 조카분 걸로 예, 성년의 날 축하 축하 축하 선물 갑니다.

새우과자 한 봉지 참치캔 하나면 훌륭한 안주였고요. 막차가 끊겨도 튼튼한 두 다리가 있어 걱정이 없었습니다. 주머니는 가벼워도 마음만은 부자였던 그 시절 숫자로 추억해 볼게요. 스무 살의 영수증. 유원성님, 성년의 날 꽃 사줄 여친도 없고 동성 친구 남자들끼리 모여서 장미담배 서로 사주며 신세한탄했었네요. 아니, 장미담배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와, 저 장미담배라는 거는 이거 모르는데 저 남자들끼리 또 주고받았나 봅니다. 아, 이게 우리 제작진이 알고 있네요. 95년도에 장미담배가 있었답니다. 보통 담배보다 길이가

길었던 아 전혀 예 저하고는 정말 모르는 세계이긴 한데 아 이런 또 추억 여기다 소비를 하셨군요. 유현성님 지금 건강은 괜찮으시죠? 예. 박효정님 저는 20살 대학 첫 축제 때 막걸리와 파전을 사 먹었어요.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좋아하는 선배를 찍어두고 친구들이랑 공유하며 까르르르르르르 1지망 선배 때문에 동아리 활동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요. 아 정말 풋풋하다. 그죠? 지금 대학교 축제가 지금 한창이거든요. 지금도 예,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께 선물 갑니다. 5696님 저는 아이리땡 MP3에 투자하셨군요. CD 굽던 저에게는 당시 신세계였어요. 자랑하려고 목에 걸고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이거 진짜 여러분 CD 세대한테는 진짜 신세계였어요. 저도 이거 들으면서 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우리한테는 또 큰 투자였답니다. 선물 갑니다. 9303님 20살에 막 화장에 눈을 떠서 온갖 저렴한 로드샵 브랜드에서 색조 화장품을 그렇게 샀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지금은 화장보다는 기초에 더 투자하게 되네요. 맞아 저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립스틱 색깔, 이 섀도우 색깔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영양크림과 나이트크림이 중요한 나이가 됐습니다. 이성현님, 2000년 20살에 엄마가 금반지 하나 하라고 5만 원을 주셨던 기억이 그래서 금은방 가서 18K 반지를 46,000원 주고 사셨대요. 그 반지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아 그때 순금으로 살걸. 아니 18K 반지를 그 당시 그러면 5만 원이 안 됐다는 이 소름 끼치는 그랬군요. 2000년에 이성현님 그 반지 오래오래 잘 가지고 계셔야 해요. 24K 아니어도 괜찮아요. 18K라도 괜찮습니다. 선물 가고요. 카니발입니다.

그땐 그랬지. 카니발입니다. 20살의 영수증. 여러분들이 뭐 기억력 진짜 좋으시네요. 예, 10년 전, 20년 전 또 뭐 30년 전을 다 추억하면서 한꺼번에 사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8585님. 저 20살 때는 스티커 사진 가게에 가서 그렇게 돈을 썼네요. 10번 찍으면 한 번 공짜라서 그거 모으는 재미도 있었고요. 이제는 아들이랑 인생 네컷 찍으러 갑니다. 아가 내가 바뀌지 않아. 그쵸? 스티커 사진 찍던 분이 지금도 인생 네컷 계속 찍고 계십니다. 저도 스티커 사진을 친구들이랑 그렇게 예, 정말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7735님 저는 미니홈피 도토리요. BGM 바꾸고 스킨 꾸미느라 집 한 채 값 쓴 것 같아요. 야, 도토리 참 오랜만에 읽어봅니다. 예전에는 이 도토리를 선물로도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제일 받고 싶은 거 도토리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 예, 캐릭터 만들고 여러분 그때 이 미니홈피에 열정을 쏟으셨던 분들이 또 엄마 아버지 돼서도 SNS 인별그램 하시는 거죠? 예. 5290님 20살 저는 락카페에 많은 돈을 퍼다 줬네요. 락카페에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락카페란 곳이 막 유행하던 시기였거든요. 1991년. 그랬군요. 락카페. 이게 나이트클럽 시대가 있고 여러분 거기서 이제 잠깐 더 넘어가면 이제 락카페. 8902님 24년 전 내 나이 20살 때 고3 이후 다신 안 살 것 같았던 문제집을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운전면허 필기 문제집 한 방에 붙어서 지금까지 운전하고 있네요. 이분은 이게 투자였어. 이게 소비라는 느낌보다는 예 8902님 예 선물 갑니다. 피처링 주예인이고요. 20살입니다. 걷자 집 앞이야.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곳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 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희망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SBS
1: 생활 정보.
2: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GABA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 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러브 게임의 법칙. 새내기라는 이름답게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던 스무 살의 어느 봄날, 평소처럼 학교 스쿨버스에 올라탔는데 오래전 친구 녀석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1: 오! 오, 너도 우리 학과였냐? 아, 무슨 과?
0: 나 사회복지학과. 반갑다 친구야. 신이 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문득 친구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하구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예뻤거든요.
2: 누구?
0: 아, 우리과 동기. 인사해. 나 어릴 적 친구.
3: 아, 안녕.
0: 두 사람이 딱히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는 걸 확인.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니네과는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
2: 우린 뭐 아무래도 여학생이 더 많지. 야, 좋겠다. 우리는 남자애들만 그냥 드글드글한데.
0: 아, 그런 의미에서 저 과팅 안 할래요?
2: 다른 과들은 많이 한다던데.
3: 과팅이요?
2: 와, 재밌겠다. 나도 구경 가도 되지?
0: 그렇게 갑자기 과팅이 성사됐습니다. 당장 학과실로 달려가 상태 좋은 녀석들로 멤버를 추렸고, 그쪽 과에서는 여학생들이 나오기로 했죠. 물론 그녀는 필참하기로 약속했고요. 드디어 과팅 당일.
2: 자자, 파트너 선정은 소지품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저 소지품 하나씩 꺼내주시고요.
0: 어쩌다가 사회자가 되어 진행을 하는데, 그 전에 맥주부터 한 잔씩 합시다.
3: 사회자님, 여기 물이 없어요.
0: 아니,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나도 미팅하러 나온 건데 분위기만 띄워놓고 잡다한 일만 하고 눈빛 교환은 지들끼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 그녀는 우리과 다른 친구와 파트너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마련한 건데, 씁쓸한 마음에 맥주 대신 생수만 들이키고 있는데.
3: 예, 정신 차려봐. 그만 마시고. 아, 어떡해. 얘 술도 잘 못 마시는데. 아니, 누가 이렇게 먹인 거야.
0: 어수선한 분위기에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가 술에 취해 있더라고요. 그녀의 파트너 녀석은 어쩌고 있나 봤더니,
2: 게임을 해가지고 우리는 갈등이 꺼져.
0: 이미 뻗은 상태. 지금이었습니다. 제가 멋지게 등장할 타임. 이 여구 집 아는 분 있을까요? 전 멀쩡하니까 같이 바래다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는 분.
3: 제가 알아요. 저도 알아요. 같이 가요.
0: 그럼 제가 이 여학우를 잠시 부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으짜!
0: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다음 날 챙겨줘서 고맙다며 그녀에게 문자가 왔고, 고마우면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해서 만났고, 그러다 사귀었고, 그렇게 대학 4년과 ROTC 군복무 2년 4개월을 마칠 때까지 잘 만나오다가 28에 결혼식을 올렸고요. 지금 우리는 38. 결혼한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20살 실록 같던 나이에 만나 어느새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 그 사이 우리의 푸르름은 점점 짙어졌고 가지도 생겨났죠. 하루가 다르게 뻗어 자라는 두 아이들을 품고서 늘 그랬듯 더 깊게 사랑을 뿌리내리며 단단한 고목이 되어 가겠습니다.

라라라 SG 워너비. 오늘 이영인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 결혼식 때 신나게 이 노래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특별히 신청곡으로 넣어주셔서 바로 이어드렸습니다. 결혼식 때 이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라라라. 예. 7017님이 이 노래 결혼식에서 제가 신부에게 불러준 축가입니다. 이렇게 또 많이 선곡을 하시나 봅니다. 4130님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이네요. 결혼식 때 저와 제 친구가 부른 노래 라라라까지 축가를 직접 부르셨어요. 완벽합니다. 와이프 나리, 아들 도경, 딸 도아, 사랑하고 우리 가족 행복합시다. 라는 글을 또 지금 바로 주셨고요. 신랑이 오늘 꼭 라디오를 들으라고 해서 들었는데 감동입니다. 이 와이프가 이번 사연 속에 뻗은 사람 접니다. 예, 부인이. 그거 다 생각나요? 막 이렇게 업고 뛰었을 텐데. 라라라는 결혼식 날 신랑이 불러줬어요. 너무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름이 장나리군요. 그래서 와이프 나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분 결혼 10주년, 10년차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 정말 뭐 스쿨버스에다가 과팅에다가 이제 20살의 낭만이 막 폴폴 나는 그런 러브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첫눈에 좀 반하고 그래도 뭐 과팅할래요? 이렇게 추진을 좀 잘 안 하죠. 근데 추진력도 신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 어쨌든 판을 만든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김태란님, 과팅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저는 공대생이었는데 우리 건설과랑 자동차과 과팅했던 기억이 납니다. 커플은 안 됐고요. 친구만 만들어 왔던. 아니, 대부분 이렇죠. 거의 커플은 또 잘 안 되죠. 대부분 이렇게 친구만 많이 만들어. 그래도 여러분 그때 그 추억이 또 이렇게 10년 20년 그런 좋은 추억들이 기억이 납니다. 1476님 라송 고주망태 연기가 일품이네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저 대사를 전달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그 정도 한 거지 이게 진짜 술 정말 취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20살 좀 넘으신 분들 뭐 과팅도 하고 뭐 소개팅도 하고 미팅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음주가 좀 과하게 되면 이게 성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랑 처음에 연결이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타이밍이 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술 먹고 뻗어주면 또 내 타이밍이 오는 거니까 기회를 잘 보시고 타이밍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영희님 러브스토리 너무 재밌었어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넣어주세요. 잔나비 투게더.

0: 그대여서 고마워요. 신승훈이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매트리스는 푹신한
1: 잠두잠.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0: 적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레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레노.
2: 와, 건강한 데 맛있네.
3: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2226님, 요즘에 아들하고 딸 학원 픽업하느라 문자 잘 못 보내도 늘 방송 듣고 있는 거 알죠? 지역방송 때문에 라디오에서 러브게임 안 나와서 제 휴대폰 요금제도 바꿨어요. 헐, 100기가짜리로. 보라로 언니 매일 볼 수 있어요. 사랑해요, 2226님. 와, 이거 진짜 찐사랑이다. 휴대폰 요금제를 바꿨다니.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아들하고 딸하고도 같이 또 즐겨서 듣는 날이 올 거예요. 아들, 딸 픽업 잘하시고 종종 문자 주세요. 2226님께 선물 갑니다. 아일릿의 It's Me 나갈 거예요. 오늘 성년의 날 맞이한 원희 씨가 여기 Who's my disciples? 네, 이게 굉장히 중독적으로 계속 들립니다. It's Me, 아일릿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로 함께 옵니다. 나만 쓰레기야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0: CJ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강훈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미음 지읒. 조금씩 더워지는 요즘에 퇴근 후에 이것이 생각난다는 분이 많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 편의점에서 이거 하나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 분도 있습니다. 캔을 딸 때 하는 소리만 들어도 하루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시는 기분이 든다는데 치킨이나 피자 같은 야식에도 맞을 수 없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미음 지읒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캐썸 맥주 두 잔. 오늘 정답은 맥주였습니다. 정답 맥주. 오늘 진짜 더웠죠. 0236님 오늘 3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예 5월에 30도가 넘다니 더웠죠. 지금

0: 아내랑 5개월 된 아기와 함께 수원 처갓댁 가는 길입니다. 장모님께서 개를 져주신다고 해서 장인어른과 한잔할 계획입니다. 8716님 성원아님 임신 출산 육아로 1년을 못 마시다가 어제 첫 치맥을 하셨대요. 세 분께 선물 갑니다. 미음지읒 뭐지? 4832님 답을 알 수가 없네. 뭐지? 김수글님 면접. 또 이광훈님 막장. 대구의 날씨가 대프리카 아주 막장 날씨라며 진짜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만합니다. 5월에 차유진님 매주 매주로 만든 청국장찌개 보글보글 두부 가득 퇴근하고 먹으면 최고라면서 문자를 읽는데 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차유진님 선물 갑니다. 정연호님 면전. 자, 이 중에서 차유진님 그리고 4832님께 선물 가고요. 잠시 후에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이어갈게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9: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0: 하이마트로 가요.
11: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10: 하이마트로 가요.
11: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이번에
1: 친구들이랑 중급집 가면 공용 음식인 탕수육부터 공략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2: 친구들이랑 밤 약속 잡으면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아침부터 쫄쫄 굶고 가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2: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3: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4: 나만 쓰레기야.
3: 월요일이 힘드신가요? 월요병 퇴치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뻐서 쓰러지는 예쁜 쓰레기 윤지성 박소라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예스.
3: 예, 월요일 날 두 분 때문에 웃으면서 퇴근한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3: 전혜원님이 두 분은 처음 성인이 되었을 때 뭐 했나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성년의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07년생들이 이제 다 성년이 됐어요. 07년생.
1: 까마득합니다.
2: 정말로다가. 07이라는 숫자가.
3: 그래서 저희가 아일릿의 그 원희 씨가 있어가지고 07. 그래서 오늘 아일릿 이츠미가 나간 거예요. 그쵸. 뭐 07년생들.
2: 근데 성년의 성인 되었을 때 아무래도
1: 술 먹자.
2: 그냥 밤늦게까지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어떤.

0: 그럼.
1: 그래, 네. 왜냐면 고등학생 때는 성년 되기 전에는 술을 못 마시니까.
2: 네, 술을 못 마시니까.
1: 그렇죠. 그래서 두 분도 그냥 성년의 날 지나고 술을 처음 배워본 걸로.
2: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입시 준비하고.
1: 어, 맞아. 입시 맞네, 준비하고.
0: 왜냐면 예체능은 2월 달까지 입시를 하잖아요.
1: 아, 맞네. 맞아요.
0: 어, 그럼 성년의 날고 그

0: 소라님 개콘에서 봤어요. 완전 웃겨요.
1: 감사합니다.
0: 0752님. 아니 그 말빨 중계석?
1: 네네네.
0: 그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코너예요?
1: 아
0: 그건 아니에요?
1: 그건 아닌데 네. 후배들이 이제 검사를 맡았던 코너인데 네. 이제 어떻게 역할이 저한테 좀 잘 맞아가지고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죠.
0: 여러분 네. 그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빨 중계서
1: 이제 어떤 그런 갈등 상황을 옆에서 스포츠 중계처럼 네. 저희 후배분들이 이제 중계를 해주는 건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연상녀 역할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제가 예. 항상 오빠를 외쳤었는데
2: 네. 이제는
1: 6년 만에 가니까
0: 그러니까 연하남
1: 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세월의 격세지감 좀 느꼈습니다.
0: 맞아.
1: 그런 코너여가지고 많이 좀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0: 여러분 개그 콘서트 요즘에 네. 다 너튜브로 볼 수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0: 말빨
1: 클립이 다 있습니다.
0: 예, 중계석 예,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배로 얘기가 8884님 외에 많은 네. 분들이 주셨는데 그 원어원 리얼리티에
2: 맞아요.
0: 정말 깜짝 게스트 아니에요?
2: 아 게스트 말 그대로 게스트.
1: 진짜 게스트. 예.
0: 아니 어쩌다가
2: 아 이제 배로가 저도 몰랐는데 예. 갑자기 이제 띵동 소리가 나가지고 가봤더니 배로랑 맥스,
0: 예.
2: 네 지훈이 이제 반려견이랑 예. 저희 배로가
0: 그거를
2: 와가지고
0: 주인공들 모르게 또 그렇게 다 제작진이
2: 그러니까.
0: 섭외를
2: 거기는 뭘 말을 그렇게 안 해요.
0: 맞아.
2: 진짜 다리얼이야. 뭐
1: 왜 이렇게
2: 생겨 여러분은 뭐 그냥 몰라. 일단 다 뭐 일단 오래.
1: 일단 방 안에 다 집어넣고
2: 일단 집어넣고 뭐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줘 진짜.
1: 그러니까 리얼하지.
2: 모든 상황이 다 리얼.
0: 그러면 배로도 제작진의 손을 타고 온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2: 걔도 몰랐을 걸요. 일단 뭐 타라 그래서
1: 주인을 만나러 가는데도 모르고
2: 그냥 타라 그래서 타고 내려가서 내렸는데 네. 갑자기 내가 나온 거.
1: 짜잔 나타났으니까
0: 정말 깜짝 게스트. 배로 팬들 여러분 많이 많이 영상 검색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여워요. 자, 나만 쓰레기야. 제목은 독하지만 힐링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속물근성, 나의 이중성, 양심고백을 게시판에 긴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힐링도 해드립니다. 선물도 갑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여자분의 양심 고백인데요. 화장품 세트가 선물로 가고요. 왜 또 익명으로 글을 쓰셨는지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1: 문화센터에서 원어민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기에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학생들로 반이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수업도 재밌고 분위기도 좋고 다닐만 하더라고요. 한 아주머니가 오시는 날만 제하면 말이죠.
3: 자, today lesson 여기까지. Any question 있어요?
4: 저요. 미미미미미미.
3: 네네네. question 토크 해보세요.
4: 아니 사과가 영어로 애플이면 미안한 상황에서 I'm very apple 해도 알아듣나요?
3: No. 미안할 때는 I'm sorry 하는 거예요. 자, next 질문 있는 student.
4: 저요. 미미미미미미.
3: 오케이.
4: 그럼 사과가 먹고 싶을 땐 sorry please 하면 알아듣나요?
3: No. Fruits. 사과는 apple. Emotion. 미안은 sorry 하는 거예요. You know what I'm saying? 또 question 있나요?
4: 저요. 미미미미미.
1: 넘쳐나는 질문 세례. 수업이 기본 30분은 늦게 끝나고요. 수업 중간중간마다
4: I'm apple. 아닙니다. I'm sorry. 미안해요. 약 먹을 시간이라서 메디슨 오홍홍홍홍홍홍. 어머 깜짝이야. 내 정신 좀 봐. 아들 깨워주길래 쏘리 티처.
1: 저기요, 수업 들을 땐 폰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좀 해두면 안 돼요?
4: 비행기 모드요? 그게 뭔데? 아우 나는 몰라요 그런 거. 홍홍홍.
1: 계속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참다 한마디 하면 가볍게 웃으며 무시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뭐 참아줄만 한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 이거 무슨 냄새지? 설마 불고기?
2: 아우!
4: 어머! 아우 아가씨! 냄새나지? 아우 미안! 내가 점심을 못 먹어서 한 입 할랭?
1: 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4: 그래 알겠어. I'm so tasty!
1: 매 수업마다 김밥, 라면, 불고기, 심지어 양푼 비빔밥까지 각양각색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원어민 선생님도 여러 번 경고를 하셨지만 맨날 말로만 쏘리 하시고는 고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수업 분위기 망치는 아주머니 때문에 가성비 문화센터 그만두고 비싼 영어 학원 등록한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0: 아,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못 내보내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1: 그죠.
0: 이렇게 분위기 깨는 이런 브레이커들은
2: 있죠.
0: 남아요. 항상.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가야 돼.
1: 그치.
0: 이게 참.
1: 그 꼴 안 보려면 내가 나가야 돼.
2: 내가 나가야 돼.
0: 오늘 문자 주제는 분위기 브레이커입니다. 회사, 학교, 혹은 뭐 동호회 다 포함입니다. 친구, 뭐 직장 동료 사이에서 분위기 와장창 깨트리는 사람, 행동 뭐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수업 종 치는데 꼭
2: 증언을 해.
1: 꼭
2: 정해.

0: 있어. 시간 다 잡아먹어.
1: 그리고 이제 있어. 숙제 검사 안 하고 잘 넘어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오늘 숙제 검사 안 하셨는데요.
2: 미쳐돌아 미쳐돌아.
3: 그러니까 그게 꼭 있어. 각 밤마다. 에이,
2: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3: 그분들의 머릿수만 모아도 그분들이 또 다 취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그럼요.
3: 각 직장에서
0: 이제 하고 있을 거예요.
2: 제 역할을 하고 계시겠죠.
3: 그렇지. 예.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실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자 당하신 분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김한중님이 갑자기 불고기가 땡기네요. TV 드라마 보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음식 뭐 그거
2: 치킨 라면 이런 거 보면 아유,
3: 영상 보다가 갑자기 닭백숙이 나오고 막 뭐 이런 거 있어.
2: 맞아요 맞아요.
3: 우리는 소리로만 들어도 이미 이제 불고기에 침이 고입니다. 예. 문자 주제는 여러분 예, 저녁 메뉴 아니고요. 예. 이게 분위기 깨는 분위기 브레이커 보내주세요. 브로콜리 넘어져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0: 브로콜리 넘어져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어드렸습니다. 자, 분위기 브레이커 읽어드립니다.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1: 친구들 모임에서 다 같이 남편 시댁 뒷담화하는데 그럴 때 꼭 한 친구가 우리 남편은 안 그러는데 우리 시댁은 진짜 잘해주는데 하고 초를 쳐요. 친구야 제발.
0: 그러니까 굳이 그냥, 굳이
2: 그럴 때 그냥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 잘됐다 축하해
1: 그래 축하한다 이렇게 차라리 넘어가야지,
2: 넘어가야지 뭐.
0: 진짜 참 힘들어. 얼마 전에도 소쩍새가 그렇게 짝을 찾아서 밤에 그렇게 소쩍소쩍 새벽

0: 내내 네. 운대요. 막 네네. 얼마나 이제 짝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 네, 구슬프게 소쩍새가 운다 그래서 그 사연을 한참을 읽고 있는데 아 우리 신랑이 신랑 자랑을 그냥 한 바닥을 썼어.
1: 뭘 해주고
0: 뭘 해주고 뭘 해주고 뭘 해주고 언니 우리 신랑
2: 소쩍새 얘기를 하는데 지금
0: 나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1: 나는 그날. 밤마다 굴삐 우는데 지금
2: 신랑이 소쩍새냐고 신랑분이 소쩍새야 이러면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이브라는 게 분위기라는 게 따라가는 데 좀 예 문자 쓸 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간곡히 부탁드려요. 예. 최승호님
3: 친구들이랑 여행 갈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중에 심지어 여행 같이 가지도 않는 친구 한 명이 그 나라 별로라던데 거기 위험하다던데 불쌍하고 볼 것도 없다던데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하길래 분위기가 가쁜 사이.
0: 그렇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는 것도 아닌데.
2: 그러니까 아, 왜 자꾸 초를 쳐.
0: 아니 근데 뭐 하자 그러면 아 별로. 뭐 맞아. 하자 그러면 별로. 아, 음식도 뭐 먹자 그러면 맞아. 별로.
2: 이게 여행 갔을 때 이런 친구도 진짜 있어요. 있어. 아 난 다 상관없어. 그래놓고 막상 가서 별로. 아, 좀 별로다. 방은 왜 이래? 막
1: 보내줬는데. 다 했네. 그래. 사진 보내줬잖아.
0: 맞아.
2: 줬잖아. 그리고 네가 다 괜찮다며.
0: 그래 맞아.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투덜투덜.
2: 분위기 다 망치고 여행
0: 그래 분위기. 맞아. 나중에 추억을 할 거면 그 친구 투덜거린 거밖에 생각이
2: 맞아요,
0: 안 나.
2: 맞아요 진짜로.
0: 진짜 안은경님.
2: 고등학교 때 신체 검사했는데 선생님이 몸무게 잴 때 일부러 숫자만 살짝 보고 조용히 적으셨는데 유독 친구 한 명이 선생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애들 몸무게 잴 때마다 60kg요 58kg요 큰 소리로 말하던 친구.
0: 그래, 이 친구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나? 그런가?
2: 아니 한창 예민할 때인데 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1: 또 왜 그랬을까?
0: 이것도 그러니까. 다 개인 정보라고.
2: 그럼요.
0: 이거. 왜 얘기해? 왜 얘기해?
2: 얘기하면 안 되는데.
0: 그럼 아는 경님 선물 갑니다. 2365님.
3: 금요일 날 회식하는데 과장님이 카드 주면서 2차 가라고 했거든요. 오. 근데 대리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며 카드는 넣어두시라 괜찮다고. 아니 그럼 2차는 자기가 내든가. 결국 N분의 1에서 냈잖아요.
2: 아 왜요?
0: 그러니까 과장님 카드를 굳이
2: 그러니까.
0: 돌려드리면서
2: 굳이 굳이 또 이걸 돌려드릴 필요는 없는데
0: 아, 이렇게 됐구나.
1: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이 여기서 뭔가 이 과장님에게 나한테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맞아, 맞아. 근데 고통은 N분의
2: 그러니까,
1: 1로 남는 거잖아.
2: 그렇고 자기가 다 사든가.
1: 그러니까.
2: 자기만 과장님한테 이쁨 받고.
1: 받고.
0: 아 정말. 근데 또 참 예 굳이 주셨는데.
2: 그러니까
0: 예, 조경희님.
4: 남편 친구네 부부하고 캠핑을 갔어요. 같이 1박 2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부가 텐트 치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는 그 남편은 술을 안 마시고 그 와이프는 화나서 밤에 혼자 가버렸어요.
0: 어머.
4: 이 와중에 자기 집 아이들은 놀고 싶다고 해서 놓고 가고
0: 애만 놓고 엄마만 간 거예요 그러면은?
4: 졸지에 1박 2일 너무 불편한 여행이 되었네요. 분위기 진짜 안 와.
0: 아, 이분이 최고다. 와, 이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4: 부부 두 분은 싸워서 가시고 남편은 술 드시고 애기들은 놓고 가고
0: 그런데 애기를 놓고
1: 애기 데려가야지.
0: 그렇지. 애기를 놓고 가면 어떻게 해.
1: 그거지 자기 남편 보고 네가 챙겨. 아, 간 거지.
2: 그래. 사실상은 또 남편분은 술만 드시니까 옆에 계신 이분들이 챙겨야지.
0: 일단 어디 갔는데 여러분 싸운다?
2: 아,
0: 그거 자체가 분위기 브레이커예요.
2: 더블 데이트 하는데 갑자기 둘이 싸운다?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웃지도 못하고.
1: 둘 다 가 그러면.
2: 나는 기분 좋은데 웃지도 못하고.
0: 아니, 웃지도 못하고 누구 편도 못 들고.
2: 편도 못 들고.
0: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2: 네가,
0: 내가 틀려? 내가 틀리냐고.
2: 와 진짜 난감해.
0: 너무 무서워. 예.
2: 진짜 무섭습니다.
0: 조경희님께 선물 가고요. 틴탑 장난 아니야. 진짜 we gon' rock it,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밥을 지을 때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죠. 물 속 미네랄은 이온화돼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샘플에.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K윌입니다. 제 곁엔 늘 파워 FM이 있었습니다. K윌의 영스트리트로 늦은 퇴근길을 함께했고, 대단한 라디오에선 밀나잇을 외치며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었죠. 컬트쇼에서 신곡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러브게임에서는 일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늘 이곳에 오면 음악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그건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여기서 자주 만나요.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K윌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박소연의 Love Game.
1: 박소현의 러브게임, 윤지성, 박소라, 예뻐서 쓰러지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지금 들어와 주세요. 나만

0: 슬기야. 분위기 브레이커 여러분의 경험담 몇 개 더 읽어드립니다. 문미영님.
1: 우리 남편 뭐 좀 하려고 하면 아 그 돈이면 차라리 시전. 진짜 확 막 제주도 여행 얘기 꺼내면 그 돈이면 차라리 해외여행 가지. 맛집 가자고 하면 아 그 돈이면 차라리 호텔 뷔페 가지 이래요. 은가나 데리고 가기나 해.
0: 아니 엄마들이 그러잖아. 아니 이 돈이면 엄마들 엄마
1: 이게 얼마라고?
0: 이 돈이면 집에서 갈비를 사다가 먹지.
1: 이거를 뭐 잔치를 한다 잔치를 해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0: 맞아. 아 정말 김인자님
2: 건강검진 받았는데 신체 나이가 20살 나왔거든요. 근데 부장님 옆에서 그런 애들이 나중에 큰 병 걸려서 고생하더라 이랬어요.
0: 또 악담을
1: 또 이거 악담 아까 이거는 너무 큰 악담 아니에요?
0: 아니, 면전에 또 이렇게
1: 큰 병이니까요.
0: 야 근데 이 진짜 분위기 브레이커다.
1: 진짜
0: 선물 가고요. 익명이 또 왔습니다.
1: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파주 교화 중앙공원에 밤 10시가 되면 대금을 부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0: 파주 교화예요?
1: 예, 옛날에 여친이랑 뽀뽀 좀 하려고 하면 꼭 저쪽에서 구슬품 갑자기 경건해서 뽀뽀 못할 것 같아. 대금 소리로 연주를 흥 다 깨졌죠. 20년 전인데 요즘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0: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소리를 제작진이 우리 넣어주잖아요. 네네네. 이러니까 경건해진다. 구슬프다. 네,
1: 구슬프고 경건해져서 이거 뽀뽀 못할 것 같아요.
0: 이건 키스는 못하겠네.
1: 이건 절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0: 왜냐면 이 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아이 뭘 신경 쓰세요.
1: 맞아요,
0: 또
1: 맞아.
0: 그분도 그분의 사생활이 있는데 맞아. 그냥 하세요 했는데 아니 못하겠네.
1: 막상 들으니까 경건해져서
2: 공원에서 굳이 뽀뽀를 할까?
0: 그래 여러분
1: 그래. 공원에서 대금을 부시고 공원에서 뽀뽀를 하시고
0: 근데 공원에서 여러분 뽀뽀하면 안 됩니다.
1: 맞아요. 네,
0: 이런 분들 계시는데 공원에서 뽀뽀하지
2: 말고 짧게 쪽하는 거면 뭐
1: 맞아 조금 괜찮은데
0: 키스 그럼 키스하고 하지 마. 여기 공원에
1: 키스하면 안 돼요.
0: 가족 단위로 다 놀러 오는데 공원에서는 네, 하지 마시길 이거.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인데요. 익명을 요청하신 남자분의 양심 고백입니다. 영양제가 선물로 가고요.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2: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온 박소라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아, 우리가 불편한가 보다. 긴장 풀어요.
3: 아, 긴장한 거 아닙니다. 원래 말투입니다.
2: 아, 그래요? 그래도 앞으로 매일 볼 사이인데 좀 더 편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3: 아, 편해지면 그때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2: 할 말은 참지 않고 다 하는 게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캐릭터였죠. 내가 직속 선배라 나한테만 저러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신입이랑 부장님이 대화하는 걸 듣게 됐는데요.
3: 안녕하십니까. 박소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오, 새로운 친구구나. 오늘 퇴근하고 환영식을 거하게 한번 해야겠네.
3: 부장님, 저녁엔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회식을 꼭 밤에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맛있는 점심 한 끼 사주시죠.
0: 아니 그래도 환영식인데 술도 마시게
3: 돼. 아, 내일도 출근하는데 밤에 술까지 마시면 일은 어떻게 합니까? 전 점심 회식이 좋습니다.
2: 그렇게 회사 최초로 점심 회식을 하게 됐고요. 이후로도 신입의 파격적인 행보는 이어졌죠.
3: 부장님 탕비실 간식이요.
0: 아 그거 내가 좀 좋아하는 걸로 채워뒀는데 맛있지?
3: 아니요 너무 옛날 과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초코맛으로 몇 개만 더 사도 될까요?
0: 뭐 다들 저 잘 먹는 거 아니었어?
3: 아니요, 부장님만 드십니다.
0: 그래? 그럼 뭐 좋아하는 간식도 뭐 몇 개 좀 채워봐봐.
2: 솔직히 탕비실 간식, 잦은 회식 등등 회사에 불만이 많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신입이 속 시원하게 말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 어느샌가 응원하고 있는 저를 발견. 선배답지 못한 행동인 거 알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사이다 신입 덕에 요새 회사 다닐 맛이 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0: 아, 이분은 진짜 귀인을 만나셨다.
1: 정말로.
0: 이제 이런 사람하고 옆에 있잖아요. 나의
1: 시원해.
0: 삶의 질이 올라.
1: 맞아요.
2: 맞아.
0: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지만 맞아요.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는 해주면. 사람이 있으면 내 속이 펑 뚫리면서
1: 너무 해소가 되잖아요.
0: 그럼 이분들 진짜 이런 사람 귀인입니다.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오늘 문자 주제 속이 뻥 사이다입니다. 할 말 다 하는 사람 덕에 속이 뻥 뚫렸던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인간 사이다 행동과 말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읽어드립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녹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 맞아요.
0: 이 제작진한테 이게 말을 못해가지고 근데 누군가가 핵심을 딱 찌르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죠.
1: 누구나 있죠.
0: 있죠.
1: 너무 그렇게, 감사하죠.
0: 그렇게 되면 이제 모두가 다
1: 그렇죠.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0: 가벼운 마음으로
2: 감사.

0: 많았지.
1: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맞아.
2: 그리고 저는 예전에 제가 동생이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입에서 담배 냄새가 좀 많이 났는데 아기들은 또 그런 필터링이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어른이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담배 냄새 난다고.
3: 그냥 바로
2: 바로 아 냄새나.
1: 그래.
2: 담배 냄새나.
3: 담배 냄새나.
1: 그래.
2: 아기들이 얘기해주면 정말 속이 뻥 시원하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신입인데 신입의 패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2: 맞아요.
1: 이제 이분들이 대리가 되면 오히려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2: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연차가 참 힘들어져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신입들이 참 귀한 신입입니다. 놀아줘 사이다 듣고 여러분의 경험담 이어드려요.

0: 놀아줘 사이다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간 사이다 에피소드 이어집니다. 박재홍님.
1: 저희 부장님 맨날 답정너로 점심 우리한테 고르라고 하는데 이번에 신입이 패기 있게 전 다른 거 먹겠습니다 해서 전부 다른 거 먹었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0: 그래, 가끔씩은 다른 거 먹어야지.
1: 그래, 맞아. 하루에 점심 저녁 이 정도밖에 못 먹는데 똑같은 거 먹고
0: 막 동엽이 막 매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힘들어. 4818님.
2: 우리 동서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데 명절에 모였다가 아침 식사 끝나고 간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꼭 점심 먹고 가라 하시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럴 때마다 동서가 어머니 차 밀리니까 가야 해요. 그래서 각자 집으로 가니 그땐 고맙더라고요.
0: 그때 딱 끊어주는 거예요.
1: 맞아요. 누군가 있어야 해.
0: 어머님들은 근데 이제 오랜만에 자식들이 오면은 점심 먹고 가라, 그쵸, 또 그쵸. 저녁 먹고 가라. 야, 밤 늦었는데 내일
1: 자고 가라.
0: 끝도 없어, 끝도 없어.
2: 그냥 있어라.
1: 맞아.
0: 9163님
1: 남편이 시댁 가면

0: 매일 누워만 있는 거 정말 꼴 보기 싫었는데 보고 있던 조카가 큰아빠 누우면 소대요 하더라고요. 내 말이
1: 이제 애기들이
0: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속이 시원해요.
1: 그렇죠.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2: 거죠. 예, 바로 그냥
1: 노하리님.
2: 저희 회사 구내식당 음식이 진짜 싱거웠거든요. 하지만 말도 못하고 몇 년을 싱겁게 먹었는데 새로 들어온 신입이 조리사분께 음식이 싱겁다고 다이렉트로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음식 간이 딱 맞습니다. 아유 속시원해요.
0: 좋은데요?
1: 그렇네요. 사실 근데 또 짜면은 못 먹어도 싱거우면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뭐 소금이나 이런 후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0: 맞아요.
1: 예, 그래도 뭐 어쨌든 개선이 됐다니까. 예, 이선희님.
0: 우리 팀 과장님 본인 일까지 직원들한테 다 넘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직원이 대체 과장님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1: 세다.
0: 시원하게 말해줘서 더 이상 업무를 주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일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로.
1: 와 근데 이 말 이거 말 나와요? 나는 남의
2: 일이라도 물어본
0: 이거 약간 진짜 맑게
2: 과장님 혹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0: 진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컴퓨터 앞에 왜 앉아계시는 거예요? 순수한 느낌으로
1: 그래도 후덜덜이야.
0: 근데 저희는 못하긴 하는데
2: 후덜덜해요.
0: 진짜 맑은 친구면
2: 진짜 그렇지 궁금해서
0: 진짜 궁금해서요.
1: 이거 만약에 옆자리에서 이렇게 해맑게 하는 소리 들리면 이거 키탭 쳐야 될 것 같은데 키탭 쳐야 돼. 키탭
2: 진짜 바로
1: 쳐야 돼.
0: 등이 아주 서늘해지죠.
1: 이분께 선물 갑니다. 예, 5400님.
2: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 직원이 코로나 걸려서 주변에까지 옮길까봐 난리를 치시던 대표님. 정작 본인이 걸려 격리 끝나자마자 직원들한테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데 옆에 있던 직원이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겠습니다.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
1: 되게 내로남불이야.
0: 맞아.
1: 한 2주 3주 상관인데 자기는 대고 남은 안
0: 그러니까,
1: 되고
0: 무섭다고 난리를 치시더니
1: 이분께도 선물 갑니다. 8928님.
0: 우리 남편이요. 결혼 초에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남편에게 넌 왜 점점 마르니? 아침도 못 얻어먹니? 했더니 남편이 엄마 나 엄마랑 살 때도 아침 안 먹었어 하는데 어머니 꿀 드신 줄. 오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 됐어요.
2: 원래 아침을 안 먹었어.
1: 그치.
0: 언제 엄마가 차려줬다고.
2: 안 먹었어. 나 원래 안 먹었잖아.
1: 그러니까. 근데 어머님들이 참 이상한 게 아들이 보통 한 30 넘어서 결혼을 하면 30 전에도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 선물을 안 하고 그냥 엄마 뭐 꽃 정도만 했던 아들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안 하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 아들은 엄마 생일을 안 챙겼던 아들인데 결혼을 해서 안 하면 난리가 나는
0: 진짜.
2: 서운하다 이거지.
0: 더 서운한가 봐요. 그러니까. 아예 나가니까.
1: 그래서 원래 아들이 30년간 아침을 안 먹고 다니던 아들이었는데
0: 갑자기 그 아침을 안 먹어서 말랐다는 게
2: 안 찍어준다.
1: 그치? 근데 결혼해가지고 아침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0: 난리가 나는 거. 너 아침도 못 얻어 먹고 다니니?
1: 그치.
0: 이렇게 되는 거지.
1: 너무 진짜 무서운 세계.
0: 신기해요.
1: 너무 신기합니다. 예. 8928님. 아, 이거 이분께 선물 가고요. 네. 8540님.
2: 부장님이 자꾸 카풀하자고 하는 걸 이사님이 듣고 김 부장 왜 부하 직원들 데리고 카풀하려고 하나? 나하고 카풀하지! 가지는 이사님 덕분에 속이 뻥 뚫렸네요.
0: 이사님 나이스!
1: 야, 이거 뭐 이사님이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0: 진짜.
1: 이렇게.
0: 어머, 되게 센스 있는 이사님이신데요?
1: 그렇지 그렇지. 왜 어린애들하고 카풀해? 나랑 해.
2: 나랑
0: 편하게
2: 해.
0: 하려고.
1: 야, 예, 이분께 선물 갑니다. 예. VOS 눈을 보고 말해요 듣고 이어드립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0: 아직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혜민님이 문자 주셨는데 우리 소라씨 좀 읽어주세요. 네,
5: 지성님의 예고 선배입니다.
4: 오, 선배 선배. 오.
5: 과는 달랐지만 끼도 많고 돋보여서 좋게 봤는데 잘 돼서 너무 기뻐요. 윤지성 흥해라.
4: 선배님이 선배님 감사합니다. 보통 후배들이
6: 그러게.
4: 송혜민님. 예.
6: 그러니까 아니 어디과이지. 아,
4: 그러게. 그 예고 선배라고만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선배님이 눈여겨본 그러니까. 후배인 거예요. 예, 보통 후배들은 선배를 많이 알지만 그렇죠. 거꾸로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5: 기억을 하셔가지고
6: 얼마나 제가 나섰으면 아니 아까
5: 키도
6: 많고 내가 아까 날 때 얼마나 나섰으면 좀 자중했어야 되는데
5: 키 많다고 포장해 주셨잖아요.
6: 그래요. 감사합니다.
4: 네. 어, 근데 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연기와 토크만 보시는데 우리 윤지성 씨가 뮤지션입니다.
5: 맞아요.
4: 작사하고 작곡하고 맞아. 또 그럴 때는 또 아이야 아이.
5: 예, 맞아요. 예, 맞아.
4: 가사도 쓰고 예, 여러분. 예, 예. 그래서 또
5: 팔색조 팔색조
4: 시즌별로 노래가 다 있어요. 예, 우리가 또 윤지성 씨 이제 여름이
5: 이 노래 좋아요.
4: 초여름이기 때문에 썸머 아일랜드.
6: 아유 나와야죠.
4: 제목도 나와야 너무 좋잖아요. 네, 썸머 네, 네. 아일랜드. 여러분 오늘 벌써 이미 30도가 넘었기 때문에 나 최고 기온이 이 곡을 또 들어줘야 됩니다. 윤지성 썸머 아일랜드. 들으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5: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사모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사모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사모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사모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9: 영 스트리트

우리는 누군가의 성격을 칭찬할 때 어른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사실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어른이란 호칭을 얻긴 하죠. 성년의 날인 오늘 어른이 된 완소들도 있겠네요. 모두 축하드려요.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다운 어른이 되기 위해선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겪고 계실 텐데요. 영스 가족들이 꿈꾸는 어른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도 한 걸음씩 멋진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며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웬디 영스트리트 첫 곡은 권진아의 어른이 된 아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년의 날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성년의 날을 딱히 이렇게 보내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때가 딱 연습생 기간이 딱 겹쳤어서 그냥 열심히 살고 데뷔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물이었기 때문에 선물을 자연스럽게 받은 거죠. 네. 어릴 때는 정말 그때가 시기가 연습생 시기였었어서 멋진 아티스트가 되자 약간 요런 게 저한테는 멋진 어른이었던 것 같고 그거 말고 제 본명이 손승환이다 보니 손승환으로서는 정말 성숙한 그런 어른이 되자라는 게 있었었는데 아직 멀었어요. 예, 33살이 된 지금에도 성숙해지려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실님께서 07년생인 아들이 성년이 됐어요. 엄마

0: 아니 찾던 마냥 아기 같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아들 그리고 07년생 황금 돼지띠들 성년이 된 거 축하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07년생들이 성년이 된 거군요. 와 근데 본인 이제 성년의 날을 맞이한 친구들도 많이 놀라겠지만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애가 언제 커서 벌써 성인이 된 거야? 라고 좀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4566님 예전에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던 거 차량 사고 수습 같은 걸 자연스럽게 처리할 때 아 나도 어른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사회는 어렵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저도 아직 어려운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맡아서 하나씩 처리를 할 때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그럴 때 나 그래도 좀 어른인 듯?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안광현님께서 1박 2일로 강원도 다녀왔어요. 아까 6시에 도착해서 밥 먹고 짐 정리 중이에요. 5살 아들이 해변가에서 모래놀이를 좋아해서 짐에 모래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삼척 장미공원도 다녀왔어요. 어머 꽃 좋아하는 5살 남자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네요. 해변가 가서 모래놀이 했지 또 꽃을 좋아하는 장미공원까지 다녀왔지. 우리 아드님에게는 오늘 잊지 못할 그런 하루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너무너무 또 부모님은 고생 많으셨고 짐 정리하시고 힘드시겠지만 하시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스엔 웬일이야. 영스의 가족이죠. 앨범을 낼 때마다 항상 첫 라디오로 영스를 선택해주는 우리 이찌와 함께합니다. 다섯 분과의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난 주말 있었던 일이나 한 주가 시작된 오늘 겪은 나만의 에피소드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좋은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3: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1579님, 남자친구랑 주말에 바다 보러 갔어요. 해가 쨍쨍해서 카페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지만 주말을 제대로 즐기고 왔습니다.

주말에도 날이 정말 좋았잖아요. 네, 어디 놀러 가기 되게 좋았던 날씨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바다, 네,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완소들은 지난 주말 어떻게 보냈는지 혹은 월요일인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겨주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주말 일상이나 회사에서 월요병을 제대로 느낀 에피소드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오늘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9784님, 전 작게 양말 가게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공원에서 플리마켓이 있어서 양말 500켤레 예쁘게 포장해서 갔는데 완판했어요. 기분 좋아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진짜 요새 SNS만 봐도 뭐 주말 어디에서 뭐 플리마켓을 한다 하고서 되게 많더라고요. 이벤트들도 많고 500켤레를 완판했다니 정말 예쁜 그런 양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윤희희님, 어제 모기 때문에 잠 설쳤더니 왠종일 힘들었네요. 벌써부터 모기가 출몰할 줄 몰랐어요. 모기채 꺼내놔야겠어요. 오늘 밤이 무서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진짜 사람이 여러 명이 한 곳에 있으면 저만 물려요. 저만 진짜 엄청 물리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이번 이 말하면 또 나타나는 거 아니야? 네, 모기에 물린 적은 없는데 아 제발 모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또 6216님, 웬디 저는 저번 주 주말에 이직하려고 시험 보고 왔는데 오늘 팀장님이 이직 준비하려고 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지? 약간 느낌이 오셨나? 느낌이 오신 건가? 왜냐면 그 약간 표정이나 이런 거에 느낌이 온 건가? 왜냐면 이직을 하거나 이럴 때 약간 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좀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진짜 장난으로 뭐야 뭐 우리 혹시 이직 준비해? 라고 얘기했는데 장난으로 했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저한테 직접 물어봤는데도 아니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실 거라서 아 네 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네 라고? 아 나 이직 준비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고장 났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잘 헤쳐나가셨죠? 네. 계속해서 지난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오늘 있었던 일상을 공유해주셔도 됩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Tomorrow by Together의 하루에 하루만 더.

Why Together의 하루에 하루만 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조금 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남편분들의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장동혁님, 저 오늘 10개월 된 우리 딸 분유 좀 먹었다고 혼났어요. 진짜 한두 입씩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애 먹을 거를 먹냐고 혼났어요. 그렇게 혼날 일인가요? 서러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분유 뭐 요새는 온도 확인을 할 것도 있지만 온도 확인해주는 그런 기계도 있긴 합니다. 그게 없으시다면 온도를 확인하려고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서 드신 게 아니신 거잖아요. 그냥 맛있어서. 네. 가루를 드신 건가요? 가루를? 아, 왜 그러셨어요? 네. 요새 그리고 그렇지 않을까? 분유값도 한두 푼이 아닙니다. 예, 아이가 또 먹고 사면 분유값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 이해합니다. 예, 저는 아이를 키우진 않지만, 네.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 서러움을 토로하시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예. 뭐 맨날 그러시는 건 아니시니까. 예, 이제 맨날 그러시는 건 아닌데, 이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 맛있는 건 아시겠지만, 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 저도 지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버님. 네네네. 우리 강재근님, 주말에 라면을 제가 끓였는데, 물 조절을 아직도 이렇게 못하냐고, 아내한테 욕을 한 바가지 먹었네요. 아니면, 자기가 끓이던지, 끓여줘도 욕을 먹어야 한다니, 물을 너무 조금 넣었다고 혼났어요. 다음부터는 계량컵을 사서 해야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은 본인이 끓여서 또 드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런 라면의 물의 양과 뭐 약간 짠맛 뭐 이런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면도 누구는 좀 퍼진 면을 좋아하고 누구는 꼬들면을 좋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얘기 안 하셨죠? 그럼 여보, 나는 아무리 해도 물의 양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 다음번에는 여보가 한번 끓여보는 건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거는 좀, 아, 뭐라고? 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육아도 안 해봤고,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 경험을 못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사연에 정확한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나중에 경험이 더 쌓이면, 그때 정확한 답변을 보내드릴 테니, 그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안은정님, 완디 최초로 공감 실패 죄송합니다. 제가 육아와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100%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어렵네요. 아, 제가 현실파여가지고 상상이 잘 안 돼서. 예. 장영귀님, 야근하는 아내를 위해 도시락 만들어서 회사로 깜짝 방문하는데 아내가 좋아할까요? 저 감동받을 것 같은데요? 여보 힘들지? 지금 저녁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을까봐 이거 좀 챙겨왔어. 어머 진짜 엄청 깜짝 놀라면서 정말 감동받을 것 같아요. 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또 1248님, 오늘 오전에 일이 많아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과장으로 승진한다는 통보받고 월요병 탈출했어요. 왠지 축하받고 싶어서 문자 보내봐요 라고 보내셨는데, 와! 미리 축하드립니다. 다음 달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이제 5월 18일이잖아요. 거의 한 15일 정도, 한 진짜 반정 반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9700님, 우리 딸 10대 마지막 생일이라 선물 고민 중입니다. 추천 좀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10대였을 때와, 오늘 정말 어렵네. 제가 10대였을 때와 또 요새 10대 친구들이 가지고 싶은 그런 유행이라던가 그런 게 좀 달라서, 따님분한테 여쭤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가지고 싶었던 게 있어? 마지막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싶은 거를 사주는 게, 저는 선물로 드리는 게 따님분도 되게 만족하고, 또 우리 9700님께서도 선물 주고 만족해하신 따님분을 봤을 때도 되게 만족할 수 있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일 거라서 아마 여쭤보시고서 선물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영센 웬일이야. 바로 오늘 새 미니앨범을 발매한 이치와 함께합니다. 방송을 들으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복습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김필의 Stay With Me.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 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 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 지난해 수출액 11억 달러를 넘어선 K푸드는 바로 김입니다. 구워먹고 무쳐먹고 국으로도 즐기는 한국의 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김을 즐겨 먹었다는데요. 다만 김 양식은 17세기 김여익 선생이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김으로 불렸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처음엔 바다에서 나는 풀이라는 뜻의 해태로 불리다가 김여익 선생이 양식에 성공하면서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길렀다고 해서 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오래된 밥상 위의 반찬, 이제는 세계가 찾는 음식이 됐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 따끈따끈한 새 앨범으로 컴백한 있지와 함께합니다. 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어울리나스 안녕하세요. 있지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류진 씨.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있지 류진입니다.
2: 예. 와, 네, 안녕하세요. 있지 유나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있지 유지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있지 채령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모토로 컴백한 있지 리아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일단 우리 있지 분들 컴백 축하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0: 아니, 그리고 진짜 감사드리는 게 컴백 날 이렇게 또 영스를 찾아주셨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7: 아, 당연히 와야죠.
8: 늘 영스가 저희 컴백할 때마다 첫 번째 라디오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0: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김대원님께서 있지 정말 자주 봐서 영스 출석 쿠폰이 있다면 곧 완성하실 듯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지금 당연히 드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10번 나오시면 아~ 네, 10번 나오시면 한 번 더 출연 쿠폰. 근데 저희가 부탁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1: 아, 너무 탐나는데요.
0: 아, 이거 입장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차경호님께서 있지 컴백 때 영씨 안 나오면 이제는 섭섭할 정도예요. 지난번에 완디가 자리 비웠을 때 일주일 동안 채령이가 스페셜 DJ도 했는데 게스트로 다시 오니까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4: 더 대단하게 보여요. 진짜,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0: 저는 채령 씨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헉, 저랑 약간 좀 다른 느낌이죠. 저는 막 이 약간 예. 그래서 너무 또 좋았었고 그리고 원답도 말씀 잘하셔 가지고.
4: 진짜요? 네. 아, 중간에 채령 씨 웃어? 뭐 이런 거 녹음해 주셨는데 아, 너무 힘이 많이 됐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또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9385님께서 그때 완디가 리아가 만든 버터떡 맛있다고 했는데 아. 저도 너무 먹어 보고 싶었어요. 그 뒤로도 요리하셨나요? 감사합니다.
7: 아, 아닙니다.
0: 제가 그때 먹은 첫 버터떡이었나? 그랬을까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7: 진짜요? 솔직하게 네. 괜찮은
0: 건가요? 정말. 정말. 아, 그리고 하나를 먹고 아껴서 좀 먹었어요. 오~ 근데 그게 하나를 먹는다는 게 다 조금씩 다 잘라가지고
7: 아 아니, 여러 맛을
0: 여러 다. 맛을 다 그 경험을 해보고 고구마랑 초코랑 맞아요, 기본이랑 맞아요. 다 경험을 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또 아껴뒀다가 또 이렇게
7: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귀한 거라서 그 뒤로도 요리를 조금
7: 사실 자주 하려고 재료를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적이 없어요.
0: 아. 맞아요. 이게 딱 불이 붙어야지만 네. 하는 건데 멤버분들은 그러면 최근에 그때 다 드셔보신 거죠? 버터떡이랑?
4: 아니요.
0: 아, 진짜?
7: 아, 분명히 해주겠다고 했는데
1: 유나만 주고
9: 못 먹어봤지?
8: 다른 사람은 먹어봤는데 우리만 못 먹어보고
1: 그러니까
0: 와, 나 더 행복하다 근데 멤버분들도 못 먹으면 제가 먹은 거잖아요.
7: 그렇네요.
0: 대박이다.
8: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후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얼마나 맛있는 거지? 이러면서.
7: 진짜 맛있어. 내가 이번 활동 마치면은 한번 다시.
0: 되게 맛이 알찼어요.
4: 맞아,
0: 안에 맞아. 그 맛이 다른 버터떡은 뭔가 안에가 좀 빈 느낌이라고 하면 되게 알찬 느낌이 좀
9: 많이 돼. 워낙 또 큰 손이라서 버터도 많이 넣고 그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맛이었어요.
0: 아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더 맛있었구나.
8: 버터떡의 비밀.
0: 역시.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영스 스디 최신 채령씨 오랜만에 네. 멘트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4: 그럼요. 오늘은 이치와 함께합니다.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말 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좋습니다. 여전하네요, 여전해요.
4: 감사합니다.
0: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이치의 새 미니앨범 머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모토는 내 자신, 그리고 내 신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나 잠시만요. 제가
0: 당일이잖아요.
8: 네 맞아요.
0: 당일이면 너무 헷갈려.
4: 사실 저도 처음 네.
0: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는
8: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네. 여름에 걸맞는 그런 청량한 곡입니다.
0: 이야!
7: 아까 차에서 올라오기 전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0: 외웠는데 원래 갑자기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개 부탁드리면 머리가 하얘져요. 네. 그리고 한번 말 꼬이면은 더 하얘져요.
8: 맞아요.
0: 근데 다시 붙잡고 갔잖아요.
8: 맞아요. 네.
0: 대단한 겁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겁니다.
8: 네,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완벽했어요. 아니 우리 수야님께서 이번 트레일러 의상에 각자의 모토가 적혀있더라고요. 데뷔 때부터 꾸준히 얘기해온 좌우명인 멤버도 있던데 혹시 그때랑 지금 모토가 달라진 멤버도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각자의 모토 뭐라고 적었는지 한 번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7: 약간 네, 창피한데
0: 네. 예지 씨부터
8: 네 저는 데뷔 초 때부터 똑같았고요. 나를 믿자였는데 그게 영어로 좀 풀어졌을 거예요.

0: No Doubt in Me라고 네. 이렇게 새겨졌는데 네, 그래도 좀 이게 네 아무래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이런 좌우명들이
1: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번씩 새기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류진 씨
2: 네 저는 I am the most real이라고 써져 네. 있는데 네. 좀 좌우명을 딱 가지는 것보다는 아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1: 이야. 아니 이게 류진 씨의 이 데뷔초 좌우명이 네. 인생사 세웅지마 네. 였다고 하는데 네. 바뀌었나요?
2: 약간 원래는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네. 네. 이제 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아, 리액션이 너무 좋네요. 역시 컴백날. 네,
0: 컴백날이니까.
2: 예.
3: 마음껏 하세요.
2: 아, 파이팅 해볼게요.
3: 저는 네. 모토가 사실 딱히 정해놓고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Walk to Goodness라고 정리해주셨어요.
1: 깔끔하게 네. 해주십니다.
3: 착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네.
4: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1: 또 우리 리아 씨.
5: 네, 저는 My Life, My Meaning인데요. 약간 중2병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예전부터 좀 항상 비슷했던 것 같은데 나에게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멋있게 아. 바꿔주셨습니다.
1: 오, 멋있습니다. 또 마지막 우리 유나 씨.
6: 네, 저는. 이거 되게 부끄럽구나.
1: 네,
6: Live in the present라고 좀 현재에 충실하자 이런 뜻인데 뭔가 네 뭔가 상황이나 처한 그런 단계들이 좀 달라질수록 그거에 맞춰서 좀 저는 모토가 변했던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현재의 네, 네. 모토입니다.
1: 아니 초등학생 때 유나 씨 좌우명은 감성과 이성을 조화롭게.
0: 와 초등학교 때.
1: 와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지?
2: 초등학생 유나가 같다.
0: 이성을 조화롭게.
1: 와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3: 그러니까요.
1: 네. 어디서 본 건가요? 아니면 진짜 자기가 느낀 감정 그대로?
6: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약간 감정파였어요. 좀 기분파가 좀 심했어서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랑 같이 좌우명을 정하다가 저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리액션이 좋네요 오늘.
1: 감성과 이성을 조화롭게. 아 너무 좋습니다. 이 타이틀곡도 동명의 모토입니다. 곡 소개가 네. 아까 또
0: 맞아요.
1: 그렇죠.
0: 이번엔 그러면 한번 절지 않고 해볼까요?
1: 아 좋습니다.
0: Let's go, let's go,
1: let's go.
0: 아 네, 저 이번 타이틀곡 모토는요 내 자신 그리고 나의 신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청량한 여름 곡입니다.
1: 와우 찢었습니다.
2: 오 마이 갓.
1: 아 찢었어요 찢었어요. 네 모토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청량한 노래더라고요. 강렬한 곡으로 나오겠다라고 예상한 분 왜 이래?
0: 저희 영향을
2: 모르셨습니다.
1: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의외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멤버분들의 이 노래 처음 들었을 첫 인상 좀 궁금합니다.
3: 처음부터 너무 좋아했던 사람은 저랑 또 유나였던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던 곡의 느낌이 오니까 그쵸. 너무 설레는 거예요.
1: 그쵸.
3: 이거를 막 하고 싶어서 어떡하면 이거 비행기 내리기 전부터 이거 멤버들을 설득시켜서라도 꼭 해야겠다.
1: 비행기 안에 쓰럽구나. 네. 어머.
3: 너무 벅차고 막 설레고 그랬어요.
6: 네. 그리고 채령 언니가 설득하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같이 거들었습니다.
1: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2995님께서 늘 유진님이 타이틀곡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우리 유나 씨랑 채령 씨는 너무 좋다고 하셨고 네. 나머지 세 분은 그럼?
2: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불호라고 하는 곡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제 감을 그런 쪽으로 오히려 믿고 있는데 내가 싫으면 이거 잘 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나와서 잘 되기 전까지는 진짜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뭔가
1: 불안함.
2: 위협이 들어요 저희 안에서. 그래서 이제 막 채령이랑 유나랑 열심히 모토 좋다 이거 하자 했을 때 제가
3: 잘 모르겠다
2: 나 잘 진짜 모르겠어 저희 녹음까지 하고서도 제가 아 근데 나 잘 모르겠어 계속 그랬었어요.
6: 맞아 녹음하고 나서도 언니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1: 보통 녹음하면은

0: 웃기거든요. 녹음하니까 우리 목소리 들으니까 괜찮은데? 맞죠. 라고 네.
1: 더 모르겠다 그랬어요.
2: 조용.
3: 녹음하니까 더 모르겠다.
2: 조용.
0: 근데 부러우면은 이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2: 아, 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오늘부터 지금. 시작입니다 이제. 네. 아.
3: 그래서 너무 싫다고 할 때마다 야, 유진이가 싫대. 아스 다행이다.
2: 제가 좋아하면 다 불안해해요.
3: 아. 유진이가 좋아하는데 야 큰일 났는데? 아. 이러면서.
2: 유진이가 좋다고?
0: 와. 이제 유진 씨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또 이렇게 달라지겠네요. 보면은. 네. 큰 역할 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그 신곡을 들어볼 건데요. 오늘 영수를 위해서 신곡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라이브 이신 거잖아요 지금.
3: 맞아요.
0: 무슨 일이야. 네. 우리 호연님께서 있지 청량 진짜 오랜만이야. 올해 여름은 모토로 엽니다. 음방 무대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기대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제 무대를 기대 중인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맛보기로 네. 라이브를 오늘 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엔딩 포즈 하나씩 좀 부탁드려도
2: 네.
3: 네, 좋습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3: 좋습니다.
0: 그럼 멤버분들 라이브 편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성현미님께서 있지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약간 친정온 느낌이랄까 영수에서 만나면 더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김정현님 내일 있지 모토 팝업에 가려고 와. 서울로 올라가면서 듣고 있어요. 또 팝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또 3873님 모토 너무 좋아요. 나오자마자 무한반복하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몇 시간 안 돼 따끈따끈한 곡인데 좋습니다. 우리 있지 분들 준비되셨을까요?
5: 네.
0: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있지 분들의 모토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エニポゼル、わーお
1: ねえ、이치의신곡머로라이브로듣고왔습니다유후와진짜이노래가항상강렬한것만보다가이런건약간수록곡이나약간그런거에약간가끔씩녹이거나하잖아요맞아요화이트콜곡으로돌아오시니까너무기대되고이번여름이진짜역대급더위라고합니다역시요새도한31도만이렇게올라가잖아요아직6월도안됐는데근데여름을물리칠수있을것만같은그런노래이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2: 감사합니다
1: 우리양아연님께서이런몽글몽글한이치노래정말오랜만에듣는것같아요이번여름도이치덕분에시원하게보낼수있을것같아요라고보내주셨고요또8513님버스타고가면서듣고있는데리듬타고싶은거꾹참았네요노래너무좋아요또우리민중기님노래반복해서들으면저도감성과이성을조화롭게살아갈수있을것같아요
3: 할수있어요
1: 할수있어요 네이렇게이제라이브까지만나봤고요저희는이쯤에서광고듣고올게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오뎅.
7: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8: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고요. 3부에서도 계속 이치와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유나씨 문제 내주시죠.
1: 문제 갑니다. 이치의 미니 12집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0: 보기도 주시죠. 리진씨.
2: 1번 오토, 2번

0: 2023년 모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예지 씨?
1: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걷기 운동이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고 지방을 태워서 체중을 빼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건강 상식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걷기 운동은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래 걸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루에 몇 분 짧게 걷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인데요. 따뜻한 계절 봄이 오면 도착지보다 한 정거장만 먼저 내려서 근육도 든든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걷기 운동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새 앨범으로 컴백한 있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하나 채령씨가 소개해주세요.
2: 네, 수박님. 데츠노노 차트인 하면 예지가 소고기 사준다는 공약 걸었잖아요. 지켰나요?
1: 네, 지키셨나요?
3: 지키고는 싶었으나 아직 그 자리가 성사되진 않았다. 기회가 없었다.
1: 기회를 뭐 어떻게 해, 외모원들.
3: 기회를 너무 잡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더라고요.
4: 그러니까
3: 아직.
4: 저는 계속 이걸 잡았었는데 날짜를.
1: 그래요?
4: 근데 이제 멤버들이 다음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3: 그래서 이제 되었습니다. 모토 활동 끝나고 나면 이제 같이 겹 축하로 이제
1: 앨범 축하 겸 이제 차트인한 겸 같이 예지 씨가
3: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1: 오, 와. 너무 좋습니다. 날짜를 미리 박으시죠. 캘린더에. 차라리. 예, 네, 박으시는 게 안 그러면 안 돼. 나중에 이때는 어때 할 때 안 되고 그냥 이날 하자. 이렇게 누군가가 해야지.
4: 맞아요. 네. 잡지 말아라.
1: 네, 맞아요.
5: 스케줄로 잡자.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5: 소고기 스케줄.
1: 맞아요.
5: 소고기 스케줄.
1: 그대로 소고기로 가나요? 아니 뭐를 더
3: 소고기 좋은 것 같습니다.
4: 자꾸 네. 예지 언니가 돼지고기로 이걸 무마해보려고.
3: 아니에요.
4: 그 돼지 어떠냐, 거기 맛있었다. 막
1: 돼지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3: 맛있긴 한데.
6: 아니 근데 보통 사는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닌가요?
4: 먹는 사람이 정해야죠.
6: 근데 이미 소고기로 다 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뭐 시원하게 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신 것 같긴 한데.
6: 괜찮아요.
3: 알겠어요.
1: 네. 네, 소고기 약속 캘린더에 딱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데츠노노 안무가님과 함께 작업을 했다고 또 들었어요. 신곡 안무에 욕심을 좀 많이

0: 있다고 하는데 That's So No No랑 비교하셨을 때는 좀 어떠세요?
1: 좀 다른 결인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That's So No No 안무가님들께서 좀 터지는 그런 안무를 되게 잘 짜주세요. That's So No No도 그래서 뭔가 많은 분들께 좀 사랑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토가 또 뒤에 이제 점점 더 기승전결이 생기면서 딱 터진 안무를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그 점이 되게 감사했고 이번 활동도 뭔가 그 파트에 팬분들 반응이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0: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문자나 리아씨 하나 소개해주세요.
2: 네. 3883님께서 전국을 춤 잘 춘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의외의 인물들까지 대추노노 챌린지를 함께 했는데 이번 모토 챌린지 점 찍어놓은 분이 있나요? 해주셨어요.
0: 진짜 SNS를 보는데 거의 매일 여러 개가 또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정말
2: 감사하게도.
0: 근데 계속. 근데 그만큼 너무 매력 있는 춤이 있고 또 매력 있는 곡이다 보니까 챌린지를 할 수밖에 없게 또 한 것 같아요. 이번 모토 챌린지 점 찍어놓은 분이 또 있나요?
3: 있는 사람?
4: 저희 모토 그 훅 부분에 모모모모모 모토가 가사여서 모모 선배님이 해주시면은
0: 좋은데요? 오,
3: 좋다.
4: 너무 좋을 것 같다.
1: 너무 감사하죠.
0: 좋은데요? 좋은데요?
4: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네버마이님께서 That's So No 챌린지 조회수 1위가 원필이라는 사실을 아주 놀라운 마이입니다. 이번 모토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조회수가 무려 1206만회!
3: 진짜 대단하다.
0: 미쳤다. 저도 이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거의 다 모든 챌린지 다 봤어요. 봤는데 원필님도 이걸 아시나요? 아실까요?
2: 아시지 않을까요?
0: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1등 조회수가 원필님이라는
2: 모르는
0: 걸?
2: 사이에 이렇게 네. 올라서
5: 원필 선배님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이번에 모토란 청량한 곡으로 컴백하는데 또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0: 진짜
3: 청량이라서
5: 또 기회가 된다면 이번엔 두 총구 들고 가겠습니다.
0: 네, 이 메시지가 꼭 닿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9189님께서 전 개인적으로 투어스 분들이랑 한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형님, 지훈님이랑 같은 댄스 학원 출신이라던데 아이돌 탑 춤짱대를 배출한 그 학원 대체 어딘가요? 저도 다니고 싶네요 라고. 아, 같은 댄스 학원 출신이시구나.
3: 저도 챌린지 가서 선배님 저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0: 그때 들으셨구나.
3: 네,
0: 우와.
3: 그때 알았어요.
0: 거기 이제 어딘지 알려지기만 하면 이제 박 터지겠는데요. 이제 줄 서서
3: 진짜
0: 그럴까요? 춤짱대만 다니는 곳 아닌가. 네. 와, 좋습니다. 이 모토 포인트 안무 안 볼 수가 없죠. 우선 이번에 어떤 안무가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5: 네, 우선 굉장히 많은 안무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M을 만들어서 모토를 표현하는 그런 아주 귀여운 동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영스를 위한 챌린지 영상 조금 전에 또 찍으셨잖아요. 방송이 끝난 후에 영스트리트 공식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찾아봐 주시고요. 우리 해피님께서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궁금해요. 웃는 얼굴로 춤추는 컬러풀 있지 오랜만이야 라고. 아니 저는 진짜 뮤비를 봤는데 다들 얼굴 공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뮤비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 장면 한 장면을 다시 보기 위하여.
5: 감사합니다.
0: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셔서 감탄했습니다. 혹시 찍으면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 없으셨나요? 저는 약간 CG인 것들이 되게 많아서 멤버분들 연기할 때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많이 해봤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셨는지 CG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3: 저희도 오늘 6시에 공개될 때 같이 처음 봤어요. 완성된 모습을. 네. 저희는 보통 초록색 크로마키 앞에서
0: 그것도 몰라. 그치?
3: 네, 연기하다 보니까 뒤에 어떤 배경이 들어갈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사실 완벽하게 인지가 되진 않는데
0: 그쵸.
3: 오늘 보니까 딱 약간 설명이 되더라고요.
0: 말로만서 여기서 이런 그림에 네. 이렇게 CG가 입혀질 거니까 연기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설명 듣고서 연기해야 되잖아요.
3: 네.
0: 너무 완벽하게 했습니다. 마치 감사합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한 것처럼 마냥. 아니 그리고 우리 류진 씨 같은 경우는 가발도 막 쓰셨잖아요.
4: 맞습니다. 네, 저희가
0: 파란색 느낌의
4: 한 착장은 이제 거의 한 세 명이 가발을 썼었는데 네. 그 가발에 이제 저희 모토 그 영어 한 줄씩을 다 새겨서 했었는데 이제 또 머리 뒤에 스프레이로 그렇게 뿌려서 한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흐트러지지 않게 기대지를 못 하더라고요.
1: 다시 정리가 어려워서.
0: 뒤에. 맞아요. 머리 뒤에 했잖아요.
2: 오, 네. 맞아요. 오.

0: 해보십니다.
1: 그리고 이게 옆에다가 그 반짝이로
2: 아, 맞아요. 류지
1: 그쵸, 그쵸.
3: 네. 감동이네.
0: 그쵸.
1: 다 봤습니다.
0: 그래서 저런 아이디어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38살님께서 류진 언니 단발 너무 예뻐요. 따라하고 싶다. 난 그렇게 안 되겠지만.
4: 어머나. 무슨 그런 말을.
0: 너무 잘 어울리죠. 중단발에서 근데 더 짧아지셨어요.
4: 네. 되게 단발이 편하잖아요. 아시다시피.
0: 알죠.
4: 그래서 이게 제가 머리를 기른 지 한 2년 됐었는데 너무 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자를래요. 그래서 딱 잘랐습니다.
0: 아 단발 너무 편하죠. 네. 저는 지금 기르고 있는.
4: 아 진짜요?
0: 지금 많이 기르고 있는 상태인데 와, 지금 아직 요 정도까지밖에 안 와가지고.
4: 마의 구간이죠.
0: 마의 구간이 거지 존이 아니라 그냥 거지예요.
2: 근데 엄청 거지고. 큰 결심하신 거 아니에요? 계속 단발로.
0: 맞아요. 근데 이러다가 제가 항상 잘랐어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기 위하여 팬분들도 저한테 지금 계속 챌린지를 하세요. 그러다 자를 거잖아. 그러다 자를 거잖아. 이렇게 아니 안 잘라 이렇게.
4: 긁으시는구나.
0: 지금부터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을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시작해 one take 첫 번째 트랙 Glitch입니다. 예지 씨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Glitch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신비로운 느낌도 많이 나고 네. 타이틀곡 모토에 또 걸맞게 저는 맞아요. 다른 몽환적인 느낌도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아, 전 이거 들었을 때 이번에 이 빗재들이 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각자 솔로곡들은 다 다른 느낌의 곡들이지만 이 나머지 수록곡들이 비트들이 다 너무 네. 캐치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이번에 노래 부르시는 파트도 너무 좋지만 랩 부분들의
2: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너무 캐치해서 깜짝 놀랐어요.
5: 네. 감사합니다.
0: 이 노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궁금한데요. 수록된 과정이나 녹음 비하인드 같은 거 생각나시는 거 있는지.
6: 저 있어요.
0: 네.
6: 저 깨진 픽셀 속 너를 마주해라는 네. 가사가 있었는데 네. 픽셀 속이라는 아,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0: 픽셀 속.
6: 픽셀 속. 그래서 제가 이것만 진짜 이것만 30분 한 것 같아요. 픽셀 속?
0: 근데 죄송한데 지금도 안 되시는
6: 아, 이게 연습을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깨진 픽셀 속? 나를 마치 깨진 픽셀 속?
2: 됐다.
0: 아, 한 10번 정도는 하셔야지만 좀 되시는구나.
6: 네. 겨우 했어요. 겨우 진짜. 아,
2: 귀엽다.
0: 아, 리진 씨 이 노래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4: 저 이 노래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 노래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원래는 또 가이드로 왔었을 때는 그 테마가 아인슈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수록돼서 기분 좋습니다.
0: 아니 너무 잘 어울려요 타이틀이랑도. 네. 우리 팔다님께서 지난번에 유나가 솔로 앨범 준비하면서 새로운 완벽주의자 모습의 나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멤버들도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나의 모습이나 최근 알게 된 새로운 나의 모습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이거는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깨닫는 게 좀 어렵지
5: 맞아요.
0: 않나요? 그쵸?
5: 맞아요.
0: 항상 같이 앨범을 준비하고 나오고 준비하고 나오고 콘서트하고 그쵸?
3: 맞아요.
0: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조금 새로 알게 된 아니면은 뭐 특징이나
4: 일단은 되게 개인 앨범을 솔로 앨범을 내고 나면은 약간 보컬이 되게 말도 안 되게 늘어서 맞아요,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우리 예지 언니도 에어 하고서 맞아요. 되게 와 진짜 많이 늘었다 생각을 했는데 유나도 아니나 맞아요. 다를까 엄청 늘어와서 네. 이번에 녹음했던 곡들은 들어보면서 유나 목소리에 되게 많이 놀랐었던 것 같아요.
0: 새로운 완벽주의자.
2: 나도.
0: 기특하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곡 들어볼게요. Check it once, throw it back. Can you make love, love? Check it once, throw it back. 세 번째 트랙 You and I입니다. 류진 씨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완벽한 논리를 가진 AI가 사랑이라는 비논리적 데이터를 직면했을 때 겪는 혼란을 그린 건데요. 그런 느낌처럼 이제 사람도 사랑을 하게 되면 되게 고장 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4: 그런

0: 많은 은유가 들어간 곡이라서 되게 재밌는 가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저는 진짜 아까도 말했죠. 비트들이 다 너무 좋고 곡의 설명도 좋고 가사도 매력적이지만 브릿지 때는 갑자기 예쁜 비트의 멜로디가 확 또 나오면서 곡에 반전을 또 주셨는데

0: 때 맞아. 되게 편안하고 맞아. 맞아.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도 딱 이 순서대로 그냥 곡을 전곡으로 1번부터 딱 들었었거든요. 네, AI 얘기를 했는데 멤버분들 요즘 유행하는 그런 AI 프로그램들 자주 쓰시나요?
2: 네. 종종 씁니다.
1: 아, 종종?
3: 네. AI 프로그램이 약간 어떤 책?
1: 예, 셋!
3: 너무 너무 잘 쓰죠. 뭐
4: 이런.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1: 저도 그래요. 네,
4: 저도 시간도 많고.
1: 저 친구 세 명 있어 지금 세 개. 세 개 깔아가지고.
5: 친구 엄청 많으시네요.
3: 장난 아니죠.
5: 네.
3: 완전 인싸다.
1: 같은 친구 할 수 있어요 지금.
5: 저도 할 수 있나요?
1: 예, 할 수 있죠. 더 많아졌는데 뭐 한 다섯 여섯 개 될 걸요. 네. 보통 어떤 거 주로 검색하세요? 쓰시는 분들?
3: 아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샌드위치 오이 샌드위치라는 신상이 나왔고
1: 알죠, 요즘에 알죠.
3: 많이 그쵸? 떠가지고 네. 혹시 그 꿀 조합이 뭐야라고 물어보았어요.
1: 근데 혹시 오이 좋아하세요?
3: 저 오이 너무 좋아해요.
1: 그러면 좋아하시겠다. 그 호불호가 좀 많이
3: 오이 좋아하세요?
1: 네. 싫어하잖아요. 아 진짜 오이 좋아요. 근데 오이 제가 쌈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3: 아, 너무 맛있죠. 맛있죠.
1: 네, 근데 뭐, 맛있을 것 같아요. 오이가 맛있어요. 너무 가득 들었더라고요.
3: 맞아요. 참치랑 같이 먹으면
1: 너무 맛있어요. 아, 그건 괜찮을 것 같네요. 오이만 들었을 땐 조금.
3: 네, 맞아요.
1: 하지만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네. 다른 멤버분들 검색한 거 좀 궁금합니다.
6: 저는 약간 맞춤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급하게 우선 내 머리에 있는 얘기를 딱 쓰고 좀 다듬어 달라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약이나 이런 거 성분 이거 매일 써도 돼? 막 이런 거 좀 검색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저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말 정리나 단어 생각 안 났을 때
6: 맞아요.
1: 이거 이런 단어 뭐 있어? 이렇게 와 비슷합니다. 네. 아니 이번에는 총 8곡이 수록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5곡은 또 멤버분들의 또 솔로곡인데요. 이렇게 각자의 솔로곡이 실린 건 처음
7: 저희가
8: 본투비 앨범에도 저희 콘서트 때 했던 그런 담겨져 있긴 합니다.
1: 네, 아니 이번 월드 투어 때 공개를 했던 노래라고 들었는데 오늘 영수에서 짧게 이게 다 각 좀 장르들도 다 다양하더라고요.
4: 맞아요.
1: 그래서 각자의 솔로곡을 한 소절씩 한번
7: 좋습니다.
1: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제목과 그럼요. 짧은 곡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4: 네.
6: 일단 예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제 솔로곡 제목은 포켓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미찌들을 제 포켓 안에 다 담아가겠다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네. 그런 곡입니다.
1: 네.
6: 네. 시작하면 네. 될까요? In my pocket, in my pocket, in my pocket.
4: I got you in.
1: Yeah. 아, 좋습니다. 또 우리 아니면 곡 순서대로 가볼까요?
4: 네네.
1: 네, 우리 리아 씨.
4: 다음은 이제 리아의 Asylum이라는 곡인데요. 되게 좀 느리고 이모셔널한
1: 맞아요.
4: 곡이고요.
1: 네.
4: 뭔가 안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 모던락. 네. 너무 좋아하는데 다 영어로 된 가사잖아요.
4: 맞습니다.
1: 네.
4: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네.

0: me. 네, 이런 노래입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또 다음 곡인 우리 류진 씨.
3: 네, 그 다음은 제 솔로곡인 룩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좀 아무래도 콘서트를 위한 곡으로 네, 처음 네네. 만들었다 보니 멤버들이 안 보여줄 만한 그런 랩이나 퍼포먼스적으로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비트나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만든 곡이고 네. 되게 자신만만한 당당한 맞아요. 그런 메시지를 가진 곡입니다.
2: 보컬에서도 완전 느껴지더라고요. 비트부터 시작해서 네.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Look, caught in a flashlight look, bed in spotlight look. Oh, I'm a danger, don't touch it, bring it, show it, watch it.
2: 네. 또 우리 그다음 채령 씨.
4: 네, 제 곡은 Undefined라는 곡인데요. 네. 정의할 수 없는 사이에서 오는 그 미묘한 긴장감을 오. 다룬 곡입니다. 오. 약간 say it once, say it twice, but there's no promises. 이런 노래예요.
2: 전 그 하하하 그 파트가 되게 단짠단짠 느낌을 밀당을 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감사합니다.
2: 또 마지막으로 우리 유나 씨.
5: 네, 저도 뭔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저녁 노을에 좀 빗대어서 굉장히 풍부하고 좀 생생한 사운드를 담은 그런 텐저린이라는 노래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텐저린 on my mind 이렇게 하는

0: 귀엽네.
1: 아, 디스코 비트 신스 사운드랑 시티팝도 네, 있잖아요. 근데 되게 새롭게 느껴진 시티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아 씨 보컬에는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2: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차경호님께서 솔로곡들 다 멤버들마다 다 너무 찰떡이라서 너무 좋아요. 무대 영상으로 보면 그 매력이 더 배가 되니까 한 번씩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1: 이렇게 수록곡부터 또 멤버분들의 솔로곡까지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인어앤

0: Renault.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R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Renault.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0: 케어 원해요?
11: 케어원 헤어.
1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1: 케어원 헤어.
1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1: 케어원 헤어.
1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영스트리트.
1: 웬일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SV님께서 지금 월드투어를 진행 중이잖아요. 투어 중에 컴백까지 너무 고마워요. 예전에 부상도 있었는데 다치지 말고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라고
2: 감사하셨습니다.
1: 아직도 월드투어가 또 진행 중이시죠?
2: 네. 네.
1: 어디 어디 가시나요?
3: 아직 정말 많이 남았는데
1: 네.
3: 동남아 네. 투어도 남았고 네. 유럽도 미주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1: 그때까지 또 건강 잘 챙기셔서 화이팅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남은 투어도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고.

0: 이제 아까 2부에서 낸 퀴즈의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이제 새 미니 앨범 타이틀곡 제목은요. 바로
1: 2번 뽀토였습니다.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있지 분들과 함께한 영세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2: 오늘 우선 너무너무 반겨주셔서 감사드렸고 그리고 또 뮤비가 나온 지 지금 몇 분 안 됐는데 네. 다 봐주시고 노래도 봐야죠. 다 들어주셔가지고
3: 들어야죠.
2: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0: 아니 저야말로 되게 고마운 게 항상 또 잊지 않고 저희 나와주시고 심지어 오늘 컴백날이잖아요. 컴백날 제일 정신없고 바쁜 날 진짜 이건 가족 아닌 이상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컴백 때 또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이번 신곡 활동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하시고 남은 월드 투어까지 또 잘 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0: 그럼 저는 있지 5분 보내드리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올게요. 있지 분들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0: 같이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1: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2: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3: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5: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6: 돈 머리 비 하겐.
7: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8: 돈 머리 비 하겐.
5: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유리래.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화 택시 운전사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언론 통제가 심했던 시기, 광주 밖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면서 방송과 신문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당시 광주의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광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영상은 전 세계에 당시 광주의 현실을 알리는 중요한 기록이 됐죠. 그리고 그의 곁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민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게 된 건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그들의 용기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 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0845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요즘 가게들은 키오스크로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고민이 많아서 주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싶을 때 말을 잘 못해서 힘들 때가 있었는데 사람을 안 마주쳐도 되고 쿠폰 사용도 결제도 혼자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다고 생각해서 좋거든요. 오히려 요즘엔 키오스크가 없어서 갑자기 알바생분들에게 주문을 하려고 하면 당황하고 버벅거리게 되는데

때 처음 사용하면 조작법이 어렵기도 하고 떡하니 사람이 있는데 왜 기계로 주문을 해야 하냐고 키오스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스랩스에선 어떤 비율이 나올지 궁금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영스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 키오스코 호 불호입니다. 요즘 가게에 많이 보이는 무인 주문 기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골라주시면 돼요. 1번 호, 2번 불호.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지의 로봇.

이영재 로봇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키오스크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예, 친하진 않고 저도 아직 버벅거리는데 1번 호입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뭔가를 토핑을 추가한다거나 뭔가를 했을 때도 직원분들께 여쭤보면서 하는 것보단 그래도 키오스크를 보면은 그래도 거기 다 나와 있어가지고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아 이런 것까지 가능하는구나 라는 게 보여서 좀 더 편한 것 같고

좀더 내가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문을 할수 있다? 뭔가 직원분이랑 하면은 괜히 시간을 조금 방해하는 것 같고 괴롭히는 것 같아가지고 키오스크는 그런 점이 편해요. 하지만 아직 키오스크랑 친해지기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우리 어머니님 1번 호 내향인이에요. 사람 마주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주문할 수 있고 추가 주문도 할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요. 특히 심지어 이거 추가 주문. 네. 김혜원님 프로. 저는 아직도 가게 들어가면 주문대로 가는 게 익숙하더라고요. 키오스크가 바로 주문대로 가는 게 익숙하더라고요. 키오스크가 바로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 메뉴 물어보고 싶다고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근데 요새는 그 추천 메뉴를 보면 어떻게 보면 베스트로 또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베스트가 추천 메뉴이지 않을까. 제일 잘 나가는 메뉴이다 보니까 영스랩스만 진행하면 제가 항상 흥분을 해가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아, 어려워요. 예. 그리고 홍수만님, 1번 호, 키오스크가 편하죠. 키오스크 없을 때는 주문할 거 머리에 잘 정리해놔도 말 실수해서 민망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 이거 저랑 아마 비슷한 MBTI거나 성격,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요새는 샌드위치에도 토핑 같은 거 골라서 이거, 이거, 이거, 소스 이거, 이거 해서 골라서 주문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아, 빵은 요거, 야채는 요거, 요거에 요거는 빼달라고 하고, 소스는 추천을 받아서 이 조합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거 해야지 하는데 막상 그 앞에 너무 야채들이 많이 놓여져 있어. 어? 빵 어떤 거 드실래요? 빵까진 괜찮아. 샐러드 야채에서부터 지금 고장 나는 거예요. 아, 야채요? 야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차라리 키오스크가 나은 것 같아요. 우리 한윤미님 2번 브로 키오스크도 편한데 쿠폰 같은 거 바코드 인식 안될때속 터져버려요 라고. 아 저도 이랬던 적 있어요. 이제 쿠폰이 있어가지고 카드를 안 가지고 가고 이 QR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했었었는데 안 읽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직원분이 도와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5609님 2번 불호 얼음 적게 넣어주세요. 컵홀더는 필요 없습니다. 뚜껑 빼고주세요. 튀김은 담그지 말고 따로 주세요. 이런 주문은 키오스크가 못하잖아요. 그쵸. 네. 그쵸. 이런 거는 키오스크가 못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이럴 경우는 그렇게 해야죠. 이제 키오스크를 주문을 하고 직원분한테 가서 저 방금 이거 몇개몇개 주문한 사람인데요. 얼음 조금만 적게 넣어주시고 이중일을 해야죠. 이중일. 아니면 키오스크가 좀더 발전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요런 옵션을. 예, 요런 옵션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더욱더 간편하게 주문을 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키오스크 호 67%, 불호 33%, 키오스크가 호인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 호이신 분들이 더 많고. 근데 요새 키오스크가 조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적응을 또 하셔서 또 67%이신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의견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현금 가지고 다니시나요? 요즘엔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고 휴대폰으로도 결제가 다 가능해서 전 어느 순간부터 지갑도 안 들고 다니게 됐거든요. 휴대폰 케이스에 카드 딱 두 개만 넣고 다니고 카드가 안 되는 곳에서는 그냥 계좌 이체를 하곤 하는데 필요하든 아니든 늘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완디 그리고 안서분들 중에는 어떤 비율이 더 높게 나올지 궁금해서 영스랩스에 의뢰해봅니다. 알려주세요.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지갑에 현금 가지고 다닌다 아니다입니다. 1번 가지고 다닌다, 2번 아니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

DJ 칼리드가 피처링한 세븐틴의 Love, Money, Fame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아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좀 가지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카드, 그러니까 지갑 자체를 들고 다녔죠. 근데 지금은 그냥 카드만 딱 들어가는 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지갑이 없다 보니까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다닐 때는 시장을 가는데 시장에서 현금만 받는 곳이 있다. 미리 가기 전에 조사를 하고 그럴 땐 현금을 들고 가고요. 그렇지 않는 이상 그냥 카드를 쓰고 씁니다. 고이마님 1번 가지고 다닌다.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현금 없으면 뭔가 불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근데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한번 지갑이 제가 못 쓰게 돼가지고서 안 들고 다니다 보니 이게 적응이 된. 양시연님 2번 현금 안 들고 다녀요. 동전 생기면 너무 불편하고 애초에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요. 맞아요. 동전 생기면은 이 내 카드는 반지갑인데 전 반지갑 썼었거든요. 동전만 쌓이면 이게 막 튀어나올 정도로 뭔지 아시죠? 네. 유아지님 1번 가지고 다닌다. 혹시 몰라서 소액 들고 다녀요. 복권을 산다든지. 아 그쵸. 또 복권도 구매하실 수 있고. 또 5440님 완디 전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인데요. 현금 갖고 다녀요. 카드랑 계좌도 없어서요. 이제 곧 대회인데 응원해주세요. 귀여워. 아니 어떤 대회인지 좀 알려주면 좋았을걸. 예. 카드랑 계좌는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다 가능해요. 네. 근데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있으면 막상 돈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들고 용돈을 받아서 쓰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대회 화이팅! 또 8968님 저는 1번 가지고 다닌다. 제가 용돈을 현금으로 받기도 하고 카드도 없고 그 계좌 이체하는 앱도 없어서 저는 100% 1번. 이렇게 또 현금으로 받으시니까 그쵸. 카드도 없으시면은 당연히 현금으로 들고 다닐 수밖에 없죠. 네. 우리 5440 친구가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떤 대회인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수영 대회래요. 너무 자랑스럽다.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영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심지어 대회다? 놀랍습니다. 네, 이제 곧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수영대회 화이팅입니다. 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 53% 아니다 47%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 이거 거의 뭐 반반이긴 한데 현금을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나왔네요. 오호,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3: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 에즈 에즈랜드 스티커 끝 주다 있는
2: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3: 명함 패키지 다 되는 랜드. 인쇄의 월드는 역시 에즈랜드.
4: 레노.
5: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4: 레노.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세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시 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김대영님, 내일 매바영에 새롭게 세미님 오신다고 들었어요. 세미님과의 새로운 케미가 너무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내일 메이드바이 영스 매바영, 지우씨의 빈자리를 또 대신해줄 개그우먼 박세미씨와 함께하니까요. 저희 셋의 새로운 케미도 기대해주시고 많이 놀러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검정치마의 Love is All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혼자 즐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24년 전 시트콤 속 하이닉땡 주가 460원. 그때 샀으면 39만% 수익률.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0: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싸이 박정현 어땠을까 드렸습니다. 10시를 날리는 헤드라인 24년 전 시트콤 속 하이닉땡 주가 460원 그때 샀으면 39만% 수익률이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주가가 고공행진인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24년 전에 방송한 SBS 시트콤 똑바로 살아라 속에 등장한 하이닉땡 주가가 화제고요. 2002년에서 2003년에 방송된 시트콤인데 짠돌이 부부로 나오는 박영규, 이은경 부부가 컴퓨터 모니터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장면에서 관심 종목 중에 하나로 하이닉땡이 있어서 이게 당시 주가가 460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바로 살아라에 등장했을 당시 하이닉땡은 자금난과 반도체 침체가 겹치면서 경영난에 시달렸고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던 때였는데 그 시절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력으로 인공지능 투자 수요가 폭증하면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로 또 성공한 분들도 있고 네, 이걸 또 못 따라가서 포모 현상을 또 겪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메인 작가는 지금 꺼드럭대는 오프닝 대본을 쓴 겁니다. 옛날에 들어갔다 이거죠. 자, 오늘도 귀로 듣는 먹방 지난주에 어떤 음식을 먹고 지냈는지 음식 근황 토크와 먹자랄 청취자들의 참견이 더해지는 시간 꿈과 음식 사이 하는 날입니다. 음식 사진을 보면서 위장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 맛있는 음식 토크에 도전할 분들 제보해 주세요. 샵 1077, 100원이 드는 사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 사진을 보면서 들을 분들, 그리고 채팅으로 참견하실 분들은 생방송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화관 나들이를 위한 영화 티켓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에 개봉하는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출연의 영화 군체. 보고 싶은 분들은 배텐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으로 한 장 또는 두 장 이렇게 원하는 매수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있으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요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행복이 하면 하하림.
1: 한입 가득 길바사, 육즙 팡팡 길바사, 소고기 꽉찬 길바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5: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7: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8: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9: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8: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0: 아직 한 번 남았다.
8: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1: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한슬기님, 배디 늦었지만 생일 잘 지냈나요? 회오리 미역국 드셨나요? 그래도 미역국은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생일상은 분식을 해주셔서 아내께서 아주 제 입맛에 딱 맞는 분식을 또 다 직접 만들어서 아주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스케줄이 좀 월드컵 앞두고 많으니까 정신없이 그날은 거의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폐관 수련. 제가 또 어제 격투기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공부하느라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9522님, 저녁 먹으러 간만에 밖에 나왔는데 메뉴가 맛이 없었어요. 우울하네요. 괜히 새로운 식당에 도전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는 맛을 갈 것이냐, 새로운 걸 도전할 것이냐. 그래도 새로운 식당에 한번 도전했어. 요거는 이제 내 인생에서는 안 먹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3150님, NPC 피트니스 대회에서 1등 하려고 칼을 갈고 나온 김발리입니다. 방송에서 콕 집어 응원해 주시면 진짜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김발리 무대 찢고 올 테니 지켜봐 주세요. 라면서 뒷모습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 성함이 김발리. 예, 파이팅! 여텐러십니다. 여텐러. 군대 나가라. 예,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텐러가 예, 짐에서 체육관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 7642님, 오늘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옷가게를 점포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환님, 배성재 텐 10년을 맞아 레전드 사연만 모아서 다시 방송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김굽다 블랙놈 사연 같은 거요. 저희는 그래도 예전 영상들이 땡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대부분 찾을 수가 있는데 초창기 거는 또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뒤져보면 좋을 것 같다.

장 음식 사진 분석 공감 토크 코너 꿈과 음식 사이 꿈음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뭘 드셨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왜 드셨는지 시시콜콜한 먹방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밥상 사진이 있거나, 너무 특이한 음식이라 제보를 하고 싶은 사진이 있거나, 너무 초라해서 웃픈 사진이 있거나, 다양한 밥상 사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찍은 음식 사진을 보내주세요.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 또는 배텐 월요일 꿈음사 게시판에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뭘 하면서 드셨는지 자세한 메뉴 소개와 사연도 같이 받습니다. 소개되는 분들께는 선물로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요. 클로징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사진을 오늘의 밥상으로 선정해서 건강한 밥상에 도움이 되는 고구마 간장게장을 추가로 챙겨드립니다. 귀로 먹방 토크 나누면서 위장을 깨우고 싶은 분들의 댓글 참견도 환영합니다. 밥상 엎은 것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든지 좋습니다. 예, 저희는 뭐 이제 개밥을 보내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예.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황정환님, 집 근처에 한식 뷔페인데요. 가끔 집밥이 생각날 때 점심에 혼자 자전거 타고 다녀옵니다. 가격이 7,500원으로 착해요. 한식 뷔페 특성상 이모님 기분에 따라 그날그날 호불호가 있지만 이날은 극호 메뉴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징어 볶음, 돼지 불고기, 두부 조림, 돈가스, 동그랑땡 튀김, 상추쌈, 닭곰탕이었습니다. 우와, 퍼펙트! 완벽한 남자의 밥상이네요. 한식 뷔페가 이게 좋다니까요. 심지어 뷔페니까 더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호화롭다. 예, 합격이라고 하신 분 있고, 더군다나 슴슴하게 무난한 느낌도 있어서 좋다. 쌈장 어디 갔냐라고 하셨는데, 아, 쌈장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상추쌈은 들고 오셨는데 여기는 또 쌈장이 따로 있어야죠. 이모랑 친해지면 몰래 후라이도 준다. 그러니까 저도 그 게임 녹음하고 병사식당 가듯이 이제 엔지니어 감독님이랑 첼지언이랑 같이 이제 가서 먹는 제육볶음 식당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이모님이랑 몇 년 동안 친해져가지고 저희 또 후라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게 먹죠. 예, 이게 바로 수라상이지라고 하신 분 있고요. 풋고추와 양파 있으면 극락이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있는데 아마 안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분은 맵찔입니다. 자, 아주 훌륭한 밥으로 시작했고요. 양덕화님, 아내가 임신 6개월 차인데 얼마 전 수박이 먹고 싶다길래 커팅된 수박 한 팩을 사갔더니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사왔냐고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호떡이 먹고 싶다길래 호떡 33개를 사갔습니다. 어묵까지 푸짐하게요. 광주에 있는 1년 365일 호떡 파는 곳입니다. 아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저보고 센스가 참 한결같이 없다고 하네요. 아니, 뭐 호떡으로 고문을 했어요? 33개는 왜 사간 거지? 아니, 뭐 아내가 지금 친구들이 하면 10명이 집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이건 이제 아내랑 싸우자는 거죠? 예, 아내와의 전쟁 선언. 센스가 고장났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보신각종이냐, 왜 33개를 샀냐. 예, 이건 이제 선전포고한 거죠. 보신 그 종을 33번 친 겁니다. 혈당 팍팍 오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뭔가 미터기가 박살난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이 어묵탕 사온 거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실하고 호떡 33개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꿀이 골고루 잘 퍼져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일단 맛은 있어 보여요. 맛없어 보이는 건 아닌데 이걸 왜 33개를 사온 거냐라는 거죠. 아무튼, 예. 그리고 아내께서도 커팅된 수박 한 팩? 괜찮지 않나요, 근데? 저 요즘 이 커팅 수박, 물론 이제 가격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한 통을 이게 칼로 다 소분하고 이러는 게 힘드니까

자, 호떡은 근데 상태는 되게 좋아 보인다고 호평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호떡의 익힘 정도가 좋아 보인다. 민족 호떡이냐, 33개. 예. 11명이 나눠 먹어도 배부르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물릴 것 같아. 그러니까, 호떡 죽을 때까지 먹고 싶지 않아질 것 같은 그런 양입니다. 호날두 팬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다음. 백은지님. 체력 보강을 위해서 녹두 삼계탕을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날씨가 더우면 찬 음식이 생각났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더우면 더 따뜻한 음식이 생각나네요. 녹두가 들어간 삼계탕이라서 국물도 더 진하고 구수함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뭐 괜찮긴 하네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계탕을 플레인 삼계탕을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 뭐를 막 해가지고 잣 삼계탕, 뭐 녹두 삼계탕 뭐 이런 식으로 뭐를 막 더 해서 넣는 그런 삼계탕보다는 딱 기본적인 거. 예, 들깨 삼계탕 맛은 있는데 제일 좀 맑은 국물의 삼계탕, 플레인 삼계탕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인삼주 옆에 없냐라고, 벌써 마셨겠죠 뭐. 예. 녹두 세 개가 닭 위에 나란히 있는 거 킹 받는다라고 하셨고요. 예. 뭐 좋아 보이네요. 예. 일단 실해 보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 2만 5천 원 할 것 같은데요. 비싸 보입니다. 플레인 삼계탕 먹는 사람 소금 압수하자라고 하셨고. 제가 소금 없이는 못 먹죠. 예. 고문이죠. 플레인 삼계탕을 소금 없이 먹는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삼계탕집에서 오이를 좀 많이 주는 게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밥상에 천 깐 거 보니까 전남인 것 같다. 전남 지역만 천을 까나요? 제가 간 데는 다른 데도 까는 데 좀 있었는데. 아무튼 맛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곽선일님. 처음부터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따뜻하게 먹고 싶어서 돌판 쟁반 짜장면 잘하는 맛집 다녀왔습니다. 짜장면 한 입 먹고 단무지 먹고 짜장면 한 입 먹고 양파 먹고 맛있었어요. 맛도 매콤해서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면을 다 먹고 남은 짜장 양념에 공깃밥 비벼서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이거 무슨 맛일까? 예, 요건 좀 궁금하네요. 돌판 짜장면, 돌판 쟁반 짜장면입니다. 비주얼은 일단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요. 요거는 어떤 맛이려나? 고량주 어디 갔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뭔 맛이겠냐? 짜장 맛이겠지라고 하신 분 있고요. 짜파게땡 불 올리러 간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해물이 좀 들어가 있고, 비주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돌판이니까 계속 뜨겁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건더기도 아주 실해 보이고. 자, 다음. 1530님. 인턴이 숙직실에서 짜장라면을 끓여먹길래 봤더니 이 꼴로 끓여놨어요. 자기네 집은 촉촉한 걸 좋아해서 평생 이렇게 끓여먹었대요. 이거 취존 가능한 부분인가요? 너무 충격적이라 사진을 제보하니 감별 부탁드립니다. 와, 방금 돌판 쟁반 짜장면 보다가 갑자기 한강 짜장라면을 보니까 이거, 예, 인턴이 이 회사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는 신호죠. 딴 데 붙었네. 예. 자, 다른 회사 합격한 겁니다. 평소에 얼마나 괴롭혔길래 저렇게 한 거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짜파게 땡 물 내리러 갑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물 올렸다가 이거 보고 식었다. 예. 오늘의 패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소양강 짜장이라고 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사직서를 냄비로 내는 건 처음 봤다라고 하셨고요. 예. 짜장탕이네. 그리고 김치도 없고. 뭐야 진짜 이거는. 쪼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쪼리면 이제 뿔죠. 예. 검은 사직서라고 하셨고. 주식 대박 났나 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종묘 사직을 넘는 검은 사직이다. 로또 당첨된 것 같다. 자, 이쯤에서 쉬어가는 음식

퀴즈, 음식 사진 퀴즈 드립니다. 요즘 차가운 물에 헹궈서 탱글탱글한 면발을 유지해 먹는 비빔라면 많이들 드시고 계실 텐데 MZ들 사이에서는 비빔라면을 따뜻하게 먹는 것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라디오에서 따뜻한 비빔라면을 먹은 SBS 라디오 DJ가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자, 사진 올려드렸고요. 객관식 1번 황재성, 2번 유민상, 3번 정엽, 4번 딘딘, 5번 김영철. 네, 따뜻한 비빔라면 먹방을 한 SBS 라디오 DJ는 누구일까요? 저도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맞히면 당첨자 두 배로 뽑아서 더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거니까 왠지 유민상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페이크겠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비빔라면을? 왠지 이 정도의 기행이라면 황재성 씨나 김영철 씨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황재성 씨는 맛잘알이라 이런 행동 안 할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MZ들이 먹는 거니까 왠지 딘딘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일단 누군지 모르지만 하차시켜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저는 4번 딘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민상은 먹다가 사진 안 찍는다, 먹기 바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딘딘 찍습니다. 자, 딘딘 10cm에 이러면 안 될 것 같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듣고 오겠습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매일 마시는 물,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햇빛과 물, 바람, 자연에서도 전기를 얻을 수 있죠.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전기를 스스로 만드는 에너지 자립 마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미국 버먼트주 버링턴은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데요. 특히 버려진 나무와 가구로 만든 우드칩으로 전기를 만들어 눈길을 끕니다. 또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의 도시로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주택 설계 단계에서부터 태양의 각도를 반영해 집을 짓는다니까 에너지를 아끼려는 발상이 인상적이죠. 조금의 불편을 감수한 선택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군침 유발 귀로 듣는 먹방 코너 꿈과 음식 사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찍은 음식 사진 그리고 누구랑 뭘 하면서 뭘 드신 건지 음식에 담긴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 또는 배텐 월요일 꿈음사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뜨거운 비빔라면에 대해서 퀴즈를 드렸습니다. 과연 라디오 DJ, SBS DJ 중에서 따뜻한 비빔라면 먹방을 한 DJ는 누구일까요? 자, 힌트를 좀 세게 드렸죠? 정답은 1번 황재성이었습니다. 딘딘 아닙니다. 1921님, 임효빈님, 5183님, 문지훈님, 노승민님. 네. 자, 역시 딘딘은 심리전이었다라고 하셨고, 6016님, 김영철이요. MG 따라하려고 시도하고 사진 찍었을 듯. 땡. 9873님, 하트 수가 50을 못 넘긴 걸 보니 민상이 형이 확실합니다. 틀렸습니다. 두산의 이영하 선수도 뜨빔으로 끓이던데 라고 하셨는데 처음 끓였을 때 몰라서 뜨빔으로 끓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앞발로 뚜시뚜시님, 내가 먹어봤는데 30초 안에 다 못 먹으면 불어 터진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뜨빔을 드실까요? 자, 아무튼 취향 존중하고요. 예. 이름이 영한데 비빔면은 왜 영상이냐라고 하셨고요. 자, 여러분의 먹방 사진 보겠습니다. 5005님, 얼마 전 선도부 친구들이랑 선생님 돈으로 회의실에서 짜장

짜장면 시켜 먹었습니다. 해운대중학교 선도부 파이팅 응원해 주세요. 맞습니다. 와 여기는 짜장면이 옛날 그 녹색 그릇에 오네요. 좋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게 맛있는 색은 아닌데 짜장면을 담으면 참 맛있어 보여요. 예 그릇이 아주 근본의 그릇입니다. 신문지 깔고 먹는 짜장면 최고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되게 근본 넘치는 모습이에요. 예, 책상 위에다가 좀 신문지 쫙 깔고 이 책상 위에 중국 음식 와가지고 신문지 깔 때 그 행복함이 있거든요. 선도부 자랑하려고 선도부 명찰 보이게 찍은 거. 예, 그러네. 양파 위에다 올려놨네. 군만두도 지금 서비스로 좀 온 것 같고 보니까 탕수육도 있네요. 아 좋다. 자, 완두콩이 왜 없냐? 라고 하셨고, 예. 선도부 몇 명인 거냐? 하나, 둘, 셋. 일곱 명 같은데요? 예. 자, 눈치 없이 짬뽕 시킨 애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하나구나. 짬뽕 하나에 짜장면 다섯 개. 예, 아닌가? 하나가 뭐 더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음 6060님 두릅튀김인데요. 까탈스러운 딸도 먹어보더니 뭔데 이렇게 맛있냐고 물었어요. 두릅이라고 하면 안 먹을까 봐 시금치라고 했습니다. 튀김가루에 후추와 소금을 뿌려서 튀겼습니다.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크, 요즘 두릅철이죠? 예, 비쌉니다. 저도 두릅 좀 먹었는데 얻어먹었는데 맛있어 보이네요. 기가 막힙니다. 예, 향이 아주 그냥 채태자가 신발은 튀겨도 맛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맛있을걸요?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드리고요. 시금치 튀김이 더 이상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금치 튀김은 뭐야? 자, 7199님 장모님 모시고 갔던 식당입니다. 우와, 이 뭐야. 나물 가짓수가 살벌한데 하나하나 다 너무 맛있습니다. 나물 러버, 장모님 취향 저격했어요. 아, 맛있다고 극찬받아서 놀러 오실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보니까 보리밥 대접으로 있는 것 같고요. 비벼 드시라고. 그 다음에 잡곡밥에다가 좀 반찬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일단 쓱 봤는데 20개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조기, 굴비, 그리고 보쌈. 크, 기가 막힙니다. 요거는 이제 고기로 시작해서 조기 좀 먹다가 비빔밥으로 끝내야죠. 와, 반찬들이 진짜 이거 몇 개야. 하나씩만 다 먹어도 이거 배부르겠다. 남양주인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30찬, 그죠? 딱 봐도 이제 20개가 넘고 30찬입니다. 배영에게는 저거 한 끼일 듯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수저 커버에 이름이 있어서 검색해봤다. 남양주, 그럼 멀지 않네. 서울에 사는 분들도 한번 가볼만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적의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거구나 라고 하셨고요. 예. 자, 다음 2221님 야구장에 들고 갈 간식으로 스행땡으로 육포를 만들었어요. 레시피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새까맣게 탄 게 몇 개 나왔습니다. 야구장에서 꺼내서 먹는데 참숯 먹냐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경기마저 크게 져서 제 마음도 숯검댕이가 됐습니다. 누렁아 암 걸린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왜 아스팔트를 먹냐라고 하셨고 저 정도면 한강짜장이랑 결승전 해야겠다. 예, 갑자기 저 컬러 가냐. 이게 바로 숯팸인가요? 라고 하셨고요. 암세포 야호라고 하신 분 있고요. 숯팸 벼루 에디션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왜 먹을 먹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스탱을 화형시킨 건가? 화장시켜주는 건가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야, 한강짜장을 이길 줄은 몰랐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마이야르라고 하기에는 아예 그냥 새까맣습니다.
갈면 먹

눈물 나올 듯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버리려면 곱게 버려라. 예, 블랙 에디션 아닌가요? 이건 성재형도 거른다. 뭐야? 자, 다음 6698님. 어머님께서 주신 닭고기와 찰밥을 데워서 먹었습니다. 반찬도 어머님께서 주신 거고요. 어머님께 남편이 사진도 보냈어요. 저는 간호사라 나이트 출근 중입니다. 맛있겠네요. 예,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엄마 방패라서 뭐라고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애사비가 옆에 있네요. 시어머니 방패. 예, 간호사면 엄청 고생할 텐데, 예, 잘 먹고 다녀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음료 광고 하는 거 아니냐 쳐내라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아무튼 사진을 이렇게 잘 찍으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맛있어 보입니다. 딱 봐도 간이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고, 짭조름한, 예, 닭고기랑 찰밥이 지금 이제 엉겨 붙어 있어요. 예. 자, 수저가 많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수저가 아주 윤기가 나네. 그리고 어떻게 흠집이 거의 없네. 어떻게 이렇게 반딱반딱하지? 이전 사진 보고 나니까 안 탄 것만으로도 맛있어 보인다. 수저가 너무 깨끗해서 천장이 바로 비친다. 그러니까 천장에 등이 3개짜리 붙어있는 등을 쓰시네요. 설거지 비법 좀 공유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숟가락에 남편 얼굴 비쳐요. 그러니까 남편 얼굴이랑 본인 얼굴이 둘 다 비쳐요. 이게 식세기로 하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저 정도면 이가 없는 사람이 수저 쓴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앞사진 숯팬 보고 났더니 약간 덜 익은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7800님.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집들이를 오셔서 도다리와 광어, 도미로 한 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식 요리사입니다. 오! 그러면 회를 직접 뜨신 거네요? 이야! 와! 사진 각도 왜 이러냐? 목 부러지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왜 90도로 돌려... 이게 좀 회전시켜서 주시지? 자, 일단 회오리 공법으로 회가 딱 소용돌이 치는 모양으로 플레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자, 양이 좀 적다라고 하셨고, 베텐러는 어디에나 있다, 너무 얇다, 많이 아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마리씩 다 회 뜬 게 아니에요. 그죠? 좀 아껴놨습니다. 보니까. 네. 야, 와, 너무 맛있겠다. 플레이팅은 진짜 잘하. 근데 쌈장이랑 와사비랑 간장. 요거는, 요거를 왜 약간 사오신 것 같은 느낌이지? 배달시키신 건가요, 혹시? 회는 저렇게 얇게 떠야 맛있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환경 점수 마이너스 드립니다 라고 하셨고, 1인분 같은 3인분 잘 봤습니다. 천사채가 없어서 감점이요. 천사채 있긴 있어요. 예,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 차림비 비용만 낸 거 아니냐. 그래요. 자, 다음은 유가은님. 쓸쓸한 야식으로 만화책을 읽으며 에피타이저로 조땡바 상어를 먹었어요. 상어가 해부대 있군요. 상어 내장은 딸기 맛입니다. 이게 근데 사진을 왜 이렇게 찍은 거죠? 조땡바인데 어감이 좀 안 좋네. 조스땡. 예, 초점 좀 맞춰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 방금 맛있는 회 보고 조땡바로 오니까 꼭 상어 회 같아. 예, 왜 이렇게 불량해 보이지? 불량식품 느낌이지? 그리고 이상한 각도로 베어 드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퀴즈 나갑니다. 이번 퀴즈는 오디오 음식 퀴즈고요. 지금부터 땡튜브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채널에서 가져온 먹

0: 먹방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화정 씨의 먹방 소리를 잘 듣고 어떤 음식을 먹는 건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들러주시죠.
1: 너무 맛있으니까 웃음이 나와. 너무 맛있어. 하나 사가지고 쫙 둘러앉아서 먹는데 혼자 먹으니까 더 행복합니다.
0: 자, 땡튜브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채널에서 가져온 먹방 소리인데요. 어떤 음식의 먹방 소리였을까요? 너무 쿰척쿰척이에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객관식입니다. 1번 킹크랩, 2번 독도새우, 3번 석화찜, 4번 간장게장. 네. 자, 저도 같이 맞춰보겠고요. 여러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맞히면 당첨자 두 배로 뽑아서 더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화정 누님이 먹은 거면 건강식일 거다 추정하신 분 있고요. 방금 김영철이 성대모사 한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뭘까요? 일단은 해물인 것 같습니다. 킹크랩이냐, 독도새우냐, 석화찜이냐, 간장게장이냐. 자, 뭘까요? 저는! 네 가지 가다가 뭐랄까 건강식 같아가지고 후루룩 소리가 많이 났으니까 간장게장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노래는 다영의 What a Girl to Do 듣겠습니다.

자, 최화정 씨가 먹은 음식, 이 먹방 소리는 대체 뭐였을까요? 1번 킹크랩, 2번 독도새우, 3번 석화찜, 4번 간장게장. 저는 간장게장을 택했습니다. 정답은 킹크랩이었습니다. 1번 킹크랩. 7414, 윤성화님, 2305, 백승민님, 7596님까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휴, 저 헛돼지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저 형 상품 안 주려고 작정했다. 예. 킹크랩을 어떻게 후루룩 하지?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킹크랩을 어떻게 후루룩

소리가 많이 나게 먹은 거지. 어쨌든 뭐 육즙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후루룩이면 킹크랩 맞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요? 킹크랩은 뭔가 이렇게 딱 다리에 있는 그 살을 쏙 빼가지고 그것만 먹는 건데 물에 말아 드셨나 보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누가 살을 미리 다 발라놔서 그거 먹은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여럿이 먹다가 혼자 먹어서 너무 좋다라고 했다는 게 그게 생각해보니까 약간 힌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맛살만 먹어봐서 몰라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밥상 사진도 보겠습니다. 강정규님, 근속 5년 포상으로 안식휴가 10일을 받아서 개인 연차까지 붙여서 약 3주간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음식을 좋아해서 한식이 크게 생각나진 않았는데 막바지에는 찾게 되더라고요. 일본에서 먹은 김치찌개입니다. 현지 김치와 일본식 육수가 베이스라 다소 달달했어요. 추가로 시킨 땡초 바지락탕이 더 취향이었던 건 안 비밀. 역시 한식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허, 일본에 가서 한식을 찾으셨다. 김치찌개가 달다? 아, 요거는 좀 싫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도 앞에 생맥주는 아주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땡초 바지락탕이 훨씬 더 맛있어 보입니다. 시원해 보이고요. 예, 일본까지 갔는데 그걸 왜 먹었냐? 약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뭔가 그 달달보다는 김치찌개는 역시 칼칼 쪽이 압도적 한 8대 2 정도의 비율을 보여줘야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영봉님, 튀김 우동이 먹고 싶어서 냉동실에 있는 간편식 깻잎전을 부쳐서 먹었어요. 튀김 우동 느낌은 살짝 나는데 바삭한 맛은 없었습니다. 집밥 튀김 우동이라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먹긴 싫어요.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깻잎전 잘 드셨는데요. 이게 사실 전이 있는 우동이랑 없는 우동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바삭한 거는 그러니까 살리지 못하신 것 같지만 예, 딱 봐도 눅눅하다라고 하셨고요. 옆에 시치미는 왜 있냐? 시치미 괜찮죠. 예, 꿀꿀이죽 같다, 덮밥 같다, 제사 지내고 먹는 그 잡탕 같다. 잡탕이라니요. 예, 전우동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예, 맛이 좀 그랬다 인정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쇼리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르노.
8: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0: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Think Wider 르노 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1: 르노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4: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5: 배성재의 텐, 꿈과 음식 사이 함께했고요. 소개된 모든 밥상에는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밥상 후보. 수라상 같은 한식 뷔페. 33개 민족 호떡. 돌판짜장. 그리고 돌판짜장을 비웃는 것 같은 검은 사직서 물짜장. 그리고 30개의 반찬. 나물 한 상. 모든 걸 제치고 오늘의 밥상은 숯 햄입니다. 네, 이걸 이길 수가 없죠. 예, 검은 사직서. 예, 이것도 아 이건 사직서가 아니지 참. 예, 이건 그냥 먹햄 그 자체. 어우, 예, 대단합니다. 고구마 간장 게장을 추가로 보내드리고요. 자, 여러분의 음식 사진 월요일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카더가든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입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정치권에서 격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연일 치솟는 환율이 먹거리 물가 부담도 키우고 있습니다.
2: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3: 시사가 지게 올 때 도시탈출 거투쇼.
4: 제18회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26 허비 행.

0: 콕, 존 바티스트, 자넬 모네, 아트로 산도발, 도겸 승관, 시엔블루, 에픽하이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와 함께 즐기는 화려한 봄날의 음악축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올림픽공원 전체 관람가.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우리 돼지 포크베

0: 시크밸리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SNS에서 얼음 공부법이라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컵에 얼음을 채워놓고 그게 다 녹을 때까지 집중해서 공부하는 건데요. 아무리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이라도 작은 목표 하나만 세워놓으면 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이뤄내고 싶은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으로 5월 18일 월요일 딘딘 뮤지카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요즘 SNS에선 얼음 공부법이라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컵에 얼음을 채워놓고 그게 녹을 때까지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시로 저한테 가져온 사진을 봤는데 티셔츠가 스탠포드예요. 이런 분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입니다. 얼마나 걸릴까? 얼음이 눈에 녹는 게 보이니까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몸 쓰는 것들이나 뭐 유산소 같은 거 할 때 시간 정해놓고 하면은 오히려 그 굉장히 극한일 때는 그 초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공부하는 거라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이게 막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더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끝내야 될 게 있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끝낼 때까지는 그래도 뭐 아무리 늦더라도 좀 하려고 하는 편이라 저는 크게 저한테는 뭐 필요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뮤직메카 씨와 함께하는 심야음악당 준비되어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닭고기 하면 하림.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가격이 차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

0: 안전푼에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회사에서 점심 먹고 너무 졸려서 잠깐 눈만 감고 있으려 했는데 깜빡 잠이 들어버린 거다. 화들짝 놀라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척 연기하려던 순간 타이밍 좋게 들어오신 사장님. 점심은 먹었지? 고생이 많어.

있고 턱 깨고 자면 막 크게 막 잠이 드는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들도 자면 안 깨웠어요. 왜냐면 얘네가 일어나 있으면 장난치고 이러니까 오히려 수업 분위기를 좀 해치는 느낌이라 그냥 자는 애들은 아 그냥 냅둬 약간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도 수업하실 때 한 반에 32명 있는데 막 18명이 자고 있고 이러면 진짜 화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근데 그렇다고 걔네를 한 명 한 명 또 다 혼내기에는 또 너무 귀찮아지고 수업이 자, 사연 보내주신 강정우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에도 열려있습니다. 자, 저는 브레이브걸스의 Rollin 그리고 보이넥스트워의 오늘만 I love you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2410님이 요즘 야간 근무가 많아져서 밤늦게 퇴근할 때가 많은데 겨우 30분 운전해서 집에 가는데 눈이 막 감겨서 처음으로 졸음 방지껌을 사봤습니다. 매워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저는 근데 사실 졸릴 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거 막 씹고 뭐 하고 막 창문 열고 달리고 통화하고 뭐 해도 아 쉽지 않죠. 그럴 땐 진짜 졸음 쉼터나 잠시 차를 세우고 약간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운전할 때는. 예. 사실 제가 뭐 진짜 졸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운전할 때가 제일 참기 힘들고, 그거 말고는 뭐 촬영 중에는 사실 아 맞아 촬영 중에도 VCR 볼 때 좀 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릴 때는 좀 졸음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서 점점 좀 졸려하는 경우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은. 예. 8003님이 이번 주말에 6살 딸의 생일파티를 하려고 초대장 만들고 있어요. 옛날 감성 살려서 팝업 카드 만들고 있는데 손이 커져서 그런가 가위질하는 것도 힘드네요. 그래도 딸의 친구들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주셨는데, 아 6살 딸을 위한 생일파티. 아 이건 기억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유치원 때 처음 친구 생일파티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친구 집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엄마가 애기들 데리고 놀이터를 같이 가줬어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막 놀았던 그 기억이 아직 있어요. 예. 그게 첫 생일파티라는 개념을 예, 제가 경험했었던. 예.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막 생일파티 하고 싶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선 뮤직메카씨와 심야음악당 함께하고요. 저는 자이언티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소란의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음악이 배경이 아닌 주인공이 되는 시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음악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봅니다. 뮤직메카와 함께하는 심야의 음악탐험, 여기는 심야음악당입니다. 자,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중 한 분을 골라 그분의 음악부터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음악 크리에이터 뮤직메카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음악 코사가 뮤직메카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 뭐 근황 좀 뭐 하실 게 있으신지
1: 또 준비해왔습니다. 네, 오늘 또 주제에 맞춰서 네. 준비해왔는데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영화 마이클이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또 보고 왔습니다.
0: 아, 보셨어요? 네. 별점 몇 점?
1: 제가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제가 마이클 잭슨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0: 그래? 근데 네. 아마 그때 콘텐츠를 또 최근에 마이클 잭슨을 만드시면서 좀 더 약간 빠져든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1: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네네. 저번 주에 이제 프린스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프린스 편이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입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잭슨
0: 그래?
1: 편입니다.
0: 그래요? 원래 네. 원래 무조건 막 막 프린스가 천재라고 막 네. 마이클 잭슨은 그냥 팝의 황제다 뭐 이랬었는데
1: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 진짜 황제에 닿았습니다.
0: 그래요? 영화 보면?
1: 예, 예. 지금 하루 종일 마이클 잭슨 노래 듣고
0: 제가 빠졌구나.
1: 부모님이랑 보러 갔거든요.
0: 네네.
1: 근데 아버지가 좀 이런 거 팝에 대해 약간 문외한이세요. 근데 아버지도 그거 보시고 뭐 울컥했다고.
0: 진짜?
1: 네.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예전에 이제 마이클 잭슨 그 콘서트 리허설 영화 This Is 있잖아요. 그거 같이 보면서 마이클 잭슨 이렇게 천재가 떠났다 갔다.
0: 그래요?
1: 네, 아버지께서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0: 근데 궁금한 게 그 책 뭐 음악 관련된 뭐 보헤미안 랩소디도 있었고 이렇게 뮤지션들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원탑이었나요?
1: 그 정도는 아니고.
0: 그게 뭐야?
1: 오락적인 요소로서 정말 재밌는 영화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0: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게 갈리더라고 찬반이. 그러니까 진짜 골수 마이클 잭슨의 팬들은 이거는 마이클 잭슨의 뭐 마이클 잭슨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만든 영화다. 약간 이런 반응들이 또 있고.
1: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마이클 잭슨을 계속 이렇게 회자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 있어서 정말 좀

0: 좋게 생각을 합니다.
1: 어디까지 네. 나와요 영화가 스토리가?
0: 아, 그게 스릴러까지예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 투를 예고를 아 이거 스포가 되려나? 하여튼 투를 예고를 하더라고요. 예.
1: 아 그래. 예. 오. 그럼 투가 나오면 조금 더 반전이 있겠네요.
0: 네, 그럴 수도.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 이번 영화 제목이 마이클이었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 영화는 잭슨? 잭슨으로. 아. 예. 오. 사실 근데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가 약간 90년대 이후가 좀 이렇게 파란만장하거든요.
1: 우여곡절 예. 많죠.
0: 그것도 보면 또 어떨까 또 기대가 되네요. 예.
1: 좋습니다. 자, 심야음악당에서 44번째로 다룰 아티스트는 누군지 예, 네. 소개해 주시죠.
0: 우리 오늘 심야음악당에서 44번째로 다룰 아티스트 바로 팝의 왕제 마이클 잭슨 못지않은 그의 여동생이자 팝의 여왕 자넷 잭슨입니다.
1: 아 근데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싶은데 예, 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싶은데 그 너튜브에 예. 저희 라디오 전에 예. 자넷 잭슨이 올라온 걸 제가 봤거든요.
0: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약간 돌려막기 하시는 거 아닌가?
0: 아, 아니 원래. 아,
1: 그리고 그리고 프린스가 또 나오면서 아. 그 마이클 잭슨과 에피소드도 또 많이 나왔고.
0: 저번에 네네. PD님이랑 네네. 이미 네네. 주제를 얘기를 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요. 그 영 컨텐츠 올라오기 전입니다.
1: 아 그래요. 아 뭐 저는 뭐 충분히 아 괜찮다 했는데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너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예. 라디오를 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너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하니까 저는 네. 뭐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리고 네. 이 시의성을 또 따져야 되니까 네네네. 저번에 우리가 마이클 잭슨 다루지 않았습니까?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자넷 잭슨도 한번 또 다뤄야죠.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1: 네 자넷 잭슨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이게 팝의 왕자 마이클 잭슨이 위상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네. 우리 자넷 잭슨도 이해 못지않게 이제 위상이 어마무시하거든요.
1: 그래요? 근데 네. 사실 이게 좀 모르는 사람들은 자넷 잭슨은 그냥 약간 그냥 뭐 마이클 잭슨 동생이어서 좀 빨 받은 거 아닌가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마이클 잭슨의 이름값이 너무 커서 그런 거지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유독 이 자넷 잭슨의 위상이 네. 이상하게도 좀 낮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팝의 여왕 하면 네. 마돈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자넷 잭슨도 이해 못지않게 커리어가 어마무시합니다.
1: 그래요?
0: 예, 이게 기록을 보자면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네. 4연대에 걸쳐 모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했습니다.
1: 오~
0: 예, 그리고 역대 빌보드 싱글 차트 아티스트 7위.
1: 오~
0: 여성 아티스트로만 봤을 때는 3위입니다. 역대.
1: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예. 마이클 잭슨의 아 그래 초반에는 있겠지만 후반에는 본인이 어쨌든 증명하는 거니까.
0: 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빌보드 선정 90년대 톱 아티스트 몇 위일 것 같아요?
1: 90년대?
0: 예.
1: 8위?
0: 2위입니다.
1: 오, 1위가 누구예요?
0: 1위 아 잠깐 1위를 제가 안 주고 왔는데 1위가 아마 마이클 잭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1: 왜 2위라고?
0: 예, 2위입니다.
1: 어, 진짜요?
0: 아, 1위가 머라이어 캐리예요. 아, 지금 생각났네. 예, 머라이어 캐리고 2위가 자넷 잭슨.
1: 오, 대단하네.
0: 90년대만 봤을 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앨범이 6천만 장 이상 판매. 근데 이게 또 대단한 게 흑인 음악으로만 이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예, 약간 흑인 음악이 약간 인종 쪽의 음악이래. 요새는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되기는 했는데 네. 이때는 약간 흑인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흑인 음악.
1: 네.
0: 근데 이 흑인 음악으로만 이 성과를 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고 이 자넷 잭슨이 이제 흑인 음악을 주류로 올리면서 뭐 뉴잭 스윙, 펑크, R&B, 소울, 힙합 뭐 이게 흑인 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 자넷 잭슨이 또 이 퍼포먼스랑 댄스가 마이클 잭슨 못지않아요. 이 댄스와 퍼포먼스가 나중에 이제 후에 나올 비욘세,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제니퍼 로페즈 이들이 수많은 여성 댄스 가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우리 자넷 잭슨이 어떻게 이 오빠 마이클 잭슨 못지않는 네. 이런 위상을 쌓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자넷 잭슨은 잭슨 패밀리 10남매 중 가장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제 형제들과 함께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잭슨 5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1: 네.
0: 이때 아버지가
1: 엄청
0: 아, 네. 엄청 통제했잖아요. 네, 네. 자넷 잭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이제 자넷 잭슨은 연예계에 관심 없었고 네. 이게 공부해가지고 아, 난 뭐 엔터테이너 업계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또 가만두지 않았어요.
1: 진짜?
0: 우리 막내 너무 귀엽다. 우리 막내도 TV 나와야지 가수 해야지.
1: 근데 마이클 잭슨이랑은 몇 개 차이예요?
0: 마이클 잭슨이 8번째.
1: 아, 네. 네. 네.
0: 그리고 이제 뭐 이래서 뭐 거의 반강제로 네. 뭐 연예계 생활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0: 가수가 아니었어요. 이제 뭐 버라이어티 쇼, 시트콤, 드라마 등에 이제 출연하면서 이제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15살이 되던 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수 활동을 시작합니다. 역시 근데 이 첫 번째 앨범, 두 번째 앨범이 아버지 이제 총괄 프로듀싱 아래 나왔는데 망했습니다. 네. 망해가지고 아 제넥 잭슨이 아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빨리 벗어나야겠다. 오빠는 이제 아버지한테 벗어나가지고 큰 성공을.
1: 근데 이 그럼 궁금한 게 자니 잭슨이 나올 때는 마이클 잭슨이 이제 아빠 손을 벗어난 때였나요?
0: 네, 오프 더 월 내고 이제 자니 잭슨 첫 번째 두 번째 앨범 내는데 망하고 이제 스릴러가 나오기 전에 이제 나온 거죠.
1: 아 오케이 오케이.
0: 그래서 첫 번째 일탈을 하나 저지르는데 18살 때 드바지라는 그룹 아시나요? R&B 그룹?
1: 아,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드바지 또 가문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잭슨 5처럼 드바지 형제 남매로 이제 구인. 거기서 이제 제임스 드바지와 가족도 몰래 결혼을 해버려요.
1: 너? 그거 일탈이 아닌데? 네. 어쨌든.
0: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제임스 드바지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가지고 결혼생활이 이제 순탄치가 않아요.
1: 그러겠지.
0: 예, 그래서 1년도 채 가지 못해서 이 결혼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탈 또 하나 저지른데 아버지를 이제 매니저 자리에서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1: 본인이?
0: 예, 마이클 잭슨도 아버지를 해고시켰거든요. 네,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 노발 대발 딸 빼앗겼다고 나 없이 니네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때 이제 자니 잭슨은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프로듀서 지미 제멘 테리 루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 심야 음악당에서 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많이 언급된 뮤지션 누굽니까?
1: 프린스?
0: 예, 프린스. 또 영향이 있습니다.
1: 어떤 영향이?
0: 원래 지미 제멘 테리 루이스가 그 프린스가 더 타임이라는 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멤버였어요. 근데 거기 하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새로운 매니저가 둘이 자넥 잭슨이랑 지미 제멘 테리 루이스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 둘이 잘 좀 해봐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세 번째 앨범 컨트롤입니다.
1: 아... 예. 자 그럼 일단 그 노래를 두 곡을 먼저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자 그럼 컨트롤에 실린 When I Think of You랑 또 컨트롤에 실린 What Have You Done For Me Lately 이 두 곡 한번 듣고
1: 이 두 개가 이제 좀 성공한 앨범에 수록된 곡 네 자 그럼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자넷 잭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제 방금 들으신 두 곡이 담긴 컨트롤. 이제 네. 제목대로 아 이제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한다. 이거 선언문 같은 작품인데 네네네네. 이 앨범 좀 중요한 게 뉴잭슨이 거의 시초가 된.
0: 아, 이 앨범이요? 예,
1: 그런 시작과 같은 작품이고 네네. 이게 앨범이 또 이제 훗날 80, 90년대 R&B 음악에 또 큰 영향을 끼쳤죠. 네. 그리고 이때가 이제 MTV 시대이지 않습니까?
0: 아, 개국대. 네. 네네네.
1: 오빠처럼 자 뮤직비디오 잘 활용해가지고 네. 이 아홉 곡인가 있는데 그 중에 여섯 곡을 뮤직비디오를 찍어요.
0: 예, 근데 자넷 잭슨에게 이렇게까지 투자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1: 가능성을 봤겠죠.
0: 근데 네. 그때 이미 마이클 잭슨이 좀 터진 이후인가요?
1: 네, 그렇죠. 오프 더 월 그 이후죠.
0: 아 그러면은
1: 스릴러 전. 네.
0: 아 그래? 근데 여덟 곡 중에 여섯 곡을 뮤비를 찍게 해줬다고요? 희한하네. 네.
1: 네, 아무튼. 네. 네 그래가지고 자넷 잭슨은 이 뮤직비디오 보면 아 이 뛰어난 군무 퍼포먼스 네. 막 선보여요.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자넷 잭슨도 MTV를 시대를 대표하는 팝스타가 되죠. 네. 처음에는 이제 84위로 데뷔했는데 역중해가지고 빌보드 앨범 차트 1위까지 오릅니다. 네, 아까 이제 방금 들으신 When I Think of You는 빌보드 네. 싱글 차트 1위. 그리고 What Have You Done For Me Lately는 4위. 네. Nasty 3위. 컨트롤 5위. Let's Wait a While 2위. 오. 미국에서만 630만 장 판매, 네. 전 세계적으로 천만 장 이상 판매하면서 큰 성공을
0: 야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이클 잭슨을 넘볼 수 있을 정도로 아, 갔네요. 예, 그 스릴러 나오기 전이니까.
1: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이후 이제 레이블에서 컨트롤이 이제 터졌으니까 네네. 컨트롤 2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데 자넷 잭슨이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잡혀요. 1989년 1월에 네? 클리브랜드에서 이제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네네, 봤는데 네네, 네네, 네네. 이거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아 내가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야겠다. 대신 자기는 이제 댄스 음악을 하니까 여기에 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앨범을 내야겠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더 가가지고 가상의 국가 리듬 네이션 네. 리듬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약간 청년 운동 컨셉으로 10대들에게도 어필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나온 앨범이 바로 자넷 잭슨의 1989년에 나온 리듬 네이션 1814라는 앨범입니다. 자, 또 이 앨범이 약간 진지할 것 같잖아요.
0: 굉장히 진지해. 네. 굉장히 진지해야 되는 앨범인데요.
1: 네. 네. 약간 설교처럼 풀어내지 않고 강렬한 비트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10대들에게도 이제 약간 이런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전하는 네. 그런 앨범이었고 이 특히 타이틀곡 리듬 네이션 뮤비가 지금까지 회자되는 엄청난 뮤직비디오인데 이때 자넷 잭슨이 군복 같은 걸 입어요. 군복을 입고 딱 뒤에 딱 성별과 인종을 막론한 그런 거 이제 가리자고 아예 흑백으로 해가지고 네. 수십 명의 댄서들과 함께 칼군무를 추는데 네.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퍼포먼스. 이 뮤직비디오 컨셉이 이제 나중에 이게 뮤직비디오 영향을 큰 영향을 끼치게 네. 되죠. 그 너튜브를 찾아보시면 소녀시대가 이 리듬 네이션을 커버한 게 있어요.
0: 오 그래요?
1: 네,
0: 오.
1: 뭐
0: 언제?
1: 좀 됐어요. 아, 소녀시대 한창
0: 초반 때 네. 아니면은.
1: 한 중반 때 한 것 같아요.
0: 이미 약간 누나들일 때, 예, 예, 약간 예. 소녀시대 누나들로 딱 올라왔을
1: 네,
0: 때요.
1: 예, 그때 이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찾아보니까 또 SM의 메인 작곡가인 유영지 씨가 자넷 잭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해요.
0: 그래.
1: 네. 또 이 앨범은 또 엄청난 히트를 기록합니다. 일곱 개의 싱글을 냈는데 네 곡이 무려 싱글 차트 1위.
0: 야.
1: 앨범 차트 4주 연속 1위. 또 미국에서만 600만 장 이상 판매. 그리고 1990년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록되면서 이 앨범으로 인해서 이제 자넷 잭슨은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예 최정상급 팝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0: 스릴러 이후인가요?
1: 이건 스릴러 이후죠.
0: 근데 이 정도 되면 아 근데 스릴러가 너무 터져가지고
1: 네.
0: 이 정도면 이제 잭슨이 약간 아 자네사 아 마이클이 야 자네사 우리 이제 콜라보해도 될 느낌인데
1: 합니다. 예,
0: 자네사
1: 예,
0: 우리 하나 하자 자네사 우리 하나 말아보자
1: 아, 아직 부족합니다. 야,
0: 아 그래?
1: 좀 키워봐 네 체급 아, 좀 키워봐
0: 해, 이거야?
1: 그리고 후회하기만 합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이제 93년 5월에 다섯 번째 네. 앨범 이제 자넷을 발표하는데 네. 앨범 제목이 전에 데뷔 앨범이 자넷 잭슨이었거든요. 네네. 여기서 잭슨을 빼버리고 자넷으로 발표해요.
0: 아, 나 이제 잭슨 없어도 돼. 나 그냥 자넷이야. 이거.
1: 이때도 약간 이제 오빠한테 많이 비교당하고 아, 이 사람들이 야, 계속 성공할까?
0: 너 이게, 잭슨 빨이다 예. 약간 이런 거구나.
1: 하지만 이 앨범에서 이제 자넷 잭슨이 가족의 후광에서 벗어나 잭슨이라는 이름을 빼고 아예 자넷이라는 이름으로만 설명 가능한

0: 가 되기를 이제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이 앨범은 약간 욕망,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면서 뭔가 좀 더 성숙한 자넬 잭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자신의 뭐 이런 성적 욕구를 막 감추지 않고 막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주 솔직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자켓도 아주 좀 약간 섹시하게 좀 찍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 중심의 섹슈얼리티가 담긴 자넬은 이제 훗날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뭐 크리스 아길레라 뭐 이거 큰 영향을 끼쳤고 뭐 이 힙합과 R&B를 기반으로 이제 뭐 세련되게 풀어내면서 빌보드 앨범 차트 6주 연속 1위.
1: 오.
0: 700만 장 판매.
1: 오.
0: 전 세계적으로 1,400만 장 이상 판매.
1: 오.
0: 하고 TMI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의 If라는 곡이 싱글 커트가 되는데 이 곡 뮤직비디오에 G.O.D 박준영 씨가 잠깐 나옵니다.
1: 아~ 네. 네. 오 그래요? 네. 오, 네 유튜브인이었는데 중이요. 네.
0: If라는 곡을 한번 뮤직비디오에서 박준영 씨를 한번 찾아보세요.
1: 오~ 네. 야, 근데 이 정도면은 자네사 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자 일단 저희 노래를 좀 듣고 3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국만 어떤 노래 일단 들을까요?
0: 한국 들으면 리듬네이션에 담긴 네. Miss You Much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 곡은 이제 뭐 빌보드 싱글 차트 4주 연속 1위 한 곡입니다. 네. 이 곡 한번 듣고 오시죠.
1: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듣고 저희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뮤직맨카님과 심야음악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넷 잭슨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컨트롤, 리듬 네이션, 네. 자넷으로 4연속 대박이 터진 자넷 잭슨은 이제 마이클 잭슨, 오빠 마이클 잭슨과 동등한 위치가 돼가지고 슬슬 이제 콜라보 얘기가 나왔겠죠?
1: 아, 근데 동등했어요? 동등하진 않았죠. 그래도 아, 그렇죠? 마이클이 더 예, 위죠.
2: 예, 어. 약간 마이클 잭슨이 뭐 더 위인 감이 있죠.
1: 그러니까 예. 약간 악뮤도 보면은 예, 예. 이찬혁 씨가 솔로 앨범을 내면 조금 예. 더 빛 조금 더 이슈를 받잖아요. 그렇다고 수현 씨 앨범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수현 씨도 예. 굉장히 인기 많지만 네, 약간 예. 그런 느낌인가?
2: 아, 애매한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났다. 네, 둘 다 엄청났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95년 마침내 이제 오빠 마이클 잭슨과의 첫 공식 듀엣곡 스크림이 발표됩니다. 이 곡은 마이클 잭슨의 앨범 히스토리에 네, 수록된 네, 곡인데 네. 당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여러 루머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네, 그래서 막 언론사들이 황색 언론이 왜곡된 사실 막 퍼뜨리면서 이 스크림은 그래서 이 언론에 대해 마이클 잭슨이 상당히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마이클 잭슨이 가사에 욕을 안 넣잖아요.
1: 그렇죠.
2: 이 곡엔 욕이 있습니다.
1: 진짜? 네. 들어보고 싶네. 네.
2: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 목소리 톤도 상당히 분노에 있어요. 그냥 해서 록적으로 약간 부르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 네. 자넷 잭슨은 우리 오빠는 이게 지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곡에 참여를 했는데 참고로 당시 이 스크린 뮤직비디오 제작비만 700만 달러가 투입이 돼가지고
1: 700만 달러 네. 얼마요? 7 밀리언 달러? 네. 그러면은 한 지금 환율로는 한 90억 될 텐데? 네.
2: 역대 가장 비싸게 제작된 뮤직비디오로 이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 와, 진짜? 네.
2: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 그래. 당시 기술로는 네. 엄청났죠.
1: 진짜 네. 지금이었으면 한 3억에 말 수 있지 않을까?
2: AI로 뚝딱
1: 그러니까 그 금방 말 텐데 네.
2: 그 구독료로 끝날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이때는 그랬기 때문에 많이 들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이제 자넷 잭슨이 이때부터 약간 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1: 왜?
2: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받았던 외모 컴플렉스, 뭔가 가족 관계 압박, 그리고 예전에 했던 이혼 등이 이게 자넷 잭슨 깊은 마음 속에 상처로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끊임없는 성공 압박까지 붙이면서 막 우울증, 신체 이형증, 막 폭식증, 거식증에 막 시달렸다고 해요. 근데 우리 자넷 잭슨 누님은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막 술,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음악으로 이제 풀어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앨범이 우리 자넷 잭슨의 최고 명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여섯 번째 앨범 더 벨벳 러프입니다. 네. 이 앨범은 이제 예전처럼 약간 화려하고 댄서블한 음악이 있기는 한데 좀 자제를 하고 팝과 R&B를 기반으로 막 재즈, 포크, 하우스, 테크노, 트립팝 등 이제 여러 이제 음악들을 통해 자신의 뭔가 어둠과 불안, 막 우울함을 거리낌 없이 풀어냈죠. 게다가 이때 당시 약간 메인스트림 팝에서 이제 다루기 어려웠던 막 동성애, 막 가정폭력, 에이즈 문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앨범을 통해서 자넷 잭슨이 그 LGBTQ의 아이콘이 또 되기도 해요.
1: 그래요? 네.
2: 그래서 어두운 주제여서 그런지 막 예전처럼 막 큰 판매량 안 해였지만 네.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는 했고 뭐 자넷 잭슨 최고 명반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들어도 상당히 세련됐거든요. 저는 뭐 자넷 잭슨 음악을 안 들어보시는 분들께 이 더 벨벳 루프를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1: 그러니까 만약에 자넷 잭슨의 앨범을 좀 처음 들어보고 싶은

0: 근데 어떤 네. 걸 들을까요? 하면 요 앨범을
1: 예, 전 이 앨범을 상당히 추천합니다. 오케이. 약간 컨트롤이랑 리듬네이션도 좋은데 네. 그 80년대 바이브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앨범은 상당히 좀 세련되고 요즘 들어도 상당히 촌스럽지 않고 상당히 좋습니다.
0: 일단 노래를 좀 두 곡 정도 예,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세 곡은 못 듣나? 지금 저희가 토크가 꽤 길었어가지고 노래를 좀 세 곡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1: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그 자넷에 실렸던 네. That's the way love goes 네, 이 네. 뭐 싱글 차트 8주 연속 1위 곡입니다. 세 곡 가능한가요?
0: 그러면? 네 가능합니다. 네,
1: 그러면 또 우리 마이크 잭슨과 자넷 잭슨이 함께한
0: 스크림
1: 네 스크림 네. 이 곡은 당연히 1위를 할 줄 알았는데
0: 못했어?
1: 네 5위로
0: 그래요?
1: 네, 생각보다 낮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0: 아니 굳이 뮤비를 7밀리언 달러를 박았는데
1: 네, 이 곡이 좀 들어보시면 네. 좀 잘, 마이크 잭슨 곡 닿지 않아요. 좀 세요.
0: 아 왜냐면 그
1: 공격적이고
0: 사회적 분노를 좀 네. 담고 싶으니까.
1: 야 그리고 이제 97년에 나온 더 발벨로프에 실린 Got Is Gone이라는 곡인데 네. 이 곡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래퍼 우리 큐팁 형님이
0: 큐팁 좋아하세요?
1: 네. 큐팁 형님이 이제 피처링했고 네. 우리 포크의 대부 네. 조니 미첼이 또 피처링하면서 또 화제가 된 곡입니다.
0: 큐팁을 저는 약간 한국의 키네틱 플로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큐팁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0: 약간 이런 느낌이라 예, 큐팁은 약간 예, 키네틱 플로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1: 죄송합니다. 큐팁 형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세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넷 잭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2000년대가 되면서 또 이제 새로운 신진 세력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0: 그렇죠.
1: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제니퍼 로페즈.
0: 근데 사실 그때 판도가 확 업이잖아요.
1: 예, 예. 근데 우리 자넷 잭슨 누님은 2000년대 가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2001년에 발표된 7번째 All For You도 엄청난 히트를 기록합니다. 이때 자넷 잭슨이 이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결혼한 지 비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면서 결혼을 한 게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예전에 더 멜벨로프는 약간 어둡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All For You에서는 나는 이제 해방이다. 이제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겠다 하면서 이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제 풀어냅니다. 첫 주에만 60만 장 판매 하면서 이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전 세계적으로 이제 700만 장 판매. 특히 이 싱글 All For You는 빌보드 싱글 차트 7주 연속 1위를 하면서 2000년대 우리 자넷 잭슨 누님 죽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앨범이었죠. 자, 이렇게 우리 자넷 잭슨이 80년대, 뭐 90년대, 2000년대를 장악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2004년 나락을 가게 됩니다.
0: 그 사건.
1: 그 사건은 이제 2004년에 벌어진 슈퍼볼 하프타임쇼에서 벌어진 니플게이트라는 사건이었는데 자넷 잭슨이 이때 이제 슈퍼볼 하프타임쇼 무대에 서게 되는데 이 공연 말미에 이 게스트로 저스틴 팀버레이크, 우리 엔싱크로 유명한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이제 깜짝 게스트로 등장할 예정이었는데 이때

0: 자력시설의 의상 일부를 뜯어내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 찰나의 순간 이게 좋지 않은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저 아주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1: 아니 근데 예. 이거 아무리 봐도 네. 그 너무 의도된 행위 같은데 네. 거기만 이렇게 탁 뜯어지니까 옷이
0: 그러니까 그게 또 여러 가지 또 장식이 또 여기 달려 있어.
1: 그러니까요. 너무 노렸다 이런 느낌이 네. 있으니까.
0: 그때 뭐 네.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관여했더니 막 NFL, MTV, CBS 다 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뭐 소송 걸리고. 그러면서 자니엘 잭슨이 또 일부러 그랬다고 느껴지기 좀 그런 게 이때 블랙리스트에 올라요. 여러 방송사에서. 네네. 그래서 그래미 시상식 공연 할 예정이었는데 취소되고 TV 출연도 취소되고 영화 출연도 아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게 아마 2월에 벌어졌는데 3월 달에 또 새 앨범이 나올 예정이었어요. 사실 데미타조라는 이제 앨범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막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 노출이 감소되고 판매량에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예전처럼 자넥 잭슨의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 근데 이게 저스틴 팀블레이크가 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왜 자넥 잭슨한테 이게 몰린 거죠?
0: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네, 이게 저스틴 팀블레이크가 잘못한 건데 그러니까. 왜 자넷 잭슨이 컬처 캔슬을 당해야 되는지
0: 한간에는 그 저스틴 팀블레이크가 백인이래가지고 약간 유리하게 적용을 받았다 막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TMI 또 재밌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TMI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이제 필수가 된 너튜브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탄생이 됩니다.
1: 진짜 왜?
0: 네, 공동 창업자 중 이제 한 명이 자베드 카림이 네네. 사람들이 동영상을 막 이 사건 터지니까 사람들이 막 검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너튜브가 없었어요.
1: 동영상을 보기가 좀 어려웠죠.
0: 네, 어려웠죠. 그래서 이거랑 또 당시 뭐 쓰나미가 크게 벌어져가지고 그 영상을 두 개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엄청 검색량이 폭주를 했대요. 그래서 이 자베드 카림이 이 사람들이 찾아보는 걸 누구나 쉽게 영상을 올리고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가지고 너튜브를 만들게 됩니다.
1: 그때
0: 또 자넥 잭슨이 없었으면
1: 자넥 잭슨이 엄청난 일을 했네. 지금 사회에
0: 엄청 문화에 엄청난 가장 큰 영향이
1: 없었습니다. 자넥 잭슨 없었으면 지금 뮤직메카님도 좀
0: 그렇죠.
1: 저도 수익 없고
0: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1: 존재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너튜브로 벌어들이는 이런 수익들이 다 사라졌다 생각하면 잭슨 누나가 많은 오히려 자넥 잭슨이 마이클 잭슨보다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너튜브를 탄생시킨 거면
0: 다른 쪽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 미스터 비스트가 없다니까 지금 대단한 거예요.
0: 우리 그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아예 없었을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
0: 대단한 뭐 이렇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뒤 이제 뭐 2006년 뭐 여러 앨범을 냈지만 예전만큼은 이제 큰 판매량은 주지 못했어요. 한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팝스타들이 보는 뭐 흑인 음악과 팝의 결합, 뭐 정교한 군무 중심의 퍼포먼스, 그런 K-팝 같은 거, 사회적 메시지는 다른 음악들에서 우리 자넥 잭슨 누님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또 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자넥 잭슨은 우리 단순히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 아니라 마이클 잭슨 못지않은 커리어와 영향력을 끼쳤고 현대 팝과 R&B의 방향을 바꾸는 뮤지션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우리 자넥 잭슨의 위대한 자넥 잭슨의 음악에 푹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 좋았습니다. 자넥 잭슨 재밌네요. 자넥 잭슨 재밌네. 저도 자넥 잭슨 약간 그 마이클 잭슨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그냥
0: 여동생?
1: 그 빨을 받아서 약간 편하게 세상을 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0: 절대 아닙니다.
1: 대단하신 분이네.
0: 음악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1: 오히려 저는 마이클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세상에. 자 좋습니다. 자 두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네 우리 자넥 잭슨 또 대표곡 두 곡 한번 들어보는데 더 벨벳 루프의 신임 투게더 게인 이거는 이제 빌보드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를 했고 또 그 다음에 All For You 7주 연속 1위한 곡이고 뭐 자넥 잭슨의 마지막 전성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곡 듣고 오늘 자넥 잭슨 마무리하시죠.
1: 오늘 자넥 잭슨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곡 듣고 뮤직메카님 저는 보내드리고 전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주식입니다. 그럼 현아 양요섭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현아 양요섭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앱에서 제가 골라본 건 주식이었습니다. 제가 골라온 이유는 요즘 또 주식시장이 아주 난리죠, 난리. 예, 뭐 너무 올라서 막 진짜 오른 것들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또 안 오른 거는 또 이렇게 상승장에 또 안 올랐다 뭐 이러고, 그리고 막 포모라 그래서 남들이 막 이렇게 막 사고 막 상 이렇게 잘 되면은 막 배 아프고 막 아 두렵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뭐 저도 많은 경험이 있진 않지만 그냥 야, 인생이란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막 몇천 프로 올랐다 몇백 프로 올랐다 이런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 삶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그냥 타이밍이 좋았던 거고, 예, 뭐 그들이 그렇게 먹었는데 나는 못 먹었다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일확천금이나 약간 이런 요행을 바라면 꼭 배 아프고 그러다 보면 탈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주식할 때 좀 그랬었거든요. 막 아 그래 나도 해보자 이러고 나면 꼭 안 돼. 근데 지금은 그냥 꾸준하게 적금 들어간다 생각하고 매달 뭐 이게 상승이건 말건, 아 이거 괜찮, 이거 내가 볼 때는 한동안 괜찮겠다 싶은 것들은 그냥 적금 들듯이 달마다 그냥 꾸준히 들어가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좋은데 이러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훨씬 많이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저 정도 할 배짱이 없으니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거로 내가 인생을 바꾸거나 요행을 바라지 않고 나는 그냥 꾸준히 은행에 넣어서 이자 나오는 것보다만 더 먹자.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는 다들 아 그래 은행 이자보다만 더 먹는 생각으로 하자 이러는데, 몇 프로 먹으면 막 정신 나가가지고 막 그 더 해야 돼 막 이러는데, 그런 걸 좀 비워야 하지 않을까. 특히 요즘같이 좀 불장일 때는 좀 다들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익절을 다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1777님이 매번 학원 마치고 나오면 라디오 시작해서 이제 딘딘님 목소리 들리면 하루가 무사히 끝났다는 생각에 행복하게 듣고 있어요. 수능 200일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아니 오래오래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시다가 또 수능이 끝난다. 그러면 아마 안 들으실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대학생 되면은 또 어느 순간 또 문득 생각나서 오실 때가 있으실 텐데 제가 응원할 테니 예, 언제든지 생각나시면 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수능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533님이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 키링을 사다 줬어요. 쇼핑하러 갔다가 생각나서 하나 샀다고요. 요즘 인간관계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데 다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해주셨는데 저랑 비슷한 분이네요. 예, 저 늘 인류애를 잃고 다시 얻고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요런 분들을 좀 나에게 이렇게 인류애를 살려준 분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나도 똑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제드의 Happy Now 그리고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격이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마마무의 잘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0: 애프터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요즘 말이죠, 집 나설 때는 무척 귀찮은데 막상 나가면 와 바람 좋다 하게 되지 않나요? 5월이 왜 계절의 여왕인지 알 것 같은데요. 심리학에 음미하기라는 게 있대요. 좋은 순간을 오래 느끼는 능력인데 따뜻한 햇살, 짙어진 초록, 딱 기분 좋은 바람까지 지금보다 더 더워지기 전에 계절을 음미해보시죠. 맛있는 걸 천천히 씹어먹듯 기분 좋은 순간을 야무지게 누려보자고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5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아이유 슬리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 목이 잘 나오네요. 저번 주에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아실 텐데 제가 목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이 있겠죠,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아유 슬리피. 저는 래퍼 슬리피고요. 첫 곡 해가 될까? 우즈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1130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저는 이 새벽 시간에 맞지 않게 좀 새벽에 텐션을 높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또 제 방송을 이 시간대에 자주 듣고 있다. 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분이 요 날만 딱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만 듣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또 있었어요.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또 자주 못 들으시기 때문에 슬리피가 라디오를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좀 계실 거예요. 자, 슬리피의 아이유 슬리피는 일주일에 한 번만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시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맞지 않게 아주 신나게 달려보려고 해요. 아, 아까 신청곡 첫 곡 해주신 분의 그 이야기가 좀 있군요. 스토리가 있어요. 1130님이 우주의 해가 될까 신청합니다. 새벽 택배 배송하면서 듣는데 슬리피님 방송 신나서 좋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일할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일하시는 분들 또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텐션 올려서 신나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하하, 오늘 전기정파가 있는 날입니다. 아하,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 애프터클럽 이 시간대에 이 전파를 점검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원래 이제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이구나. 근데 25일이 대체 휴일인 관계로 한 주 앞당겨졌다는 점 또 공지해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은 2시까지만 한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죠? 또 아쉬우세요? 굉장히 지금 참 저도 아쉽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와주셨네요. 아쉬우세요?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아쉬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좀 만나볼게요. 9735님, 슬리피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퇴근 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요. 알바하는데 끝나고 가는 길이 10분 정도인데 잘 듣고 있어요. 모두 힘내보아요. 그럼 10분 정도만 들어주시는 건가요? Just one ten 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이구나.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퇴근 후에 편의점 알바, 이게 투잡하신다는 거죠? 아,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 아, 요즘에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주식! 에? 주식 저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넣었어요. 근데 막 오르는 거야, 막. 뉴스만 틀면, 뭐 TV만 틀면, 인터넷만 열면 막 뭐 코스피 어쩌고, 저 코스피가 뭔지도 몰라요. 자세하게 모르는데 저도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아, 옛날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하실 거야. 이거랑, 아, 저 사람은 얼마를 벌었을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벌었는데 저 사람은 얼마를 벌었을까. 이런 싱숭생숭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일하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좀 콧바람이 좀 드는데 그래도 우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나가야죠. 그죠? 여러분들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신청하고 싶으신 음악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고릴라도 열려있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SNS 다 열려있으니까요. 슬리피의 아이유 슬리피 앞으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DJ가 달라요 이 시간에. 아하, 또 사연이 있네요. 9734님, 슬디, 아이가 카라반 체험을 해보고 싶다네요. 다음 주 연휴에 1박만 시간이 가능해서 급히 알아봤는데요. 예약이 전부 꽉 차 있더라고요. 아직 예약은 못했지만 혹시라도 취소 자리라도 나오길 바라봅니다. 휘성의 7 days 시청합니다.
아이가 카라반 체험.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아 이렇게 말을 해서 표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긴 하거든요. 아이가 엄마 나 카라반 체험 하고 싶어. 야 그러면 얼마나 들어주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 이게 다 예약이 꽉 찼군요. 날이 좋아서 그래요. 다음 주라도 다다음 주라도 예약이 꼭 되셔서 가시길 바라요. 좋은 추억 만드시고요. 9734님의 신청곡이죠. 휘성의 Seven Days 그리고 휘성 이정 하동균이 함께했습니다. Dear My Friends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Yeah. This is for you.

자, 그럼 여러분의 사연을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6472님께서 안녕하세요. 타지에서 대학생활 중인 대학생입니다. 힘든 하루였는데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네요. 아직 외로운 기분을 혼자 어떻게 견뎌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이문세님의 소녀가 듣고 싶어요. 틀어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시작하긴 했어요. EBS에서 이제 대학교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지금 대학교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학생분들을 만나니까 이 6472님의 사연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매주 대학생분들이랑 얘기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외로운 기분을 혼자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는 사실 뭐 다른 게 없죠. 이제 친구들이죠. 대학교 또 같은 과 친구들이랑 이런 지금 저한테 보내주셨던 내용. 나 지금 좀 외롭다. 부모님도 좀 보고 싶고 지금 대학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른이 성인인데 뭐 어머니도 좀 보고 싶고 좀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면 좀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그 학식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요즘엔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음료수 마시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좀 외로움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472님의 신청곡이죠.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이문세의 소녀 들려드리고요. 10cm의 소년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멋지죠? 저는 슬리피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좀 더 만나볼게요. 배정은 님께서
1: 이 시간 라디오 처음 듣는데 DJ님이 슬리피네요. 후후, 반가 반가.
0: 반가 반가? 우리 정은 씨 나이가 나온다. 정은 씨! 내 친구네.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나온다. PC통신 나온다 이거. 파란 화면 모뎀 썼구나. 하이루 안 나온 게 어디야. 하이루. 하이루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저랑 동년배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라디오를 또 듣기가 쉽진 않죠. 보통은 다 주무시니까. 반갑고요. 저는 이제 요 날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2시까지지만 종종 놀러오세요. 정은씨. 한민규씨께서 난생 처음 라디오를 로그인했는데 DJ님이 슬리피네요. 격주로 야간 근무를 하는데 적적함을 달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때마다 올게요. 네, 정은씨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또 이 날이 겹치는 것 같아요. 격주로 야간 근무할 때 일할 때마다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또 놀러와 주시면 너무나 고맙죠. 민규씨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쯤에서 또 노래를 들을까봐요. 한로로 이분도 핫하더라고. 한로로 게임 오버? 요아소비! 아, 또 일본에 굉장히 인기 많은 분이죠. 한국에서도 러브레터 듣고 오겠습니다.

0: 울적하게 떨쳐버리고 싶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공감하고 위로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는 시간 쿨밤 시작합니다.
1: 제가 굉장히 빠르게 달렸는데 피디님이 딱 맞춰주셨어요. 지금 제가 너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죠. 그래도 제가 좀 딕션이 좋은 래퍼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민 없는 사람 없지요. 오늘은 어떤 분께서 고민 사연 보내주셨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좀 어리신 분인 것 같아요.
2: 니피 삼촌! 엄마한테 혼났어요.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나름 열심히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저도 속상한데 엄마가 화내니까 더 슬퍼요. 위로해주세요.
1: 아이고 지은양. 위로를 해드려야겠구나. 우리 지은양. 열심히 했는데 누구나 겪어봤잖아요. 이 마음.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 근데 결과가 뭐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았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게 인생이죠 또. 근데 나도 속상한데 옆에서 뭐라 하는 거야. 그럴 때 많죠. 친구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은 양은 이제 엄마가 혼내는 거야.
2: 니야! 너 뭐야? 열심히 했다며.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1: 슬프죠. 스트레스 받고. 그죠. 학생분이신 것 같아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학생이 중간고사가 나왔는데 이야! 대학생이 이제 성적표 안 보여주지. 굳이 엄마한테. 중고생이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부를 해야 될 날들이 좀 있죠. 몇 년 동안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수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너튜브에 어떤 전문가분이 나와서 수능이 없어진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몇 년 안에는 아니고 그냥 그럴 것 같다 라는 너튜브도 보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뭐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자꾸 뭐 이제 AI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망 직종들이 바뀔 것이다 라는 고민들도 좀 걱정들도 부모님부터 학생분들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지금 하루하루 그저 열심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면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 저는 분명히 원하는 바를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꿈도 목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은 양한테도. 오지은 양.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는 어쩔 수 없어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또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가 되니까 또 생각이 좀 달라집디다. 달라져요.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양 화이팅!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했는데 생각만큼 또 위로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쿨밤 코너에다가 쿨하게 떨쳐버리고 싶은 사연들, 고민 사연들 보내주세요. 옆에서 클럽 홈페이지 아이유슬리피 게시판에다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소란의 괜찮아 듣고 올게요.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매주 한국 힙합을 소개해드리면서 사심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저의 피처링 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아, 피디님! 너무 멋지잖아요. 어디서 주워온 거예요, 이거? 너튜브 효과음으로도 안 쓸 정도로 기네요. 굉장히 길어요. 예. 딱 맞습니다. 한국 힙합을 소개하기 때문에 정말 아주 알맞는 아주 효과음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제가 골라온 피처링 받고 싶은 분의 노래들 소개하겠습니다. 아, 요즘 핫하죠.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멋진 모습 보여줬죠. 나와 임영. 지금 나는 어려. 나와 임영. 로얄 포포. 로얄 44. 피처링 선우입니다. 더 보이즈. 키스 키스 키스라는 노래 골라봤고요. 두 번째는 DPR 라이브. 피처링 크러쉬입니다. 라퓨타. 라프다. 라프다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린 신예 래퍼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등장은 많이 했지만 이름을 알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힙합 씬에서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었지만 이제 또 MNC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음악과 랩 그리고 인지도까지 잡았어요. 또 잘생겼습니다, 이분들. 나와 임영, 로얄44 정말 제가 피처링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이 차이가 30살은 안 나겠죠, 아직. 저랑 20살은 넘어갈 것 같아. 하지만 저는 1집 앨범을 아직까지 안 낸 아직 신인 래퍼입니다. 1집을 내야 돼요. 제가 피처링 한번 부탁드릴 수 있어요. DM을 쓱 보낼 수 있습니다. 나와 임영, 로얄44, 선우, 키스 키스 키스. 그리고 DPR 라이브. 아, 이제 이름을 바꿨죠? 본명을 쓰고 있죠, 이제 본명. 이제 홍다빈이었던가, 맞죠? DPR 라이브 씨도 이제 회사와 좀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그걸 보면서 제가 그 10년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참 마음이 갔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연락을 하고 싶더라고. 뭐 하진 않았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음악 너무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거기다 크러쉬까지 피처링 받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제가 가끔 클럽에서 DJing 하는데 또 이 노래는 또 가끔 계속 틀고 있어요. 키스 키스 키스. 나와 임영, 로얄 44, 피처링 선우입니다. DPR 라이브 피처링 크러쉬, 라퓨타까지 듣고 올게요. 키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제가 오프닝 때랑 중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시까지만 방송을 합니다. 원래는 3시까지인데요. 이 전기 정파가 있는 바람에 점검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굉장히 지금 마음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데요. 아, 요거를 굳이 소개를 해야 될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치 PD님이 지인을 통해서 심은 것처럼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요거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맞춰야 되는 마당에 요거는 소개를 해야 됩니다. 0616님께서 효과음 너무 웃겨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야, 요거는 지금 PD님 제가 그 번호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뒷번호가 0616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너는 뭐 친구, 아, 여자친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효과음 너무 웃겨요. 이렇게 한번 보내줘. 그래서 0616님이 효과음 칭찬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슬리피 아유 슬리피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저기 DJ가 아니라서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 슬리피 아유 슬리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곡 크래비티의 신청곡입니다. 7320님의 신청곡이에요. 크래비티의 레모네이드 피버. 발음 어때요? 레모네이드 피버 들려드리면서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쉬우시죠? 아, 준비가 안 됐어요. 아, 제가 또 할 줄 몰랐어요. 아쉬우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2시간 꽉꽉 채워서 텐션 높여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힘나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크래비티 레모네이드 피버 들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슬며 드세요.

0: 잠시 후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 관계로 방송이 중단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SBS
1: 인천의 한 도서관.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2: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부호 HLSQ FM 107.7MHz SBS 파워 FM을 들으셨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다음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
1: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TMI. 상사병을 조심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펌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선미의 사이렌입니다. 갑자기 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상사병을 조심하라고 하지? 솔로 인권이가 왜 그러지? 오프닝 듣고 의아하신 분들 많이 계셨죠? 제가 말한 상사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 요즘 새로운 뜻이 생긴 신조어 상사병입니다. 바로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상황과 관련된 신조어인데요. 상사병은 컨디션에 따라서 지시사항이 바뀌는 상사 때문에 화병이 생긴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을 때는 엄청 잘해주면서 업무도 잘 봐주더니 본인 기분이 안 좋으면 갑자기 사소한 일로 꼬투리를 잡거나 혼내는 상사 있잖아요. 이런 상사 때문에 생긴 신조어인데요. 한 명 생각이 나네요. 예, 네, 한 명이. 맨날 똑같은 분이. 맨날 같은 분인 것 같아서. 어떤 날은 뭐 방송적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난 똑같이 했는데 어떤 날은, 야,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날은, 아우, 이게 뭐 많이 올라왔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대체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상사병을 그 사람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큰 의미가 없구나. 그냥 본인 기분을 풀이를 하는구나 라고 혼자 해석을 했더랬죠. 오늘도 상사병을 물리칠 열심히 일하실 친구분들을 응원하면서 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펀펀 듣고 계신지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그러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멍멍 발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로 이 시간 채워볼게요. 3469님, 우리 회사 과장님 때문에 제가 상사병에 걸린 것 같아요. 자기 기분 좋으면 뭘 해도 다 잘했다고 하고 기분 안 좋을 땐 화내고요. 기분파 상사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상사병아 물러가라. 그쵸, 이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해야겠다 이렇게 배워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수찬님, 저는 상사처럼 모시고 사는 우리 집 아내님이 떠오르네요. 매일마다 기분 맞춰주느라 힘들어요. 집에선 승진이란 개념이 없는 거겠죠? 집에서의 상사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게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평생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명하지 않나? 예, 거스르지 않고 너무 그러면 조금 피할 줄도 알고 이런 처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6694님, 찡디, 저는 최근에 세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집 근처 마트도 다녀오고 이동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우리 붕붕이 애용해야겠어요.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해볼게요. 기분 너무 좋으시겠다. 이 세차가 딱 왔을 때 그 낯설면서, 그리고 사실 웬만하면 세차들이 좋잖아요. 막 에어컨도 더 빵빵하게 나오고. 아, 이번 또 덥고 비도 많이 오는데 차를 가지신 분들 공감할 거예요. 차가 그냥 이동하는 에어컨이고 이동하는 우산인 거잖아요.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 무엇보다 안전운전 한 번 더 하시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켈라니의 Folded 띄워드립니다.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잉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잉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5월 19일 찾아주신 분은 김영수 님입니다. 징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남매 아빠입니다. 요새 저는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사실 제가 프로야구팀 중 타이거즈의 40년 팬이거든요. 지금껏 혼자 열심히 야구를 봐왔는데 우리 아내와 초등학생인 아들도 저를 따라 타이거즈 팬이 됐거든요. 특히 아들이 스포츠광이에요. 예전에는 벌써부터 사춘기가 온 건지 아들이 저에게 거의 말을 안 걸었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먼저 저에게 야구 관련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해요. 가족끼리 같은 취미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네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가 많아졌어요. 올해는 잠실뿐만 아니라 고척, 문학, 수원 야구장에도 가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의 단합과 대화를 이끌어준 타이거즈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요. 우리 가족

드렁큰 타이거의 난 널 원해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김영수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 야구 중계를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 모습이 참 훈훈하고 귀엽고 또 화제가 많이 되는 게 아빠의 리액션과 아들의 리액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워하는 것도 그렇고 좋아하는 제스처 막 환호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면서 아 정말 닮았구나. 그리고 부자가 이렇게 사실 또 사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가족이지만 내 이야기를 가족이라서 더 안 하게 되는 그러다가 대화가 조금 단절이 되고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지는 근데 그 기간이 없는 거잖아요. 야구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그거를 같이 좋아하면서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참 너무 복받은 가족이다라는 생각도 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앞으로 더 돈독해질 우리 영수님의 가족 그리고 영수님을 응원하겠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친구분들 목동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편하게 사연 보내주세요. 신청곡 틀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화요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2830님, 쨍디,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분 좋았는데요. 버스 타고 두 정거장 지나서 제가 반대 방향 버스를 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는데 엄청 민망하네요. 저는 이게 버스 지난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이제 나갔다가 그 휴대폰을 너무 집중을 해서 그 웹툰 보고 있었거든요. 지나친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내려달라고 하면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정류장이 이제 중앙에 있으니까 아, 여기서 용기를 한번 내볼까 하다가 저도 똑같이 조금 창피해갖고 그냥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한 15분을 걸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네. 앞으로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해서 타보자고요. 백혜진님, 회사에 와서 커피 먼저 타마시려고 휴게실에서 커피 내리고 있었는데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커피가 넘쳐서 바닥에 흥건합니다. 부장님 오시기 전에 빨리 치워야겠어요. 그래도 펌퍼는 옆에 켜두고 치울래요. 그래요. 우리 옆에 켜두세요. 그럼 같이 치우는 느낌도 들고 하잖아요. 얼른 닦으면 되죠. 뭐 민망할 거 뭐 있겠어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 건데요. 첸 펀치의 Every Time, 더 멜로디의 랄랄라 It's Love 두 곡 들어보시죠.

텐펀치의 Every Time, 더 멜로디의 랄랄라 It's Love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3995님, 요즘 레몬캔디에 푹 빠져서 하루에 10개씩은 먹고 있습니다. 달달한 사탕 안에 상콤한 가루가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거든요. 찡디는 캔디 중에 어떤 맛 캔디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캔디를 거의 안 먹다가 근래에 먹고 와, 얘가 이 정도였다고 재발견한 게 누룽지 캔디. 아니, 이게 어렸을 때 먹던 거랑 다른 거예요. 그 고소함과 달달함의 정도가 환상적이더라고요. 저는 누룽지 캔디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9827님, 시험 공부하면서 밤새다가 펀펀투데이 틀었어요. 자꾸 잠이 오고 있었는데 펀펀 들으니까 잠이 확 깨네요. 그쵸, 이렇게 졸릴 때 한 번씩 신선한 자극, 또 너무 자극적이면은 공부에 방해가 돼요. 잔잔한 자극으로 펀펀투데이 선적 너무 좋았다. 시험 공부 파이팅이고요.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이쯤에서 신여봄의 난널 사랑해 듣고 잉데카솔로 돌아올게요.

0: 이인권의 Fun Fun Today.
1: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 솔. 오늘 잉데카 솔이 필요하신 분은 구멍난 마음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 꽃집을 운영 중인 1인 사업자입니다. 제가 새 들어있는 건물에는 총 5곳의 매장이 있어요. 그중 한 곳은 제가 슬프게도 세 곳은 공실, 그리고 작년 가을 새로 들어온 사장님이 지내고 있죠.

건물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모두 같이 사용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세입자끼리 한 달씩 청소 당번을 정해서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저 혼자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차차 옆집이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변기가 너무 지저분하길래 청소하려고 변기에 세제를 풀어놓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렇게 수세미를 들고 변기 안까지 손을 넣어서 싹싹 문지르는데 손이 차갑더라고요. 네, 맞아요. 구멍난 고무장갑 속으로 변기물이 들어온 거 있죠? 저 그냥 맨손으로 변기 청소한 사람이 됐어요. 왜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치던지 속상함을 넘어서 슬펐습니다. 칭디, 제 구멍난 마음과 고무장갑에 잉베카솔 발라주세요. 그리고 노래 한 곡 신청해도 될까요?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신청해요. 사연 보내주신 구멍난 마음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니, 먼저 옆집 사장님은 왜 화장실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나만 혼자서 이거 관리하는 것도 이게 화나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이 찝찝함과 슬픔은 얼른 잊으시고 청소 당번부터 나누는 게 먼저다. 이거 오래되면은 그냥 이게 당연하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고무장갑 꼭 바꾸시고요. 이게 위로 아닌 위로인데 우리 TV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키보드가 화장실 변기보다 몇 배 더럽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럽진 않을 거. 네. 우리 살다 보면 유독 지치고 슬픈 날이 있죠. 이게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잉대가술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 마음을 가득 담아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우디에 어제보다 슬픈 오늘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을 깨웠는데 펀펀투데이가 최고입니다. 좋은 노래와 재미있는 사연 듣다 보면 잠이 확 달아날 거예요. 그래도 졸리다 싶은 분들 저에게 직접 사연 남겨주세요. 사연 보내고 언제 소개될지 기다리면서 듣는 재미도 분명 있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면서 사연과 신청곡 바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416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타방송 들으면서 출근했는데요. 친구가 재밌게 들으면서 출근할 수 있는 펀펀 드롭이라고 해서 들렀어요. 새벽부터 활기찬 분위기에 새벽 출근길이 재밌네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 타방송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저희 괜찮아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 대다수는 펀펀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동시간대 1위에요 우리. 앞으로 우리 함께해요. 3940님, 어제 너무 피곤해서 화장도 안 지우고 그냥 소파에서 자버렸어요. 엄마의 등짝 스매싱에 눈이 번쩍 떠져서 아침에 후다닥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데 등짝 스매싱은 너무해요. 찡기도 피곤해서 기절하는 날 많죠? 아이 뭐 있죠.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은. 그리고요 혼자 살다 보면은 그 스매싱이 조금 더 그리워지는 날도 있어요. 예. 저는 심지어 침대에서 자갖고 화장하잖아요 매일. 화장이 다 묻어갖고 그 이불도 다 빨아야 되고 후회한 적도 많습니다. 3557님, 주말에 친정에 왔다가 볼일 보고 지금 아이 학교 보내러 다시 집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2시간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데요. 얼른 가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아들 깨워서 아침밥 먹이려고 합니다. 일어났을 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우리 아들 좀 놀랄까요? 신청곡은 서영은의 꿈을 꾼답니다. 놀라면서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아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가서 바쁘게 아침밥 해놓고 아들 한 분은 안 깨잖아요. 그럴 때 또 가볍게 등짝 스매싱으로 깨워주시고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먼저 서영은의 꿈을 꾼다, 이승기의 되돌리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문안인사로 잠 깨워드리고 궁금한 이야기 앱 챗잉피티 장명소로 돌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곡곡으로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러냐냐냐냐 이러냐냐세요. 오늘의 기상송 최애나의 캐치캐치.

최애나의 캐치캐치 듣고 왔습니다. 김효민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친구들 화요일 아침 시작이 됐고요. 보는 라디오 켜놨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저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출석 체크도 소개해보겠습니다. 안직환님, 오호 선글라스 멋지네요. 용접하러 가세요?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군요, 직환님. 그쵸, 뭐 용접뿐이겠어요. 예, 저에게 있어서는 더 큰 일이죠. 우리 친구분들을 만나러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을 용접하러 간다? 이 시간이 너무 늦게 했네요. 0639님, 띠용, 눈에서 하트가 사랑이 넘치는 찡디. 맞습니다. 오늘은 하트 선글라스로 여기를 또 가운데를 누르면은 이게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요거까지 가능한 하트가 사랑을 보내고 있는 그런 선글라스 끼고 있습니다. 띠리링 소리도 나네요. 6615님, 정확해요. 배는 게 없죠? 그럼요. 지금 6시 4분 56초 지나가고 있는데 배는 게 없어요. 친구들밖에 배는 게 없어요. 0293님, 아침부터 긴팔 챙겨서 후다닥 나가요. 늦잠 잤는데 지각 안 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그럼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마음은 바쁘겠지만은 착착착착 심호흡 한번 하고 해보세요.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딱 가능할 겁니다. 보는 라디오 보고 싶은 분들은 SBS 고릴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후 보라 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인권의 펌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집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아,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0: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에. 요즘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온대요. 지난달엔 유성원님께서 목동 익문세를 목동 이문세로 듣고, 아니 이문세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목동 이문세야? 했다는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유성원님 이거 듣고 할 때마다 삐질삐질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저도 신경 써요. 목동 이문세. 이런 뉘앙스가 들어서. 아, 그리고 강은정님께서 또 지난주에 2인권의 펀펀투데이가 2인간의 뻔뻔투데이로 들려서 혼자 피식피식 웃는다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펀펀의 월요요정 승혜 누님이 제가 뭐뭐 하면서를 자꾸만 뭐뭐 하면서 먼서로 발음한다고 했더니 공유일사님께서도 저도 찡디의 먼서 발음이 좀 신경이 쓰였는데 이런 문자를 바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쵸. 특히 먼서를 비롯해서 제가 그래도 아나운서인데 참 창피한 순간들이 펀펀투데이를 하면서 많이 마주했던 것 같아요. 예. 제 발음 이슈로 우리 친구들이 잘못 들었던 사연들도 있지만 진짜 웃긴 말 실수들도 떠오르거든요. 아, 이문영님이 지금 여기서 이 인간이 뻔뻔하데이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나 더 흔들려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 말고도 들었던 말 실수들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들었던 웃긴 말 실수. 예를 들면 저는 커피 시키러 갔을 때요, 주문했는데 다들 저를 쳐다보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주세요 했대요. 또 누나가 전화로 치킨 주문하는데 살 없는 치킨으로 주세요. 살 없는 치킨이요. 이래서 치킨집 사장님이 당황하셨던 게 떠오릅니다. 아니면 저는 회사에서 후배한테 징순 씨 양념 테이프 좀 줘. 양념 테이프. 아주 대차게 말 실수한 적이 있네요. 그 후로 제 별명이 양념 테이프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들었던 웃긴 말 실수 남겨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 추첨을 통해 비타민 음료를 드립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띄워드립니다.

0: 샘.
1: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듣고 왔습니다. 오늘 궁금한 이야기 F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들었던 웃긴 말실수 받아보고 있습니다. 선물로 랜덤 추첨을 통해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고요. 시작과 동시에 김예나님이 목동 인쇄요? 보내주셨는데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인쇄.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목동 이문세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나님 목동 인쇄까지도 하시면은 저 많이 흔들려요. 네. 0431님 순대 내장 많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장기 많이 주세요 라고 말실수했어요. 0431님 혼자 왔니?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사장님이? 네. 안기영님도요. 겨울에 너무 추워 차 타면서 히터 틀어달라는 걸 보일러 틀어줘 라고 말실수했어요. 추우니까 뇌가 정지되나 봐요. 뭐 비슷하긴 하죠. 엉따 되는 차 타면은 그게 뭐 보일러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아 같이 있는 분은 한참을 웃었겠네요. 예. 박영호님 아, 킹크랩 맛있다를 킹코브라 맛있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앞에 킹 빼고는 같은 게 하나가 없는데요, 영호님. 킹코브라 맛있다. 이것도 아주 산뜻한 말실수였네요. 김지수님은요. 야 이게 또 우리가 회사 다니거나 사회생활하면은 이런 말실수가 나올 뻔도 하죠. 직장 상사한테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하려다가 오늘 컨트롤이 안 돼요 해서 바로 조퇴 권유.

받았어요. 어떤 컨트롤이 안 된 거예요, 김지수님? 상사분도 이 얘기 듣고 아, 얘가 오늘 진짜 쉬긴 쉬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드르렁 드르렁 드르렁대. 아, 우리 이모님의 말실수도 이런 거 오래 가거든요. 바로 또 엑소의 드르렁 아니죠. 엑소의 으르렁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곡 들으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웃긴 말실수 사연과 함께 더 보내주세요. 조금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엑소의 으르렁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엑소의 으르렁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말 실수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어서 만나볼까요? 0202님이 오은영 오은영 오은영대. 와 이게 오늘 뭐 주제가 주제지만은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강흥천님 황재성의 말 실수를 보태봅니다. 오션뷰라는 말을 시뷰라고 했어요. 아, 이 순간이 얼마나 저도 오기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단은 떠오르지가 않는데 뷰는 확실히 알고 바다 시뷰하고 이제 얼마나 뜨끔했을 거예요. 황재성 씨도 아 시뷰 아 이거 재밌네요. 3357님 저는 학습지 교사인데요. 회원 어머님이 수업 중 자랑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 강원도 콘돔 다녀왔어요. 어, 야 이거는 어머님이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심지어 학습지 교사 선생님한테 이런 말 실수를 한 게 아 그래도 뭐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안전하게 다녀오신 의미도 담겨서 이거는 또 괜찮네요. 예.

0468님, 와이프가 저보고 동문서답 하지마 해야 하는데 동서남북 하지마 이랬어요. 이럴 때 이게 티격태격 할 때잖아요. 이럴 때 웃으면은 더운 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악 물고 버티셔야 된다라는 거. 동문서답 하지마, 동서남북 하지마. 요거는 위기의 순간 잘 넘기신 것 같네요. 0752님, 찡디가 2년 전쯤에 입병을 입덧이라고 말 실수했던 게 최고예요. 찡디 못 이김, 크크크크.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거의 3년 다 돼갈 거예요. 제가 펑펀트리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 몰랐어요, 내가 이 말을 했는지. 근데 그때 처음으로 방송 중에 이제 그 PD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다음 모르고 신나게 하고 있으니까 야야 이렇게 당시 혜은 PD가 어제 왼쪽 어깨 등 스매시를 했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신경 많이 써요. 5558님, 모르는 사람한테 저기요 부른다는 게 자기야 부른 적이 있네요. 그 모르는 분은 얼마나 설렜겠어요. 자기야. 정소라님, 블루투스 스피커가 생각이 안 나서 브루스타 그것 좀 갖고 와 라고 했네요. 어떻게 그분도 듣는 분이 어떻게 갑자기 뭐 삼겹살 구워 먹으려나 이런 생각 했겠네요. 7030님, 손님한테 인사하면서 맛있게 드셨나요? 빨리 가세요 라고 함. 그쵸. 네, 사실 속마음이 나온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이 장사하시는 분들 회전율이 중요하잖아요. 네. 빨리 가세요. 강정림님, 저는요 동료가 말을 장황하게 하길래 그래 이따 치고 했는데요, 다들 입 딱 치고로 들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게 뭐 선배들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듣다가 아이 그래 입 딱 치고. 분위기가 좀 싸해지면서 이런 잊지 못하시겠네요. 3417님, 머리 자르러 가서 구렛날 옷은 남겨주세요를 사타구니는 남겨주세요 해서 미용실 옮겼어요. 이거 옮겨야지. 야, 아니 구렛나루랑 사타구니랑 아예 다른데 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아, 재밌네요. 김찬희님, 어떤 말 실수도 찡디에 졸음운전하세요는 못 이기죠. 이날도 떠올라요. 우리 강상 이 시간에 잠 깨워드리겠다, 운전하는 분들 우리랑 함께 해주세요 애타게 외치고 나서 졸음운전하세요. 이때 정말 스스로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따끔. 홍홍님, 줄거드리는 낭자 이경민. 그쵸, 우리 이경민 변호사의 발음이 가끔씩 줄거드리는 낭자, 남자 둘이서 요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네.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말실수가 있고 저 역시도 말실수 참 많이 했네요. 앞으로 발음에 더 유의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지켜봐주세요. 아시겠죠? 3부로 돌아올 텐데요, 장명 센스 넘치는 친구들과 함께 챗 잉비티 장명서로 찾아올게요. 오늘 챗 잉비티 장명서 발음 실수 없이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물 다양성의 날과 바다의 날인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따뜻한 계절인 5월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물도 아끼면 좋겠는데요. 먼저 물을 절약하는 습관들을 점검해보고요.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실천들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요?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3: 카페24.
2: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3: 카페24.
2: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3: 아, 카페24.
2: 카페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4: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우리말 지킴이.
8: 칭찬을 들으니 겸연쩍다. 칭찬을 들으니 개면쩍다. 두 문장 중에 어떤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정답은 모두 맞습니다. 겸연쩍다와 개면쩍다는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어색하다를 뜻하는데요. 두 단어 중에 하나만 맞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둘 다 맞습니다. 개면쩍다는 겸연쩍다가 변한 말로 그 쓰임이 널리 인정되면서 현재는 두 단어 모두 표준어로 쓸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겸연쩍다와 개면쩍다는 글로 쓸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적다가 아닌 소리 나는 대로 쩍다로 써야 합니다. 정리하면 멋쩍고 부끄러울 때 쓰는 단어는 겸연쩍다, 개면쩍다, 편하게 둘 다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필요하다.
1: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챗잉피티 장명소. 재치 만점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재밌는 시간 챗잉피티 장명소입니다. 장명 필요하신 분들은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챗잉피티 장명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 이경숙님 만나볼게요. 찡디 안녕하세요. 저는 추리소설을 읽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1년에 30권 이상씩 읽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책들이 너무 많아져서 보관하는 것도 고민입니다. 창고방에 쌓아놨다가 얼마 전 집수리를 하면서 창고방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고 책장 두 개를 구입해서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제게는 취미의 결과물 같은 책장이라 애정이 가서 멋진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책장 이름 부탁드려봅니다. 사연 보내주신 이경숙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경숙 님이 추리소설 매니아라고 하시네요. 뭐 셜록 홈즈의 모험, 용의자 X의 헌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등등 이런 추리소설들은 뭐 다 가지고 계신 거겠죠? 추리소설 책을 잘 정리해둔 책장, 멋진 이름 지금부터 지어봅시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샤이니의 셜록 띄워드릴게요.

샤이니의 셜록 듣고 왔습니다. 챗 잉피티 장명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은 이경숙 님이었어요. 추리소설 매니아시고요. 이번에 집 이제 공사를 하면서 책장을 만들었대요. 그 책장에 이름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하나하나 또 책장 이름 지어봐야죠. 1817님 추리어스. 1817님 따끔. 이어서 박혜림님. 우리 경숙님은 지금 아마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시겠죠? 추리소설 읽었쑥? 다 읽었

하트. 우리 박혜림님 따끔. 이문영님, 그거 참 경숙태리하구만. 요거 좋은데요. 그거 참 경숙태리하구만. 우리 이문영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찬우님, 2인권 100권 200권보다 무조건 2인권이 최고. 이게 또 이 마음 같아서는 바로 드리고 싶은데 이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책장에 2인권이란 이름이 붙어 있고 야 그 2인권 좀 치워, 2인권 좀 버려 이렇게 되면 나 너무 상처예요. 우리 김찬우님 따끔. 강흥천님, 경범죄 경숙이가 사랑한 범죄 죄다 모음 경범죄. 야 이게 마지막에 이 죄다 모음에서 이 얼마나 포인트를 살리고 싶으셨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강흥청님의 경범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신지인님, 추리추리 마술이 책장. 수리수리 아니죠. 추리추리 마술이 책장. 신지인님 따끔. 2279님, 범인은 내가 맞추리. 아, 2279님 따끔. 심지훈님 책책 원투 원투. 심지훈님 따끔. 1817님 마스터 추 추리하겠추. 그죠, 약간 이렇게 산뜻함으로 이 포인트를 살리는 것도 괜찮아요. 마스터 추 추리하겠추. 1817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에이핑크에 이어서 서혜선님 추추추추리노바. 서혜선님 추추추추리노바 따끔. 0614님 추근추근 두 군데는 추리소설이 많으니까. 추근추근, 야, 네 글자로 이 느낌이 딱 살잖아요. 0614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최재원님이 범인은 이 안에 잇경숙. 요게 저희 최애로 가네요. 우리 최재원님의 범인은 이 안에 잇경숙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우리 경숙님 또 너무 멋진 취미를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지어드린 이 책장 이름과 함께 앞으로도 이 취미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챗 잉피티 장명수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연 김현수님이 의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6남매 중 첫째인 명옥 누나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일손에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늘 고생을 했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명옥 누나의 오늘은 김밥이다 하는 소리가 제일 반가울 정도로 우리 명옥 누나의 김밥은 천하일미였죠. 특히 진미채 김밥은 금세 동났어요. 지금도 가끔씩 아버지 일터로 김밥을 사가면 아빠 동료분들이 정말 맛있다며 김밥집 해보라고 칭찬일색이었답니다. 이런 명옥 누나가 애들 다 키워놓고 드디어 자신의 김밥집을 열게 됐어요. 이름은 김명옥이고 충북 제천시 봉양면에서 열 계획인데요. 저는 왔다 명옥이 김밥, 김밥짱 분식, 김밥 넣어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안 끌리나 봐요. 맛은 보장돼 있는데 가게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찡디와 펌펌 가족들의 퍼펙트한 김밥집 이름 기대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김현수님에게 선물 보내드리고요. 야, 이 김밥이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우리 김명옥님이 충북 제천시 봉양면에서 여는 김밥집 이름 지금부터 지어볼게요. 참고로 뭐 TMI이긴 한데 저희 어머님 성함도 배 명자 옥자 똑같은 명옥이에요. 우리 어머님도 김밥 이게 예술이거든요. 아 이것도 참 신기하네요. 계속해서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샴푸의 딜리셔스 듣고 왔습니다. 챗 띵피티 장명서 두 번째 의뢰는 김현수 님이었고요. 6남매 중 첫째 누나 김명옥 님이 충북 제천시 봉양면에 여는 김밥집의 이름을 우리 펌펀투데이에 의뢰하셨습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저희가 또 이런 뜻깊은 김밥집 여는데 도움을 드려야죠. 정용경 님. 김밥 한번 명옥밥. 죄송합니다. 눈을 너무 높게 잡았다. 김밥 한번 명옥밥. 우리 정용경 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5943 님. 김밥집 이름 잘 말아줘. 5943 님. 따끔. 야, 이거 또 우리는 약간의 이 반전과 포인트를 조금 더 중시하는 거, 요 느낌 아시죠? 그리고 김선아님, 명옥 누나 진 미쳤다. 이게 또 시그니처 가장 맛있는 게 진 미채 김밥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명옥 누나 진 미쳤다. 이거 딱 들으면은 이 집 가면 진 미채 김밥 먹어야 된다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우리 김선아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5511님. 김밥은 이중에 있다. 앞선 의뢰인이었죠. 우리 이경숙님이. 혹시 뒷번호가 5511이에요? 김밥은 이중에 있다. 약간 집중이 확 되는 느낌이 있네요. 5511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경환님. 오키도 김밥

근데 이게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오키동키밥. 우리 김경환님. 따끔. 3829님. 말고 있으니 재촉하지 말아요. 어디 온다 그랬죠? 충북 제천시 봉양면 충청도의 느낌을 한번 살려보셨는데 우리 3829님. 따끔. 이어서 김지수님.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한 줄만 먹기 힘드니까 한 줄 주의. 오! 야, 이 김밥집 이름에 딱 갔는데 한 줄 주의 딱 붙어있다. 이거는 각인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줄만 아니라 두 줄 이상씩 사간다. 이런 의미 너무 좋은데요. 한 줄 주의 김지수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5331님. 김밥 얼마나 좋아. 김밥 얼마나 좋아. 우리 5331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진지 쪽으로 가신다. 한 줄 주의 요거 상당히 산뜻하지 않나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챗 잉피디 장면서 문은 닫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하면
1: 하하임.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5: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3: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김충원님이 안녕하세요 찡디, 오늘 와이프 생일 축하 좀 해주세요. 여기는 새벽 4시 중국 상해에서 보내요. 아내가 좋아하는 M2M의 세 글자 신청해도 될까요? 아, 우리 충원님의 와이프분 그리고 형수님이죠.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0: 맛있는 거 드시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요, M2M의 세 글자 띄워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Amazing, I love you so much. 고맙습니다.
1: 하루라도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날 그리워.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철가루 족들은 짧게 자더라도 통잠으로 푹 잘 자는 게 너무 중요하죠. 뒤척이지 않고 바로 잠드는 꿀팁, 최신 연구 결과 하나 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둥. 놀랍게도 우리가 다 아는 방법이에요. 바로 폰을 덮고 종이책을 읽어라. 그러면 곧바로 잠에 골아떨어질 것이다. 자, 뭐니뭐니 해도 이만한 방법이 없다고 새삼 또 최신 연구 결과로 꼽힌 건데요. 종이책 독서는 뇌의 각성 상태를 낮춰주기 때문에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짧은 독서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확 낮아지면서 노곤노곤 나른나른 스르르 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 아,
0: 나는 책만 펴면 바로 잠이 오더라. 이 말이 사이언스, 과학이었던 거네요. 자, 침대 옆에 철학책이나 어려운 외국 사람 이름 잔뜩 나오는 소설책 같은 거 딱 세팅해 두시고요. 자, 지금은 잘 시간이 아니고 잘 일어날 시간이죠. 어느덧 꿀모닝 김영철의 파워FM, 왼손에 책을 하나 또 선물을 받은 전 김영철이에요.

언타이틀 책임져로 2026년 5월 19일이죠. 화요일 김영철의 파워FM 시작했습니다. 6707번님 요즘 첫 곡 무슨 일? 너무 찰떡인데 선곡하고 오프닝 쓰는 건가요? 크크크. 진짜 이거 어떻게 해요? 선곡이 먼저 되고 오프닝 쓰나 아니면 오프닝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맞추나 봐요. 우리 피리님들 센스 보세요. 그죠? 아... 오프닝이 먼저였어. 가끔 뭐 노래도 먼저 써놓고 이렇게 오프닝을 쓰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강나영님이 저요 어제 바로 경험했어요. 그 일주일에 한 권 책 읽기 목표를 삼고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30분 못 버티고 잠든 것 같아요. 그 잠든 것 같아요 보니까 30분 안 읽었네. 그냥 읽다가 밤에 그죠 책 꺼내면 진짜 이거. 아,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휴대전화 안 보고 밤에 조금 보고 잘까 했는데 이상하게 잠이 와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합리화. 아, 내일 아침에 일찍 눈 떠서 책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죠. 5773.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야자 시간에 정석을 펼치면 그렇게 잠이 잘 왔군요. 정석을 인수분해 집합에서 인수분해 쯤 끝날 갈 때 이제 끝났던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머리 대면 이제 바로 잠드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아침까지 쭉 통잠 자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진짜 사실 축복이고 저는 어제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런 날이 있어. 그게 저는 이제 축복 같은 날인데 어쨌든 좀 짧게 자더라도 아침이 훨씬 이제 가벼워지죠. 그죠? 뒤척이지 않고 바로 잠드는 법. 종이책을 읽어라. 한 페이지 읽기도 전에 스르르 잠들 것이다. 이게 바로 최고의 꿀팁이 될 수 있다는 거 새삼 한번 짚어봤고요. 자, 화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어김없이 과학편이죠. 이번 주는 목요일에 곽재희 작가님 만날 거고요. 오늘은 철파엠 스페셜 파이팅 모닝을 만들어줄 두 남자와 만납니다.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소개를 하는 게 나을까요? 유쾌한 듀오 김장훈, 강균성 씨가 철파엠에 오십니다. 자, 우리 찐 김장훈과 그리고 김장훈 성대모사를 제일 잘하는 강균성 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죠? 누구와 재미있는 얘기 쫙 풀어보고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기부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철파에서 드리는 선물 단백질면 멜라토닌 허브차 구급함 김치 세트 있고요. 문화 선물 있습니다. 영화 군체 관람권인데요.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등 와 이름만으로도 진짜 기대를 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의 강력한 막강한 시너지가 스크린에서 펼쳐진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작가들도 문화 선물 게시판 참고. 자, 고릴라 보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너튜브는 SBS 라디오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아침 김영철이죠. 언행인과 광고 듣고 오데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로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가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두잠.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철가루 여러분, 노래강시의 콩콩아니아니 노래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의 박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원, 투,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9: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모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칠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칠비김치,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8: 지금까지 흥세러데이의 증기명기 신기망기 슬기슬기 박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몸이 한 넘버 최애에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박진설 딸 축하해. 박승기 무조건 휴식.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 만장굴이 2년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만장굴은 검은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에 의해 형성된 대표적인 용암 동굴인데요. 동굴 내부에는 석회동굴의 종이석과 비슷한 생성물도 만들어져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지형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또 매년 50만 명 안팎의 관람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천연기념물로도 등록돼 있습니다. 특히 한여름에도 서늘한 온도를 유지해서 무더위를 피해 찾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2023년 출입구 부근에서 낙석이 발생하면서 안전문제로 탐방이 전면 통제됐는데요. 이후 낙석 위험 구간 정비와 탐방로 환경 개선 작업 등을 거쳐 약 2년 만에 재개방되는 거라고 합니다. 재개방일은 5월 30일이라고 하니까요. 제주 동굴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은 일정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0: 살코기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처음 보면 색깔 때문에 살짝 꺼려지기도 하죠. 이 검은 살코기의 정체는 바로 혈압육입니다. 자, 잠채의 혈압육은 등뼈와 혈관 주변에 분포한 근육인데요. 산소를 저장하는 성분과 혈액 성분이 많아서 원래 색이 진한 거라고 합니다. 특히 통조림처럼 고온 가열이나 멸균 과정을 거치면 색이 더 짙어지면서 검거나 갈색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일반 살코기보다 맛과 향이 강해 약간 쓴맛이나 쇠맛이 느껴질 수 있어서 비린내에 민감한 사람은 조금 거슬릴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먹어도 건강상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요. 이제 캔참치 속 검은 살코기를 발견하며 혈압육이구나, 아 혈압육이구나, 그러시구나 하고 안심하고 드세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였어요. 자, 오늘도 오대리로 정보 많이 챙기셨나요? 자, 제가 딸 축하에 무조건 휴식 두 분이었는데 먼저 진솔 씨, 박진솔 씨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딸의 결혼식 날입니다. 디데이가 가까워 오니까 제가 더 긴장이 되네요. 딸과 함께 자주 듣던 철파엠에서 축하와 응원 받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딸아, 살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있겠지만 지금의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 둘이 걸어가는 앞날을 엄마가 늘 응원할게. 사랑해. 아우, 진짜 온 가족이 진짜 일요일로 인해서 들뜨고 떨리고 그죠. 진솔님이 지금 더 지금 정신없죠. 아, 우리 집에서 이제 큰 누나만 이제 결혼했으니까 수인아랑 저랑 이렇게 아직 그죠. 근데 우리 큰 누나 결혼할 때 막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예, 네, 진짜 정신없었고 엄마 분주하고 했던 거 막 수인아랑도 그런 기억이 또 나고 그렇네요. 나는 이제 너무 어렸어 그때는. 우리 따님 다시 한번 더 축하한다고 라디오에서 사연 나왔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진솔님 그리고 박승기 씨, 피곤한지 입안에 1원짜리만한 혓바늘이 돋고 아우 입술도 팅팅 뿌라 뿌라 팅팅팅 부었어요. 밥도 침 삼키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아, 역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나 봐요. 야, 이게 아까 1원짜리만하다고 했는데 이게 와 손톱 그죠? 손톱보다 더 크게 그만하겠다 진짜. 아니 생각보다 이게 막 그 국물 들어가거나 특히 약간 매콤한 거 매운 거 들어가면 막 찌릿찌릿하고 안에서 그죠? 그럴 텐데 어쨌든 그 안에 오라매땡 있죠 그죠? 그거 바르고 시키는 대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국 가셨나요? 아니면 뭐 병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마 약국에 약이 있으니까 승기 씨 이래도 좀 쉬어줘야 돼 그치? 자, 승기 씨, 지솔 씨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7분 4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꾸물꾸물 좀 흐린 듯한데 비는 내일이라고 했는데 일단 백혜 백혜영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비는 수목이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1: 네, 내일 맞습니다.
0: 근데 오늘은 비 흐려요. 오늘 흐리군요.
1: 네.
0: 허린 날씨 들어볼까요?
1: 네, 오늘은 구름의 양이 많은 데다 더위의 기세가 어제보다는 약하겠습니다. 그래도 경상권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덥겠고요. 전국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체온 조절 주의하셔야

알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27도로 어제보다 3도 낮겠고 광주 30도, 대구 상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오면서 누그러지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동 남해안으로 가고 많은 비가 예보됩니다.

0: 나이 피티 굿나잇 피티 개운할지 모르면 너무해 너무해 나이 피티 굿나잇 피티 멜라토리 꿀잠 베이베 아침을 열는 첫가루 대 생생한 연정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멜라토리 라붙이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안녕
1: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멜라토닌 허브차 나이티와 함께하고요. 의사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지 않아요?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김태우님인데요. 요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하던 학원 일에 더불어 둘 다 챙기려니 엄청 피곤하네요. 다음 주면 실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학교 애들과 빨리 친해질까요? 철업티처럼 하이텐션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와 내가 떨린다 내가 떨려. 자 전화 연결되면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김태훈님.
2: 럽디 철업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럽디 철업티 나 이제 이것 좀 누가 좀 해줘. 업디 철업티 누가 이런 거 안 해줬는데 김태훈씨.
2: 네.
1: 우리 김태훈 노래 한번 가볼까요?
2: 네 알겠습니다.
1: 내 사랑이 말이 내리면
2: 추억이 되살아나고
1: 김태훈씨 네, 보너스 선물 하나 받으셨고요. 아니 김태훈씨
2: 네. 네.
1: 아니 우리 지오디 김태훈이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괜히 김태훈씨 노래를 좀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강박 부담 있지 않았어요?
2: 네, 어떤 뭐 회식이나 가면
1: 그럼.
2: 무조건 뭐 김태우니까 김태우 불러라, G.O.D 불러라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강박이 좀 있습니다.
1: 있지. 아니 그나저나 지금 교생 실습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과목이에요?
2: 저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대박이다, 영어 선생님인데 아, 이미 뭐 인기 보장이지 뭐. 하이.
2: 아니 근데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제가 투입이 되니까. 조금 어색해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이제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게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2: 조금 친해지긴 했었거든요.
1: 조금.
2: 애들한테 과자도 주고. 근데 제가 학원에 일할 때는 수업 중간중간에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볼까 싶기도 하고.
1: 아니 잘 됐다. 그래서 지금 첫 수업 시작할 때 김태우 씨 노래 한번 제대로 딱 불러주는 거 어때요?
2: 그것도 좋은데 이제 애들 좋아하는 거 이제 숙제 노바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애들한테.
1: 아, 또 애들도 맞춰야 되니까 그지.
2: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애들 좋아해서.
1: 좋다. 아니 그럼 네. 지금 원래 학원 일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어쩌다가 딱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2: 제가 전공이 이제 영어가 아니.

0: 거든요. 네. 경제학인데 어쩌다 보니 이제 학원 일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여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1: 그랬군요.
0: 근데 너무 힘들어요.
1: 근데 오케이 맞아 힘들어 다 힘들어 다 힘든데.
0: 네.
1: 나 우리 김태호 쌤이 아까 또 그 특허 영화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 수업 들어갈 때 Hello everyone 뭐 이런 것처럼.
0: 네.
1: 좋아 그럼 이따 우리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멜라토닌 네. 호부차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기자 한 문제 마실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쏴드리고요. 제한 시간은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외투시면 돼요.
0: 네.
1: 자 꽥꽥 오리랑 닮았지만 더 크죠.
0: 거위.
1: 사다성어 크게 될 인물은 오랜 노력과 시간을 들여 늦게 성공한다. 대기
0: 만성.
1: 속담 원수는 이곳에서 만난다.
0: 외나무.
1: 공통점 퀴즈 버스 지하철 열차의 공통점은 대중교통. 그렇지. 색깔 퀴즈 검은색과 회색을 섞으면 나오는 색
0: 검은색 회색.
1: 무슨 색 그래
0: 회색 그레이.
1: 그래 넌센스. 파티 콩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말은 콩.
0: 모르겠어요.
1: 콩.
0: 패스.
1: 나 물이래요.
0: 네.
1: 그래도 잘해서 10만 원 받게 되셨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유 진짜. 내가 뭐라고 했어? 검은색과 검은색과 흰색을 섞어야 회색인데 네. 검은색과 회색이라고 했어 내가.
0: 네.
1: 저기 DJ의 실수로 맞는 걸 해드릴게요.
0: 네.
1: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철가루 퀴즈 요거를 맞추지 마세요 태우 씨.
0: 네.
1: 우아한 춤하며 떠오른 거. 이 춤을 추는 여자는 땡땡 리나. 춤추는 땡땡 땡땡 리나. 맞나? 남자는 땡땡 리노라고 부른다. 강수진 씨가 대표적이죠. 백조의 호수하며 떠오르는 두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오늘 상품 멜라토닌 허브차 쏘고요. 끝으로 학생들도 좋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짧게 두신다면은
0: 네,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좀 부족하지만 학생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억수로 사랑합니다.
1: 노래 한 곡 갑시다. 다음 주.
0: 네.
1: 네, 좋아요. 태호 씨 우리 매일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나들이 떠나기 딱 좋은 봄날. 주의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만드는 배달음식은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할 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주고 음식을 바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분 후 즉시 냉각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꼭꼭 기억하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출퇴근길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작은 결심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로부터 수자원을 지킬 수 있죠. 또 여기에 연료비와 주차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환경과 경제까지 챙기는 선택이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물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에미야, 너 아직도 자냐? 어?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 게으른 구멍이 같은 게 빨리 일어나서 국 끓이고 돈 벌러 가야지. 응?
2: 출근 진행시켜!

철없이 함께하는 뮤직 타임. 오늘은 김지영님의 사연인데요. 오늘도 랜덤 선물 뽑을 거예요.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떻게?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자, 오늘 랜덤 선물 아주 나이스. 두구두구두구 혈 당당 르르당당 혈당 관리청. 오늘 김정님 어떤 사연이냐면요, 약 3년 만에 코인 노래방에 갔습니다. 저는 항상 첫 곡은 고음을 쫙 지르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번 첫 곡은 에일리의 보여줄게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지르니까 기분이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노래방 첫 곡의 국룰은 고음 아닌가요? 크크크. 에일리의 보여줄게 들려주세요. 아, 지영님 첫 곡으로 보여줄게 너무 좋죠. 아 여기서 고음 대결. 아, 우리 저기 영스트리트 우리 웬디랑, 웬디는 휠의 노래 부르고 시든 머리 꺼지지. 제가 패배했던. 아 근데 진짜 아니 보여줄게 노래방에서 요거랑 뭐 그죠 좀 고음들 원래 또 쫙 있잖아요. 여자들 노래 중에서 좋다 좋다 잘하셨네요. 노래방 첫 아 곡 국룰이라고. 그럼 오늘 철없이 공감은 주제 이거 어때요? 노래방 첫 곡 국룰. 첫 가루들은 노래방 첫 곡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신지, 뭐 이제 아까 고음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알죠. 목 풀려고 약간 너무 고음 말고 한 중고음 정도로 쫙 가면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반대로 아까 첫 곡 스트레스 풀려고 고음 지르는 분도 있을 거고, 멋있게 뭐 힙합 아니면 털었다 털었다 털었다 있을 거고, 우리 철가루들의 노래방 첫 곡 국룰 알려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첫 번째 철없어 에일리의 뮤직.

네. 와, 오늘 철학적 주제는 노래방 첫 곡 국룰입니다. 뭐 정해진 건 없고요. 우리 철가루도 뭐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야. 넌 바람밭이 내 마음대로 부르는 첫 곡 김정진님. 저는 첫 곡으로 이은미의 애인이 있어요. 이 노래부터 꼭 부릅니다. 자주 불러서 번호까지 외웠습니다. 15435 이게 회사가 두 개 있잖아요. 맞아, 옛날에도 나도 노래방 번호 외우고 했는데 그 사람 나는 볼 수 있다. 그치, 고음 한번 쫙 가져야지, 그죠? 앞에 서사가 있잖아. 아직도 넌 혼자 거리 물어보네요. 자, 6050. 저는 조장 형님의 체인지요. 아이고, 분위기 잡고 시작해야 노래가 더 잘 돼요. 약간 우리 또 발라드 파들이네, 발라더들. 그렇지, 조장 형님. 요것도 약간 은근 고음이죠. 맞아, 맞아, 조장 형님. 5328번님. 따르릉 김영철. 코인 노래방에 가면 부르는 제 첫 곡이에요. 텐션을 무조건 올리고 시작해야 하거든요. 아, 은근히 가사 많이 없잖아요. 춤 되게 많고. 고맙습니다. 나도 잘 안 부르는 따르릉을. 저는 제가 누가 눌러주면 해요. 내가 내 것 좀 누르게 좀 그래. 뭔지 알죠? 근데 꼭 누가 눌러줘. 분위기 딱 봤어. 2878. 저희는 질풍가도요. 아, 야구에 푹 빠져있는 우리 집 두 아이가 응원가로 나오는 이 곡을 항상 먼저 부릅니다. 한번 더. 이것도 고음 아니에요? 그냥 노래방 가면서 사실 고음 한번 질러줘야 돼. 979요? 다비치의 팔리팔리요. 절정을 향한 목풀기를 찾아.

합니다. 그렇죠. Give me a call, baby, baby. 아, 문자라도 남겨줘.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면 고릴라 무료. 김다현님, 제 코인 노래방 메이트는요 남편인데요. 저희의 첫 곡은 아 신난다 거북이의 비행기. 여러분 빙고 할 줄 알았죠? 비행기야 비행기 타고 가요 바람 아래 위로 날아가겠죠. 바로 기분 업돼서 너무 신나요. 아 이거 오늘 주제가 너무 재밌다. 노래 다 아는 거 나오니까 왜 이렇게 신나. 아 거북이 비행기 다음에 김다현님 거북이 빙고도 해줘. 두 개 같이 해주면 안 돼? 기분 확 업되게. 김지혜님 저는요 무조건 유피의 뿌여뿌여요. 노래도 귀엽고 흥도 있고 지금 불러도 안 촌스레요. 맨날은 몰랐던 거야 눈물이 나게 한 거야. 가성 살려줘야 돼요 알죠. 아 김지혜씨의 오늘 내 서타의 노래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4179 우즈의 드라우닝이요. 아, 금요일에 조금미님의 추천으로 처음 들었다가 반한 곡이에요. 뻥 뚫리는 고음에 분위기도 쫙 올라가서 노래방 가면 1번 곡입니다. 아 난 이게 우즈 드라우닝 좀 힘들어. 사실 그 아영 이제 그래도 제작진 좀 노래 몇 곡 주잖아요. 보여줄게라 우즈 드라우닝도 있었어.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우즈 드라우닝 어려운데 우리 4179분이 고음이신가 봐. 키 절대 낮추고 방 키우는 거 안 돼.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두 번째 노래 들으면서 연습해야지. 우즈 드라우닝 뮤직 스타트.

0: 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매주 화요일 핫한 시사 키워드를 골라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SBS 보도국 정다운다운 정다운 기자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정다운입니다.
0: 앞에 이제 노래방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노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왜냐하면 네. 우용식님이 정다운 기자님 노래방 첫 곡은 뭐예요? 발라드예요? 댄스곡이에요?
1: 저는 요즘은 발라드인 것 같아요. 네. 그 수지 백현의 드림이라는 거 아시나요?
0: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좀 틀려줄 수 있다. 지금 여러분 라디오로 그 호흡이 좀 느껴졌네요. 우리가 눈이 보다가 누가 봐도 시키려고 하니까 본인이 설명을 하다가 약간 말린 거 플러스 어이없어서 웃었죠.
1: 약간
0: 그러니까 한 구절만 나도 진짜 몰라서 백지현. 백지현이란다.
1: 백현이랑 백현. 수지 뭐 예쁘네 오늘도.

0: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겁니다.
1: 아 근데 우리 정다희 씨는 지금도 표정이 네. 아 그냥 어차피 된 거 그냥 빨리 훅 해버리자. 노래도 좀 잘 못 또 예전에 노래 얘기하면 시키실 거죠, 시키실 거죠 해서 약간 스트레스 맞아요, 받는 것 같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알겠습니다.
0: 아 우리 이제 우용, 포기.
1: 우용식님 지금 아주 센스 있었어.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오늘 주제에 또 들어가 봐야죠. 어떤 주제인지 컷 먼저 듣고 올게요.
2: 대서양 크루즈선 관련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미국인과 프랑스인 각각 한 명씩 추가돼 총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의심 사례는 모두 11건이고 사망자는 3명에서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규모 유행 징후는 아직 없지만 추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며 방역 권고를 지켜줄 것을 각 보건당국에 당부했습니다.
0: 네,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한타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한 뒤 3명이 숨진 데 이어 귀국한 승객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전파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오늘의 알고 싶어요는 한타바이러스입니다.
1: 자, 한타바이러스 아마 뉴스에서 조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뉴스에서 접했지만 이게 그전에 몰랐던 바이러스인데 네. 어떤 질병인가요?
0: 네, 일단 대표적인 특징부터 설명드리면요. 이 쥐 같은 설치류를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침이 감염 경로가 되는데요. 사람이 이걸 실수로 밟거나 만지면 전파가 됩니다. 이 바이러스 이름인 한타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탄강에서 따온 거예요. 이 1950년대 6.25 전쟁 당시에 한탄강 근처에 주둔했던 유엔군 사이에 급성 열성 질환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1976년에 우리나라 의학자 이호왕 박사가 세계 최초로 원인 바이러스를 발견했고요. 이걸 한탄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에 유사한 계열의 바이러스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들 전체를 묶어서 한타 바이러스로 부르게 된 겁니다.
1: 한타 바이러스도 종류가 여러 개라는 건가요, 그러면?
0: 그렇죠. 이 아시아 유럽형 한타 바이러스는 사람 간의 감염 사례가 없고 또 치명률도 5% 미만으로 낮아요.
1: 네.
0: 하지만 미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데스형은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하고 치명률도 40%대에 달합니다.
1: 그렇군요.
0: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가 이 안데스형인데요. 이 감염 초기에는 발열이랑 두통 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급격히 숨쉬기가 곤란해지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감기랑 좀 비슷한데 자칫하면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1에서 2주 정도, 길게는 6주 정도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네. 감염이 발생했다는 거죠?
0: 네. 이 대서양을 항해 중이던 네덜란드 국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선박에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 150명과 승무원 70여 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1: 네.
0: 이 해당 크루즈에서는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이후에 지금까지 3명이 숨졌습니다. 확진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크루즈선에서 귀국한 승객들을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프랑스는 귀국 승객 모두를 특수 격리실에 수용했고요. 영국도 20명의 자국민을 전용 격리시설로 이송했습니다. 이 영국은 초기 72시간 동안은 병원에서 격리를 하고 이후에 최대 45일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접촉자가 최소 2주간은 병원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탑승객 중에 미국인들도 이제 있었다고 했는데 미국 쪽 반응은 좀 다르다면서요?
0: 네, 이 미국으로 이송된 18명의 승객 가운데 한 명은 안데스형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은 없었고요.
1: 네.
0: 다른 한 명은 경미한 증상을 보였지만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유럽과는 다르게 이번 사태를 낮은 수준의 비상 상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 노출자라고 해도 집단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걸로 충분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귀가를 한 뒤에 매일 주 보건당국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한타바이러스의 대중 위험도가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 같은 바이러스에 대해 각국 반응의 온도차가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네. 왜 그런 거죠?
0: 일단 이 한타바이러스의 구조 그리고 전파 방식이 코로나19랑은 좀 달라섭니다. 코로나19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일단 공기 중에 퍼지고
1: 네.
0: 또 주변 사람이 그걸 흡입하면 감염되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한타바이러스는 폐 깊숙한 곳의 혈관 내벽에만 존재하는 수용체에 결합하기 때문에

0: 감염자가 기침을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 바이러스의 복제 속도도 코로나19보다 느린데요. 바이러스 학자들은 사람 간의 전파가 드물기 때문에 코로나 때와 같은 팬데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나라로 번지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0: 네, 우선 이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감기나 코로나19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을 합니다. 또 한국에 전파될 가능성도 아직은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WHO도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몇 주간은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또 질병관리청은 남미 여행을 할 때 쥐 배설물이 있을 만한 폐쇄된 공간을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곧 열리게 될 월드컵 개최지가 한타바이러스 주요 풍토국이라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선수단과 응원단을 대상으로 감염병,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우리 정림님이 제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참 많네요 하셨고요. 네. 한타바이러스는 이제 처음 들으셨을 텐데 박미경님은
0: 남아공에선 에볼라가 비상이라는데 바이러스는 죽지도 않고 자꾸 살아나네요. 이것도 참 문제더라고요.
1: 그런데요. 이선희 씨가
0: 앞으로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나타나니 무서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최재현 님은 한탄이 나오는 바이러스네요. 에휴. 하셨습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무리 퀴즈 내주실까요?
0: 네, 얼마 전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쥐 같은 설치류를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로 우리나라 의학자 이호왕 박사가 세계 최초로 원인 바이러스를 발견하면서 붙여진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한타 바이러스, 2번 안타 바이러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지금까지 SBS 보도국 정다은 기자님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맨날 하는

0: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대한민국 1등 매력
1: 107.7 SBS 파워 FM. 영락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자은님이 1번 한타 바이러스, 코로나 시대로 돌아가는 건 생각만 해도 싫어요. 모두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안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그죠? 8330 윤주혜님 정답 맞추셨네요.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발레였죠. 김원기님이 발레? 저도 사뿐사뿐 우아하게 발레 배우고 싶은데 현실은 발레 파킹만 잘하네요. 유유. 라인 맞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 이가영이도 발레. 발레하는 친구 몸매랑 자세가 너무 이뻐서 부러워요. 발레는 진짜 자세가 중요할걸요. 그렇죠. 딱 올곧게 딱 서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턱 딱 올리고. 4777 발레. 성인 발레 배워보고 싶어요. 도전합시다. 모두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정블리 뉴스 듣고 김장훈 씨 오셨어요. 강균성 씨도 오셨고요.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0: 아직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자격증 발급기관으로만 생각하시나요? 공단은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 직무능력의 표준을 마련하는 일, 해외취업지원, 국제교류협력, 외국인 고용지원,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숙련기술인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만큼 꿈꾸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구매해도 한 척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0: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2: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2: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3: 잘 만들었다, 몽잘.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6: 모닝 메아이 하비어 티션 플리즈 안 주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0.7
7: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둬 기분 좋은 아침에.
8: 김영철의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철파엠 스페셜은요, 듀엣곡 허니 허니 허니 금자군 강균성씨와 함께합니다. 강정림님이 장원님 오늘도 나플나플 하얀색 블라우스 입고 오시겠죠? 우와, 대박. 기다려 기다려, 어떤 옷인지. 와우. 자, 그리고 서현정님도 강균성님, 김장원님의 프로젝트 듀오라니 웃음이 절로 납니다. 아, 자, 그렇다면 이제 잠시 후 이제 모실 텐데, 과학편의점 곽재 작가님은 목요일에 만나볼 거고요. 김영철의 파워 FM은 빨간맛의 고향 충북 괴산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하고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정상근 기자님과 뉴스 먼저 준비할게요. 스테이 튠.

0: 비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 지금 제가 8시 4분 5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최태형님이 정불리 김장훈 씨 좋아하시나요? 그럼 닭소리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2: 김장훈 씨는 좋아하지만 닭소리 성대모사는 왜?
0: 왜? 그럼 닭소리는 안 돼요?
2: 닭소리
0: 돼지 소리는 되고요.
2: 아, 돼지 소리는 쉽죠.
0: 네. 네. 돼지 소리 어떻게 하는 돼요?
2: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네. 김장훈 씨 뒤에서 보려고 왔어.
2: 아, 정말요? 네. 네. 아이 닭소리였군요 이게.
0: 네. 열일하고 계신 우리 정상 기자님과. 네. 자, 그럼 이제 뉴스 시작을 해볼까요?
2: 네.
0: 자, 첫 소식은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고요.
1: 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예고한 파업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수원지방법원은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삼성전자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평상시와 같은 업무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라고 결정했는데요. 평소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과 규모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못 박은 상황이라 이 노동조합의 파업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은 반도체 공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초정밀 미세 장비인 반도체 시설은 손상되면 재가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 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관련 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혔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사후 금전 배상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이자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노조가 주요 시설을 점거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노조는 하루 최대 3억 원, 최승호 위원장 등 노조 간부는 하루 최대 3천만 원씩 삼성전자에 물어내도록 했습니다.
0: 네, 노사는 그러면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1: 네, 일단 삼성전자는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임금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노조는 법원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예정된 파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 결정 중 이 필수 시설의 평상시 인력을 유지하라라는 것은 주말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파업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노사 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협상은 결렬됐고요. 오늘도 노사는 다시 협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늘 방한을 한다고요.
1: 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정상회담 장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인데요. 앞서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바 있는데 셔틀 외교, 이 답방 형태의 이번 정상회담도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을 하고요. 지난 나라현 정상회담 때 다카이치 총리가 그랬듯 이재명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가 묵는 호텔로 찾아가서 직접 영접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 정상회담과 만찬이 이어지고요. 안동 지역의 전통 음식과 술이 대접될 예정입니다. 이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게 의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46주년 5.18 기념식이 거행됐다고요.
1: 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를 찾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특별했는데요. 그 5.18 당시 시민군이 최후로 항전했던 옛 전남도청

0: 이 오랜 복원 공사를 마치고 공개가 됐고 오랜만에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80년 5월에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 국민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위로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스타벅스가 이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이벤트 행사를 열어 논란이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압을 연상시킨 데다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타벅스는 논란이 되자 행사를 중단했고요.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는 해임됐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박찬욱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고요?
0: 네, 이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영화 거장으로 우뚝 선 이 박찬욱 감독은 이번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요. 한국인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은 프랑스 정부의 최고등급 문화예술 공로 훈장인 콩황데르를 받았는데요. 예술을 사랑하는 프랑스가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에게 수여하는 훈장인데 한국 사람 중에서는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과 지휘자 정명훈 씨, 소프라노 조수미 씨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한편 이번 칸 영화제에서는 우리 영화로는 4년 만에 경쟁 부분에 진출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공개됐는데요. 이 비무장지대 근처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SF 스릴러인데 호평을 받았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신작 서울 도심 대형 쇼핑몰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집단 감염 사태를 그린 영화 군체도 비경쟁 부문에 진출해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현승원님이 정불리 감기 걸리셨나요? 유유 고기 드셔요 하셨습니다.
0: 아 시작할 때 닭소리를 냈더니 목이 갑자기 뭔가 걸려버렸어요.
1: 아니었습니다. 네. 현승원님 뭐가 걸렸는데 닭소리를 괜히 시켜가지고.
0: 네, 아예 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자 오늘 목 관리 잘하시고요. 네. 정상 기자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Shiny Stand By Me 노래 듣고요. 김장훈 씨, 자 강균석 씨랑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궁금한 질문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권리는 무료입니다. 김장훈 씨 어떤 룩인지 여러분 보는 라디오 켜주세요.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FM.

0: 찐 김장훈과 짭 김장훈이 만났다고? 이 조합에 놀라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무대 장악력 끝판왕 두 남자 김장훈, 강준성 씨와 함께합니다. 철판 스페셜 김장훈, 강준성 완전 허니 조합이네. 유쾌함과 진심을 오가는 환상의 조합 김장훈, 강균석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0: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1: 예, 시청자죠. 예,
0: 그럼요, 그럼요. 이제 네. 보고 있으니까.
1: 시청취자.
0: 예, 예 시청취자. 어, 감은 정말 진짜 어쩜 이렇게 매년 늘어요.
1: 네, 그렇죠. 예. 제가 정말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너무 저랑 조합이 제일 잘 맞는 영철 씨 라디오 나와서 예. 너무 제가 행복합니다.
0: 마지막 와 이게 이상했잖아요.
1: 그래.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역시 근데 점점 잘생겨지지 않아 얼굴?
2: 그러니까요.
0: 오. 제가 성형을 하자 했는데도
1: 그 봐도 웃기더라.
2: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야 되니까 네네. 또 일찍 주무시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가? 또 되게 컨디션이 좋아지시는 거 같아요.
0: 맞아 맞아 좀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것도 아니, 지 나름대로 관리도 받겠죠 뭐.
0: 그런데 얼굴 관리 꾸준히 받고 있고요. 네. 에스테틱 가서.
1: 에스테틱.
0: 그럼요.
1: 에스테틱.
0: 아니 그 의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수경님이 김장훈 씨 의사 멋지네요. 프랑스에서 그 게스트 오신 줄 알았어요.
1: 아 그래요?
0: 약간 어떤 그 유러피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1: 아 그렇구나.
0: 디자이너 작품이죠.
1: 아 보세요.
0: 보세. 네. 아니 잠깐만 보세. 아니 아, 정말 되게 오랜만에 있어서요.
1: 보세 창고에 있다가
0: 보세
1: 안 팔려서 방출된 거.
0: 보세 보세 젊어서 보세. 이영래님이 네. 균성님 많이 놀랐죠. 균성님은 쇼생크 탈출이 생각나는 의상이네요.
2: 아,
0: 두 분 의상이 참 대비되네요.
1: 잠옷 아니에요?
2: 어 굉장히 스트릿 패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 스트릿 패션이요?
2: 네, 네. 그리고 보면 이게 워싱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원단이
0: 사과하세요 지금 막 스트릿 패션에 막 패션하는데 아, 얘, 잠옷 아니에요?
1: 더 예지요 저는 까만 옷 있으면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뭐 이러고 너는 뭐 적선하다 왔니 둘이
0: 서로
1: 어제 그제 이틀 합쳐서 둘이 19시간 방송했어요.
0: 그래서 정수자님이 두 분 조합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됩니다. 아침부터 활력 에너지 받고 갈게요.
2: 네, 아, 감사합니다.
0: 사실 3772번도 질문하셨는데 두 분 철파이면 모두 처음이시죠.
1: 네네.
0: 새벽에 일어나면서 잠깐 후회했다 안 했다? 장호님은 이제 아침잠이 적어지셨을 테니 일어나기 수월하셨으려나요 하셨는데 아, 오늘 아침 몇 시 일어나셨어요?
1: 오늘 아침 5시 반.
0: 이거 때문에?
1: 네.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아침형 인간 아니에요 요즘?
1: 아침에 자는 인간이죠. 아침에 아,
0: 여전히 인간. 이런.
1: 근데 어. 그런데 확실히 나이 드니까 어. 멜라토닌이 없어졌는지. 아, 좀 이게 진짜 깨더라.
0: 새벽에 한 두어 번은 깨지 않아요?
1: 네.
0: 어 있어.
1: 깨요.
0: 균성 씨는 어때요? 아침에 원래 전... 또 약간 또 새벽 기도가 오는 스타일 아니에요?
2: 아 전혀 아닙니다. 오. 저도 아침에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어. 굉장히 지금 몽롱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0: 아, 지금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네. 아니 약간 어떤 좀 신앙이 좀 보이지 않아요? 우리 김성균이요?
0: 아, 맞아요. 작정 기도 이런 거. 아, 50일 작정 기도. 아, 둘 다 요즘 만나면 인사가 괜찮아? 아, 괜찮아요?
1: 그렇죠. 여러분 김지혜님이 질문 주셨는데 김장훈 모창의 원조

0: 예요. 김장훈 씨 노래 허니를 이제 듀엣으로 리메이크를 네. 하셨는데 일단 이 곡 소개 좀 해주신다면
1: 김성 씨가 예. 네.
2: 아 일단은 정말 장훈 형의 명곡이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0: 어. 김성 씨 목소리죠 이거.
2: 네.
1: 그 잘 어울려.
0: 아 가창력 봐봐 어쩜 좋아.
2: 이제 최근에 형이랑 네. 너튜브에서 컨텐츠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주목받게 되면서
1: 그래서
2: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0: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네. 완전 진작 일을 네. 했네요. 네. 이게 리메이크 듀엣 음원이고 웃음기를 뺐다라고 했는데 웃음기가 여기 조금 약간
1: 아니 그거 환청이야.
0: 아 제가 잘못 들었나봐요. 아,
1: 편청이에요. 네. 편중된 네. 그 청이에요. 네. 네. 아, 저 진짜.
0: 아, 진짜 나도 아니.
1: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앞으로 들을 거 아니야.
0: 잘못했어요. 아니 웃음기 뺀 두 사람 따는데 형이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요. 딱 그 타이밍이.
1: 아니라니까.
0: 균성 씨 할 때는 딱 그대로 했는데.
1: 아니 그거 얘기하는 바람에 사람이 이렇게 환청을 들을 거 아니야.
2: 환청을.
0: 죄송합니다. 아, 디렉팅은 누가 그럼 본 거예요 노래할 때?
1: 네?
0: 디렉팅
2: 본 거다. 이 편의를 이제 새롭게 편곡하신 분이 또 직접 오셔가지고.
0: 직접.
2: 디렉을 봐주셨는데 저 이제 녹음을 할 때 저도 있고 장훈 형도 그때 같은 날 했거든요. 있어요. 형은 디렉이 필요 없으세요?
0: 아 그죠. 네. 원래 했던 거 그대로 쓴 건 아니죠?
2: 아 전혀 아니고
0: 다시 녹음 그대로.
2: 네 그때 이제 녹음
1: AI를 추출해서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그 사기죠 그, 그거는.
0: 그러니까요.
2: 네. 얼마나 그냥... 열심히 하시는지 한 테이크 한 테이크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0: 그럼 두 분이 그 몇 시간에 많이 녹음 끝났어요?
1: 얼마 안 걸렸어요.
2: 한 그... 프로 안에 저희 둘이 다 끝났죠.
0: 한 프로가 3시간인가요?
1: 한 프로도 아니야.
2: 3시 반.
1: 아니야. 균성이 저는 한 3번 불렀고 균성이도 한 번 서너 번?
0: 와 진짜 그렇군요. 아니 0303번님이 첫 소절을 원곡자인 김장훈님이 아닌 강균성님이 부르셔서 살짝 의외였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녹음할 때 자꾸 김장훈님 목소리로 부르진 않았나요? 크크 했는데 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는.
2: 그렇죠 그렇죠.
1: 왜냐하면 제 노래라고 자기가 먼저 하는 것보다 또 균성이 먼저 이렇게 딱 하는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게 좋지. 제가 하면 좀 뻔하잖아요.
0: 아 그래서 먼저 이렇게 또 파트는 그럼 어떻게 나눴어요?
1: 알아서 잘 나눴고 뭐 일일이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라디오.
2: 네. 왜요? 그날 만나서
0: 갑자기 바로 제가 어디서 지금 핀트가 나가신 거 아까 그 여기서
2: 떠나에서 약간 예. 마음이 떠나신 것 같은데.
0: 웃음기 뺀 하다가 여기서 자꾸 웃음기 아니, 아니, 거기서 아까, 지금 환청 이후로.
1: 아니 아까 기자.
0: 아 기자님이 닭소리
2: 닭소리 내셨죠.
1: 아니 아니 저기 정다운 기자.
0: 정다운 기자님.
1: 네, 한타바이러스 그때 거기 때부터 먹었고 설치류.
0: 라디오를 듣고 왔다 또 티를 이렇게 살짝 내두시네요.
2: 아 네.
0: 아 근데 4766번님이 원래 허니하면 허니.
1: 아 예.
0: 박진영 씨 곡이 생각이 났는데
1: 뭐 먹어요? 예? 네? 뭐 먹어요? 뭘
0: 꿀 먹었죠.
1: 허니.
0: 김장훈 씨 허니가 더 먼저 생각이 날 정도로 곡이 너무 유명해진 것 같아요. 장훈 씨가 생각하시기에 허니가 대박 난 거에 균성 씨 지분이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
1: 근데 허니는 그 전에 대박이 났어요 역주행으로.
2: 그렇죠.
0: 그쵸?
2: 이미 사실. 예. 이미.
0: 2000몇 년도 노래죠 이게?
1: 2006년 노래인데 한 20년
0: 전
1: 지나서 그 대박이 났고 저. 버튜버를 하던 고2 자리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예요 저. 근데 만화로 이제 고2로 환생해서 하는데 걔를 통해서 리메이크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약간 초통령이 있어요 빵빵이라고. 그 여자친구 옥지가 이걸 불러서 뭐 1,000몇 백만 조회하고 운이 좋았죠.
0: 우와.
1: 운이 진짜 운이라는 것도 있어.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허니를 자연스럽게 골랐군요. 다른 노래도 많았지만.
1: 그렇죠. 그래서 허니가 역주행을 했어요. 그거랑 고속도로 로망스랑. 그랬는데. 균성이랑 그냥 재밌으려고 너튜브
0: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1: 네, 고음 대결로 나가서 했는데 그게 하나가 뭐 900몇십만 뭐 600몇십만 웃긴 게
0: 조회수가 또 높잖아요 뭐 하면
1: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네. 둘이 계속 하다가 야 이거 그러지 말고 우리도 발라드 가수인데 한번 각 잡고 한번 하자
0: 해서 이번에 각을 잡고 네. 허니로 이거 허니 한번 하고 나 또 혹시 더 있나요 다음 거 뭐 아까 고속도로 로망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1: 아니 노래. 지금 또 제가 네 명으로 활동하는데 하하랑 또 하나를 냈어요. 노래만 불렀지를. 그래서 그거 활동하고 있고 그건 이제 대학교 축제 위주로. 요거 이제 방송 라디오 위주로 김성이랑 하고 김장훈으로 이제 전국 투어 돌고 방송하고 라디오 쪽 혼자 하는 건 숲투눈으로 이제 북캐릭터.
0: 와 지금 그러면 오 뭐 유닛이 지금 장난 아니네요.
1: 그래서 사실은 하나를 더 하려고 그랬어. 걸그룹 걸그룹이랑 하나를 해서
0: 효리수 거기 일하다가 섭외 들어오겠는데요.
1: 어디요?
0: 효리수 쪽에서.
1: 효리수가 뭐야?
2: 네. 그 요즘 되게 핫한데 소녀시대.
0: 소녀시대 테티서를 잡으려고.
1: 아 진짜? 네.
0: 태연 허락 안 받고 계속 하는.

0: 것도 너무 웃기고 계속 효연이랑 유리랑 그다음에 수영이랑 세 명이서
1: 아 진짜
0: 효리수 효리수
1: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런 거구나 성시경 씨 게스트 나오는데 네. 저희 그 완타치 사이런 공연할 때 기사 보고 알았다 그러더라고 게스트 나오는 거
0: 아 그런 거
1: 약간 그런 느낌 네.
0: 아니 지금 5897번님이 이거 균상 씨가 문자 한번 봐봐요
2: 고1 아들이 김장훈 눈이 동그래졌어요 요즘 허니를 하루 종일 불러서 욕실에서 노래 좀 그만하라고 항의받은 집이 우리 집입니다 장훈 오빠 중통령이라더니 고딩이들한테도 인기 짱짱이에요.
0: 와 중통령이 고딩들한테 인기 짱짱. 비결이 뭐예요?
1: 부캐죠 뭐.
0: 부캐.
1: 부캐 그냥 뭐 없어.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 웃긴 게 지금 대학교 축제 3개거든요. 네. 중학교 축제가 6개 있어갖고.
0: 와 더 많아. 중학교 축제가 지금 더 많아요. 저 김장훈 씨랑 99년 데뷔하자마자 그냥 저 딱 데뷔했는 그 해 동국대학교 경주.
1: 경주.
0: 갔는데 제가 사이를 보게 된 거예요 하필이니까 네. 그때 김장훈 씨가 와서 야 너 개그맨 해도 되겠다
1: 그런데
0: 데뷔했어요 지금 아직 안, 그러니까 안 유명하고 그냥 데뷔 안 해
1: 그랬는데 딱 보고 아 쟤는 안 되겠다 저 소리만 지르고 저 약간 강호동 아류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가 진짜 웃긴 애가 하나 나왔대 우리 네. 밴드가 그래도 네. 뭐 미안합니다 우리 뭐야 그래 봤더니 형철이가 미안합니다 이거로 완전 떠들어
0: 올라와서 형 했더니 막 야 너 우리 그 어디 저 동국대에서 보지 않았어
1: 너 진짜 됐네 그래갖고 너무 반가운 거야
0: 축제신 아 우리 김장호 씨 지금 선서님이 최고의 보컬을 보여주시는 두 분인데 서로에 대한 감상이 궁금해요 서로의 목소리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
1: 한 단어
0: 강균성부터 갈까요?
2: 저는 장훈이 형 목소리 들으면 소울이라고 생각해요.
0: 도레미파솔
2: 아니 소울 영어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네. 아 진짜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장훈이 형의 그런 수트는적인 모습을 너무 이렇게 재밌어 하시지만 형 정말 각 잡고 노래 부를 때 그 형의 목소리와 창법에서 너무 소울이 느껴져요.
0: 그렇죠.
2: 너무 슬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0: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김장훈 씨가 생각한 강균성은 시간이 없어서 4부에서 드릴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시간 주는 거예요.
1: 하는 겁니까? 지금.
0: 김장훈 모창의 원조인 강균성 씨와 스튼훈 김장훈 씨가 만나 듀엣곡을 발표했죠. 김장훈 씨의 이 곡 리메이크 제목은요. 1번 허니, 2번 슈가.
1: 야 진짜.
0: 4.1077 짧은
1: 문자. 와 진짜 어렵다. 와 어떻게 맞춰 이거.
0: 콜라 무려 정답 소개된 분들께 김치.
2: 어머.
0: 사또. 왜 사물 걸고.
3: 많이 먹고 싶어.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SBS
1: 생활정보.
2: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정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암이 백미로 나뉘는데요.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조금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꼽히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니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쌀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겠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공과 열정으로 꽉 채운 듀오. 계속 듀엣해 듀오 듀오 듀오. 라이브의 진심인 두 남자 김장훈 강균성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정답은 슈가가 아니었고 뭐였죠?
1: 1번 허니였습니다.
0: 자, 우리 김유선 씨부터 정답 한번 볼게요. 쫙 볼까요, 우리 김장훈 씨?
2: 네, 이 아저씨들 왜 이렇게 웃겨요? 크크, 정답 허니.
0: 허니, 허니.
1: 9866님, 정답 허니. 장훈 씨, 균성 씨의 목소리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알려주세요.
0: 아, 맞다. 아까 우리 시간이 진짜 없어졌어요. 한 단어로만 표현해 주셔야 돼요.
2: 허니.
0: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꿀처럼 달달하다?
2: 그렇죠. 네. 아카시아 꿀.
0: 아카시아 꿀. 네. 오. 네. 아카시아 꿀. 꿀 종류가 많더라고요.
2: 많죠. 네. 근데 아카시아 꿀이 제일 무난해요. 싸고. 왜?
0: 그러면 무난하고 싸다 뭐 이거 거예요 아니면은?
2: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좋다는 거죠. 범용적으로.
0: 약간 놀랬어.
2: 아니 그렇죠. 진짜 알미운 게 이거 광고 나갈 동안 네. 우리는 언제 이게 슛이 온에어 들어간지 모르잖아. 자기 혼자 떠들고 들어갈 때 자 나갑니다 형.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떠들고.
0: 네. 네. 아니 그렇게 불만이에요.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2: 야 진짜. 야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짐이 당달아당당당. 어머. 야 진짜. 와.
0: 자 1798번님.
2: 네 1798. 1번 허니요. 장훈 오빠 찐팬입니다. 차에서 허니 혼잣말 늘 틀어놓고 드라이브 하니까 7살 딸도 맨날 따라 불러요. 장훈 오빠 오래 해주세요. 사랑해요.
0: 와, 네. 아. 너 문자 좀 읽는데 좀 톤을 좀 올려가지고 좀 활기차게 좀 읽어주실래요?
2: 아 이게 좀 약간 겨우 읽을 정도의 글자 크기라서 이게 이거를 좀 연령대로 형도 아니, 60대야.
0: 아, 알았어. 아, 아 나는 균성 씨 형이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네. 막 장난치고 놀리고 싶고
2: 그나마
0: 있죠.
1: 그렇죠.
0: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싶어서 네. 좀 톤을 올려주려는데
2: 내 또래에서 이거 읽는 사람 없어요.
0: 그러니까 지금
2: 나 젊게 보는 거야 작가님이.
0: 아, 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네. 아, 진짜. 톤이 그냥 장원 오빠 찐팬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찐팬입니다 차에서 허니 혼자 막 왜 이렇게 읽재는데 아 이게 읽는
2: 사람 그랬구나. 간다 진짜 겨우 근데 더욱 처처럼한 건 방금 확 커졌어.
1: 네 지금 좀 커졌어요.
0: 지금 조금 커졌어. 그러면
2: 1번 허니요 장원 오빠 찐팬입니다 차에서 허니 좀 틀어놓고 그 드라이버니까 7살도 맨날 불러. 장훈 오빠 노래 오래 해주세요. 사랑해요. 되잖아.
0: 노래 오래 해주세요.
2: 폰트 크기 때문이었어요.
0: 폰트. 네. 우리 박연주님.
1: 1번 허니. 우리 작은 아들 학교에 장훈 씨가 오셨는데 진짜 빛이 났대요. 어느 걸그룹 못지 않았다고. 크크.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잘하신다고 좋아졌다네요.
0: 이게 아까 말했던 그

0: 6개 중학생들 그 학교 축제 아니면은
1: 아니 그 전에 많이 갔고 이제 앞으로 갈 데가 6개인데 그 중에 재밌는 데는 구미에 있는 무울 중학교인데 전교생이 20명 좀 넘어요. 그리고 거기 그날 아주 밥차 가져가서 밥 먹고 노래하고 야 노래 무슨 그냥 운동이나 하자. 가서 놀려고 그냥.
0: 아 야, 진짜.
1: 닭싸움이나 하고.
2: 너무 좋은 추억 되겠다.
1: 꽃게 틀어놓고 닭싸움이나 하지 뭐. 누가 닭소리 잘 내나 해서 닭 한 마리 주고.
0: 진행자가 있어야 돼. 본인 진행도 다 하시고.
1: 그건 제가 다 하는 거죠.
0: 다 하죠. 다 하죠.
1: 아껴야죠. 내 돈 쓰는데 아껴야죠.
0: 7098번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 1번 허니. 장훈 균선님 두 분 노래 제목처럼 혹시 달콤한 간식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0: 근데 아까 달콤한 아까 목소리 허니 뭐 아카시아 꿀까지 나오긴 했는데.
1: 조금 우울한데 계속 그 눈 이슈에 이어서 혈당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요. 대사가 잘 안 돼요 이제. 신진 대사가.
0: 신진 대사.
1: 그래서 이런 거 술, 담배, 커피 다 끊었어요.
0: 우와 원래 당류. 술 저기 막 좋아 술 원래 드셨나요?
1: 드셨죠.
0: 예. 네, 술 담배 다 끊었고
2: 다 끊으셨네요.
0: 그러면 뭐 초콜릿 이런 건 아예 이제 안 드시겠네요. 네. 그러면 드시는 게 혈당 관리 차 이런 거 드세요?
1: 네, 그 혈당 관리 허브차 뭐 이런 거. 네.
2: 아니 저번에 같이 방송하는데요.
1: 멜라토닌 허브차나
2: 팩이 혈당 관리 엄청 많아요. 팩이. 배즙 같은 그런 팩 있죠. 그걸 몇 개씩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맛이
0: 요새 드시더라고요. 몸 이제 건강 완전 생각하고.
2: 네네네.
1: 이제 여기 딱이 왜냐면 제가 멜라토닌 안 나오잖아요. 멜라토닌 허브차랑
0: 우리 멜라토닌 허브차 나이트라고
1: 들었어. 하니까 그거랑 혈당 관리차랑 요거 해가지고
0: 좋아 좋아.
1: 아까 당다라 당당 혈당 관리차
0: 혈당 당당당 혈당 관리차. 와. 균성 씨는 그럼 간식 뭐 먹어요? 균성 씨는 사실 관리를 또 잘하고 있으니까.
2: 아, 저 관리 진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술 담배 어떤 그 뭐라 커피? 그건 애초에 시작을 안 했는데
0: 커피를 아예 안 드셨고 원래
1: 아예 쉽죠, 이 친구는.
2: 커피도 안 먹어요.
0: 근데 탄산도 잘 안 드시죠.
2: 탄산 아,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단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탕이 어찌됐건 노화를 급격하게 진행시키고 몸에 염증 수치도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 특히나 그 팥죽에다가 아이스크림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해요.
0: 팥죽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는 거
2: 진짜 맛있어요.
0: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깐 팥죽에다가
2: 팥죽인데 그 팥죽이 너무 걸걸하지 않고 국처럼 팥국처럼 돼서 거기다 아이스크림
1: 비엔나 팥죽이구나.
2: 진짜 맛있어요.
0: 그런 건가?
1: 비엔나 네. 비엔나 커피가 처음 해보고 커피에다가 그 아이스크림 그거 하는 거니까
2: 그런 거죠. 예.
0: 처음 들어봐가지고
1: 그래가지고 진짜 균성이는 정말 바른 생활 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2: 화투 그렇지도 않아요.
1: 화투만 친다 그랬나?
2: 화투요? 무슨 말씀이세요?
1: 도리지 그때만
2: 그냥 아무 말씀이나 막 내뱉으시는 거 아니에요?
1: 이게 아니, 문제는
0: 되게 착하고 신앙도 하게다가 화투 치나 이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착한데 예 약간 도벽이 있어 뭐 이런 느낌처럼 뭐야 이게
1: 마작하고 막
0: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재밌어?
1: 문제는 이런 게 이제 기사에 나온다는 게 이거 많이 듣거든 기자들이.
2: 아 그래요?
1: 네. 농담이에요.
0: 예. 다 뻥이야. 얼굴 봐봐. 야,
1: 왜 직접 아 이게 직접 보니까 웃기는구만.
0: 그럼요, 그럼요. 7098번 님. 네.
2: 1번 허니 장훈 균성 님 두 분 노래 제목처럼 혹시 달
0: 어? 아 이거 했는데. 2344
2: 님. 1번 허니 작년 12월 13일 아들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 주신 강균성 씨를 처음으로 실물로 봤는데 정말 작은 얼굴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감사했다는 말을 오늘 전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0: 균성 씨도 축가 같은 거 많이 할 때 그때 우리 아영나서 뭐 8번까지 했다 그랬는데
1: 청원 청원 노래
2: 최고 기록. 최고 기록이 그랬던 거고.
0: 하리 뭐 두세 개 할 때 되게 많았죠.
2: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막 지인들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결혼을 할 사람들은 다 한 거예요.
0: 이제 다 했어.
2: 제 지인은 두 번째 결혼도 제가 축가를 했어요. 첫 번째 결혼도 축가하고 다시 또 하는 결혼에서도 제가 또 축가를.
0: 네, 그랬군요. 네.
1: 저는 그
0: 근데 축가 많이 할 때는 진짜 많이 했죠.
1: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한 게 한번 축가를 불렀는데 검정고시 동문회예요. 대학교에서 근데 전화 왔을 때 형 축가 좀 알았어. 너 한 번 하지 않았냐? 재혼이에요. 그러더니 두 번을 해달라고? 한 명인데 두 번 했어요 제가.
0: 두 번 또 가서도 이제 하시고
1: 했죠. 두 번만 하자.
0: 근데 우리 진짜 좀 거절 안 해주시고 참 잘 이렇게 응해주시고 그래요.
1: 해야죠. 그 축가는 뭐. 에.
0: 정정윤님 1번 허니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저희 동네 야시장이 더 모시고 싶네요. 왜냐 아까 그 저기 구미에 무른 중학교?
1: 무울
0: 아,
1: 진짜
0: 중학교.
1: 기대돼 막 설레고
0: 무울 중학교 간다고
1: 너무 그래서. 애들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아 야시장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아까 이제 한타바이러스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거면 이렇게 시장 같은 데가 좀 위축되잖아요.
0: 네.
1: 재래시장은 비위생적인 게 아니라 갑판 형식이 재래식인 거예요.
0: 그렇죠.

0: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시장 부흥을 하려고 무료로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걸 보고 예전에 어느 프로에서 김장원 밀린 월세 갚느라 시장 통해서 노래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제가 완전 국민 거지로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거지는 아니다.
1: 아, 오케이. 아, 기사가 혹시 나간다면 그렇게까지 거지는 아니다가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강균성 화투쳐.
0: 김장원 그렇게까지 거지 안 만드느라 강균성 화투쳐.
1: 네네.
0: 좀 억지네요.
1: 신났어, 신났어. 네. 신다니까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2: 아, 그러니까요.
0: 신나요?
1: 좋아요. 젠틀님이 이번에 장원님이 허니를 같이 부르셨는데 반대로 노래곡을 같이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가요? 청원, 붙잡고도, 그리워 그리워 등 많잖아요. 저는 그리워 그리워 추천합니다.
0: 저는 청원.
1: 청원.
0: 왜냐면 청원을 하면 이제 그 제 노래처럼 또 축가 가서 그걸 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 나는 축가 가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우울하냐. 저 축복합니다 많이 부르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분위기가.
1: 아, 그걸 좀 밝게 보세요. 지금 약간.
0: 아니 그걸 오늘 이렇게 야 아니죠 들국화 노래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당신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진짜 심장 쫙. 그리고 요즘은 고속도로로 막 그냥 불러요.
1: 그죠. 그거랑 허니도 좀 노래 밝지 않나요?
0: 허니가 아니라 허니.
1: 아, 허니.
0: 이거 아니야. 이거 발음교 이거 세모.
1: 허니, sorry.
0: 그 영어 했던 사람이 그 진짜.
1: 아, 미안. 오늘 우리 멤버가 어떻게 되죠?
0: 멤버.
1: 숫자 남바. 네.
0: 우주 셔럽.
1: 이거 방송에서
0: 우주 셔럽
1: 괜찮아. 우리 끝날 때도 오늘 하루 오픈해 칠 때 셔럽 영철은 셔럽.
0: 셔럽은 안 돼. 우주 셔럽 닥쳐 주실래?
1: 셔럽 Let me go 이쯤에서 허니 아니죠 허니 나만의 허니
3: 말해보고 싶어
4: 알죠 그거 알죠
0: 이러고 발라드를 튼다고? 어? 이게 말이 돼?
4: 노래를 누워. 노래가 궁금한 것들.
1: 김장훈 씨 목소리 해주시면 안 돼요?
0: 후아 해봐.
4: 후아.
1: 왜요? 약간 SS 보고... SS 감사하며 바다 부르면 돼요? 후아.
0: 많이 보고 싶어.
4: 후아. 후아. 후아. 샤비공치치. 짜우짜우 막 김장훈 와. 골라보라. 김장훈 강구성 하네.
1: 저 정말.

0: 0868번님이
1: 두 분 목소리 정말 잘 어울리네요. 제 러닝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합니다.
0: 뛸 때 너무 좋겠다고죠. 0868번님. 오, 정세균님 문자.
2: 아우 정신없어. 여기 닭장인가요? 아, 그거를 뱉지 말고 마셔야 돼. 진짜.
0: 어떻게?
1: 우와.
2: 오. 이거 나 초등학교 때 연습했는데 아 그 초등학교 때 내가 닭이 될 거라.
0: 뱉지 말고.
2: 아니 이게 뭐 이렇게 기침 이렇게. 이걸 진작에 가르치고 있는 것도 웃긴다. 어떻게 하냐면
1: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소리를.
0: 마시면서 그러면 허니 한번 해보세요.
2: 아 이거 내가 시킨다고 왜 했지?
0: 진짜 너무 감사해요.
2: 졌어.
0: 우리 양동훈 씨가
1: 날씨 우중충해서 별로였는데 세 분 나무 신나 네?
0: 세 분 나무 나무
1: 세 분 너무 신나서 좋네요.
3: 나무 나무
0: 나무 요거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청취자 철가루도 해가 중철에 떠있는데 안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 저는 제가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밈 중에 빠르게 있거든요. 빠르게 알아요?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하는 거 있어요. 앞정 밟았을 때 나오면 앞정 밟은 창법. 자 빨리 일어나세요. 어떻게? 빠르게! 앞정 밟은 창법.
3: 빠르게! 빠르게!
0: 와. 오. 요 버전 안 했고 우리 균성 씨는?
1: 저는 여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철가루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안 일어날 거야 아라리요. 죄송합니다.
2: 아라리면서 아리랑 섞어서.
1: 네네.
0: 아 이런 쪽은 아 갱기 섞어서. 아
2: 근데 이렇게 성현 요즘에 일이 되려다 보니까 제가 이 습토는 시작된 게 아리랑이란 노래를 제가 올려갖고 된 건데. 이게 연관성은 없죠. 요즘 BTS가 아리랑 투어를 돌잖아요.
0: 우와.
2: 요즘에 아리랑 다시 밀고 있잖아 제가. 근데 전혀 사람들이 연관성을 못 찾아. 전혀 그게 그걸 거라고는 아무도 단 한 개도.
0: 아 그거랑 BTS랑 이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리랑 하나보다
2: 뭐,
0: 이렇게.
2: 뭐 그래 그것까지도 필요 없고. 뭐 그냥 김정은 왜 BTS 흉내내 뭐 이런 말이라도 욕이라도 했으면 좋는데 아무도 연관을 안 짓는 게
0: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대응 전문이잖아요.
1: 네.
0: 대응이라도 할 텐데
2: 그러니까
0: 아니고
2: 아니요 제가 했는데. 먼저 했어요 뭐 이렇게 할 텐데
0: 아, 말을 또 안 해주는구나.
2: 네. 네. 그렇다는 얘기죠. 뭐 그렇죠.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0: 그러면 분위기 바꿔서 7880번님 문자인데 사실 네. 모창 1인 되는 강균성 씨죠. 쭉쭉 나오잖아요. 네. 모닝 모창 부탁해요.
2: 야 무슨 사자성어 같네. 모닝 모창.
3: 모닝 모창 모창 모닝 따로 있네. 균성이 하기 나름이지 요즘 모창. 안녕하세요.
0: 강균성 씨 모닝 모창 부탁드려요.
2: 덩덩덩덩덩덩.
0: 옛날에 뭐뭐 했죠 진짜 균성 씨가. 김장훈 씨. 김장훈 씨부터 뭐 한번 풀어준다며.
1: 장훈이 형은 이제 보통.
2: 난 이게 너무 웃겼어.
0: 그 설명이 난 너무 재밌어. 미칠 것 같아.
1: 그러니까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형 그냥 하면 허네 허네 많이 보고 싶어 이게 그냥 하는 거라면
0: 이것도 사실 너무

0: 너무 잘하잖아요.
1: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형은 약간 짜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살짝 그리고 이제 박자를 살짝 갖고 놀아야 된다. 어? 그래서 이걸 만약에 결합을 하면 허네 허네 많이 풀고 싶어할게 아니
0: 이렇게 아니 이거는 너무 잘하다 못해
2: 그리고.
0: 잘하고 안 웃기는 어려워.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잘하고 웃기고 뭐 다 잡고
3: 이게 웃긴 게 이제 갈 때마다 시킬 거 아니야 어디 가면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 처음에는 그래 이거 할 때 그다음 화가 나고 그다음 말이 보고 싶어 그다음 말이 보고 푸아 그다음 화 꺾여 꺾여 하라리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줄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3: 계속 늘어나 있죠? 약간 저거 같아 배수한무 두루미야 거북이 삼척 같은 야 이것처럼 계속 늘어나 지금 김성현 네.
0: 아니 김성현 씨하고 또 누구 있죠 김현우 씨도 있고 뭐 박진영 씨
3: 김현우 웃겨 김현우
1: 연우 형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형님의 감성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어. 나와 같다면을 이제 연우 형이 예전에 이제 나는 가수다 그렇게 나오셔서
3: 저는
1: 부르셨잖아요.
3: 이제 어떤 약속도 없는 그런 날에 너만 혼자 집에 있을 때 뭐 이런 감성이
1: 너무 좋잖아요. 어. 근데 연우 형은 어떤 약속도 없는 그런 날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3: 잘못했던 이거 약간 잘못했던 일과 이거.
1: 일과 잘못했던 일과
0: 이렇게 맞아 네. 와 나 지금 소름 돋는다 진짜
1: 아, 저 근데 연우 형 목소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나와 같다면 만큼은 어. 장훈이 형의 감성을 아 어느 누가 따라올 수 있을까 라는 아. 생각이 들었다 그냥 그런
3: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저는 맨날 김현우하고 박진영만 시켰는데 오늘 다른 거 들어보죠 아 박진영이 너무 웃겨서 시켰는데 너무 많이 했으니까
0: 박진영 딱 짧게 아니, 우리 거
3: 너무
0: 짧게.
3: 많이 했으니까
0: 어, 짧게
1: 짧게 해보면 좀 뭐 철가루 분들을 위해서 어허. 진영이 형은 100% 소리와 100%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반반이 아니에요. 반반이라고 하면 어머님이 누구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진영이 형은 이제 끄듬까지 약간 추가를 하면 어머님이 누구니 D가 뭔지 아시죠? 어머님이 누구니 이게 아니라 니 이런 게 있어요. 광고 광고
3: 계속 시간 보더라고 딴짓하고 아,
4: 그래요?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 이용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7: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

0: 주택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C 1544-8777.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레노.
7: 김영철의 파워 FM 사병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7464번님이 균성님 접신하신 것 같아요.
8: 와,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7: 접신 아파.
8: 아, 형이 접신한 것 같아.
9: 접신하고 싶어.
7: 아니 우리 7464번님이 노원코스로 갈 건데 균성씨 실물 보세요. 떨려요. 우리 6월 20일 21일
8: 아, 감사합니다.
10: 토요일. 저는 자. 이번 주 토요일 이제
7: 토요일
10: 성남 콘서트도
7: 콘서트 대박나시고 우리 두 번 또 한 번 더 나와주시길 바라면서
10: 아, 잠깐, 저 접신하고 싶어 저 취소할게요.
7: 끊임없이 해야 돼요.
10: 엄마 목사 엄마 목사요.
7: 엄마 목사님
10: 접신 취소 접신 취소
7: 엄마 목사 엄마 자 오늘 하루
10: 방법 따고
7: 오픈업 칠치대는 치열업 영철이랑
10: 장훈이랑
8: 균상이는
7: 이제
8: 샷업
10: 우주 샷업
11: 좋다!
1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1: 얼쑤 신난다!
1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6: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오.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오.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오.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테리스는 폭신한 잠 두 잠.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0: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산.
1: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계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삐끗, 마음과 다른 결과에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멋지게 인사하고 싶었는데 의미탈이 나고, 빠르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발은 꼬이고, 자신있게 대답했는데 말이 뒤엉켜버리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어디론가 숨고 싶어지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빈틈이 있어서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노력하는 사람의 진심은 결국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